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네.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1: 어?
0: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가지 줬습니다.
1: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0: 가지 말란 얘기예요.
1: 네.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요런 문장이에요.
1: 아니, 떠나기 전에 이거 다 끝내가 너무 가혹한데요?
0: 가혹합니다.
1: 본인 일 아니라고 well, 조금 약간.
0: 어쩌겠어요.
1: 아, 네.
0: 자, 아쉽지만 이 문장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ou guys. Alright,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아,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2: Oh, is everything okay?
1: 아, 그러니까, oh. in English.
2: Yes, please.
1: 그 my boss give the three working three task.
2: Oh, three tasks?
1: Yes, for me.
2: Oh,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Oh, vacation.
2: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Oh.
1: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2: Huh?
1: 응? 그 three vacation you before done. Three task huh? to me.
2: Oh, she said?
1: She said,
2: oh,
1: yeah.
2: Oh, man,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Cruel?
2: No, that's cruel.
1: Cruel.
2: You know, bad.
1: Bad.
2: Yeah, I'm glad she's not my boss.
1: Oh, you boss 해. 나, I hate my boss.
2: She's your boss.
1: Oh.
0: 아이고,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사장님 아들이었다고.
1: 정말.
0: 아니 어떻게 할 뻔했어요.
1: 아니 정말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어요.
0: 안 좋은 소문 날 뻔했네요.
1: 큰일 나요.
0: 네. 자 오늘 내용도 직장 영어뿐만이 아니라 네. 이것을 활용해서 생활 영어로 또 승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오케이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4: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3: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4: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네.
0: 한숨이 팍 나오면서
1: 아하.
0: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1: 아, 정말 말만 들어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0: 스트레스 오죠.
1: 네, my boss just gave me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나한테 준 거예요?
1: 네, gave me 3 new 업무.
0: 아,
1: 업무인데
0: 세 가지나 일을 주다니.
1: 업무는 직업이랑 달라요. job을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업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업무니까
0: 또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1: 네, 그렇죠. 뭔가 임무 같은 거잖아요. 주어진 일. 그래서 저는 task.
0: 오?
1: task 써볼까요?
0: You know this word?
1: Yeah.
0: Okay.
1: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0: T-A-S-K. 웬만해선 잘 보기 좀 힘든,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슬기 씨는 굉장히 핵심적인 건 잘 잡아냈는데요.
1: 네.
0: 약간, 이거는 당연히 틀릴 리가 없는데 하는 부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1: 그럼요.
0: 뭐냐면,
1: 아유.
0: tasks. 에서, 왜냐면 세 가지잖아요, 그죠?
1: 세 가지네.
0: Alright.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task라는 단어를 여기 넣었다는 거.
1: 에이.
0: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task라는 단어를 생각 못할 때가 더 많아요.
1: 그쵸.
0: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업무, 일이라고 할 때, task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work를 많이 쓰실 거예요.
1: 저도 work 처음에 right. 생각했는데요.
0: Right. 네. 자, work를 쓰게 되면 이렇게 three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자, work는 일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today I have 2 works.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1: 아.
0: 네. work는 그냥 일, 개념. task는 그 일 중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예.
0: 예를 들어서 오늘 클라이언트 만나기, 아니면 어떤 보고서 제출하기, 복사하기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1: 네.
0: 그런 것들은 셀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래서 태스크2가
1: 걔네들은 task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개념, 그리고 task는 실제 일, 작업 하나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0: 네.
1: Okay? So task라는 거 알아두시면 사실 비즈니스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문장 구조는 복잡한 문장 구조는 아니에요. 꽤나 뻔한 겁니다.
0: 네.
1: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뭐를 줬다. Right? So my boss got just gave me, 나에게 줬어요. 뭐를 줬어요?
0: Three new tasks.
1: There you go. 그래서 우리는 이 어순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Okay? 누구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쉬운 거는 to를 안 쓰는 방법이에요. Okay? To 전치사 필요 없이 쓰려면 누구에게 주는지를 먼저 쓰면 됩니다.
0: 네.
1: Alright? Give someone 뭐를? Something을.
0: 아.
1: Right? 그런데 이거를 to를 쓰게 되면 이 어순이 또 바뀌어요.
0: 네.
1: 흔히 형식이라고 하죠.
0: 음흠.
1: 그래서 give something. 뭔가를 준다. 그러면 누구에게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0: To.
1: 그래서 to someone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더 훨씬 편하죠. 그렇죠? 얘가.
0: 네.
1: 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줘요. 숙제를. 이걸 한번 해볼 텐데 마유가 우리에게 줬어요. 과거형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0: Mayu gave us
1: 숙제를.
0: Homework.
1: 전치사 없었죠?
0: 아.
1: To 없었습니다. 자, about this.
0: 네.
1: 뭐, 명령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녀에게 줘.
0: Give her.
1: Give her.
0: Yes.
1: Give her. 자, 칭찬 영어로 뭔지 아세요? C로 시작하는 건데요.
0: 그래요? 칭찬은 P로 시작하지 않나요?
1: Praise you mean?
0: 예.
1: 말고 그거 알 줄 알았는데 C라고 시작해서 compliment입니다.
0: 아, compliment. compliment. 들어는 봤어요.
1: 네. 그러면은 칭찬을 많이 해주자는 의미에서 복수로 써볼게요.
0: 예.
1: 그녀에게 칭찬들을 줘. 그러면
0: 그녀에게
1: 칭찬들을 줘라.
0: Give her compliments.
1: That's it.
0: No.
1: Give her compliments. 이렇게 되는 거죠.
0: 사실
1: 이 뒤에 거, 두 번째 거는요. 이 패턴을 익혀둬도 좋아요. Give someone compliments. 이러면 누구에게 칭찬해 주다.
0: 아, 칭찬 좀 해줘.
1: 그거를
0: 이렇게.
1: 영어에서는 칭찬을 주라고 해요.
0: 아.
1: Okay? Alright, so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0: 네.
1: 칭찬 요거 알아두면 좋겠죠, 그쵸?
0: 네.
1: 이 praise라는 단어를 아까 쓰셨는데 걔는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Praise는 이렇게 너무너무 크게
0: 칭송.
1: That's right.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얘가 더 잘 어울립니다.
0: 네.
1: 자, 읽어볼게요. Mayu gave us homework.
0: Mayu gave us homework.
1: Give her compliments.
0: Give her compliments.
1: 본문도 갈게요.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0: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1: 오케이. 자, 그랬는데 직장 동료가 이걸 아는 거예요.
0: 근데
1: 너 3일 있다가 휴가 가잖아. 이걸 어떻게 다 끝내? 이러면서.
0: 그러니까 휴가 전에 끝내야 될 일들을
1: 프로젝트가 세 개나 있는 거예요.
0: 과장님이 그냥 다 그냥
1: 그렇죠.
0: 몰아주신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But you were going on vacation. 그래서 끊어볼까요?
1: You're going on vacation. 이게 뭐예요?
0: 너 휴가 가잖아.
1: 가잖아.
0: 네. 휴가에 이제 들어가잖아.
1: 들어가잖아.
0: 뭐 이런 거.
1: 오케이, 오케이.
0: 네.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1: 이거
0: 우리 있다가 거의 한 68번 정도 한 느낌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거 틀리지 않으려고 in을 제가
1: 오케이.
0: 써볼게요.
1: 자, 아마 오늘 처음으로 왕초보 영어를 혹시 보신 분들은
0: 네.
1: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So,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0: Yeah.
1: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자, in이라고 하면 3일 내에 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0: 그쵸.
1: 그 내에 가는 거는 in less than이라고 쓴다던가 아니면 within을 쓴다던가 해야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in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뭐냐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을 지금으로부터 딱 채우고 고시점에 라는 뜻이에요.
0: 그러면 그만큼을 있어야겠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in 3 days는 3일을 꽉 채우고 그때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You know what I mean?
0: Yeah.
1: Right. Okay. So, 예를 들어 3시간 있다가 그러면
0: 3시간 있다가 in 3 hours.
1: 그렇죠.
0: Mm-hmm.
1: 5분 있다가
0: in 5 minutes.
1: 7년 있다가
0: in 7 years.
1: That's right. Okay. So, in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간 얘기할 때 딱 맞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So, 근데 3일 있다가 you're going on vacation. 아마 덩어리 표현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Go on vacation. 이게 휴가를 가답니다.
0: 예.
1: Go to를 쓰지 않아요. 왜 to면, to를 쓰면 안 될까요?
0: on이 있잖아요.
1: 네? 아니,

0: 짱이
1: 온이 있는데 투를 왜 써요?
0: 아니 온을 빼고 네. 그냥 go to vacation 이거는 왜 안 될까요?
1: go to vacation이요?
0: 네. 그렇게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go to vacation. vacation. 왜 말이 안 될까요?
1: 베케이션이 장소가 아니어서?
0: 그렇죠.
1: 우와!
0: That's right.
1: 우와!
0: Vacation이 destination, 이런 목적지가 아닌데 왜 vacation 한테 간다? 이거 아니죠.
1: 그렇구나.
0: 그렇죠. So vacation을 타고 간다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So go on vacation. 자, 예를 들어서 나 휴가 못 가. 올해 너무 바쁜가 봐요. 나는 휴가를 못 가.
1: I am not...
0: 못 간다. 할 수 없다.
1: I can't. I can't go on vacation.
0: That's it. I can't go on vacation this year.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go의 과거 뭐예요?
1: Went.
0: Went. 그러면 그들은 휴가를 갔어. 지난주에.
1: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0: There you go. Yes.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Yep.
0: Just like this, you know? Okay, so 휴가를 가는 딱 동작을 강조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1: Yeah.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can't go on vacation.
1: I can't go on vacation.
0: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0: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조금 더 고급 영어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1: 네.
0: Go on vacation은 딱 휴가를 가는 동작 강조라고 했었죠?
1: 예.
0: 그래서 휴가를 가다예요. 가다, 갔다 이런 느낌. 근데 go 대신에 비동사를 쓰면 이미 휴가를 온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한참 즐기고 있는 상태를 강조할 때는 비동사를 쓰게 됩니다.
1: 비가 그 상태가 되다 뭐 이렇게 쓰는 건데 be on vacation이면 어쨌든 휴가인 상태다.
0: 그렇죠. 오케이? 누가 전화했을 때 너 어디야 했을 때 이미 한참 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I'm on vacation. I am on vacation인 거예요. I go on vacation이 아니라. Okay?
1: 네.
0: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But you a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3 days.
0: Alright, 자, 그랬더니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1: She was like, it before you leave. 떠나기 전에
0: 네.
1: 이렇게 끊어볼까요?
0: 네.
1: 떠나기 전에 그걸 끝내.
0: 네. 보스가 지금 여자분인 거예요. She, right? Was like, 끝내? Before you leave, okay.
1: 끝내.
0: 끝내. 네.
1: 끝나다. 끝나다니까 end. end. 그쵸? End it before you leave.
0: 네. 아,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1: 예.
0: 조금 다릅니다. 바로 F로 시작하는 단어. 바로
1: finish.
0: 생각났죠?
1: 정답.
0: finish 한다는 거는요, 뭔가 과정을 쭉 진행한 다음에 맞춰라 라는 느낌이 더 들어가게 돼요. end는 왠지 더 이상 하지 마라 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편이에요. So, finish it. 다 끝내라. before you leave. 자, 여기 지금 뭐 하기 전에 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 있거든요. 어디 있을까요?
1: Before.
0: Right? So, before 뒤에는 뭐 before 3 o'clock, before Monday.
1: Yeah.
0: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you leave는 뭐예요? 얘는 문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너가 떠나다.
1: 네.
0: So before 뒤에는 평소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Right? 그러면 평소문이기 전에, 내가 떠나기 전에
1: 오호.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먹기 전에, 그럼 어때요?
1: Before you eat.
0: 그러면 다시 한번 당신이 떠나기 전에 이거는요?
1: Before you leave.
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자, 문장 만들어 보세요. 손 씻어, 너 먹기 전에. 그럼 일단 너의 손을 씻어라.
1: Wash your hands.
0: 당신이 먹기 전에.
1: Before you eat.
0: Za, how about this? 나한테 전화해. 너 떠나기 전에. 이거 말 많이 쓰잖아요. 야,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 준비해야 돼. 이런 느낌.
1: 그치.
0: So, 나에게 전화해라.
1: Call me.
0: Call me. 당신이 떠나기 전에.
1: Before you leave.
0: That's it. 자, before가 굉장히 위대해요. 왜냐하면 문장이 거의 두 배가 되죠. 그렇죠? 네. So 얘도 확장 패턴입니다. 저는 좀 나눠놨거든요.

0: 그래서 before 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급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거 아셔야 돼요.
1: 오.
0: 오케이? 자, 해볼게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1: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0: Call me before you leave.
1: Call me before you leave.
0: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이상한 거 하나 나와
1: 그니까
0: 있잖아요.
1: 저도 그것 때문에
0: Alright.
1: 그녀는
0: 그녀는 마치
1: 뭐 같았어.
0: 뭐 같았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았다?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어민들이 굉장히 약간 습관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Oh, she was like, I'm so pretty. 이렇게 한 거는요, 사실은, she said she was so pretty.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엄청 예쁘다고.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이렇게 흉내내는 거 있죠.
1: 에.
0: 남의 목소리나 말투나 분위기 이런 거를 같이 흉내를 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걸 굉장히 좀 즐겨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기가 배고프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원어민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기는 마치, 배고파 이러더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딜리버리를 위해서 하는 게좀
1: 우와.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네요. She was like, 그녀는 마치 이랬어. 이렇게 이렇게
0: 보여준 거야.
1: 연기하는 것처럼.
0: Exactly. Right.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원어민들이 대화하는 거나 영화 같은 거 보면, Oh, she was like, you know, 뭐 이러면서
1: 너무 많이
0: 많이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죠? 이게 딱 그런 케이스예요.
1: 그 의미였군요. 이제야 알았네요.
0: That's right.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1: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0: There
1: leave.
0: you go. 그래서 만약에 기분이 나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되게 못되게 말을 하겠죠. 일부러
1: 에, 그쵸.
0: 상대방한테.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1: 네?
0: 어우, 잔인하네.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다행이다.
1: 뭐예요?
0: 지금 느낌이 나의 문제는 아니니까.
1: 세상에, 이거는
0: 네.
1: 거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위로는 못할 망정.
0: Right.
1: That's, I'm glad. 나는 기뻐.
0: 아.
1: She's not my boss. 내 보스가 아니라서.
0: That's right.
1: 예. 그러면 잔인하네. 잔인하네니까 이건 어쨌든, 끔찍하네. 정말, 너무 싫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러면 저는 That's terrible.
0: Terrible.
1: 예.
0: Okay.
1: 요쪽 부류는 이거밖에 모르고, 이제 반대 방향은 excellent밖에
0: 지금
1: 모르는 느낌이에요.
0: 들었을 때, 얼핏 들었을 때, 옵션이 되게 많으신 줄 알았어요. Okay. So, oh, that's terrible. I'm glad she's not my boss.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다른 단어를 가져왔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Terrible. 아, 끔찍하네. 아주 형편없네. 안 좋네. But 오늘은, cruel.
1: cruel?
0: 들어보셨나요?
1: cruel
0: Alright.
1: 뭐죠?
0: 자, cruel. 왕초보 영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단어인데요. 이게 정말 잔인한이라는 뜻입니다. 남한테 정말 너무 못되게 굴거나, right? 힘들게 굴거나, 아니면
1: 우와.
0: 실제로 뭐, 잔인한 그런 행위라든가, 이
1: 네.
0: 말할 때다쓸수 있는 단어가 바로 cruel이에요.
1: cruel.
0: cruel이 아니고요. cruel.
1: cruel.
0: Alright, so 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Okay, so cruel하네. I'm glad she's not my boss. 자, 여기서도 패턴이 하나 또 있죠?
1: 예.
0: 바로 얘입니다. 물론, I'm glad는 정말 말 그대로 기쁘다.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냥
1: 네.
0: 단순하게 기쁘다. 그런데 또 I'm glad 같은 경우에는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네. 이런 뉘앙스로 많이 씁니다.
1: 네.
0: So 여기 지금 she's not my boss, right? 그녀는 내 버스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 버스였으면 엄청 안 좋은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어서 참 다행이구나.
1: 그쵸.
0: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면 I'm glad 뒤에 평소문만 여러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도가 되는 느낌. So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평소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다행이다. 내가 그걸 좋아해서.
1: I'm glad you like that.
0: You like it,
1: You
0: right?
1: like
0: So
1: it.
0: I'm glad you like it. How about this? 다친 거는 hurt 됐다고 해요.
1: 네,
0: 형용사로 hurt.
1: hurt.
0: 나 기뻐. 혹은 다행이야. 그녀가 hurt 되지 않아서, 다치지 않아서.
1: I'm glad
0: is.
1: she is not hurt.
0: Right. So 형용사로 hurt. So I'm glad she's not hurt. 이렇게 쓰면 아우 다행이다 이런 느낌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쁘다고 느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같이 한번

0: 읽어볼게요.
1: I'm glad you like it.
2: I'm glad you like it.
1: Oh, I'm glad she's not hurt.
2: I'm glad she's not hurt.
1: 네. 자, 우리가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가 대표적으로 I'm glad도 있고요.
2: 예.
1: 예전에 우리가 조금 오버해서 했었던 어우 참 다행이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게 있었을까요?
2: Fortunate.
1: 말고 자, 어 thank
2: God.
1: Yes.
2: Oh.
1: Thank God or thank goodness.
2: Thank goodness.
1: 이런 것들. 오늘은 thank goodness를 제가 뭐 가져왔는데 thank God도 정말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일부러 해석을 할 때 아, 참 다행이다 할 정도로 오버스러운 액션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막 이 정도면 예를 쓰는 거 추천이에요. 하지만 다행이네 좀 가볍게 쓴다면 I'm glad 쓰시면 되겠고요.
2: 네.
1: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2: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2: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1: There you go.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2: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3: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4: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3: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입 했던 잊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요. Give someone something.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2: 네.
1: 그녀에게 칭찬을 줘. 결국에는 칭찬해줘입니다.
2: Give her compliments.
1: Compliments. There you go. 마유가 우리한테 숙제를 줬어.
2: Mayu gave me homework.
1: 우리에게?
2: 아, Mayu gave us homework.
1: 그렇죠.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자, 과장님은 그냥 my boss라고 하시면 됩니다. My boss가 방금 나에게 줬어. 일단 어떻게 해요?
2: My boss just gave me
1: 세 가지의 새로운 일들을
2: three new tasks.
1: 그렇죠. 읽어볼게요. Give her compliments. Mayu gave us homework.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Alright, 자, 다음 패턴은요? Before doing something, right?
2: 네.
1: 이거는 근데 사실은 평서문으로 쓰셔야 돼요. 오케이? 나중에는 ing형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2: 네.
1: 오케이. 자,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
2: Call me.
1: Alright, 당신이 떠나기 전에.
2: Before you leave.
1: There you go. 두 번째. 떠나기 전에 다 끝내. 그걸 다 끝내. 해보세요.
2: Finish it before you leave.
1: 그렇죠. Finish it before you leave. 숙제 같은 거, 그렇죠? 자, 먹기 전에 손 씻어.
2: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1: 오, 좋아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읽어볼게요. Call me before you leave. Finish it before you leave.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Very nice.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5: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0: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5: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3: Oh,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6: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3: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Yes. 수고하셨습니다. 네. Good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네. 무조건 그걸 끝내자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t's finish it no matter what.
1: There you go. No matter what. 무조건이죠.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2: 네.
1: Before, 그리고 평소문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2: 네.
1: 나가기 전에 숙제해. 그죠? 아이한테 나가기 전에 숙제해.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2: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오늘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순환 사고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물에 빠져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력 소모를 줄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영이나 서서 헤엄을 치는 자세로 파도에 몸을 맡기세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수면 위에 내밀되 큰 파도가 덮칠 때에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한쪽 팔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크게 소리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세요. 사고자를 발견했다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주세요.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환사고 시 행동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0: 주말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대요. 청소에 식사 준비에 할 게 많네요. 살 것, 만들 것, 준비할 것 계획표에 다 써놨고 자, 이제 시작해보자. 이제 시작해보자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Let's start now. 더 좋지만 더 생생한 표현 카툰으로 확인해볼게요.
1: What books are you going to buy?
2: I've been lazy about job hunting. I want to find a book that could help me get a job.
1: Aren't there a lot of books on the topic?
2: Yep, you're right. I need to get an English book, a book on common sense and different kinds of licenses. I think we'll be here for a while.
1: It sounds like it. Well... Let's get the ball rolling. Let's get the ball rolling. Let's get the ball rolling. We have to get everything before the store closes.
2: Yeah, I'll look for the books. What are you going to do?
1: I'll be reading some books in the novels section.
2: Okay, I'll meet you at the entrance later.
1: Oh, right. The next comic book series came out. I wonder if it's here. Let me see. Oh, Kevin?
2: Huh? Oh, Christine, what are you doing here?
1: I want to ask you the same question. I thought you were going to find an English book. Why are you here?
2: Well, I was just taking a break from studying. Study, take a break, study, take a break. It's more productive.
1: Oh, boy. You're impossibl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할 일이 엄청 많을 때 오히려 더 하기 싫은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도 일이 너무 많을 때 머릿속으로 일하는 상상만 하고 뭔가 딱 선뜻 시작하기가 힘이 든대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그럴 땐 오히려 계획 세우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서 일단 뭐라도 시작만 하면 그 뒤로는 이렇게 힘이 붙어서 일이 잘 굴러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케빈도 할 것 많고 살 것 많은데요. 이 시작을 딱 도는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로 우리 배울 수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 카툰 속에 있는 생생한 영어 한 장면씩 보면서 배워볼게요. 서점에 온 두 사람 무슨 책을 사러 왔을까요? 아하, 우리 케빈이 요즘 취업에 좀 소홀했죠. job hunting에 소홀해서 이렇게 취직을 위한 책들을 사러 왔다고 합니다. 영어책도 사야 되고요. 뭐 상식책도 사야 되고요. 자격증도 따야 되니까 이런 책들을 사야겠죠. 시간 좀 걸리겠네요. I think we'll be here for a while. I think we'll be here for a while. 우리 여기 꽤 오래 있겠는데 라는 뜻입니다. 이 while 이라는 단어가요. 잠깐, 잠시, 또 뭐뭐 동안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고요. For a while은 좀 재밌는 표현인 게 한동안 또는 잠깐 동안 문맥에 따라서 약간 상대적인 개념으로 쓸 수 있습니다. I'll be out for a while. 나 잠시 외출할 거야.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Are you here for a while? 너 여기 좀 있을 거야? 시간의 상대적인 개념, 뭐뭐 동안 할 때 우리 while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게 책도 사야 되고 많이 찾아봐야 될 거니까 할 일이 진짜 많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이제 시작해 보자. 아, 시작을 돕는 한마디,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이제 시작해 보자. Let's start now 말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생생한 표현, Let's get the ball rolling 입니다. Let's는 뭐뭐 하자 알고 계시죠? Get은 뭐뭐 타게 하다, 이렇게 뭔가 변화를 나타내거나 착수하는 이런 느낌이고요. The ball, 그 공을 rolling, 구르는 이런 뜻이죠. 그 공을 한번 굴려보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볼링 같은 거 생각하면 공 딱 굴리기 시작하면 공이 떼구르르 가서 핀을 탁 넘어뜨리잖아요. Let's get the ball rolling. 자, 이제 시작해보자 이런 뜻이네요.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et the ball rolling. 붙여서 말하되 노란 부분 강조해요. Let's get the ball rolling.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자. 그럼 케빈이 책 찾는 동안 우리 크리스틴은 뭐 하죠? 아하, I'll be reading some books in the novel section 이라고 하네요. 나는 소설 코너, novel section, 소설 코너에서 책 좀 읽고 있을게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는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미래의 시점을 상상하면서 그 시점에 일어나고 있을 일은 이렇게 will be 동작 in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장 속에서 보면 더 쉬워요. I'll be working tomorrow night. 나는 내일 밤에 뭐 하고 있을 거예요? I'll be working. 일하고 있을 거야. Will you be watching TV? 너 TV 보고 있을 거야? 아셨죠?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Will be ing.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자 할 일하고 입구에서 만나자 하고 둘은 헤어졌고요. 한참 이렇게 소설을 읽던 크리스틴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자기가 보던 만화책 시리즈가 오늘 이제 새로 나오나 보죠. I wonder if it's here. 여기 있나 모르겠네.

하고 이제 만화책을 찾으러 갈 겁니다. I wonder if가요, 뭐뭐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즉, 뭐뭔가 궁금하다 할때 쓰는 말입니다. I wonder if that's true.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네. 또는 I wonder if they sell coffee here. 여기서 커피 파나 안 파나 모르겠네. 할때 쓰는 말 I wonder if입니다. 그런데 만화 코너에서 케빈 뭐 하나요?

0: I was just taking a break from studying. Break. 짧은 휴식 우리 배웠었죠. 아, 좀 쉬는 중이야. It's more productive. 이게 더 능률이 오르거든. 역시 케빈은 마른 청산 유수입니다. Oh boy, you're impossible. 못 말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이제 시작해보자. Let's get the ball rolling. Let's get the ball rolling.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Get started. 시작해보자. Let's get started. Let's get started. 상황 속에서 사용해볼게요. 엄마께 서프라이즈 파티를 선물하려고 해요. 필요한 건 다 샀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티 준비해볼까요? 시작해보자. 어떻게? Let's get started. Let's get started.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 있습니다. 지금 우리 get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출발하자. Let's get going. Let's get going 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Let's get going. 이제 출발하자.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자, MT 가기 전에 마트에 장을 보러 왔어요. 먹는 게 남는 거니까요. 먹을 거 치컷 샀고요. 이제 우리 떠나볼까요? 이제 출발하자. 어떡해요? Let's get going. Let's get going. Excellent. 이번 시간 카툰에서는 시작을 돕는 한마디가 강조되었죠. 자, 이제 시작해보자. Let's get the ball rolling. 이런 재미난 표현. 또 우리 알고 있는 start 사용해서요. Let's get started.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자라고 할 때는 Let's get going. Let's go도 있지만 Let's get going. 이런 표현도 같이 사용하면 좋겠죠. 오늘 카툰도 다시 한번 보시고 재미난 표현도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EBSE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저 헤일리 선생님이랑 같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발음도 쉽게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Recently. I've been busy recently. Currently. I'm currently living in Seoul. Frequently. He travels frequently.
0: 자, 어때요, 여러분? 오늘 다룬 표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차근차근 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부사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다 ly로 끝나죠. 부사의 특징인데 ly 앞에

0: 부분도 앞부분도 지금 많이들 비슷하죠? 그래서 EN부터 다 비슷하고 다 똑같습니다. ENTLY 부분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긴 부사들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생긴 부사 어떻게 발음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ENTLY가 뒷부분에 붙어 있을 때요. 이 가운데 T 있죠? 이 T를 너무 강하게 발음하면 그때 확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는요, 강조하지 않고 아주 살짝만 들리거나 심지어는 안 들려도 됩니다. 이 T를 좀 죽이는 연습 오늘 해볼게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먼저 첫 번째 단어부터 보면서 얘기 더 해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최근에, 요즘에 라는 단어죠. 여기에 지금 ENETLY 들어가 있는데요. recently 라고 생각하면 부자연스러운 발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중간 T는요, 거의 안 들리게. recently. T는 정말 살짝 하거나 거의 안 들려도 돼요. recently. recently. 중간에 아주 살짝 하셔도 되고요. 그냥 아예 안 해도 돼요, 심지어. recently.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최근에. 절대 recently 이렇게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예문 볼까요? 나 최근에 바빴어. I've been busy. 언제? recently. 최근에. recently. 오케이?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역시 또이 뒷부분 똑같은데, 현재라는 거죠. 요즘에, 정말 이 현재, 지금. 이것도 currently 이렇게 네 글자처럼 생각하면요. 너무 한국식 발음 나온다는 거. 그래서 currently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currently. 중간에 T는 아주 살짝만 들리는 거죠. currently. currently. 오케이, 예문 볼게요. 난 현재 서울에 살고 있어. I'm currently living in Seoul. I'm currently living in Seoul. 이렇게 아주 살짝 들리게 하거나 I'm currently 아예 그냥 죽여버려도 돼요. 없애버려도 돼요. living in Seoul. 자, 마지막은요. 이거 좀더 어려워졌는데 빈도 높게 자주라는 뜻이죠. 역시 이 뒷부분 똑같습니다. frequently가 아니라 frequently. 오케이. 예문 볼까요? 그는 출장을 자주 다녀. travel이라는 단어가요. 꼭 여행이란 뜻이 아니라 이동을 할 때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는 이리저리 이동, 출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He travels frequently. He travels frequently. 오케이, 여러분. 이 발음 어떻게 하는지 좀 감이 잡혔나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하러 떠나볼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여러분. 오늘 단어들 조금 난이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요. 최근에. recently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recently. recently. 이렇게요. 자, 듣고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recently. 그렇죠. 한번 더. recently. Great job. 자, 두 번째. 현재. 지금 이 순간, 요즘이라는 거죠. currently.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currently. 한번 더. currently. Great. 만약에 중간에 T 살짝 죽이는 게 어렵다면요. 그냥 아예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영어 원어민 발음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냥 currently 아예 없이 가는 것도 좋아요. 자, 마지막 단어는 자주, 빈도 높게란 뜻이죠. frequently 이렇게 갈게요. 듣고 바로 따라해 주세요. frequently. 한번 더요. frequently. Very good. 자, 지금 이 틀리 이 부분 안 하는 거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요. 많이 익숙해지고 있나요? 자, 그럼 이제 문장으로도 훈련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 최근에 바빴어. Recently 바빴어. 바로 문장 갈게요. 따라해 주세요. I've been busy recently. Recently. Great. One more time. I've been busy recently. Recently. Very good. 자, 두 번째. 난 현재 서울에 살고 있어. Currently 서울에 살고 있는 거죠. 바로 갈게요. I'm currently living in Seoul. Living in Seoul. 그렇죠. 마지막에 이 서울도요. 서울이 아니라 Seoul. 이렇게 도레미파솔처럼 발음을 합니다. One more time. I'm currently living in Seoul. Living in Seoul. Great. 자, 마지막 문장이죠. 그는 출장을 자주 다녀. Frequently. 발음 주의하면서 갈게요. He travels frequently. Good job. One more time. He travels frequently. Frequently. Very good.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오늘 어려웠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우리 다시 한번 듣고 연습해 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Recently. Recently. I've been busy recently. I've been busy recently. Currently. Currently. I'm currently living in Seoul. I'm currently living in Seoul. Frequently. Frequently. He travels frequently. He travels frequently.
0: 네, 이렇게 ly 앞에 있는 t 죽이면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영어 발음할 수 있을 거예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저와 함께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먼저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Say. S-A-Y. Say. Say. Ask. A-S-K. Ask. Ask. Speak. S-P-E-A-K. Speak. Speak.
0: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conversation, 대화 1편이에요. 대화가 영어로 conversation이거든요. 우리는 말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영어로 한번 같이 말해봐요. 첫 번째 단어는 say, 의견 등을 말하다 또는 주장하다 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말할 때는 say라는 표현을 써요. say. 그 다음은 ask, 물어보다 라는

0: 뜻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여러 질문들을 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ask를 해요. ask. 그 다음은 speak, 언어, 연설 등을 말하다 또는 연설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중 앞에 쓸 때 speak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뭐 speak Korean,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의견 등을 말하다, 주장하다, say. 잘했어요. A 발음으로 다시 한번. Say. Very good. 물어보다 ask. 자, 여러분, A가 아니라 A예요. 크게 벌려서 one more time. Ask. Good job. 언어, 연설 등을 말하다, 연설하다. Speak. 자, 이 A니까 이 발음이 나죠. Speak. Good job, everyone. Now it's time to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Say, say. Ask, ask. Speak, speak.
0: 이제 예문을 볼 시간이에요. What did you say just then?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친구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이 잘 안 들릴 때 이렇게 영어로 한번 물어보세요. What did you say just then? 자, 방금은 영어로 just then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봐요. What did you say just then? Excellent. Next. If you don't understand, ask me. 이해를 하지 못했으면 나한테 물어봐.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도 돼요. Ask.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봐요. If you don't understand, ask me. Very good. Okay, let's look at our third sentence. Can you speak English? 영어를 말할 줄 아세요? 언어가 나왔으니까 speak이란 단어를 써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can you speak English?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yes, I can! 이렇게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니까. 자, 같이 따라해볼까요?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아주 잘했어요.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About. A, B, O, U, T. About. About. Both. B, O, T, H. Both. Both. Answer. A, N, S, W, E-R. Answer. Answer.
0: Okay, our next word is about. 뭐뭐에 대해서란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랑 얘기할 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About. Next, both. 둘 다란 뜻이에요. 나는 사과랑 오렌지 둘 다 좋아해. I like both apples and oranges.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은 answer, 답 또는 대답하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시험을 칠 때 we have to get the right answer. 정확한 답을 맞춰야 되죠. Answer.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뭐뭐에 대해서 about. 자, ow 소리를 내보세요. About. Very good. 둘 다 both. 잘했어요. O 소리가 나요. Both. Good job. 답, 대답하다. Answer. 자, 가운데 W가 있는데 W 발음은 안 나요. Answer. Good job, guys. Now, why don't we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About. About. Both. Both. Answer. Answer.
0: Our next sentence is this. What

0: is the movie about? 영화는 영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about가 나왔으니까 뭐뭐에 대해서인가요? 라는 뜻이죠.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봐요. What is the movie about? Very good. Next, I like both apples and oranges. 나는 사과와 오렌지 둘다 좋아해. 친구들도 둘다 좋아하나요? 자, both A and B. 이게 공식이에요. 알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practice, practice 해볼게요. I like both apples and oranges. Good job. Next, do you know the answer to the question? 너는 질문의 답을 알고 있니? 자, 아니, do you know 이 표현 알고 있나요? 자, 그리고 answer는 답 또는 대답하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봐요. Do you know the answer to the question? Good job, everyone.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1: Say, say, ask, ask, speak, speak, about, both, both, answer, answer.
0: 친구들, I hope you had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s for watching.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everyone.

0: Unit 123, SS.
1: Let's go. Phonics SS. S, S, S. S, class.
2: S, class.
1: S, glass.
2: S, glass.
1: S, pass.
2: S, pass.
1: S, cross.
2: S, cross.
1: S, stress.
2: S, stress.
1: S, address.
2: S, address.
3: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S 소리가 나는 알파벳 S가 두 개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0: Sit. Sit. Sit. Very good. 그럼 sit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수업, class예요. 여기 끝에 s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학교를 가면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들어요. 수업, 영어로 class. class. class. Good job. s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유리, glass예요. 여기도 끝에 s 소리가 들리네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유리컵을 써요. 유리, 영어로 glass. glass. glass. 아주 잘했어요. 또 어떤 단어가 s 소리 날까요? 아, 합격하다, pass가 있었네요.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려면 꼭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가 있어요. 합격하다, 영어로 pass. pass. pass. excellent. s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건너다, cross예요. 친구들 여기 s 소리 들렸죠? 우리가 길을 건너기 전에 꼭 양쪽을 살펴보고 건너야 돼요. 건너다, 영어로 cross. cross. cross. very good. s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스트레스, stress예요. 여기도 역시 s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 때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 영어로 stress. stress. stress.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s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주소, address예요. 우리가 주소를 알아야 꼭 잘 찾아갈 수 있어요. 주소, 영어로 address. address. address. Great job! Wow! 이렇게 s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Hi.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s 소리 나는 알파벳 S가 두 개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S! Good job! 신기한 s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 세 번 발음해 볼까요?
1: S, S, S.
0: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학교 가면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들어요. 수업, 영어로 뭐였죠?
1: Class.
0: 네, class. S 소리 들렸죠? Let's say it three times.
1: S, S, class. S, S, class. S, S, class.
0: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S 소리가 나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유리컵에 마시죠. 유리, 영어로 뭐였죠?
1: S, S, glass. S, S, glass. S, S, glass.
0: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S 소리 났죠? 아,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격하잖아요. 합격하다, 영어로 뭐예요?
1: Pass.
0: 네, 아주 잘했어요. Pass, S 소리 들리죠? 자, 그럼 pass를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좀 쉬운데. P 소리 나는 P, 뭐죠? Good. A 소리 나는 A. 그리고 오늘의 소리, S.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그럼 합격하다, pass. Let's say it again.
1: S, S, pass. S, S, pass. S, S, pass.
0: 아주 잘했어요. 우리가 또 s 소리 나는 단어를 배웠죠. 우리가 길을 건너기 전에 꼭 양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길을 건너다, 영어로 뭐였죠?
1: cross.
0: That's correct. cross. 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죠. 그럼 우리 사람들이 cross 하는 거를 그려볼 거예요. 로건이가 한번 그려보겠어요? 그럼

0: 그림을 한번 볼까요? 와우! 이렇게 사람이 손을 들고 cross 건너고 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cross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cross, cross.
0: Well done. 이 다음 단어도 스 소리가 나요. log은 우리가 때로 굉장히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0: 다시 발음 들어볼까요?
1: S-s-stress. S-s-stress. S-s-stress.
0: 잘했어요.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로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주소, 영어로 뭐죠?
1: Address.
0: Correct. 주소, address. 끝에 s 소리가 나요. 그럼 로건이가 큰 소리로 발음해 보세요.
1: S-s-address. S-s-address. S-s-address.
0: Great job! We did it! 와우! 여러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단어로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SS. S-s-s. S-class.
0: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s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s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음식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자,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0. Meals and snacks. I can ask someone what's for dinner.
0: 자, 그러면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warm-up부터 한번 해볼까요? Oh, I think mom is coming home. 엄마가 집에 돌아오고 있네요, 그쵸? 운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And dad is cooking. 아빠는 요리를 하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엄마, 아빠가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So what's mom asking? 엄마가 뭐라고 물어볼까요? 아, 지금 저녁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는 내가 뭘 만들고 있어? 요리를 하고 있다라는 cook를 써서 뭔가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엄마는 저 뒤에 보니까 샌드위치를 포장해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What's the situation? 어떤 상황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볼까요?
2: What's for dinner?
1: I'm cooking spaghetti.
2: Yummy.
1: Wait just 10 more minutes.
2: Okay.
0: 대화 잘 들었나요? 그러면 대화 내용을 한번 쭉 볼게요. What's for dinner? 이렇게 물어봤죠. What's for dinner? 이 표현이 바로 저녁 뭐 먹어요? 뭘 준비했어요? 뭘 요리했어요? 이런 걸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저녁 때 뭐 먹는지 궁금할 때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엄마, what's for dinner? 자, 이거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What's for dinner? What's for dinner? 잘했어요. dinner가 저녁 식사라는 표현이죠. 그럼 다른 것도 넣을 수 있겠네요. 다른 식사. 아침 식사는 breakfast니까 what's for breakfast?

아침 뭐 먹어요? 이런 질문이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What's for breakfast? What's for breakfast? 그럼 점심은요? What's for lunch? What's for lunch? Lunch가 점심 식사니까요. 우리 친구들 brunch라고 들어봤어요? Brunch? 뭐 브런치 카페 이런 데가 많죠. Brunch는 뭐냐? Breakfast하고 lunch를 합성한 단어예요. 그래서 보통 아침 식사를 8시, 9시에 먹고 점심을 12시에 먹는다면 그 사이에 그냥 아침과 점심을 통합해서 하나로 먹는 거를 brunch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What's for brunch?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끔 저녁을 안 먹고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그냥 애매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브런치처럼 dinner, lunch하고 dinner 합성한 단어도 있긴 한데 잘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브런치가 정말 많이 사용돼요. 자, 그래서 what's for brunch?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쵸? What's for brunch? 이렇게요. 자, I'm cooking spaghetti 라고 얘기를 했어요. Yummy 라고 대답을 했는데 spaghetti 뭐예요? 스파게티죠. 스파게티의 영어 발음은 spaghetti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높낮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spa 내려갔다가 getty 이렇게 발음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요 t, 물론 t가 두 개지만 영어는 보통 자음이 두 개 있으면 하나만 발음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T 발음은 모음 소리 사이에 껴서 이것도 real처럼 발음이 돼요. 아주 짧게 해줘야 돼요, 대신. spaghetti, spaghetti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거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스파게티 요리를 하고 있어요. I'm cooking spaghetti. I'm cooking spaghetti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스파게티 대신에 다른 음식을 넣어도 되겠네요. 지금 요리하는 거, 그죠? 자, 그리고 맛있겠다 라고 할 때 yummy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내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놓여있다 상상하면서 맛있겠다 해볼까요? yummy yummy 잘했어요. 근데 yummy는 좀 귀여운 표현이고 원래는 yum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yum yum 네, yum, yummy 둘 다 사용해보시면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그쵸? 와, 엄마가 해준 음식 너무 맛있어요. 야미, 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아직 스파게티가 다 완성되지는 않았나 봐요. 쿠킹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리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wait just 10 more minute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ait가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just 10 more minutes 라고 했는데 원래는 just가 없어도 돼요. wait 10 more minutes 라고 하면 more minutes는 더 분이거든요. 근데 10 minutes죠. 그래서 10분 더 라는 뜻이 10 more minutes예요. wait 10 more minutes는 10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인데 just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딱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일단 just 빼고 연습해 볼까요? Wait 10 more minutes. Wait 10 more minutes. 잘했어요. Just 넣어서 Wait just 10 more minutes. 느낌이 다르죠, 그죠? Wait just 10 more minutes. 잘했어요. 그래서 요 just가 들어가서 딱 10분만 기다려? 약간 요런 좀 긴박한 느낌의 표현으로 바뀐 거죠. 10 more minutes라고 했는데 10 minutes라고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뭐 just wait just 10 minutes 이런 식으로. 그래서 wait just 다음에 어떤 시간을 넣어서 그만큼만 기다려라 라는 것도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방금 말했듯이 more 빼고 그냥 wait just 10 minutes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언제 more를 넣느냐? 이미 기다린 시간이 좀 길었을 때 아 10분만 더 기다려줘 이럴 때 more 넣고 일반적으로는 빼도 돼요. Wait just 10 minutes. 연습해 볼까요? Wait just 10 minutes. Wait just 10 minutes. 잘했어요. 그러면 10분 말고 30분으로 하면 Wait just 여러분 30. 기억나요? 숫자 뭐예요? 그렇죠. 30.
왜

0: Just 30 minutes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Wait just 30 minutes. Wait just 30 minutes. 잘했어요. 자, 그러면 1시간 뒤 얘기해 볼게요. 분은 minute인데 시간은 hour이에요. 그래서 wait just 1 hour. 1 hour 넘어가면은 just 쓰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1시간도 긴데 더 길게 기다리는데 딱 그것만 기다려. 네, 뭐 어찌됐건. Wait just 1 hour. Wait just 1 hour. 잘했어요. 이렇게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넣기 싫다. 잠시만. 이럴 때는 wait just a moment. Wait just a moment.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자, 그랬더니 10분만 더 기다릴 수 있죠. 맛있는 스파게티가 준비되는데. 오케이 하면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What's for dinner?
2: I'm cooking spaghetti.
1: Yummy.
2: Wait just 10 more minutes.
1: Okay.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Now, the wife, 아내가 is coming back home. 집에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husband, 남편이랑 같이 전화를 하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궁금해요. What's for dinner? 우리 저녁 뭐 먹어? 라는 말이었죠. What's for dinner? What's for dinner? 자, 대답은? 아, 우리 남편이 볶음밥을 하고 있네요. I'm cooking fried rice. 네, 볶음밥은 fried rice라고 해요. I'm cooking fried rice. 큰 목소리로. I'm cooking fried rice. 잘했어요. 그런데 cooking 대신에 making이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I'm making fried rice. 다시 한번. I'm making fried rice. 잘했어요. 자, 볶음밥 너무 맛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yummy!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죠. 와, 맛있겠다! yummy! 그리고 yummy 하면서 sounds so good! 이렇게 표현해줘도 좋아요. sound는 들리다 라는 뜻이고요. good는 좋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맛있는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들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Sounds so good. Oh, sounds so good.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남편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아내분이 이제 점심을 사오는 상황이에요. 이제 남편이 물어보죠. What's for lunch? 자, 점심 식사. 우리 점심 뭐 먹어요? What's for lunch?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뭔가를 가져오다라고 할 때는 bring이라는 표현을 써서 I'm bringing sandwiches 라고 할수 있겠죠. I'm bringing sandwiches. 지금 가져오는 중이니까 bringing 이렇게 ing를 썼어요. Sandwiches가 바로 샌드위치들이라는 표현이고요. 발음은 sandwiche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샌드위치 맛있겠죠? 그래서 yumm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sounds so good도 있지만 sounds delicious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Delicious도 맛있는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Sounds delicious.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What's for dinner? What's for lunch? 라는 표현과 I'm cooking 뭐뭐, I'm bringing 뭐뭐도 연습해 봤고요. Yummy! Oh, sounds so good. Sounds delicious. 이런 표현들도 배워봤는데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chant to the beat. Follow me. What's for dinner? What's for dinner? What's for breakfast? What's for lunch? What's for brunch? Good job. Wait just 10 more minutes. Wait just 10 more minutes. Wait just 10 minutes. Wait just 30 minutes. Wait just 1 hour.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someone what's for dinner. 누군가에게 우리 저녁 식사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체크할게요. 아주 간단했죠? What's for dinner? 점심은 뭐 먹어요? What's for lunch? 우리 브런치 뭐 먹어요? What's for brunch? 다 기억나죠? 그리고 맛있을 때는 yummy, yum 혹은 또 level up에서 배웠던 sounds so good, sounds delicious. 네, 이런 표현들 우리 매일 쓸 수 있잖아요. 매일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복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3: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4: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3: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5: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자, 얘들아,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하면서 더 즐거운 하루 보내볼게요.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0. Where do they work? Wednesday. Masks and stethoscopes. I can guess a place where people go to get healthier.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지요?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오늘도 역시 speed quiz, guessing game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Guessing game, 알아맞히기 게임이죠. I see a girl and a boy. 자, 여자애랑 남자애랑 열심히 they're playing a guessing game, right? 자, 지금 알아맞히기 게임을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보아하니 여자아이가 giving hints, 힌트를 주고 있고요. 남자아이는 is trying to guess, 지금 알아맞히려고 하는 것 같아. 자, 여자아이 머리 위에 이렇게 뿅뿅뿅뿅 생각 풍선, bubbles 안에 힌트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Do you see the hints there? 자, let's go over the hints together. 자, 힌트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싱크대가 보이네요. I see a sink. Washing hands. 손을 씻는 모습이 보여요. Washing hands. Okay. 자, 그리고 요거는 마스크인가요? Mask. Mask. 마스크도 보이고 그다음에 저거는 medicine bottles. 약통들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청진기도 보이네요. 청진기가 얘들아 영어로 되게 어렵다. 잘 들어봐. Stethoscope. One more time. Stethoscope. Oh.

0: 자, 두번 더. Stethoscope, stethoscope. 자, th가 있기 때문에 뜨뜨 소리가 납니다. Stethoscope. 자, 뜨 소리 날 때는 자, 혓바닥이 약간 나왔다가 퐁 들어간다 그랬죠? 자, 오케이. 자, 과연 어떤 것이 답일까? 우리 친구들은 좀 감이 오나요? 자, 우리 그러면은 더 힌트를 들어볼게요. Reading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Guessing game. Are you ready? First hint. People here wash their hands a lot. Second hint. Many people wear masks. Third hint. There are stethoscopes and medicine. Where is this place?
0: 한번 read and speak time 가져볼게요. 방금 힌트들 더 들어봤어? 그거 쌤이랑 문장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Here we go. 짜잔. First hint. 첫 번째 힌트. 뭐였어? 우리 친구들 먼저 들었잖아요. 그쵸? 자, first hint is 짜자잔. People here wash hands a lot. 자, people here wash hands a lot.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한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짜잔! Wash hands a lot. Wash hands a lot. 자, wash hands 뭔지 알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wash는 씻다고요. hands는 손이잖아요. 그래서 wash hands 하게 되면 자, 손을 씻다라는 뜻이겠죠? wash hands. 따라해볼게요. Wash hands. Okay. Wash 할때 wash이 아니야. wash이 아니고 쉬 소리를 내줘야 돼. Wash. Wash. Okay. 자, wash hands. 손을 씻고요. A lot는 뭘까? A lot, a lot, a lot는 많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ash hands a lot 하게 되면은 손을 많이 씻다란 뜻이겠죠. 여러 번 손을 씻다, 뭐 손을 많이 씻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 People here wash hands a lot.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wash hands a lot. 손을 많이 씻는데요. 어딜까, 얘들아? 좀 감이 왔어요? People here wash hands a lot. That was our first hint. 그게 우리의 첫 번째 힌트였습니다. Okay. 자, 두 번째 힌트 보러 갈까요? 짜잔! Second hint. 뭐가 나을까요? Second hint. 떠밤. Many people wear masks. Mask. Mask 뭘까요? Mask 우리 친구들도 알것 같은데 요즘도 우리 친구들 많이 이걸 쓰잖아요. Mask 자 보겠습니다. Wear랑 mask 단어 한번 볼게요. Wear는 바로 입다라는 뜻이 있다고 쌤이 옛날에 알려줬어. 우리 왜 clothing items 옷 얘기할 때 wear는 입다라는 뜻이었는데 악세사리 같은 걸 착용하다 할 때도 wear를 쓸수 있었죠. 자, wear는 착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입다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그쵸? 마스크를 착용하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쵸? 자, wear는 착용하다. wear 한번 발음 따라 해볼게요. wear. 친구들 잘해. Where? Alright, mask, 마스크요. mask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mask 그냥 ma, mask 해볼까요? mask 끝에 sk 소리를 내줄 거야. sk 시작. mask. Alright. 자, 근데 오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장 다시. Many people wear masks. Okay. Many people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wear mask. 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대요. Oh, okay. We wash our hands a lot there and we wear mask. 어딜 것 같아요? 자, 감이 왔나요? Okay. Moving on to our third hint. 자, 세 번째 힌트는요. 짜잔. There are stethoscopes and medicine. One more time. There are stethoscopes and medicine.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자, stethoscopes, medicine. 한번 보겠습니다. 자, stethoscope는 바로 청진기란 뜻이에요. 청진기. Okay. 자, 우리 doctor,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청진기를 이렇게

계시죠? Stethoscope, 그 다음 medicine은 뭐야?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입니다. Okay, 자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re are stethoscopes and medicine. There are stethoscopes and medicine. 그곳에는 청진기들과 약들이 많대요. 약이 많대요. 어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감이 좀 많이 왔나요? Okay. 자, 그러면은 where is this place? Let's put together all the hints. Okay. 힌트들을 한번 다 모아보자. 자, 첫 번째 힌트가 뭐였을까? 빠밤. Okay, we see a sink. Sink가 보여요. 그리고 washing hands 하고 있죠? Wash hands. 손을 씻고 있어요. Okay, that was our first hint. What was our second hint? 자, 두 번째 힌트는 mask였어요. Mask.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쓴다 그랬지? Mask, mask. Mask, no. Mask, mask, mask. Okay. Alright.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 단어였어요, 얘들아. 청진기가 영어로 stethoscope 였습니다. Stethoscope. Ste 끊고, the scope. Stethoscope. Okay. Stethoscope가 있고요. 그 다음에, medicine bottles. 자, medicine. 바로 약들도 보여요. 어딜까요? 힌트를 더 주자면. Doctors. Doctors work here. 자, 의사 선생님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Doctor. 어디에서 일하실까요? 정답은 3, 2, 1. 짜잔! 여기 병원이지요, 얘들아. 병원이 답입니다. 병원이 영어로 뭘까? 3, 2, 1. Hospital. That's right. The answer is hospital. 병원, hospital가 답이었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알아맞혔나요? 알아맞혔어요? Okay. 꼭 알아맞혔길 바랬으면서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우리 한번 신나는 비트에 맞춰서 chant를 불러볼게요. 쌤만 부르면 안 돼, 오케이?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Here we go. Where is this place? Where is this place? People wear masks. People wear mask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I see stethoscopes. I see stethoscopes. Doctors and nurses. Doctors and nurses. This is the hospital. This is the hospital. Excellent. Great job, everyone. 자, 기다리던 cartoon talk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까 봤던 그림 기억나, 얘들아? 그 guessing game 하고 있는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서 대화 내용을 쌤이랑 볼게요.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A boy and a girl are playing a speed quiz game. 자, 스피드 게임 하고 있죠? 자, 힌트가 지금 네 가지가 주어졌어요. sink, 세면대, mask, 마스크, 그 다음에 청진기, stethoscope, 그 다음에 medicine bottles, 약통들이 보이죠? 우리 친구들은 왠지 답을 알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짜자잔! First clue, you must wash your hands here. 오, 무슨 뜻일까? First clue, 첫 번째 힌트! 자, you must wash your hands here. 자, must가 나왔다, 얘들아. 쌤이 예전에 알려줬는데 must는 꼭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ou must wash your hands here 라고 했으니까 너는 여기서 손을 꼭 씻어야 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ash hands, 쌤이랑 배웠지? wash hands는 손을 씻다, 오케이? 자, 여기서 손을 꼭 씻어야 한대요. 자, 얘들아, 생각해봐. 이렇게 바이러스나 뭐 균에 옮기면 안 되니까 손을 꼭 씻어야 되겠죠, 그쵸? So you must wash your hands here. That was our first hint. 그게 첫 번째 힌트였어요.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the bathroom 라고 합니다. 화장실이라고 해요. bathroom, 화장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We wash our hands in the bathroom, right? 화장실에서 우리 손 씻잖아, 그쵸? 자, 그랬더니 nope, next clue, people wear masks 라고 합니다. nope라고 한 것은 바로 땡이라는 거겠죠. 틀렸어 라고 하는 거죠. 땡, next clue, 다음 힌트. People wear masks. 자, 마스크가 뭐였지? 바로 우리가 쓰는 마스크죠, 그쵸?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라고 합니다. 이곳은

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은 알수 있겠나요? 알까요? 그쵸? 자,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가, 오, a dentist라고 해요. Dentist는 뭘까요? 바로, we go there to check up our teeth. 바로 이빨, 이를, 치아를 체크하러 가는 곳인데, 치과입니다. Dentist. 자, 치과 뭐 비슷했어요, 그쵸?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Oh, clues, last clue. There are lots of medicine bottles and stethoscopes. 결정적인 힌트들이 마구마구 나왔어. 자, close라고 했으면 비슷해, 거의 다 왔어란 뜻입니다. Last clue, 마지막이야. There are lots of medicine bottles, 약통들이 굉장히 많고, stethoscopes, 청진기들이 있어, 라고 합니다. Medicine, stethoscope, 쌤이랑 배웠죠?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드디어 맞춥니다. 아, it's a hospital, 병원이네, 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바로 hospital였지요, 병원. 오케이,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해볼게요. I can guess a place where people go to get healthier. 자,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려고 가는 곳이 어디인지 나는 맞출 수 있다 없다? 이따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It's a hospital, right? 우리 친구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내일 만나서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Yeah.

Hmm.

help! But there's also a more fun one! Okay, push it!

it fun slope.

니콜 선생님, 오늘은 제가 답을 알 것 같은 질문이지만 그래도 궁금해서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좋아하는 과목 묻고 답하는 법도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과목 영어일 것 같죠?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영어만 좋아하진 않고 영어랑 또 그 국어랑 음악이랑 미술이랑 그런 것들 다 좋아했어요. 선생님은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은 그런 학생이었어요. 자, 오늘은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말이지 무엇 무엇이야? 이렇게 묻고 답하는 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Favorite. Your. What? Subject. English. Is. Favorite subject, my.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자, 친구들, 오늘은요, 좋아하는 것 묻고 답하는 것 중에서도 좋아하는 과목 묻고 답하기. 우리 친구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또 이 질문, 이 답 많이 할 것 같아요. 먼저 좋아하는 과목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네 개의 카드를 사용해서요. 네가 좋아하는 과목이 뭐니?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뭐니? 그러니까 what 먼저 오고요. your, 너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subject. 이 subject가 바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 과목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 하고 묻는 말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에게 Hey,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답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I like로 대답 많이 해왔잖아요. 오늘은 선생님이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 그랬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이라고 말을 그대로 받아서 대답할 수도 있거든요. My, 나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subject, 과목은 무엇무엇이다 하고 마지막에 English, 영어 이렇게 붙여주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야 라는 뜻이 되겠죠. 의미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한 번 더.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좋아요. 그럼 이렇게 좋아하는 과목 묻고 답하기를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Subject. Math. Science. Okay.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 친구들 subject예요. Subject. 과목이란 뜻이죠. 친구들 알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체육, 음악, 미술 이런 과목을 subject라고 불러요. 어려워 보이지만 sub까지 써보고 ject 써보고 합치면 되겠죠. sub, sub 그리고 j, e, k, t. 아, 길지만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는구나. subject, subject. 과목. 두 번째 단어는 과목의 이름이에요. 어떤 과목일까? Math. Math예요. Math는 수학.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수학을 Math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소리 나는 대로 에, TH는 짝꿍인 거 알죠, 친구들? TH가 만나서 혀 보여야 돼요. 붙이면 Math. Math. 한 번 더. Math. 수학. 마지막 단어도 과목의 이름이에요. 이 과목 좋아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Science. Science는 과학. 실험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동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 많죠. 과학을 science라고 해요. S랑 C가 만났지만 소리는 S 하고 나고요. I, an, s. 소리 나는 c에 소리 안 나는 e. Science, science. 한 번 더. Science. 한 번 더. Science. 자, 이제는 문장 만들기 도전. 먼저요, 물어보는 말부터 복습을 해볼게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 오늘 공통된 질문이죠. 어떻게 말해요? 그렇지, 뭐니? 그러니까 what's 너의 your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과목, subject.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친구들도.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야 라고 답해볼게요. 어떻게? My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과목 subject is 영어? English. 그죠? 다 붙여볼게요.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한 번 더.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좋아요. 그럼 이제 과목 이름만 바꿔서 연습을 해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야. My favorite subject is Korean. 맞아요. 한 번 더. My favorite subject is Korean.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수학.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야. My favorite subject is math. 맞아요. 붙여서 My favorite subject is math.

good. 마지막 하나만 더. 무슨 과목? 과학.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야. 어떻게?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다 붙여서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Excellent. 그럼 우리가 만든 문장들 신나게 chant로 불러봐요. Let's chant.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My favorite subject is Korean. My favorite subject is math.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My favorite subject is Korean. My favorite subject is math.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Yay! 좋아하는 과목을 묻고 답하기. 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질문들 또 해보고 답해볼 수 있을까요? 그림 보면서 친구들도 크게 영어로 외쳐봐요. 자기소개하는 시간이구나. What's your favorite subject? 가장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입니다.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1 더하기 5는 6, 3 더하기 3은 6. 나는 수학이 제일 좋아. My favorite subject is math. 아이고, 공부하고 있구나. 그래, 너는 무슨 과목을 제일 좋아하니?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저는 국어를 제일 좋아해요. My favorite subject is Korean. 이제는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모두 모아서 신나게 미션 해볼 시간이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대답의 빈칸을 채워 단어를 완성하세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좋아하는 과목 물어보는 질문이죠. 단어들 앞자리가 다 비어 있어요. 여기 소리 맞춰서 친구들 글자 넣어주세요. 3, 2, 1 정답 확인해 볼게요. What's what? 소리 나는 WH your favorite, 소리 나는 F, 그리고 subject, 소리 나는 S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Good. 문장이 바르게 쓰인 것을 고르세요. 야, 칠판에 수학 풀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이 친구가 할 말은 무엇일까요? A. My favorite subject is Korean. B. My favorite subject is math. C.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그림에 어울리는 것 찾아볼게요. 3, 2, 1. 정답은? 그렇죠. 수학 문제를 즐겁게 풀고 있으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야. 다 어울리겠죠. B. My favorite subject is math. 그림을 보고 어울리는 문장을 고르세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라고 칠판에 써 있죠.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말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친구들이 A, B, C 다 읽어보고 정답까지 골라주세요. I'll give you 5 seconds. 5, 4, 3, 2, 1 띵띵띵띵. 정답은 바로 B.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가 되겠네요. A와 C도 비슷해 보이지만 my subject

No. My favorite subject, science, is no. 정확하게 쓰인 문장은 B.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좋아하는 과목 묻고 답하기 함께 배워봤네요. 질문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대답을 조금 다르게 해봤죠. My favorite subject is 하고 과목 말하기. 오늘 배운 내용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의 좋아하는 과목을 물어볼 때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알려줄 때는 My favorite subject is...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짜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영어의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어느 곳을 가는데 걸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거 너무 먼 거 아니야?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죠. 야, 거기 얼마나 멀어?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그곳은 여기에서 멀지 않아. 이런 말 들으면 그래, 걸어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과연 그곳은 여기에서 멀지 않아,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가 어디로부터 멀다 또는 멀지 않다. 궁금한데 말이죠. 자, 우리 먼저 단어부터 확인하고서 표현 알아보도록 해요. 네, 친구들 단어부터 알아야지. 그래요. 과연 어떠한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만나봅니다. 뚱! 오! Beheaded. 비동사 그리고 headed. 친구들 여기 잘 보면 head. 잠깐만, 제가 손으로 가려볼까요? 이렇게 없애면? head. 머리를 뜻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친구들, 머리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이 머리가 어디 쪽으로 향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be headed 하면 어디로? 향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Okay? be headed. be headed. 그래요. 이 자동차가 지도에서 어디 쪽으로 향하고 있네요. 그렇죠? Okay. And next. Far. Wow. It's a very important word. 아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친구들, 지금 이분이요. 이거 망원경을 이용해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잘 보면 여기 배. 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돛단배 같은 거. 지금 이분이 있는 곳은 왠지 사막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돛단배는 굉장히 far, 멀리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뭔가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망원경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 바로 far. 따라서 말해봐요. Far. Far. Far. Very good. And next. About. About.

0: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친구들. 사실 about을 처음 본건 아닐 거예요. 보통 뭐 about me, about us 이런 식으로 뭐 나에 관해서, 우리에 관해서, 뭐뭐에 관하여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파이라고 하는 우리 수학 시간에 이제 배운 친구들도 있고 나중에 배울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파이는 3.14 뭐뭐뭐뭐뭐뭐뭐뭐 숫자가 굉장히 멀리까지 가는데 우리는 대략 약3.14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대략 약이라는 뜻이에요. About. Very good. And next. Intention. Intention. 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분이 어떤 의도로 이 어린아이를 데려가는 거지? 약간 나쁜 마녀 같기도 하고. 자, 이 사람의 의도는 무엇일까? 자, 무언가의 의도. 여러분, 의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누군가가 미리 생각하고 있는 바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intention이라는 거예요. intention.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휘들 쭉쭉쭉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할 준비 되신 거예요?
1: 'Central Park. I want to take a walk there.
2: Do you know how far it is?
1: About 1 kilometer. It's not far from here.
0: 네, 친구들 잘 들어보셨죠? 센트럴 파크. 나도 거기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합니다. 자, A 친구가 묻죠.
2: 야, where are you headed?
0: 라고요. 잠깐만 친구들, 우리 단어 시간, 어휘 시간에 나왔던 비동사 headed, beheaded, beheaded 하면 어디로 향하다 라는 말이었잖아요. 즉, 너는 어디로 향하는 거니? 즉, 어디 가는 거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냥 통문장이에요. 이렇게 그냥 알아두세요, 친구들. 따라서 말해봐요.
2: Where are you headed?
1: Where are you headed? Where are you headed? 어디 가는 거야?
0: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B가 대답을 합니다.
2: Central Park
0: 라고요. 여러분, 어디? Central Park. 뉴욕에 정말 큰그 도시에 아주 아주 큰 공원이 있어요. Central Park이라고 정말 정말 큰 공원. 거기 가나봐요.
2: I want to take a walk there
0: 이라고 말합니다. 자, 나는 원한다 라고 하죠. 근데 뭐 하고 싶대요? Take a walk. 우리 이거 표현 나온 적 있었어요. 무슨 뜻? 무슨 뜻? 맞아요. 산책하다 라는 말이잖아요. 나는 산책하고 싶어. 그런데 어디에서? There, 거기에서. 나 Central Park에서 산책하고 싶어. 지금 이 말인 겁니다. 아, 좋겠다. 여러분, 크게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1: Central Park, I want to take a walk there.
2: Central Park, I want to take a walk there.
0: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 A가 물어요.
2: Do you know how far it is?
0: 라고요. Do you know? 너 아니? 너 알고 있어? 근데 뭐를?
2: How far it is?
0: 여러분, 우리 far이라는 단어 아까 나왔는데? 맞아요. 먼이라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먼지. 그쵸? 즉, it is. 그것이 얼마나 먼지도 알아? 라는 말입니다. 아, 잘 모르나 봐요. 얘도 안 가봤나? 자, 물어볼게요.
2: Do you know how far it is?
1: Do you know how far it is? Do you know how far it is?
0: 잘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비가 말합니다. About 1 kilometer 이라고요. 약 1km다. 자, 친구들, 여기에서 about은 뭐뭐에 관해서가 아니고 약, 뭐 대략, 그쵸? 그런 말이요. 대략 1km 정도? 오, 1km면 사실 완전 가깝진 않지만 그렇다고 먼 거리도 아니죠. 걸으려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쵸? It's not far from here. 이라고요. 자, 친구들 잘 보세요. 그것은 여기에서 여기로부터 멀지 않아. 자, 이렇게 뭐뭐로부터 먼 이라고 할 때 far from. far from 어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디로부터 먼. 근데 여기는 not 붙었으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 라는 거죠. 따라서 말해볼게요.
1: About 1 kilometer. It's not far from here.
2: It's not far from here. About 1 kilometer.
1: About 1 kilometer.
2: It's not far from here.
1: It's not far from here.
0: 잘하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뭐뭐로부터 먼이라고 하는 far from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게요. 그는 여기서 멀리 산다 라고 해볼까요?
1: He lives far from here.
2: He lives far from here.
1: Ooh, he lives far from here.
0: Okay, very good. And next. 여러분, 부산, 서울 서로 가까워요? 아니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끝과 끝 아닙니까? 약, 그쵸? 대략. 부산은 서울에서 멉니다. 라고 해볼까요?
1: Busan is far from Seoul.
2: Busan is far from Seoul.
1: Busan is far from Seoul.
0: 잘했어요. 하나만 더 해봐요. 야, 그거는 내 의도랑은 정말 거리가 멀어.
2: That's far from my intention.
0: 야, intention. 우리 의도라는 단어 배웠잖아요. 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그게 내 의도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2: Oh, that's far from my intention.
1: That's far from my intention.
2: That's far from my intention.
0: Very good.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2: 너 어디 가니?
0: Speak.
1: Where are you headed? Oh, Central Park. 나 거기서 산책하고 싶어.
2: Speak.
1: Central Park. I want to take a walk there.
2: 너 거기 얼마나 먼지 알아?
1: Speak. Do you know how far it is?
3: 약 1km.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
2: Speak.
1: About 1 kilometer. It's not far from here.
0: 예! 영어의 바나는 퀴즈! 자, 우리 친구들 과연 문제 잘 맞출 수 있을까요? 탬버린과 함께요. 첫 번째. 문제! 그곳은 여기에서 멀지 않아. 자, 과연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3, 2, 1, 띠! 자, it's not far. 어디로부터? From here, yay! 우, 잘했어요?
2: It's not far from here.
1: It's not far from here. It's not far from here. It's not far from here.
0: Very good. And next. 너 어디 가니? 중요한 말이랬죠? Where are you?
2: 3, 2, 1, 띠!
0: 바로 머리로 어디를 향하는 거니까? Headed, yay! Woo!
2: Good job! Where are you headed?
1: Where are you headed?
3: Where are you headed?
1: Where are you headed?
0: Very good! And next!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의 의도가 보이네요? 3, 2, 1!

바로 의도 intention you.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어디로부터 먼이라고 하는 표현 far from 어디를 배웠습니다. 그거 여기에서 멀어. 그곳은 여기에서 멀다라고 하면 it's far from here. It's far from here. 여기에서 멀지 않아 라고 한다면 it's not far from here. It's not far from here. Very good. 잘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연습 많이 많이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 A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형용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봤다면 이제 품사 거의 다 배웠습니다. 남은 건 부사입니다. 부사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부가적인 다양한 역할을 할 것 같은 친구인데요. 여러분의 예상이 맞을 겁니다. 과연 어떤 친구가 부사고 어떤 역할을 할지 오늘의 문장과 사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 아주 어머님이 활짝 웃고 지금 운전대를 잡고 계신데요. My mom drives slow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친구가 부사일까요? 다음 사진 볼게요. 어이구, 어떤 분이 지금 약간 힙합의 영혼을 가지고 노래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He is really good at sing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부사일까요? LY로 끝나는 친구 어디 있는지 잘 봐주시고요. 마지막 거 볼게요.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답장을 원하는 급한 표정입니다. You have to respond quickly 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부사가 어떤 단어인지 좀 궁금할 텐데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두 번째 사진 설명할 때 LY라는 거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보어 형용사 설명할 때도 LY가 부사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오늘 좀 그 얘기를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사라는 친구는요. 이름에서도 약간 그 느낌이 오는데요. 꾸미는 애입니다. 부사가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요. 얘를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되나? 딱 뭔가 어떤 특별하게 대단하게 하나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 부가적으로 이거 저거 다 여기저기 갖다 붙는 말인데 그럼 부사로 하자. 약간 이런 그런 장명을 갖고 있는 친구여가지고요. 명사 빼고 다 꾸미는 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로 부사를 표현을 하면은 adverb라고 해요. 영어로 이제 뜻을 풀면은 동사를 좀 더해서 꾸며준다 라고 되기는 하는데 우리말로 부사라고 하면은 동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꾸며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할 때 조금 더 오히려 이 부사라는 의미가 더 잘 살지 않나 싶네요. 자, 여튼 정의는 명사 빼고 다 꾸미는 말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만 꾸미고요.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밉니다. 둘의 역할은

말 구분이 아주 확실해, 그죠? 형용사는 명사만,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부사의 해석 궁금하죠? 자, 근데 이 친구들의 해석은요, 한국어에서의 부사의 해석과 매우 다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원래 단어 자체가 부사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즉, 얘네는 규칙이 없어요. 자, very, 매우. 우로 끝나면 다 부사인가요, 여러분? 우로 끝난 부사. 그럴 리가 없죠. well, 잘. 잘로 끝나면 다 부사인가? 그럴 리 없고요. even, 심지어. 어로 끝나면 다 부사인가? 선생님, 주어도 부사인가요? 그럴 리가 없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 그 외에 here, only, 요런 것들이 단어 자체가 이미 날 때부터 부사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의 해석은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를 외워야 그 부사의 뜻을 외우는 게 되겠죠? 자, 요런 게 이제 한 케이스가 있고요. 자, 다른 한 케이스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형용사 플러스 ly 해서 뭐뭐하게, 뭐뭐히, 뭐뭐로 이런 식으로 말을 붙이면 되는데요. 자, 요것도 뭐 그냥 ly를 붙이는 케이스가 있고 y를 i로 바꾸는 게 있고 e를 빼는 게 있고 자, 요런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ing 붙이는 규칙이랑 좀 비슷하게 다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이 있는 이유는 발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그냥 ly를 붙이는 거 가장 일반적이죠. real이라는 진짜의 형용사 플러스 ly 하면 진짜로 정말로라는 부사가 되는 거고요. 자,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이는 케이스 easy라는 단어 대표적입니다. easy가 쉬운인데 ly를 붙이면 easily 쉽게 뭐뭐하게 라는 뜻으로 변하게 되고요. 자, easily 같은 경우는 뭐 이제 y를 i로 바꾸는 게 시험에 꽤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자, e를 빼고 ly를 붙이는 친구는 교과서에 simply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simple 단순한 형용사인데요. ly를 붙이면 simply 단단하게 단순하게 라는 뜻으로 변하게 됩니다. 즉, 단어 자체가 부사인 친구도 있고 ly가 붙어서 부사가 된 친구도 있고,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나의 어머니는 운전하신다? 느리? 개.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텐데, 뭐뭐 개, 뭐뭐 히. 이렇게 붙이면 부사가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한국어 문법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때 slowly는 동사 drives를 꾸미는 부사입니다. 느리게 운전한다니까. 느리게가 운전한다를 꾸미고 있죠? 자, 요거는 어때요? He is really good at singing. 그는 정말 노래를 잘한다니까. 정말이라는 게 잘을 꾸며줍니다. 즉, 형용사 굿을 꾸며주는 부사 really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 해석하면 뭘까요? 당신은 해야 한다. respond. 답장해야 한다. quickly. 빠르게입니다. 자, 빠르게. 빠르게 respond라는 동사를 꾸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 빼고 다 꾸민다의 다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he always drives slowly. 자, 요게 동사를 꾸미는 예시입니다. 그는 항상 느리게 운전한다. 지금 느리게가 운전한다를 꾸미죠. 그 아래 정말 그림을, 아, 약간 정말 운전을 잘한다, 있잖아요. really good. really가 굿을 꾸미고 있는 케이스고요. 자, 세 번째 건 부사를 꾸미는 건데요. Do it very quickly. 그것을 매우 빠르게 해라예요. 매우가 빠르게를 수식합니다. 매우 빠르게 해라. 부사가 부사를 꾸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사는 정말 다 꾸며요. 명사만 빼고. 마지막은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다 꾸미죠. Unfortunately, 불행히도 you have to tell her the truth.
당신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뭐 이런 뜻인데.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문장 전체를 꾸민다는 게 어떤 건지 감이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복습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입니다. 오늘 배운 거 아까 전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라는 거. 그래서 friendly랑 lovely는 형용사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문법이었고요.

0: He is really good at singing. He is really good at singing. You have to respond quickly. You have to respond quickly.
1: 자, 1번에 들어가는 거 발음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Slowly 붙이면 slowly, slowly. My mom drives slowly. Drives와 slowly가 붙어서 S는 한 번만. My mom drives slowly. 나의 어머니는 운전을 천천히 하신다. 두 번 듣겠습니다.
0: My mom drives slowly. My mom drives slowly.
1: 자, 이번에는 really. Really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 중에 릴리 릴리 릴리 릴리 하는 그 보이그룹 노래 있었는데 릴리 아니고요. really입니다. really really He is really good at singing. 그는 정말 노래를 잘한다. 두 번 듣겠습니다.
0: He is really good at singing. He is really good at singing.
1: Quickly 붙이면 quickly, quickly. You have to respond quickly. 당신은 빠르게 답장을 해야 한다. 두 번 듣겠습니다.
0: You have to respond quickly. You have to respond quickly.
1: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0: My mom drives slowly. My mom drives slowly. He is really good at singing. He is really good at singing. You have to respond quickly. You have to respond quickly.
1: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한국어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나의 어머니는 운전을 조심히 하신다.

당신은 즉시 답장을 해야 한다. 자, 여러분, 조심히, 뭐뭐 개, 뭐뭐 히 이렇게 끝나는 거 ly, 형용사 플러스 ly 붙는다고 했죠? careful, 조심스러운 이라는 뜻의 형용사인데 여기에 ly를 붙여서 조심히 라는 부사가 됐습니다. 자, carefully 이것만 읽어볼까요? carefully 한 번 더 carefully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My mom drives carefully. 한 번 더. My mom drives carefully. Very good. 자, 그는 정말 그림을 잘 그린다인데요. 자, really 발음 중요합니다. 아주 자주 쓰는 단어니까요. 선생님 따라해 주세요. will 아니고요. real 아닙니다. will과 real 그 사이에 어딘가인데 약간 real로 시작하되 입을 우로 모아주세요. really 한 번 더 really 자, she's really good at painting. One more time. She's really good at painting.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즉시 답장을 해야 한다 인데요. 이 즉시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있는데요. immediate 하면은 뭔가 바로바로 의, 뭔가 즉시의라는 뜻인데 여기에 ly를 붙여서 부사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같이 저거부터 읽어보죠. immediately. immediately. full sentence. You have to respond immediately. 한번 더. You have to respond immediately. Excellent.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여러분, 부사의 위치가 중요하지는 않다만, 그래도 고전적으로 많이들 쓰는 위치는 있습니다. 익숙한 위치에 쓰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 My mom, 나의 어머니는 매우 요리를 잘하신다. 인데요, 정답은요?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쵸. 자, 설마 전치사 뒤에다가 부사를 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자, 요 순서, be good at 요거 순서, 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다가 넣는 거 익숙해지셔야 하고요. 자, 오늘은 영작들 위주로 갈 겁니다. 첫 번째 영작인데요. 나의 아버지는 정말 힘이 세다. 정말을 really로 넣어주세요. 3, 2, 1. My dad 그렇죠. is really strong 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다음 영작입니다. 나의 언니는 매우 빠르게 말한다는데, 매우는 very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2,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ery, 그리고 빠르게는 quickly. 그래서 요거는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케이스가 되겠죠. 마지막 영작입니다. 나의 남동생은 정말 느리게 걷는다, 인데요. 정말은 앞에 한번 나왔으니까 힌트 안 드립니다. my broth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walks really slowly.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reading writing이었고요. 전체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My mom is very good at cooking. My dad is really strong. My sister talks very quickly. My brother walks really slowly.
0: 원 포인트 정리합니다. 오늘 부사에 대해 배웠고요. 부사의 정의는 명사 빼고 다 꾸미는 말입니다. 해석은요, 케이스 두 개로 나뉘었는데요. 원래 단어가 부사인 친구들, 대표적으로 very, well, even, here, only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에 ly를 붙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경우 뭐뭐하게, 뭐뭐히, 뭐뭐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됐고요.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총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ly를 붙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사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사 중에서도 특별하게 빈도 부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복습 열심히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안녕!

오늘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순환사고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물에 빠져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력 소모를 줄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영이나 서서 헤엄을 치는 자세로 파도에 몸을 맡기세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수면 위에 내밀되 큰 파도가 덮칠 때에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한쪽 팔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크게 소리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세요. 사고자를 발견했다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환사고시 행동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화 클리어 2학년의 은자호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I wish 가정법입니다. 앞에 I wish만 붙었고요. 우리가 배운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두 가지 개념 속에서 또 같은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퀴즈 정답은 만약 너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삶이 무의미할 텐데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과거의 사실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절은 hadn't been born 과거 완료가 왔고요. 뒤에 부분이 근데 나의 삶이 무의미할 텐데 라고 되어 있으면서 뒤에 부분의 정답은 would be가 되겠습니다. My life would be meaningless. 이렇게 짝꿍을 지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대화문 함께 보도록 할게요. 괜찮아? 너 좀 몸이 안 좋아 보여. 그랬더니 배가 아파.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다면 좋았을 걸. 여기 약간 가정법 느낌 나죠? 여기에서 이제 wish 가정법 들릴 겁니다. 의사에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자, 대화문 잘 들어보시면서 이 I wish 부분 특히나 어떻게 문장이 들리나 지금 바로 확인해보죠. Listen up.
1: Are you okay? You don't look very well.
2: I have a stomach ache. I wish I had not eaten so much.
1: I think you'd better go see a doctor.
0: 자, 잘 들어보셨죠? 우리 한번 wish 가정법 여기에 있는데 어떤 구조로 쓰이고 있는지 한번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Are you okay? 괜찮아? You don't look very well. 너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요거 look well. 이것도 이제 건강상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요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자가 I have a stomachache. 요거 약간 스펠링도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데 요 부분과 요 부분 둘 다 크로 발음이 나는 거예요. 크. 그래서 stomachache가 되고 이게 stomach가 배거든요. 그리고 ache가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픈 거 말 그대로 복통이 되겠습니다. 아, 나 복통이 있어. 나 배가 아파. 를 영어로 I have a stomachache. 그쵸? 자, 그 다음에 I wish I had not eaten so much. 자, 이게 wish 가정법인데요. 지금 I wish 뒤에 다시 주어 동사 구문이 오거든? 근데 이제 동사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법은 항상 생긴 거에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had pp죠. 부정이라 not이 있고요. had pp가 우리 가정법에서 언제 썼는지 기억을 해보시면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썼단 말이야.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이 그러지 않았다면 좋았을 걸 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이미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뉘앙스의 가정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I think you'd better go see a doctor. 아, 병원 가는 게 좋겠다 라는 뜻인데요. 자, 이때 the better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우리 뭐 충고를 할 때 쓸 수 있는 조동사죠. had better 동사 원.

하면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 너 뭐뭐 해야 될것 같다라는 조언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wish 가정법은요, 이 가정법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이건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영어에서 가정법이라 하면, 그래서 이루기 힘든 현재의 소망이나 혹은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형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왜 if로 가정법 공부할 때도 가정법 과거 있었고 과거 완료 있었죠? 똑같이 I wish 가정법도 I wish 가정법 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일단 wish 가정법 과거부터 보면 해석이 뭐뭐라면, 한다면, 그러니까 현재에 이루지 못한 일이겠죠? 그쵸? 그래서 I wish he were here now. 이 방법은 우리가 이미 배운 거랑 똑같아요.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동사를 쓸 건데요. 비동사는 여전히 were만 되고요. 뭐 일반 동사는 ed 형태가 오고 조동사를 쓴다면 또 조동사는 could가 되겠죠. 사실 이 표절은 뭐 앞에는 뭐 과거고 뒤에는 조동사를 꼭 썼어야 되잖아요. 여기선 이제 그렇지는 않고 여기서는 이제 조동사는 그 조동사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wish He were here now. 그러면 그가 지금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지만, 내가 이루지 못했던 과거의 일이 이루어졌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담은 그런 가정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 완료니까 당연히 위시절에 I wish 뒤에 주절에 동사는 had PP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죠. I wish I had watched a movie yesterday. 내가 어제 그 영화를 봤었더라면 참 좋을 텐데. 안본 거지. 보지 않았지만, 봤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가정해보고 싶을 때 쓰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sh 가정법도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구나. 역시나 형태를 주의해서 해석을 주의해서 활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우리 좀 잠깐만 쉬었다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요. 이 health problems, 뭔가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 즉 어떤 병명이라고나 할까요? 와 관련된 영어 표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대화문에서 여자가 배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때 배가 아프다가 영어로 I have a stomachache 이었잖아요. 우리 이 stomachache 뿐만 아니라 이런 것과 비슷한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관련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먼저 아까 설명했듯이 stomach에 ache를 붙여서 이 단어가 stomachache가 된 거였잖아요. 이게 이제 배였고요. ache가 통증, 아픔이란 뜻이 있어서 두 단어를 합쳐서 stomachache 하면 배 아픔, 복통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신체 부위 뒤에다가 에이크를 붙여서 병명이 만들어지고, 아까 대화문에서 본 것처럼, 나 배가 아파 라고 할 때는 have 동사를 쓰고, 보통 이러한 어떤 자잘한 병 앞에는 어를 써줘요. 그래서 I have a stomachache. 그가 된 거였습니다. 자, 우리 그럼 머리 아픈 건 뭘까요? 그 머리에 head에다가 ache 붙이면 안 되나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통은 영어로 headache. 들어본 적 있지 않니? headache. 그러면 두통. 아, 나 머리가 아파. 시작. I have a headache.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내가 허리가 아파. 허리. 허리. 등이나 또는 허리는 영어로 back이고요. 여기다 또 ache를 붙이면 backache가 되면서 이제 요통이 되겠습니다. 허리 아픈 거. 아, 나 허리가 너무 아파. 요통이 있어. 시작. I have a backache. 아시겠죠? 자, 우리 이번엔 조금 다른 걸로 왔어요. 이제 에이크 말고 우리 또 너무 흔히 쓰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쓰일 수 있는 표현 중에서 콧물이 난다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콧물이 나는 건 영어로 이제 runny nose라고 하는데 뭐 nose가 코고요. 그다음에 runny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콧물 또는 눈물도 가능하긴 한데요. 주로 이제 콧물이 흐르는 이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I have a runny nose. 그럼 나 콧물이 나.

라고 영어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자, 이거는 뭘까, 얘들아? sore throat. 발음이 좀 어렵니, 얘들아? sore. 그 다음에 뒤에는 throat인데요. 이게 아픈 거예요. sore. 이 아픈. 그리고 throat가 말 그대로 여기 목구멍 안쪽, 목 안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sore throat. 그러면, 이누통, 목 아픔이 되겠죠. 나 목이 아파. 영어로 시작. I have a sore throat.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해 줄수 있다라는 거. 오늘 배운 우리 이 어떤 통증들은 너무나 흔히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고 오늘의 위시 가정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루기 힘든 현재의 소망 또는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했고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I wish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었는데, 자, 먼저 wish 가정법 과거에서 볼수 있는 형태는 일반 동사면 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비동사는 were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조동사를 반드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if 가정법에서는 주절에는 조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wish 가정법에서는 조동사가 필요할 때만, 대신에 역시나 쓸 때는 과거 형태로 써주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들어가게 되죠. I wish I knew her better. 해석은 내가 그녀를 더잘 알면 좋을 텐데, 내가 그녀를 잘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해석이 될수 있겠고, 역시나 과거를 써요. 그치만 현재와 반대되는 소망이에요. 해석은 현재처럼 합니다. I wish I were a superstar. 이건 뭐야? 내가 슈퍼스타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는 역시 비동사는 was 아니라 were를 쓰고 있고요. 슈퍼스타가 아니야, 지금. 사실은. 근데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 wish I could play the piano. 자, 여기서 이제 조동사가 들어간 이유는 내가 피아노를 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인데요. 이때 칠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의 해석이 좀 필요해. 그래서 우리 조동사 can이 또 그런 뜻이 있잖니. 그래서 조동사를 넣어줄 수밖에 없고 이때 조동사도 과거형으로 바꿔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I wish I could 이런 거 진짜 많이 들리거든, 영어에서. I wish I could 이런 could 발음.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칠수 있다면 좋을 텐데 현실은 못 치네. 이런 걸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을 한번 아쉬움을 드러내 보는 거죠. 아, 내가 과거에 이랬더라면. 역시나 이때 주어 나오고 동사 자리에 보일 수 있는 동사는 had pp 또는 would have pp, 뭐 could have pp,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 형태 가능합니다. I wish I had known her better. 내가 그녀를 더잘 알았더라면 참 좋을 텐데. 과거에 좀만 더 그때 더잘 알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해석이 될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could 넣어주는데 이제 과거의 능력이니까 could have pp가 됩니다. I wish I could have played a piano. 아, 내가 피아노를 잘칠수 있었더라면, 그때 과거에 내가 피아노를 칠수 있었다면 참 좋을 텐데, 난못 쳤었지라는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똑같죠? if 가정법 했을 때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해석을 좀 보고서 우리 같이 빈칸을 채워보죠. 내가 스스로 나의 컴퓨터를 수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할수 있으면 해석 현재고요. 할수 있다 조동사 필요할 것 같고요. 수리하다 fix를 활용해보죠. 자, 그럼 정답은 I wish I could, 그쵸? I could fix my computer for myself. 자, 우리 for myself가 스스로라는 제기대명사의 표현인 거 예전에 배웠지? 자, 읽어보죠. I wish I could fix my computer for myself. 시작. One more time. I wish I could fix my computer for myself.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악기를 연주하는 걸 배웠더라면, 좋을 텐데, 배웠더라면, 그랬으니까 이거는, 과거에 이미 끝나버린 일에 대한 아쉬움이구나. 그치? 이때는 우리가 had pp 형태를 기본적으로 떠올려야죠. 자, 그러면 배우다가 learn인데요. 요걸 had pp 형태로 넣어야 되니까, had learned가 되겠네요. I wish I had learned to play an instrument.
읽어볼 텐데 had learned 요거도 잘안 들리고요. 원래 끝에 드 발음. 여기서는 아예 뒤에 to와 연결되면서 탈락하면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I wish I had learned to play an instrument. 시작. One more time. I wish I had learned to play an instrument. 시작.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지 않다면 좋을 텐데. 이미 추워요. 근데 아, 오늘 춥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가정을 해볼 겁니다. 날씨가 춥다 뭐할때 우리가 비인칭 동사, 비인칭 주어, it을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치? 그리고 이제 비동사 그냥 넣어주면 되는데. 근데 가정법이니까 비동사를 그렇지. were로 넣어줄게요. 근데 춥지 않으면 좋겠다. 부정이니까 were not 넣어주겠습니다. I wish it were not cold today. were not 축약해서 줄여서 이렇게 weren't로 써줘도 되고요. 읽어볼게요. I wish it were not cold today. 시작. 자, 이번에는 줄임말로만 말해볼까요? It weren't cold today. 이렇게 해볼게요. I wish it weren't cold today. 시작. 좋습니다. 내가 정치학을 전공하는 걸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텐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Politics 이게 이제 정치학이고요. Major in something 이게 뭔가를 전공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선택하다를 넣으면 되는데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넣어야 되네. 선택하다는 choose인데요. 지금 이게 선택하지 않았었다면 하고 과거의 사실을 후회하는 거니까 우리 head PP로 써야 되고 choose의 PP 형태 뭐야? chosen이죠. 근데 또 부정입니다. 그래서 not을 여기다가 넣어서 had not chosen 이렇게 써야 될것 같아요. 그치? I wish I had not chosen to major in politics 또는 줄여서 hadn't chosen 가능합니다. 읽어보죠. I wish I hadn't chosen to major in politics. 시작. 한번 더. I wish I hadn't chosen to major in politics. 시작.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어렸을 때 수영을 잘할 수 있었더라면 참 좋을 텐데 이랬어요. 자, 할수 있다 들어갔는데 어렸을 때 얘기예요. 이미 어렸을 때 못했던 과거의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이때는 그렇지. could have pp. 그럼 이제 수영하다의 pp 형태 알아야겠네요. swim. swam, pp는 swum. 처음 들어봤다고 얘들아? 아니야, swum.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로 써주죠. I wish I could have swum well when I was young. 시작. I wish I가 있어야 돼. I could have swum well when I was young. 한번 더. I could have swum well when I was young. 한번 더. I wish I could have swum well when I was young. 시작. 좋아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배가 아파. 자, 우리 아까 배 아픈 거 영어 단어 뭐라고 배웠지? 그렇지. stomach ache. 그리고 우리 보통 배가 아프다라고 할때 have 동사 쓰고 붙여서 I have a stomach ache. 한번 더. I have a stomach ache. 그다음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다면 좋았을 걸 I wish인데요. 뒤에가 먹지 않았다면이니까 had not pp가 되겠습니다. had not eaten so much.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I wish I had not eaten so much. 또는 I wish I hadn't eaten so much. 이렇게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 볼수 있습니다. 자, 퀴즈를 풀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대도시에 산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I wish I lived. 하나는 그냥 과거이고요. 뒤에는 I had lived. 과거 완료입니다. In a big city. 근데 해석은 산다면 이 느낌은 지금도 살고 있다면 좋을 텐데. 이거죠. 이때 뭘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정답 골라주시기 바랄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시 가정법도 결국은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형태를 활용을 하는 가정법이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as if 가정법 함께 할 겁니다. 얘도 똑같아요. 얘도 가정법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는데, 오늘 배운 범위에서 다르지 않고, 해석만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도 꼭 함께 해 주세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사진을 하나 볼게요. 이두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하나이는 채소를 들고 있는데 표정이 밝지가 않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를 보니까 뭔가 운동을 하고 있나 봐요. 자, 오늘은 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 내용으로 같이 볼게요. Vocabulary Clear에서 단어 확인할게요. Ensure. Ensure는 무언가를 보장하다, 무언가를 확실히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 inspire. Inspire라는 이러한 단어는요, 원래 in이라는 접사, 그래서 어딘가 안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spire라는 뜻은요,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그런 숨 있잖아요. 자, 그래서 무언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언가 숨을 불어넣는 거, 그래서 격려하다라는 의미로 지금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et up은 무언가를 계획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enroll은 등록하다라는 뜻이고요. offer는 제공하다라는 동사로 이따가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 structured라고 하면 구조화된 무언가 체계가 잡혀 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봤었던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우리 지금 리스닝 클리어에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I'm here to talk about the health of your children. As a parent, you want your children to be healthy and happy. One way to ensure they're healthy is to inspire them to exercise more. So, what should you do? Above all, enjoy exercising yourself. If your children see you running or bike riding, they're going to do it with you. Also, set up a family sports night at least once a week and play badminton or basketball. Finally, enroll your child in dance or yoga classes. Call gyms in your area to find out what other types of fitness classes they offer. Some have classes for children with fun, structured exercises.
0: 자, 리딩 클리어 시간입니다. I'm here to talk about 이라고 하면, 자,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I'm here to talk about the health of your children. 자, 당신의 자녀들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As a parent, 부모로서, you want your children to be healthy and happy.

자, 이미 지금 부모로서라고 듣는 사람들의 대상을 한정을 짓고 있죠. 자, 그래서 뭐가 말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런 청자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뭔가 부모 교육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부모로서 you want your children. 너는 당연히 뭐 하겠어, 얘들아?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to be healthy. 그렇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And happy.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One way to ensure they're healthy is to inspire them to exercise more. 자, 여기에서 one way라고 하면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한 가지 방법이라는 뜻이고요. 자, one way라는 명사구 덩어리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one way라는 주어가 보이고요. 저기 뒤에 비동사 is로 연결이 되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는요. 주어와 동사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해석이 참 쉽죠. 주어가 동사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문장의 난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누가 봐도 동사인 비동사를 먼저 기준으로 잡고 원웨이를 꾸며주는 지금 이러한 투부정사 구 덩어리가 나와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to ensure. ensure는 확실히 하다 혹은 보장하다라는 그런 동사에 to가 이렇게 붙어서요. to 부정사는 명사로 꾸며주는 다시 말해 형용사처럼 쓰이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그들이 건강하기를 확실하게 하는 다시 그들이 건강하게 하는 확실히 보장하는 한 가지 방법은 is to inspire 하는 겁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your children이 되겠죠. 그래서 너의 자녀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inspire them.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래요. 뭐 하도록? To exercise more. 운동을 더 많이 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해야 건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려면 아이들을 운동하도록 격려하래요. So, what should you do? 그래서 뭘 해야만 할까요? 자, above all 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라는 일종의 어떤 표현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enjoy exercising yourself. 자, 여기에서 yourself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yourself는 아이일까요? 아니면 부모일까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무언가 as a parent, you want your children health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yourself는요, 부모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가장 먼저 아이들이 운동하게끔 해야 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가 스스로 운동하는 것을 즐기래요. 자, 됐나요? Enjoy exercising yourself. 너가 운동하는 것을 즐기래요. If your children see you running or bike riding. 자, 콤마에서 이렇게 끊어 볼게요. 당신의 자녀가 본다면이라는 뜻이죠. 자, 뭘 보는 거예요? 그렇죠. you라는 see의 목적어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각동사는 특이하게 뒤에 목적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경우에는 이렇게 분사, 현재 분사를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한다면? 너가 뛰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두 번째, 오어로 연결이 되어서 역시 병렬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목적격 보호는 running입니다. 너가 뛰는 걸 아이가 보는 거야. 두 번째는 see you bike riding. 자, 너가 뭐 하는 거? 그렇죠. 자전거 타는 것을 너의 자녀가 보게 된다면, 아이들이 보게 된다면, they are going to do it with you. 당연히 뭐 하겠어요?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운동하는 거 보면, 여기서는 they도 다시 한번 your children이죠. 너의 자녀들은 뭐할 거다? 너와 함께 그것을 하려고 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뒤에 볼게요. Also는 또한이라는 의미죠. 앞에 있는 맥락과 뒤에 있는 맥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Set up a family sports night. 자, set up은 무언가 정하다, 계획을 수립하다라는 거여서 가족이 스포츠를 하는 그러한 저녁 시간을 정하래요.
자, 그래서 셋업이라는 첫 번째 동사가

0: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기간은요. At least once a week. 자, once는 한 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들이 다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나잇을 정하래요. And play badminton or basketball. 자, 여기에서는 and를 가운데로 두고요. 앞에 뒤에 동사 두 개가 병렬이 되어 있어요. 자,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한다? Family night를 정하고 두 번째는 뭐 해라? 가족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하세요. 또는 농구 게임을 하세요. 라는 두 개의 동사구가 병렬되어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뛰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을 아이에게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족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행사 같은 걸 정하래요. 자, 그리고 이제 finally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듣기 평가나 독해에서 finally가 나오면요.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그쵸? 앞에 쭉 어떠한 것들이 나열이 되고 열거가 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enroll your child in dance or yoga classes. 자, 여기서 enroll은 등록하다라는 뜻이어서 당신의 아이를 댄스나 아니면 요가 수업에 등록을 하래요. Call gyms in your area. 자, 여기에서 gym이라는 것은 뭔가 체육관이라는 뜻도 있고요. 헬스클럽이라는 뜻도 있어서 당신 지역에 있는, 너가 사는 그 지역에 있는 체육관에 전화를 거세요. To find out what other types of fitness classes they offer.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To find out은 알아내다라는 뜻이고요. 무엇을 알아내기 위해? What other types of fitness classes는 운동 수업이 되는 거여서 앞에서 언급한 요가나 춤 수업 말고도 다른 타입의 운동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체육관에 전화하세요 라는 문맥이죠. 자, 여기에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자연스럽게 they offer, 그들이 제공하는 수업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세요 라는 거여서 자연스럽게 they가 가리키는 것은,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gyms가 되는 거죠. 이런 체육관들, 특히나 어디에 있는 체육관들? 너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체육관들이 제공하는 이런 수업을 한번 알아보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Some have classes for children with fun. 자, 여기서 some은요, gyms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헬스클럽에서는요, 어떤 체육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뭔가 재밌는 수업들이 있어요. 자, 재밌고 어떤 거요? Structured exercise, 뭔가 구조가 잡힌 체계화된 그러한 운동들로 수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빌딩에서 지금 다뤄봤던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은 하나, 확실한 거 뭐였죠? 아이들을 운동시키는 방법들이었었죠. 자, 이제 스피킹 클리어에서 발음 연습해 볼게요. I'm here to talk about the health of your children. 자, 문장의 맨 그러면 앞에 나왔던 도입부였었는데 talk라는 동사를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투부정사 형태로 나왔는데요. talk에서 얘들아 봐봐. 스펠링이 T-A-L-K지만 이 단어는 특이하게 L 사운드가 나지 않아요. 자, 이 L 발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돼요. 자, 영어의 문법 책에는요, 많은 학자들이 좀 간단하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소리와 이러한 철자가 정확하게 1:1 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일부러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talk, L 발음 나지 않는다라는 것과 두 번째 전치사 about이기 때문에 talk about을 빠르게 하다 보면 talk about, talk about, talk about.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같이 발음해 볼게요. I'm here to talk about the health of your children.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지금 들어볼게요.
1: I'm here to talk about the health of your children.
0: 네, 진짜 to talk about, to talk about 이렇게 소리가 들렸네요. 여러분도 지금 함께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Teach them to hydrate. 자,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To hydrate. 자, hydrate는 수화시키다. 쉽게 말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을 많이 마시라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내가 흥미로운 사실을 얘들아 뭐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Our brains are 80% water. 우리의 뇌는요, 약 80%가 물로 되어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뇌 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물을 많이 마시라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So, hydration is extremely important, especially for children. 앞에서 얘기한 그 이야기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Open your windows. The air we breathe can have a profound effect. 자, 심각한 혹은 중대한 영향을 가질 수 있대요. 뭐가요?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요. 아이들의 기분과 그리고 cognitive abilities라고 하면 인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공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환기를 시키세요. 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이거였어요. Limit their sugar intake. 자, 아이들의 설탕 섭취를 제한하세요라는 팁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설탕은요, interferes with the body's immune system. 자, 왜 그렇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 몸에 있는 이러한 면역 체계를 방해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맞아요. 지금 설탕인데 설탕을 보고 아이가 고민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좀 통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Grammar Clear에서 다룰 문제는요. 지칭 추론 문제예요. 자, 우리 친구들 내신 문제에서 이런 유형들 많이 봤을 겁니다.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그래서 1번부터 쭉 넘버링 되어 있는 단어들 보니까 day, them, 그리고 day, 그리고 또 역시 them, 그 다음에 마지막 day로 나와 있네요. 자, day나 them 같은 것은 영어에서 대명사로 분류가 되고요. 대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대신 가리키는 그러한 중요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장치들이기 때문에 대명사 문제는요, 정말로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One way to ensure they are healthy. 자, 문맥상 여기서 they는요, 앞에 언급이 되었었던 your children을 가리켰던 게 맞고요. 그리고 to inspire them to exercise more.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아이들을 운동하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맥락이었기 때문에 1번과 2번 둘다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your children이 맞죠. 그치? 자, 3번 볼게요. 자, 3번 앞 문장부터 보면요. 앞에서부터 보면 If your children see you running or bike riding, they are going to do it with you. 자, 너가 뭐 하면요? 그렇죠. 너가 뛰거나 자전거 타는 것을 아이들이 본다면, 그러면 아이들이 너와 함께 그것을 하려고 할 것이다. 자, 자연스럽게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역시 your children이 맞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네. 자, 여기까지는 패스죠. 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의 내용 얘들아 뭐였어요? 일단 부모가 뭘 하라는 이야기야?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패밀리 스포츠 나잇을 가지세요. 그리고 배드민턴을 하거나 혹은 농구를 하세요. 누구와? With them. 그들과 경기를 하세요. 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데미 가리키는 것도 뭐가 된다? 이 문장 앞에 바로 나왔었던 Your Children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답은 5번일 수밖에 없겠네. 자, 5번 한번 볼게요. Call gyms in your area. To find out what other types of fitness classes they offer. 자, 여기에서 5번의 데이가 가르치는 것은 문맥상 너의 아이들이 제공하는 거겠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제공하는 피트니스 클래스의 타입을 알아보기 위해서 체육관들에 전화하세요. 아니죠. 자, 여기에서 데이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짐스였죠. 그래서 그 체육관에서 제공하는 피트니스 클래스를 알기 위해서 전화해 보세요. 그래서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다른 건 뭐였어요? 바로 5번이었습니다. 5번만 짐스를 가리키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보고 수업을 마칠게요. 아, because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정답은 당연히 오죠. 자, 그리고 오늘의 OS 퀴즈는 이겁니다.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 모두 대의로 가리킬 수 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뭔가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주제로 함께 다뤄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t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I'm sorry. 네, 여러분. 케빈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영어 표현. 어떡해요? 재미난 만화 카툰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I'm ready. Let's go, go, go.
1: Christine, I think we've been eating too much these days.
2: Yeah,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1: How about going to the 헬스장?
2: 헬스장? What's that? Hell? Training in hell? No, thanks.
1: No. 헬스장, the place where people exercise.
2: Huh? Oh, you mean a fitness center or gym?
1: Right. Do you want to come?
2: Of course. I can do about 500 bench presses.
1: It's no wonder you can eat so much. You are a fitness maniac.
2: I'll teach you everything. Let's do about 300 presses, 100 push-ups, and run for an hour. Kevin? Kevin! Where did he go?
1: Christine, I hurt my arm, so I can't work out today.
2: Stop the excuses. Let's go.
1: No!
2: Come on!
0: 네, 만화 재밌게 보셨나요? 이해가 안 가셨다고요? 저랑 같이 복습하면 됩니다. Let's go. 네, 아직 PC방인 우리 케빈과 크리스틴이죠.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케빈이 얘기를 합니다. Christine, I think we've been eating too much these days. Christine, 내 생각엔 우리 요즘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크리스틴은 Yeah,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그런 것 같아. 나 살이 좀 찐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I gained some weight. I gained some weight. 나 살이 좀 찐 것 같아. Gain은 얻다란 뜻이죠. Some weight. 뭔가 무게가. 그래서 나 살이 좀 찐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케빈은 How about going to the 헬스장? 우리 헬스장으로 갈까? 운동을 하려고 하네요. 그러자 크리스는 헬스장? What's that? 그게 뭐야? Hell? 지옥? Training in hell? 지옥에서 훈련한다? No thanks. 난 괜찮아. 자, 그러자 케빈은 No, 헬스장. The place where people exercise. 아니, 헬스장, 그 사람들이 운동하는 곳. 자, 그렇죠. 헬스장은 콩글리시입니다. 한국에서만.

0: 헬스장이라고 하고요. 외국에서는 fitness center 혹은 gy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스장은 안 씁니다,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자 크리스는 You mean a fitness center or gym? 아, 혹시 fitness center 아니면 gym 이 뜻이야? 그러자 케빈은 Right, right, 맞아, 맞아. Do you want to come? 혹시 같이 할래? 같이 올래? 그러자 크리스는 Of course, 그럼 I can do about 500 bench presses. 그럼 나 벤치프레스 500개도 가능해. 그러자 케빈은 It's no wonder you can eat so much. 역시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었구나. You are a fitness maniac. 역시 너는 운동 매니아였어. 그러자 크리스틴은 I'll teach you everything.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줄게. Let's do about 300 presses, 100 push-ups, and run for an hour. 한 300개 벤치프레스 하고 윗몸 일으키기 100개 정도 하고 1시간 정도 뛰자. 그러면 될 거야. 그러자 케빈이 사라졌어요. 케빈? 케빈? Where did he go? 케빈 어디로 갔지? 어느새 붕대를 감고 나타났습니다. Kristen, I hurt my arm so I can't work out today. 크리스틴, 나 팔을 다쳐서 운동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자, 그러면서 크리스는 딱 알죠. Stop the excuses. 변명되지 마. 빨리 와. 하자 케빈은 후다다다닥 도망가고 있습니다. 오늘 커튼 만화 너무 재밌네요.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my friend, Jamie, come on in!
1: Hello, my name is Jamie, EBS mascot.
0: EBS의 마스코트는 펭수인데?
1: No, Jamie!
0: Okay, Jamie, okay. Jamie, 요즘 운동 안 하니?
1: I gained some weight. 나 살이 좀 찐 것 같아.
0: 그렇죠.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I gained some weight. 나 살이 좀 찐 것 같아. Gain은 얻다. Gained, 얻다. 무엇을? Weight, some weight, 무게. 그래서 무게를 얻다. 즉, 나 살이 좀 찐 것 같다 라는 뜻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I gained some weight. 한 번 더. Very good.
1: But you know what? 나 살쪄서 힘도 생겼어. I gained some strength. 나 힘을 좀 얻은 것 같아.
0: 그렇죠. 응용해서 나온 표현이죠. I gained some strength. 따라해볼까요? I gained some strength. 나 힘을 좀 얻은 것 같아. 한 번 더.
1: I gained some strength.
0: 우와! 우와, 제이미! 우와! 우와! 우와! 그대로 기절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재밌게 배워보시죠? 이 핵심 표현을 갖고 카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s go, go, go!
2: Christine, I think we've been eating too much these days.
3: Yeah,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2: How about going to the 헬스장?
3: Hellsjang? What's that? Hell? Training in hell? No, thanks.
2: No. Hellsjang, the place where people exercise.
3: Huh? Oh, you mean a fitness center or gym?
2: Right. Do you want to come?
3: Of course. I can do about 500 bench presses.
2: It's no wonder you can eat so much. You are a fitness maniac.
3: I'll teach you everything. Let's do about 300 presses, 100 push-ups.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주원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계속해서 Up 시리즈 이어갑니다. 다이얼로그 한번 들어볼까요?
1: I need to set up the exhibition at the museum tomorrow.
2: 나 내일 박물관에 전시회 설치해야 돼.
1: Did you get started on it yet?
2: 너 그럼 그거 시작은 한 거야?
1: No, I'm going to stay up all night. So, would you mind helping?
2: 아니, 그래서 나 밤새 깨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도와줄 수는 없을까?
0: 네, 오늘 이렇게 뭔가 전시회를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한 그런 슬픈 내용이 나왔었죠. 오늘은요,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stay up 그리고 set up 인데요. 둘 다 S로 시작해서 up으로 끝난다는 공통점이 있죠. 둘 사이에 어떤 의미 차이가 존재하는지 stay up부터 한번 볼게요. 자, 사실 stay up 같은 경우는요,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표현이에요. stay가 머무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그 상태를 뜻하는 동사잖아요. up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즉, 뭔가 정신이 깨어있고, 정신이 뭔가 이렇게 alert한 상태에 있는 거. 그거를 stay up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잠을 안 자다, 혹은 깨어있다. 요 두 가지 표현 다 가능하고요. 둘 중에 뭐 한글 뜻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거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문장이 나왔었죠. 나 오늘 밤새 깨어있을 예정이야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즉, 밤을 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통 stay up 같은 경우에는 뒤에 고정적으로 자주 따라다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stay up all night, 밤을 새다, 혹은 stay up late, 늦게까지 안 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all night과 late, 요 두 개가 같이 좀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보면 late가 앞으로 빠져있기는 해요. 의문문을 만드느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stay up late, 요렇게 같이 가는 표현이 되겠고요. 너가 어저께 얼마나 늦게까지 깨어있었냐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setup입니다. 사실 setu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setup의 기본적인 의미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뭔가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여기에 건물을 세워 혹은 계획을 세워. 이런 것도 다 세우는 거죠.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뭐가 이렇게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었고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뭔가를 설치한다 라는 게 이 셋업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제가 선생님이 계속 아무것도 없는 뭔가 되게 공허한 상태에서 뭔가를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업이 사용된 겁니다. 셋은 우리 세팅할 때 설정 같은 거 할 때 셋이라고 하잖아요. 업은 쌓아 올리는 거야. 이렇게 기존에 없었는데 여기 뭘 이렇게 착착 올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미가 세우자가 되는 것이고, 그쵸? 그 세우다에서 뭐 설치하다, 조립하다, 뭐 기타 등등의 의미가 파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시회 설치를 해야 한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즉, 기존에 거기에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 아니었는데 이제 전시회가 열리게끔 하기 위해서 요거 올리고, 저거 올리고, 요거 세우고, 저거 세우고 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겠죠. I need help. 나는 도움이 필요한데, setting up my computer. 내 컴퓨터를 세팅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컴퓨터를 조립하는 데. 즉, 컴퓨터 맨 처음에 초기에 어떤 조립 설치 이런 거라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사실 셋업 하면요. 요것도 꽤나 학교에서 자주 시험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Set up the table 이라고 사용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아무래도 그 학교에서 set과 테이블 두 개를 같이 가르쳐 주다 보니까 뭔가 세트 테이블 하면은 의미가 식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음식을 막 올려. 즉 식사 준비를 하다라는 게 세트 테이블이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여기다가 업을 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색합니다. 세트 테이블이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그냥 기억을 해 주시고요. 셋업 더 테이블 하면은 어색해지기 때문에 적어도 테이블에 한해서는 업을 빼고 set만 써주는 게또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stay up입니다. 계속 업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안 자고 깨어 있는 거고요. setup 같은 경우는 뭐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 올리고 저거 올리고 이거 올리고. 그래서 세우다 설치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우리 한번 퀴즈 풀러 가볼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총네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나는 키말고사 때문에 팜을 세야 한다. 굉장히 현실적인 예문이지요? 자, 계속 업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업 넣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슬픈 예문이지만 현실에서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I have to stay up all night for the final exam. I have to stay up all night for the final exam. Great,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새벽 2시까지 드라마 보느라 계속 깨어 있었다. 계속 깨어 있었어요. 안 자고 깨어 있는 거니까 stay up인데 깨어 있었다. 과거 시제 stayed up. 그치. 과거 시제까지 챙겨준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고요. 자, 여기에서 또 새로운 표현이 하나 더 보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binge watching이라는 표현이죠. 이거 요즘 원어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핫한 표현인데요. binge watching 하면 계속 보는 거야. 한마디로 정주행 이런 느낌이 있고요. binge eating 하면 또 계속 약간 먹는 거에 막 정말 내가 막 미쳐버려가지고 계속 입에 뭔가를 집어넣는 그런 것들도 또 bing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앞에 binge 나오고 뒤에 ing 나오면 계속 뭔가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내가 금요일로 회의를 잡아놓았다. 자, 회의를 계획이라는 게 없었는데 탁 그쵸 셋업 기존에 없었던 회의 계획을 촥 올려놓은 것이죠. 이렇게 없으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앨리스는 내 차에 음향 장비 설치하는 걸 도왔다. 하하. 자, 설치하는 거니까 그쵸 셋업입니다. 요거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자. Allison helped me set up the sound system in my car. Allison helped me set up the sound system in my car.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서 맞춰볼게요.
1: I need to set up the exhibition at the museum tomorrow. Did you get started on it yet? No, I'm going to stay up all night, so would you mind helping?
0: 자, 이렇게 오늘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S로 시작해서 업으로 끝나는 표현 두 개를 봤죠. Setup, 설치하다, 세우다, stay up, 늦게까지 계속 깨어있다라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두 가지 표현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업!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저와 함께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먼저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Say. S-A-Y. Say. Say. Ask. A-S-K. Ask. Ask. Speak. S-P-E-A-K. Speak. Speak.
0: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conversation, 대화 1편이에요. 대화가 영어로 conversation이거든요. 우리는 말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영어로 한번 같이 말해봐요. 첫 번째 단어는 say, 의견 등을 말하다 또는 주장하다 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말할 때는 say라는 표현을 써요. say. 그 다음은 ask, 물어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여러 질문들을 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ask를 해요. ask. 그 다음은 speak, 언어, 연설 등을 말하다 또는 연설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중 앞에 쓸 때 speak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뭐 speak Korean,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의견 등을 말하다, 주장하다, say. 잘했어요. A 발음으로 다시 한번. Say. Very good. 물어보다 ask. 자, 여러분, a가 아니라 a예요. 크게 벌려서 one more time. Ask. Good job. 언어, 연설 등을 말하다, 연설하다, speak. 자, 이 a니까 이 발음이 나죠. Speak. Good job, everyone. Now it's time to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Say, say. Ask, ask. Speak, speak.
0: 이제 예문을 볼 시간이에요. What did you say just then?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친구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이 잘 안 들릴 때 이렇게 영어로 한번 물어보세요. What did you say just then? 자, 방금은 영어로 just then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봐요. What did you say just then? Excellent. Next. If you don't understand, ask me. 이해를 하지 못했으면 나한테 물어봐.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도 돼요. Ask.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봐요. If you don't understand, ask me. Very good. Okay, let's look at our third sentence. Can you speak English? 영어를 말할 줄 아세요? 언어가 나왔으니까 speak이란 단어를 써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can you speak English?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yes, I can! 이렇게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니까. 자, 같이 따라해볼까요?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아주 잘했어요.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0: about? A, B, O, U, T. About. About. Both. B, O, T, H. Both. Both. Answer. A, N, S, W, E, R. Answer. Answer.
1: Okay, our next word is about. 뭐뭐에 대해서란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랑 얘기할 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About. Next, both. 둘 다란 뜻이에요. 나는 사과랑 오렌지 둘 다 좋아해. I like both apples and oranges.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은 answer, 답 또는 대답하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시험을 칠 때 we have to get the right answer. 정확한 답을 맞춰야 되죠. Answer.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뭐뭐에 대해서 about. 자, ow 소리를 내보세요. About. Very good. 둘 다 both. 잘했어요. O 소리가 나요. Both. Good job. 답, 대답하다. Answer. 자, 가운데 W가 있는데 W 발음은 안 나요. Answer. Good job, guys. Now, why don't we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About. About. Both. Both. Answer. Answer.
1: Our next sentence is this. What is the movie about? 영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about가 나왔으니까 뭐뭐에 대해서인가요? 라는 뜻이죠.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봐요. What is the movie about? About. Very good. Next. I like both apples and oranges. 나는 사과와 오렌지 둘 다 좋아해. 친구들도 둘 다 좋아하나요? 자, both A and B. 이게 공식이에요. 알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practice, practice 해볼게요. I like both apples and oranges. Good job. Next. Do you know the answer to the question? 너는 질문의 답을 알고 있니? 자, 아니, do you know 이 표현 알고 있나요? 자, 그리고 answer는 답 또는 대답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봐요. Do you know the answer to the question? Good job, everyone.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0: Say, say. Ask, ask. Speak, speak. About, about. Both, both. Answer, answer.
1: 친구들, I hope you had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s for watching.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everyone.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문장의 형식을 배워볼 거예요. 문장의 형식.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문장의 형식을 알아두면 우리의 해석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만큼 고마운 친구들이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5시간 동안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한번 마스터해 보도록 해요. 자, 먼저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star shine at night. 여기서 주어 동사 수식어구를 찾으라고 하거든요. 주어 동사 수식어구 이 개념 오늘 확실하게 잡아 볼게요. 자, 먼저 1형식 문장 오늘 배워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 들어가기 전에 문장의 형식을 왜 배우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문장의 형식이 뭘까? 문장의 패턴을 정해 놓은 건데요. 왜 정해 놓은 거냐면 영어는 순서가 아주 중요한 언어거든요. 우리말에서는 나는 너를 좋아해, 너를 나는 좋아해, 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I love you 하고 you love me는 완전히 다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단어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는가를 어느 정도 패턴화해 놓은 게 바로 문장의 형식이에요. 그러니 이 문장의 형식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더욱 효율적으로 감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1형식부터 알아볼게요. 1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가 완성되는 문장입니다. 1형식에서 5형식 전부 다 주어와 동사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형식은 다른 문장 성분은 필요 없고 주어 동사만 있어도 오케이 그런 친구들이에요. 자, 어떤 문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birds fly. birds fly. 이때 주어는 뭐예요? 주어는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죠. 새들이 난다니까. 새들. birds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요? 동사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 뭐 하다 또는 뭐뭐이다. 다로 끝나는 말이 동사입니다. fly, 날아다닌다. fly가 동사죠. 새들이 날아다닌다. 만으로 문장 완성됐어요. birds fly는 1형식 문장인 거죠. he runs. 그는 달린다. 주어는 he, 동사는 runs.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1형식 문장이에요. the kids slept. 그 아이들은 잠을 잤다. 그 아이들은 the kids가 주어, 그다음 slept 잠을 잤다는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가 완성이 되었어요. 1형식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퀴즈. 다음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찾아 쓰세요. 1번에 she runs. 그녀는 달린다. 주어는 그녀는 she. 동사는 runs. 달린다가 되겠죠. 2번. they sleep. 그들이 잔다. 그들이 잔다. 주어는 they, 동사는 sleep입니다. 3번, he cries. 그가 운다. 주어는 he, 동사는 cries.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도 의미가 완성된 1형식 문장들입니다. 자, 그러면 1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1형식에는 자동사가 쓰이는데요. 자동사란 무엇이냐? 목적어가 없어도 의미를 완성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올 자리가 없어요.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올 자리가 없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go, 가다, arrive, 도착하다, fall, 떨어지다, come, 오다, walk, 걷다, wait, 기다리다, sleep, 자다, laugh, 웃다, live, 살다, cry, 울다, swim, 수영하다, die, 죽다. 이러한 동사들이 다 자동사입니다. 예문 볼까요? She came. 그녀가 왔다. 그녀가 왔다 하고 문장 끝났죠. 그 뒤에 어떤 명사 쓸수 없습니다.

laughed. 그들이 웃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웃었다. 문장 완성됐고요. 그 뒤에 명사를 그냥 쓸수 없어요.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를 쓰지 않습니다. He arrived at school.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아니요. arrived는 도착하다라는 뜻. 과거형으로 썼으니 도착했다라는 뜻이죠. 자동사는 뒤에 명사가 올 자리가 없으니까 arrived at school 이렇게 쓸수 없어요. 대신에 만약에 명사를 써주고 싶어요. 그러면 전치사를 써주면 됩니다. He arrived at the school. 전치사는 항상 명사나 대명사랑 짝꿍이었죠. 그래서 전치사를 넣어주면 뒤에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he arrived at the school. 그는 학교에 도착했다. 이렇게는 쓸수 있어요. 하지만 전치사 없이 자동사 뒤에 명사를 쓸 수는 없습니다. 퀴즈 1번. He arrived the airport. 이 문장을 고쳐볼게요. arrived는 자동사. 그래서 뒤에 명사를 바로 쓸수 없죠. 대신 전치사를 넣어주면 가능합니다. He arrived at the airport. 그는 공항에 도착했다. at을 써주면 뒤에 명사를 쓸수 있어요. 2번. She goes school every day. 그녀는 매일 학교에 간다라는 뜻일 텐데, go는 자동사. 자동사 뒤에는 명사 자리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그 앞에 전치사를 넣어주면 되죠. She goes to school every day. 그녀는 매일 학교에 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식어구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형식은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조금 심심하고 재미없잖아요? 우리 문장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맛있게 만들어주는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해주는 수식어구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he runs. 그는 달린다라고 해도 되지만, he runs every morning. 그는 매일 아침 달린다. Every morning이라는 수식어구를 넣어서 문장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They sleep. 그들은 잔다. 만으로도 의미는 완성되지만, They sleep at night. 그들은 밤에 잔다. At night 수식어구를 넣어서 문장에 의미를 더해줬네요. The baby cried. 그 아기는 울었다. 여기도 수식어구를 더해볼까요? The baby cried loudly. 그 아기는 큰 소리로 울었다랍니다. loudly 수식어구를 넣어서 문장이 더욱 풍부해졌어요. 이처럼 수식어구 자리에는요, 보통 부사 또는 전치사구를 쓴다라는 것까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어 동사 수식어구 찾아볼게요. 1번. She swims every day. 그녀는 매일 수영을 한다. 주어는 그녀는 she. 동사는요, 수영을 한다. swims고요. 그 뒤에 everyday는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의미를 더해주는 수식어구입니다. 매일이란 뜻이죠. 2번. My dog runs fast. 내 강아지는 my dog이 주어. 그 다음 runs. 달린다. 달린다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리는지 그 뒤에 부사가 붙었네요. fast. 빨리 달린답니다. fast는 수식어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욱 의미가 풍부해지는 그런 수식어구가 붙었습니다. 3번 We waited at the bus stop. 주어는 we, 우리는이고요. 동사는 waited, 기다렸다죠. We waited, 우리는 기다렸다 라고만 해도 문장의 의미는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 수식어구가 붙었어요.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라는 전치사구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수식어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식어구가 뒤에 붙어 있더라도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를 완성해 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일형식 문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수식어구 찾아볼까요? The stars shine at night. 별들이 밤에 빛난다. 주어는 the stars, 동사는요. 빛난다, shine. 그리고 수식어구는 at night. at night 이 전치사구가 바로 수식어구입니다. 별들이 빛난다라고만 해도 의미는 완성이 되는데요. at night, 밤에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형식 문장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형식 문장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여가 생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영단어들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여가 시간에 다양한 장소나 나라를 여행하며 즐길 수 있어요. 조용한 시골에서 한적하게 쉬고 싶을 수도 있고 북적이는 대도시를 방문할 수도 있죠. 오늘은 다양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 다양한 장소를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 지구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장소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도시는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다양한 나라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집중하면서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place입니다. place. 따라해 볼까요? place. 네, place는 장소입니다. 장소. 오른쪽에 같이 써볼 텐데요. 그냥 보면서 쓰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외운 다음에 내가 직접 써보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place 써보겠습니다. place. 읽을 때는 place. 네, 장소라는 단어고요.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This is a perfect place for a summer vacation. This is a perfect place for a summer vacation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곳은 a perfect place니까 완벽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For a summer vacation,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한이 되겠네요. 자, place는 이렇게 장소라는 의미인데요. 하나 더 살펴볼게요. This place is famous for its beautiful beaches. This place, 이 place는요, is famous for 무엇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for its beautiful beaches 라고 했으니까 아름다운 해변들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place 뭐라고 넣어줄까요? 장소라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place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라는 단어 꼭 기억하면서 바로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city. city인데요. 도시입니다. 자, 강세는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발음할 때 city도 괜찮지만 강세가 앞에 들어가다 보니 뒷부분을 약하게 city, city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city. 네, city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오른쪽에 바로 써볼게요. city. city. 읽을 때는 city. 네, 도시고요. 자, 예문을 살펴보시면 We visited a beautiful city in Europe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유럽에 있는 한 아름다운 city를 방문했다 라고 하네요. 여기서 city는 도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Every city has its own culture and history 라고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 쌤이 넣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culture이라고 하면 문화라는 의미예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every city, 모든 도시는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Its own

culture and history니까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ity 하면 도시가 되겠고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city 앞에 capital을 붙이게 되면 capital city 해서 수도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capital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하면 수도가 되겠죠. 우리 capital city 혹은 그냥 capital이라고만 해도 수도를 의미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도시보다 조금 작은 소도시. town. 많이 들어보셨죠? 이 town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보다 더 작은 마을도 알아두겠습니다. 마을은 village.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 수도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Capital city 혹은 capital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도시는요? city. 도시는 city.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소도시는 town이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작은 마을은요? village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단어들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country 보겠습니다. country. 자, 읽을 때는 앞에 강세를 넣어주세요. 읽어볼까요? country. 나라 혹은 시골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country. C-O-U-N-T-R-Y. 읽을 때는 country 앞에 강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시골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 예문 속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he two countries are very similar in size라고 말했죠. 여기서는 country가 나라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해석해 볼까요? 그두 나라는요, very similar,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비슷하냐면, in size라고 했어요. 크기가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읽어보면, the two countries are very similar in size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They built a small house in the country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the country가 시골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들은 시골에 작은 집을 built, 지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ountry는 이렇게 나라 혹은 시골이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보다 조금 더큰 공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대륙이라는 단어 알아둘게요. 대륙은요, continent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세계라는 단어는 world. 이 단어들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영단어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다양한 장소를 말할 때는 P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었죠. place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도시를 나타낼 때는 어떤 단어를 쓰죠? 도시는 city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국가, 나라를 나타낼 때는요. C로 시작하는 단어 country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을 기억해 두시면 다양한 장소들을 나타낼 때 여러분이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단어를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꼭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Hi, guys. Hello, everyone. Tweet English의 Stephanie 쌤이에요. Let's learn English.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동사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또 이 단어를 직접 문장으로 쓰면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쑥쑥 늘겠죠? 우리 친구들은 지금 밥을 먹었나요? 저는 아직 밥을 안 먹어서 너무 배고파서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I feel ready to drop. I feel ready to drop. 자, 제가 방금 말한 문장에 오늘의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Drop. Drop. 떨어지다. 쓰러지다. 혹은 떨어뜨리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오늘 배울 동사 drop는 평소에 여러 가지 표현에도 같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Drop. Drop. 방울 혹은 물 한 방울 이런 명사로도 쓰이죠. 하지만 오늘은 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또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해요. 오늘 배울 동사 drop 또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3인칭 단수입니다. 문장의 주어로 he or she, 그 혹은 그녀가 올 때는 뒤에 s가 붙어요. drop가 아니라 drops로 발음이 바뀌게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drops, drops. 그는 떨어뜨리다. he drops. 그녀는 떨어뜨리다. She drops.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현재 분사, 진행형이죠? 뒤에 ing가 붙으면서 발음은 dropping 이렇게 바뀝니다. 같이 해볼게요. Dropping. Dropping. 문장으로는 I am dropping. 나는 떨어뜨리고 있다. 떨어뜨리는 중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과거형이죠. 뒤에 ed가 붙어요. dropped. 뒤에 d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dropped. dropped. 좋아요. 그는 떨어뜨렸다. 떨어뜨렸었다. 과거일 때는 he dropped.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죠. 자, 그럼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변하는 동사 drop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drop. 나는 떨어뜨리다. 무엇을? The ball. 공을. 나는 공을 떨어뜨리다. 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해볼게요. I drop the ball. I drop the ball. 뒤에 공이 아니라 다른 사물을 넣으면 문장을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Her blank drops. Her score drops. 그녀의 점수는 내려가다. 떨어지다. Her score drops. 같이 해볼까요? Her score drops. Her score drops.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The water is dropping. 진행형 dropping을 쓰죠. 물은 떨어지는 중이다. 사실 이렇게도 문장이 완성돼요. 하지만 우리는 on the floor, 바닥에 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add 했어요. The water is dropping. On the floor. 물은 바닥에 떨어지는 중이다. 같이 해볼까요? The water is dropping on the floor. The water is dropping on the floor. 좋아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He dropped. 과거형이죠? The subject. 대화의 주제를 떨어뜨리다 라는 뜻은 한마디로 대화를 중단하다 라는 영어 표현이에요. He dropped.

0: the subject. 그는 대화를 중단했다. 라는 문장이죠. 같이 해볼까요? He dropped the subject. He dropped the subject.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point, today's point 보면서 리뷰 한번 해볼게요. 떨어지다 라는 뜻의 오늘의 동사 drop입니다.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일 때는 drops, drops. 현재 분사 진행형일 때는 dropping, dropping. 과거일 때는 dropped, dropped. 로 그 모습이 변하죠.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를 잘 기억하면서 바로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그는 주제에 대해 그만 말했다. 첫 번째 문제죠. He blank the subject.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과거형인 dropped가 돼요. 같이 해볼까요? He dropped the subject. He dropped the subject. 그는 그 주제에 대해 그만 말했다. 대화를 중단했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의 점수가 내려가다. Her score blank.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Her score. 3인칭 단수니까 drops가 옵니다. Her score drops. 같이 해볼까요? Her score drops. Her score drops. 그녀의 점수가 내려가다.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공을 떨어뜨리다. I blank the ball.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기본형 drop가 들어가죠? 나는 공을 떨어뜨리다. 같이 해볼게요. I drop the ball. I drop the ball.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The water is blank on the floor.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현재 진행형인 dropping이 오겠죠? 같이 해볼게요. The water is dropping on the floor. The water is dropping on the floor. 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라는 문제죠? 네, 오늘의 퀴즈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오늘의 동사 drop를 활용해서 일기를 써볼까요? The water is dropping on the floor. 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I drop the ball. 나는 공을 떨어뜨리다. My dad's score drops. 아빠의 점수가 내려가다. He dropped the subject. 그는 주제에 대해 그만 말했다. The water is dropping on the floor. I drop the ball. My dad's score drops. He dropped the subject.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까요?
1: The water is dropping on the floor. I drop the ball. My dad's score drops. He dropped the subject.
0: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쓰는 동사인 drop, 또 그에 따른 변형인 drops, dropping, dropped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단어들을 일기로 써보셔야 해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어 동사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주말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대요. 청소에 식사 준비에 할 게 많네요. 살 것, 만들 것, 준비할 것 계획표에 다 써놨고 자, 이제 시작해보자. 이제 시작해보자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Let's start now. 더 좋지만 더 생생한 표현 같은으로 확인해볼게요.
1: What books are you going to buy?
2: I've been lazy about job hunting. I want to find a book that could help me get a job.
1: Aren't there a lot of books on the topic?
2: Yep, you're right. I need to get an English book, a book on common sense and different kinds of licenses. I think we'll be here for a while.
1: It sounds like it. Well, let's get the ball rolling. Let's get the ball rolling. Let's get the ball rolling. We have to get everything before the store closes.
2: Yeah, I'll look for the books. What are you going to do?
1: I'll be reading some books in the novels section.
2: Okay, I'll meet you at the entrance later.
1: Oh, right. The next comic book series came out. I wonder if it's here. Let me see. Oh, Kevin?
3: Huh? Oh, Christine, what are you doing here?
1: I want to ask you the same question. I thought you were going to find an English book. Why are you here?
3: Well, I was just taking a break from studying. Study, take a break, study, take a break. It's more productive.
1: Oh, boy. You're impossibl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할 일이 엄청 많을 때 오히려 더 하기 싫은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도 일이 너무 많을 때 머릿속으로 일하는 상상만 하고 뭔가 딱 선뜻 시작하기가 힘이 든대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그럴 땐 오히려 계획 세우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서 일단 뭐라도 시작만 하면 그 뒤로는 이렇게 힘이 붙어서 일이 잘 굴러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케빈도 할 것 많고 살 것 많은데요. 이 시작을 딱 도는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로 우리 배울 수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 카툰 속에 있는 생생한 영어 한 장면씩 보면서 배워볼게요. 서점에 온 두 사람 무슨 책을 사러 왔을까요? 아하, 우리 케빈이 요즘 취업에 좀 소홀했죠. 잡 헌팅에 소홀해서 이렇게 취직을 위한 책들을 사러 왔다고 합니다. 영어책도 사야 되고요. 뭐 상식책도 사야 되고요. 자격증도 따야 되니까 이런 책들을 사야겠죠. 시간 좀 걸리겠네요. I think we'll be here for a while. I think we'll be here for a while. 우리 여기 꽤 오래 있겠는데 라는 뜻입니다. 이 while 이라는 단어가요. 잠깐, 잠시, 또 뭐뭐 동안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고요. For a while은 좀 재밌는 표현인 게 한동안 또는 잠깐 동안 문맥에 따라서 약간 상대적인 개념으로 쓸 수 있습니다. I'll be out for a while. 나 잠시 외출할 거야.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Are you here for a while? 너 여기 좀 있을 거야? 시간의 상대적인 개념, 뭐뭐 동안 할 때 우리 while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게 책도 사야 되고 많이 찾아봐야 될 거니까 할 일이 진짜 많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이제 시작해 보자. 아, 시작을 돕는 한마디,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이제 시작해 보자. Let's start now 말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생생한 표현, Let's get the ball rolling.

입니다. Let's는 뭐뭐 하자 알고 계시죠? Get은 뭐뭐 타게 하다. 이렇게 뭔가 변화를 나타내거나 착수하는 이런 느낌이고요. The ball, 그 공을 rolling, 구르는 이런 뜻이죠. 그 공을 한번 굴려보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볼링 같은 거 생각하면 공 딱 굴리기 시작하면 공이 떼구르르 가서 핀을 탁 넘어뜨리잖아요. Let's get the ball rolling. 자, 이제 시작해보자 이런 뜻이네요.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et the ball rolling. 붙여서 말하되 노란 부분 강조해요. Let's get the ball rolling.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자. 그럼 케빈이 책 찾는 동안 우리 크리스티는 뭐 하죠? 하하, I'll be reading some books in the novel section 이라고 하네요. 나는 소설 코너, novel section, 소설 코너에서 책 좀 읽고 있을게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는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미래의 시점을 상상하면서 그 시점에 일어나고 있을 일은 이렇게 will be 동작 in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장 속에서 보면 더 쉬워요. I'll be working tomorrow night. 나는 내일 밤에 뭐 하고 있을 거예요? I'll be working. 일하고 있을 거야. Will you be watching TV? 너 TV 보고 있을 거야? 아셨죠?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Will be ing.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자 할 일하고 입구에서 만나자 하고 둘은 헤어졌고요. 한참 이렇게 소설을 읽던 크리스틴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자기가 보던 만화책 시리즈가 오늘 이제 새로 나오나 보죠. I wonder if it's here. 여기 있나 모르겠네 하고 이제 만화책을 찾으러 갈 겁니다. I wonder if가요. 뭐뭐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즉, 뭐뭔가 궁금하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I wonder if that's true.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네. 또는 I wonder if they sell coffee here. 여기서 커피 파나 안 파나 모르겠네 할 때 쓰는 말 I wonder if입니다. 어, 그런데 만화 코너에서 케빈 뭐 하나요? 케빈? 아니 크리스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소설 본다며? 아니 너야말로 영어책 산다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고 봤더니 I was just taking a break from studying. Break, 짧은 휴식 우리 배웠었죠. 아, 좀 쉬는 중이야. It's more productive. 이게 더 능률이 오르거든. 역시 케빈은 마른 청산 유수입니다. Oh boy, you're impossible. 못 말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바쁘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이제 시작해보자. Let's get the ball rolling. Let's get the ball rolling.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Get started. 시작해보자. Let's get started. Let's get started.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엄마께 서프라이즈 파티를 선물하려고 해요. 필요한 건 다 샀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티 준비해 볼까요? 시작해 보자. 어떻게? Let's get started. Let's get started.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 있습니다. 지금 우리 get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출발하자. Let's get going. Let's get going 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Let's get going. 이제 출발하자.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자, MT 가기 전에 마트에 장을 보러 왔어요. 먹는 게 남는 거니까요. 먹을 거 치컷 샀고요. 이제 우리 떠나볼까요? 이제 출발하자. 어떡해요? Let's get going. Let's get going. Excellent. 이번 시간 카툰에서는 시작을 돕는 한마디가 강조되었죠. 자, 이제 시작해보자. Let's get the ball rolling. 이런 재미난 표현. 또 우리 알고 있는 start 사용해서요. Let's get started.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자라고 할 때는 Let's get going. Let's go도 있지만 Let's get going. 이런 표현도 같이 사용하면 좋겠죠. 오늘 카툰도 다시 한번 보시고 재미난 표현도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We are going to learn to recycle today. Line up. Sit down, please.
2: Now watch me. Pick up the trash. Put the bottle here. Put the paper here. Can you all do it?
0: 친구들,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은 한 문장씩이 좀 길죠? 자, 이 대화 속에 숨어 있는 단어들 먼저 우리 볼 거예요. Recycle, pick up, trash, bottle, paper. 오늘은 친구들이 처음 보는 단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함께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recycle. Recycle이에요. 우리말로는 많이 들어봤죠? 재활용하다 라는 뜻이에요. Recycle. Pick up. Pick up. Pick up. 바닥에 있는 걸 들어 올리는 거니까 줍다가 되겠죠? Trash. Trash. Trash는 쓰레기라는 뜻. 글자는 다섯 개지만 박자는 한 박자로 trash 이렇게 발음해요. Bottle. Bottle. 자, bottle. TT가 있잖아요. 이 bottle이라고 해도 되지만 중간에 있는 T는 소리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bottle보다는 bottle 이렇게 약하게 발음하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bottle은 병, 그리고 paper. paper. paper. 세 박자 안 하도록 조심해요. paper. paper. 두 박자예요. 친구들 알고 있는 종이.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볼게요. 아마 선생님인 것 같아요. We're going to learn to recycle today 라고 하셨네요. We are going to, 요 부분까지 잘 봐줘요. We는 우리잖아요. 나를 포함한 여러 명. 우리는 are going to는요, 뭐뭐를 할 거다. will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learn은 배우다죠. 우리는 배울 거예요. We're going to learn, 뭐 하는 걸요? To recycle. 재활용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Today, 오늘. 자, 잘 아니까 다시 한번 뜻 생각하면서 들어봐요. We are going to learn to recycle today. 그러면 line up. Line up은 줄 서세요. 그리고 sit down, please. 앉으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요. 이제 여자 선생님이 오셔서 now watch me. 자, 이제 나를 보세요. Watch는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휙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친구들 TV 보거나 영화 보거나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watch예요. Now watch me. 자, 이제 선생님을 보세요. Pick up the trash. 쓰레기를 pick up, 주워요. Put the bottle here. 병은 이쪽에 놓으세요. Put the paper here. 종이는 이쪽에 놓으세요. Can you all do it? 모두들 이거 할 수 있겠죠? 보니까 재활용하기를 연습하는 거고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 줍고 잘 보고 병은 이쪽에 놓고 또 종이는 이쪽에 놓고 쓰레기를 분류하기 연습하는 그런 시간 같아요. 친구들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Very good.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랑 문장,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ld 3, Topic 52. 52 들어가서 464 눌러줄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를 눌러서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뜻도 생각해 보고요.
2: Line up, please.
0: 한 번 더.
2: Line up, please.
0: Line up, please. 줄 서세요. 뜻이죠?
2: Sit down, please.
0: 자, 이렇게 친구들 동작을 먼저 얘기하면 뭐뭐 하세요인데요. 앞이나 뒤에 please를 붙이면 아, 다 듣기 좋고 공손한

0: 표현이 되겠죠. Sit down, please. 앉으세요.
1: Be quiet, please.
0: 이번에는 be quiet 나왔어요. Be quiet, please. 조용히 해주세요.
1: Put the bottle here.
0: 아, 이거는 오늘 배운 문장이죠. Put the bottle here. 병을 여기에 놔주세요. 또는 넣어주세요.
1: Put the paper here.
0: Put the paper here. 아, 종이는 여기에 넣어주세요.
1: Pick up the trash.
0: Pick up the trash. 아, 쓰레기를 주워주세요. 들어올리는 거니까 주워주세요. 이렇게 오늘 배운 문장과 또 다른 문장들도 연습해 봤네요. 자, 이제는 펭수와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캔은 여기에 넣으세요. 종이는 여기에 넣으세요. 플라스틱은 여기에 넣으세요. 좋아요. Let's talk을 켜고 에피소드 45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재활용 분리수거 이런 이야기니까.
2: Hello.
0: Hi.
2: Where can I put this tuna can?
0: 하, 역시 펭수구나. 참치캔을 분리수거 하고 싶어요.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캔은 여기에 넣으세요. 그러면 넣는 거는 put 또는 put in 둘 다 쓸 수 있어요. Put the can here. Put the can here.
2: Okay. Thank you.
0: 쉬운데?
2: Where can I put this book?
0: 어, book이네요. 책은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book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종이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종이는 여기에 넣으세요. Put the paper here. Put the paper here. 좋아요. 분리수거
2: okay.
0: 어렵지 않지.
2: Thank you. Where can I put this water bottle?
0: Where can I put this water bottle? 물병을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그랬는데 이거는 유리병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플라스틱 병이거든요. 플라스틱은 여기에 넣으세요. Put the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plastic here 하면 되겠죠. Put the plastic here.
2: Okay. Thank you. Bye.
0: Bye.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도 성공.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뭔가 재활용, 분리수거 이런 얘기 했으니까 지구를 지키는 방법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지구를 지키는 방법 알려줄래? How to save Earth. Reduce. 자원 사용 줄이기. Reuse. 자원 다시 쓰기. Recycle. 자원 재활용하기. 오, 뭔가 간단한 듯 어려운 듯. 자, reduce는요, 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쓰레기를 만들기 전에 이미 사용하는 자원들을 덜 사용하면 되겠죠. 자원 사용 줄이기.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 같은 거 덜 쓰고 종이 같은 것도 덜 쓰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걸 reduce라고 하고요. reuse, 다시 사용한다. 그러니까 자원 다시 쓰기. 한 번 쓴 지퍼백도 쓰고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recycle. 한 번 쓴 자원을 다시 가공을 해서 재사용하는 거. 이걸 재활용이라고 하죠. Reduce, reuse, recycle. 친구들도 세 가지 R 기억해요. 이번 시간에는 분리수거 재활용 이런 이야기 영어로 배워봤죠. 이렇게 생활에 맞닿은 이야기도 영어로 읽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친구들 멋진데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난 영어 배우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음식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자,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0. Meals and snacks. I can ask someone.

0: What's for dinner?
1: 자, 그러면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warm-up부터 한번 해볼까요? Oh, I think mom is coming home. 엄마가 집에 돌아오고 있네요, 그렇죠? 운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And dad is cooking. 아빠는 요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So what's mom asking? 엄마가 뭐라고 물어볼까요? 아, 지금 저녁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는 어, 내가 뭘 만들고 있어? 요리를 하고 있다라는 cook를 써서 뭔가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엄마는 저 뒤에 보니까 샌드위치를 포장해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What's the situation? 어떤 상황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볼까요?
2: What's for dinner?
0: I'm cooking spaghetti.
2: Yummy.
0: Wait just 10 more minutes.
2: Okay.
1: 대화 잘 들었나요? 그러면 대화 내용을 한번 쭉 볼게요. What's for dinner? 이렇게 물어봤죠. What's for dinner? 이 표현이 바로 저녁 뭐 먹어요? 뭘 준비했어요? 뭘 요리했어요? 이런 걸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저녁 때 뭐 먹는지 궁금할 때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엄마, what's for dinner? 자, 이거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What's for dinner? What's for dinner? 잘했어요. Dinner가 저녁 식사라는 표현이죠. 그럼 다른 것도 넣을 수 있겠네요. 다른 식사. 아침 식사는 breakfast니까 What's for breakfast? 어, 우리 아침 뭐 먹어요? 이런 질문이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at's for breakfast? What's for breakfast? 그럼 점심은요? What's for lunch? What's for lunch? 런치가 점심 식사니까요. 우리 친구들 브런치라고 들어봤어요? 브런치? 뭐 브런치 카페 이런 데가 많죠. 브런치는 뭐냐? 브렉퍼스트하고 런치를 합성한 단어예요. 그래서 보통 아침 식사를 8시, 9시에 먹고 점심을 12시에 먹는다면 그 사이에 그냥 아침과 점심을 통합해서 하나로 먹는 거를 brunch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What's for brunch?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끔 저녁을 안 먹고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그냥 애매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brunch처럼 dinner, lunch하고 dinner 합성한 단어도 있긴 한데 잘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brunch가 정말 많이 사용돼요. 자, 그래서 What's for brunch?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What's for brunch? 이렇게요. 자, I'm cooking spaghetti 라고 얘기를 했어요. Yummy 라고 대답을 했는데 spaghetti 뭐예요? 스파게티죠. 스파게티의 영어 발음은 spaghetti 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높낮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spa 내려갔다가 get 이렇게 발음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요 T, 물론 T가 두 개지만 영어는 보통 자음이 두 개 있으면 하나만 발음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T 발음은 모음 소리 사이에 껴서 이것도 리을처럼 발음이 돼요. 아주 짧게 해줘야 돼요. 대신 spaghetti, spaghetti 이렇게 발음합니다. 요거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스파게티 요리를 하고 있어요. I'm cooking spaghetti. I'm cooking spaghetti.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스파게티 대신에 다른 음식을 넣어도 되겠네요. 지금 요리하는 거, 그죠? 자, 그리고 맛있겠다 라고 할 때 yummy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내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놓여있다 상상하면서 맛있겠다 해볼까요? yummy yummy 잘했어요. 근데 yummy는 좀 귀여운 표현이고 원래는 yum 요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yum yum 네, yum yummy 둘 다 사용해 보시면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그쵸? 와, 엄마가 해준 음식 너무 맛있어요. yummy yum 요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아직 스파게티가 다 완성되지는 않았나 봐요. 쿠킹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리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wait just 10 more minute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ait가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just 10 more minutes라고 했는데 원래는 just가 없어도 돼요. wait 10 more minutes라고 하면 more minutes는 더 분이거든요. 근데 10 minutes죠. 그래서 10분 더라는 뜻이 10 more minutes예요. wait 10 more minutes는 10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인데 just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딱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일단 just 빼고 연습해볼까요? wait 10 more minutes. wait 10 more minutes. 잘했어요. just 넣어서 wait just 10 more minutes. 느낌이 다르죠, 그죠? wait just 10 more minutes. 잘했어요. 그래서 요 just가 들어가서 딱 10분만 기다려? 약간 요런 좀 긴박한 느낌의 표현으로 바뀐 거죠. 10 more minutes라고 했는데 10 minutes라고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뭐 just wait just 10 minutes 요런 식으로. 그래서 wait just 다음에 어떤 시간을 넣어서 그만큼만 기다려라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볼게요. 방금 말했듯이 more 빼고 그냥 wait just 10 minutes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언제 more를 넣느냐? 이미 기다린 시간이 좀 길었을 때 아 10분만 더 기다려줘 이럴 때 more 넣고 일반적으로는 빼도 돼요. wait just 10 minutes 연습해 볼까요? wait just 10 minutes. Wait just 10 minutes. 잘했어요. 그러면 10분 말고 30분으로 하면 Wait just 여러분 30 기억나요? 숫자 뭐예요? 그렇죠. 30. Wait just 30 minutes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Wait just 30 minutes. Wait just 30 minutes. 잘했어요. 자, 그러면 한 시간도 얘기해 볼게요. 분은 minute인데 시간은 hour이에요. 그래서 wait just 1 hour. 1 hour 넘어가면은 just 쓰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시간도 긴데 더 길게 기다리는데 딱 그것만 기다려? 네, 뭐 어찌됐건 wait just 1 hour. Wait just 1 hour. 잘했어요. 이렇게도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넣기 싫다. 잠시만 요럴 때는 wait just a moment. Wait just a moment.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자, 그랬더니 10분만 더 기다릴 수 있죠. 맛있는 스파게티가 준비되는데. 오케이 하면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2: What's for dinner?
0: I'm cooking spaghetti.
2: Yummy.
0: Wait just 10 more minutes.
2: Okay.
1: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Now, the wife, 아내가 is coming back home. 집에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husband, 남편이랑 같이 전화를 하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궁금해요. What's for dinner? 우리 저녁 뭐 먹어? 라는 말이었죠. What's for dinner? What's for dinner? 자, 대답은 아, 우리의 남편이 볶음밥을 하고 있네요. I'm cooking fried rice. 네, 볶음밥은 fried rice라고 해요. I'm cooking fried rice. 큰 목소리로 I'm cooking fried rice. 잘했어요. 그런데 cooking 대신에 making이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I'm making fried rice. 다시 한번. I'm making fried rice. 잘했어요. 자, 볶음밥 너무 맛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yummy!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죠. 와, 맛있겠다. yummy! 그리고 yummy 하면서 sounds so good! 이렇게 표현해줘도 좋아요. sound는 들리다 라는 뜻이고요. good는 좋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맛있는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들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Sounds so good. Oh, sounds so good.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우리 아내분이 이제 점심을 사오는 상황이에요. 이제 남편이 물어보죠. What's for lunch? 자, 점심 식사, 우리 점심 뭐 먹어요? What's for lunch?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뭔가를 가져오다라고 할 때는 bring이라는 표현을 써서 I'm bringing sandwiches 라고 할수 있겠죠. I'm bringing sandwiches. 지금 가져오는 중이니까 bringing 이렇게 ing를 썼어요. sandwiches가 바로 샌드위치들이라는 표현이고요. 발음은 sandwiche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샌드위치 맛있겠죠? 그래서 yumm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sounds so good도 있지만 sounds delicious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delicious도 맛있는이라는 표현이에요. 요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Sounds delicious.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What's for dinner? What's for lunch? 라는 표현과 I'm cooking 뭐뭐, I'm bringing 뭐뭐도 연습해봤고요. Yummy. Oh, sounds so good. Sounds delicious. 이런 표현들도 배워봤는데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chant to the beat. Follow me. What's for dinner? What's for dinner? What's for breakfast? What's for lunch? What's for brunch? Good job. Wait just 10 more minutes. Wait just 10 more minutes. Wait just 10 minutes. Wait just 30 minutes. Wait just 1 hour.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someone what's for dinner. 누군가에게 우리 저녁 식사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할수 있다? 여러분 할수 있죠? 체크할게요. 아주 간단했죠? What's for dinner? 점심은 뭐 먹어요? What's for lunch? 우리 브런치 뭐 먹어요? What's for brunch? 다 기억나죠? 그리고 맛있을 때는 yummy, yum 혹은 또 레벨업에서 배웠던 sounds so good, sounds delicious. 네, 이런 표현들 우리 매일 쓸수 있잖아요. 매일 꼭한 번씩 사용해 보세요. 제가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복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자, 얘들아,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하면서 더 즐거운 하루 보내볼게요.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0: Week 20. Where do they work? Wednesday. Masks and stethoscopes. I can guess a place where people go to get healthier.
1: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지요.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오늘도 역시 speed quiz, guessing game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Guessing game, 알아맞히기 게임이죠. I see a girl and a boy. 자, 여자애랑 남자애랑 열심히 they're playing a guessing game, right? 자, 지금 알아맞히기 게임을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보아하니 여자아이가 giving hints, 힌트를 주고 있고요. 남자아이는 is trying to guess, 지금 알아맞히려고 하는 것 같아. 자, 여자아이 머리 위에 이렇게 뿅뿅뿅뿅 생각풍선, bubbles 안에 힌트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Do you see the hints there? 자, let's go over the hints together. 자, 힌트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싱크대가 보이네요. I see a sink. Washing hands. 손을 씻는 모습이 보여요. Washing hands. Okay. 자, 그리고 요거는 마스크인가요? Mask. Mask. 마스크도 보이고 그다음에 저거는 medicine bottles. 약통들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청진기도 보이네요. 청진기가 얘들아 영어로 되게 어렵다. 잘 들어봐. Stethoscope. One more time. Stethoscope. 아우, 어려워요. 그쵸? 자, 두 번 더. Stethoscope. Stethoscope. 자, TH가 있기 때문에 뜨뜨 소리가 납니다. Stethoscope. 자, 뜨 소리 날 때는 저 혓바닥이 약간 나왔다가 펑 들어간다 그랬죠? 자, 오케이. 자, 과연 어떤 것이 답일까? 우리 친구들은 좀 감이 오나요? 자, 우리 그러면은 더 힌트를 들어볼게요. 리딩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0: Guessing game. Are you ready? First hint. People here wash their hands a lot. Second hint. Many people wear masks. Third hint. There are stethoscopes and medicine. Where is this place?
1: 자, 우리 한번 read and speak time 가져볼게요. 방금 힌트들 더 들어봤어? 그거 쌤이랑 문장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Here we go. 짜잔. First hint. 첫 번째 힌트. 뭐였어? 우리 친구들 먼저 들었잖아요. 그쵸? 자, first hint is 짜자잔. People here wash hands a lot. 자, people here wash hands a lot.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한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짜잔! Wash hands a lot. Wash hands a lot. 자, wash hands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wash는 씻다고요. hands는 손이잖아요. 그래서 wash hands 하게 되면 자, 손을 씻다라는 뜻이겠죠? wash hands. 따라해볼게요. wash hands. Okay, wash 할 때 wash이 아니야. wash이 아니고 쉬 소리를 내줘야 돼. wash. wash. Okay. 자, wash hands. 손을 씻고요. a lot는 뭘까? a lot, a lot. a lot는 많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ash hands a lot 하게 되면은 손을 많이 씻다란 뜻이겠죠. 여러분 손을 씻다. 뭐 손을 많이 씻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 People here wash hands a lot.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wash hands a lot. 손을 많이 씻는데요. 어딜까, 얘들아? 좀 감이 왔어요? People here wash hands a lot. That was our first hint. 그게 우리의 첫 번째 힌트였습니다. Okay. 자, 두 번째 힌트 보러 갈까요? 짜잔! Second hint. 뭐가 나을까요? Second hint. 따밤. Many people wear masks. Mask. Mask. 뭘까요? Mask. 우리 친구들도 알 것 같은데 요즘도 우리 친구들 많이 이걸 쓰잖아요. Mask. 자, 보겠습니다. Wear랑 mask 단어 한번 볼게요. Wear는 바로 입 라는 뜻이 있다고 쌤이 옛날에 알려줬어. 우리 왜 clothing items 옷 얘기할 때 wear는 입다라는 뜻이었는데 액세서리 같은 걸 착용하다 할 때도 wear를 쓸수 있었죠. 자, wear는 착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입다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를 착용하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wear는 착용하다. wear 한번 발음 따라해볼게요. wear 친구들 잘해. Where? Alright, mask, 마스크요. mask 이렇게 한 친구들이 있죠. 근데 mask가 아니라 ma, mask 해볼까요? mask 끝에 sk 소리 내줄 거야. sk 시작. mask. Alright. 자, 근데 오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장 다시. Many people wear masks. Okay. Many people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wear mask. 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대요. Okay. We wash our hands a lot there and we wear mask. 어딜 것 같아요? 자, 감이 왔나요? Okay. Moving on to our third hint. 자, 세 번째 힌트는요. 짜잔. There are stethoscopes and medicine. One more time. There are stethoscopes and medicine.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자, stethoscopes, medicine. 한번 보겠습니다. 자, stethoscope는 바로 청진기란 뜻이에요. 청진기. Okay. 자, 우리 doctor,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청진기를 이렇게 메고 계시죠? stethoscope. 그 다음, medicine은 뭐예요?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입니다. Okay. 자,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re are stethoscopes and medicine. There are stethoscopes. And medicine. 그곳에는 청진기들과 약들이 많대요. 약이 많대요. 어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감이 좀 많이 왔나요? Okay. 자, 그러면은 where is this place? Let's put together all the hints. Okay. 힌트들을 한번 다 모아보자. 자, 첫 번째 힌트가 뭐였을까? 빠밤. Okay, we see a sink. Sink가 보여요. 그리고 washing hands 하고 있죠. Wash hands. 손을 씻고 있어요. Okay, that was our first hint. What was our second hint? 자, 두 번째 힌트는 mask였어요. Mask.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쓴다 그랬지? Mask. Okay. Alright.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 단어였어요, 얘들아. 청진기가 영어로 stethoscope였습니다. Stethoscope. Ste 끊고 the. Scope, stethoscope. Okay, stethoscope가 있고요. 그 다음에 medicine bottles. 자, medicine 바로 약들도 보여요. 어딜까요? 힌트를 더 주자면 doctors work here. 자, 의사 선생님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Doctor 어디에서 일하실까요? 정답은 3, 2, 1. 짜잔! 여기 병원이지요, 얘들아. 병원이 답입니다. 병원이 영어로 뭘까? 3, 2, 1. Hospital. That's right. The answer is hospital. 병원, hospital가 답이었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알아맞혔나요? 알아맞혔어요? Okay. 꼭 알아맞혔길 바랬으면서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우리 한번 신나는 비트에 맞춰서 chant를 불러볼게요. 쌤만 부르면 안 돼, 오케이?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Here we go. Where is this place? Where is this place? People wear masks. People wear mask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I see stethoscopes. See stethoscopes, doctors and nurses. Doctors and nurses. This is the hospital. This is the hospital. Excellent. Great job, everyone. 자, 기다리던 cartoon talk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까 봤던 그림 기억나, 얘들아? 그 guessing game 하고 있는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서 대화 내용을 쌤이랑 볼게요.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A boy and a girl are playing a speed quiz game. 자, 스피드 게임 하고 있죠. 자, 힌트가 지금 네 가지가 주어졌어요. Sink, 세면대,

mask, 마스크, 그 다음에 청진기, stethoscope, 그 다음에 medicine bottles, 약통들이 보이죠? 우리 친구들은 왠지 답을 알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짜자잔! First clue, you must wash your hands here. 오, 무슨 뜻일까? First clue, 첫 번째 힌트! 자, you must wash your hands here. 자, must가 나왔다, 얘들아. 쌤이 예전에 알려줬는데 must는 꼭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ou must wash your hands here 라고 했으니까 너는 여기서 손을 꼭 씻어야 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ash hands, 쌤이랑 배웠지? wash hands는 손을 씻다. 오케이? 자, 여기서 손을 꼭 씻어야 한대요. 자, 얘들아, 생각해봐. 이렇게 바이러스나 뭐 균에 옮기면 안 되니까 손을 꼭 씻어야 되겠죠, 그쵸? So you must wash your hands here. That was our first hint. 그게 첫 번째 힌트였어요.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the bathroom 라고 합니다. 화장실이라고 해요. bathroom, 화장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We wash our hands in the bathroom, right? 화장실에서 우리 손 씻잖아, 그쵸? 자, 그랬더니 oh, nope, next clue, people wear masks. 라고 합니다. Nope라고 한 것은 바로 땡이라는 거겠죠. 틀렸어! 라고 하는 거죠. 땡! Next clue, 다음 힌트. People wear masks. 자, 마스크가 뭐였지? 바로 우리가 쓰는 마스크죠, 그쵸?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은 알 수 있겠나요? 알까요, 그쵸?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오, a dentist 라고 해요. Dentist는 뭘까요? 바로 we go there to check up our teeth. 바로 이빨, 이를, 치아를 체크하러 가는 곳인데 치과입니다. Dentist, dentist. 자, 치과 뭐 비슷했어요, 그쵸?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Oh, clothes, last clue. There are lots of medicine bottles and stethoscopes. 결정적인 힌트들이 마구마구 나왔어. 자, close라고 했으면 비슷해, 거의 다 왔어 라는 뜻입니다. Last clue, 마지막이야. There are lots of medicine bottles, 약통들이 굉장히 많고 stethoscopes, 청진기들이 있어 라고 합니다. Medicine, stethoscope, 쌤이랑 배웠죠?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드디어 맞춥니다. 아! It's a hospital, 병원이네 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바로 hospital 였지요, 병원. 오케이,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해볼게요. I can guess a place where people go to get healthier. 자,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려고 가는 곳이 어디인지 나는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It's a hospital, right? 우리 친구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내일 만나서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식당에 갔는데 내가 주문한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이 나온 적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영어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해결을 받는지 오늘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8. Solving problems. Wednesday. This isn't my order. I can talk about a problem with my order.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보면서 함께 먼저 warm up 해봐요. 타다! What do we see here?

0: in the picture, 음식이 있는 걸 보니까 it looks like a restaurant, right?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 apron을 두르고 있는 사람은 종업원이 되겠네요. 종업원은 영어로 server라고 하죠. 따라해 보세요. server, server, server. 맞아요. 예전에는 여자 종업원은 waitress, 남자 종업원은 waiter 이렇게 나눠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 합쳐서 server라고 말하는 추세예요. server 기억하세요. 그럼 그 반대로 음식을 주문한 사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손님이라고 하죠. 손님은 영어로 customer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customer, customer, customer. 네, 손님은 customer입니다. 그럼 손님이 이 레스토랑트에 와서 무엇을 하죠? 음식을 주문하죠? 주문 혹은 주문하다라는 이 행위를 order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order, order, order. 네, 이거는 주문 혹은 또 명령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수 있는데 이런 situation, 이런 상황에서는 주문이 맞겠죠? 그럼 이제 주문이 잘 들어갔는지, 음식이 잘 나왔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다는 check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check, check, check. 맞습니다. 이렇게 단어들을 배워보고 나니까 오늘의 대화 더 궁금해지는데요. Today's dialogue 들어볼게요.
1: Excuse me, this isn't my order.
2: Let me check.
1: I ordered a sandwich.
2: I'll bring it right away.
1: That would be great.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갑니다. 따다! This isn't my 땡땡. 이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이에요. This isn't. 그러면 이건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근데 this isn't my 땡땡이니까 이건 나의 땡땡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라는 말을 그럼 해볼까요? 자, this isn't my, 나의 땡땡이 아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주문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빈칸에 주문을 한번 넣어볼까요? 주문이 뭐였죠? order였죠? 그러면은 이걸 직역하면 이것은 제 주문이 아니에요 라는 뜻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가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This isn't my order. This isn't my order. This isn't my order.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주문했을 때, 내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싶을 때이 표현을 쓰시면 돼요. Very good. 그러면 이 빈칸에 다른 단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건, 제 음료가 아니에요. 음료를 주문했는데 이 음료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음료를 이 빈칸에 넣으면 되겠죠. Drink를 넣어서 This isn't my drink. 라고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This isn't my drink. This isn't my drink. This isn't my drink. Very good. 자, 그럼 다른 단어를 넣어 봅시다. 이건 제 자리가 아니에요. 제 자리가 아니에요. 뭐 어디 자리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이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Seat라고 하죠? 그래서 This isn't my seat. 제 자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This isn't my seat. This isn't my seat. This isn't my seat. Very good. 그럼 우리 다음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expression은 I ordered 땡땡입니다. 여기서 I ordered 하면은 내가 주문했어. 나는 땡땡을 주문했어가 되겠죠? order는 주문하다인데 과거 표현으로 주문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ed를 붙여서 I ordered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빈칸에 샌드위치를 넣어서 저는 샌드위치를 주문했어요 라고 말을 해볼게요.

해볼까요? I ordered a sandwich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I ordered a sandwich. I ordered a sandwich. I ordered a sandwich. Very good. 이번에는 샌드위치 말고 샐러드를 주문했어요 라고 말해볼까요? I ordered a salad 라고 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I ordered a salad. I ordered a salad. I ordered a salad. Very good. 햄버거. 이번에 햄버거를 주문해 봅시다. 햄버거를 넣어서 I ordered a hamburger. 따라해 보세요. I ordered a hamburger. I ordered a hamburger. I ordered a hamburger. Very good. 이제 우리의 last expression입니다. I'll 땡땡 it right away 입니다. 여기서 I'll는 I will의 줄임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몸을 할 거야 인데 I'll 땡땡 right away 하니까 right away는 또 영어가 무슨 뜻이죠? 바로 즉시 라는 뜻이죠. 그래서 I'll 땡땡 it right away 하면은 나는 무엇을 즉시 바로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라는 말을 해볼까요? 아까처럼 문제가 생겨서 아 주문이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새 음식을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종업원이 얘기했어요.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가져가다, 가져가다니까 bring을 넣어서 I'll bring it right away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I'll bring it right away. I'll bring it right away. I'll bring it right away. Very good. 그럼 bring 말고 고쳐드릴게요. 그래서 고치다 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고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fix라고 하죠? fix. 그래서 I'll fix it right away. 따라해보세요. I'll fix it right away. I'll fix it right away. I'll fix it right away. Very good. 자, 마지막으로 연습해 봅시다.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확인, 아까 웜업 시간에 배워봤죠? 확인은 check. 그래서 I'll check it right away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I'll check it right away. I'll check it right away. I'll check it right away. 여러분, 오늘도 너무 잘해줬어요. 붐붐 chant music cue. This isn't my order. This isn't my order. Let me check. Let me check. Let me check. Let me check. I ordered a sandwich. I ordered a sandwich. I'll bring it right away. I'll bring it right away.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볼까요? 바로 그림을 봅시다. 짜잔! It was a restaurant, remember? There's a server and there are customers, right? 자, 여기 종업원도 있고 손님도 있고 음식을 주문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손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실례합니다. 이건 제 주문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라는 말을 했어요. 실례합니다는 excuse me죠. 그럼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3, 2, 1. This isn't my order 라고 하면 되겠죠? 직역하면 이건 제 주문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Excuse me, this isn't my order. Excuse me, this isn't my order. Excuse me, this isn't my order. Very good. 내가 주문한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고 우리 배워봤죠? 그러면 이제 server, 우리 종업원이 확인해 볼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Let me check. 맞죠? Let me check. 따라해 보세요. Let me check. Let me check.
Very good. 근데 여기에서 확인해 볼 개요를 check 같이 써요.

0: 아닌 다른 단어를 쓸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한번 맞춰보세요. 3, 2, 1. Let me see 라는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see는 보다 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let me see 하면 아, 약간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렇게 살펴볼게요. 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let me see 하면 뭔가 시간을 갖고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Let me see. Let me see. Let me see. 네, 확인해 볼게요.를 종업원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손님이 저는 샌드위치를 주문했어요.라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I 땡땡 a sandwich. 자, 주문하다, 주문하다. 영어로 뭐였죠? 기억해 보세요. 3, 2, 1. order였죠? 근데 여기선 과거니까 ed를 붙여서 ordered가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I ordered a sandwich. I ordered a sandwich. I ordered a sandwich. Very good. 그래서 이제 종업원이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I'll bring it. 나는 가져다 드릴게요. 바로, 즉시, 바로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이 빈칸에 넣어주면 되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Right away 였죠? 네, 따라해 보세요. I'll bring it right away. I'll bring it right away. I'll bring it right away. 네. 여기에 customer는 that would be great라고 했어요. 정중하게 would be를 써서 that would be great. 따라해 보세요. That would be great. That would be great. That would be great. 네,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라고 답으로 맞췄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잘해 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식당에 가서 음식이 잘못 나와도 차분하게 얘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This isn't my order.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1: enough.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 I want you to take the time to the past. 우리 과거로 한번 시간을 돌려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선생님이 어렸을 적은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했나요? Think about it. 생각하면서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될지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18. What I like to do. Wednesday. What I liked to do. I can say what I liked

0: To do when I was young.
1: Alright guys, it's time to brain up your brains. 오늘의 vocabulary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Here's today's picture. 자, 그림 속에 여러분, what do you see? 무엇이 보일까요? 아, I see a girl and a boy. 지금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랑 they are looking at something. 무엇을 보고 있는데, what is it? A photo. 아, 사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아, 이 남자아이가 어렸을 적 사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Young. Young. Good. 자, 어렸을 적에 이 남자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What is he doing? Ah, he's wearing a dinosaur helmet. 지금 공룡 헬멧을 쓰고 있네요. 공룡인 척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인 척 하다라는 단어도 배워볼 건데요. 바로 pretend. Pretend입니다. 자, 공룡인 척 무엇을 하고 있죠? 아, 지금 부모님을 겁주고 있습니다. 아,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겁주다, 놀라게 하다는 scare. Scare입니다. 자, 오늘의 단어는 이렇고요. 오늘의 다이얼로그도 함께 듣고 만나요.
2: What did you like to do when you were young?
0: I loved pretending to be a dinosaur.
2: Really? What did you do?
0: I ran around the house and scared my parents.
2: Sounds dangerous.
1: Welcome back, everyone. 우리 친구들 다이얼로그 잘 듣고 왔나요? It's time to focus on. 우리 대화문 속에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하고 열심히 배워봅시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문장은요. What did you like to, when you were young? 입니다. 아, 문장이 좀 긴데요. 선생님 설명 잘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like to 뒤에 동사 원형을 넣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뜻은 무엇 무엇 하는 것을 좋아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근데 뒷부분도 함께 볼게요. When you were young. 자,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 young은 배웠죠. 어린인데요. 여기서 when은 뭐뭐 할 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가 어렸을 적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문장을 전체적으로 함께 해석을 보도록 할게요. 너는 어렸을 때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했니? 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 무엇 하는 것이 힌트죠. 하다라는 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바로 do입니다. 자, 함께 읽어봐요. What did you like to do when you were young? One more time. What did you like to do when you were young? Good. 자, 이번에는 너는 어렸을 때 무엇을 먹는 것을 좋아했니? 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동사는 먹다이죠. 우리 먹다는 영어로 eat입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Let's read. What did you like to eat when you were young? What did you like to eat when you were young? Very good. 다음 표현입니다. I loved to be a dinosaur. 자, 여러분 여기서 loved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loved 뒤에는 동사 ing가 들어가서 무엇 무엇 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 근데 love는 사랑한다 라는 뜻 아닌가요? 그것도 맞지만 어떤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면 like라는 단어로 표현이 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love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좋아한다 라고도 쓰여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love 뒤에 d가 들어갔어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뜻이 정말 좋아했다 라고 해석됩니다. 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 거예요. 나는 공룡인 척 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 입니다. 자, 우리 loved 뒤에는 뭐뭐 하는 척을 정말 좋아했어인데 뭐뭐 하는 척을 하다 라는 동사를 써야 돼요. 바로 pretend이죠. pretend 뒤에 ing를 넣어서 pretending이 됩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I loved pretending to be a dinosaur. I loved pretending to be a dinosaur. Good. 다른 단어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볼 거예요. 나는 숙제를 늦게 끝내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 입니다. 자,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끝내는 것입니다. 동사로 보면 끝내다 라는 동사인데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finish인데요. 우리 loved 뒤에는 동사 ing죠. 그래서 finishing을 써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I loved finishing homework late. I loved finishing homework late. Very good. 자, 다음 표현은요. I around the house and my parents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들은 동사인데요. 우리 과거 동사로 써볼 거예요. 과거 동사를 쓰고 and가 있고 또 과거 동사가 있으면 해석은 뭐뭐뭐 하고 뭐뭐 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빈칸 채워볼 거예요. 나는 집안을 뛰어다니고 부모님을 놀라게 했어 입니다. 뛰다라는 단어의 과거형은 ran입니다. 그리고 놀라게 하다는 scare인데요. 과거형으로 바꾸면 scared가 되겠죠? Let's read. I ran around the house and scared my parents. I ran around the house and scared my parents. Good. 다른 단어를 넣어볼 겁니다. 나는 냉장고를 열고 케이크를 전부 먹었어 입니다. 자, 과거 동사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열고, 우리 열다라는 동사 open 뒤에 ed를 넣어서 opened가 되고요. 먹었다는 is의 과거형 ate가 되겠죠? Let's read. I opened the fridge and ate all the cake. One more time. I opened the fridge and ate all the cake. Great work, everyone. All right, everyone. It's time to beat and speak. You're ready to sing along with me? Let's start the music. What did you like to do when you were young? What did you like to do when you were young? I loved pretending to be a dinosaur. I loved pretending to be a dinosaur. I ran around the house. I ran around the house. I scared my parents. I scared my parents. Good job. Okay, guys.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오늘 배운 다이얼을 한 번 더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Come along with me. 선생님이랑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은 이랬습니다. 자, 우리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 남자의 어렸을 적 사진을 보면서 대화였죠? 우리 첫 번째 문장 볼까요? What did you like to when you were young? 우리 여자아이가 남자아이한테 너 어렸을 적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했어? 라는 질문이었죠? 우리 빈칸은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무엇을 하다 라는 단어 do를 넣으면 됩니다. Let's read. What did you like to do when you were young? What did you like to do when you were young? Good. 자, 우리 남자의 답변 가야겠죠? I loved to be a dinosaur. 우리 공룡인 척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pretending 이었습니다. Let's read. I loved pretending to be a dinosaur. I loved pretending to be a dinosaur. Good. 자, 이번에는 모으다 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볼 건데요. 우리 단어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collect.

collect. Good. 자, 문장은 I loved funny stickers입니다. 자, 나는 웃긴 스티커를 모으는 것을 좋아했어 인데요. 바로 단어가 collecting이 들어가죠. 읽어볼게요. I loved collecting funny stickers. I loved collecting funny stickers. Good.

Really? What did you do? 자, 남자의 답변입니다. I around the house. 집안을 뛰었고요. Ran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의 부모님을 놀라게 했어 입니다. 바로 scared가 들어갑니다. 읽어볼까요? I ran around the house and scared my parents. I ran around the house and scared my parents. Great! 자, 우리 여자의 답변입니다. Sounds dangerous. 아, 위험하게 들리는데 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ounds dangerous. Sounds dangerous. Very good,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How was it? 어땠나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으로 조금 돌아갔어요. What did you like to do when you were young?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했나요? Can you answer it? 대답할 수 있나요? I loved... Very good.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하고 굉장히 유용한 영어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열심히 잘했으니까 푹 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책상을 우리 친구들이 듣는 게, 듣고 이따가 풀어보는 게 미션입니다. 론의 베개 색상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1: Hey Ron, what do you have in your bedroom?
2: Hi Chrissy, I have a bed, a desk, and a closet.
1: That sounds nice. What's on your bed?
2: I have a blue blanket and a yellow pillow. I also keep my favorite books on my bed.
1: Cool. What's on your desk?
2: I have my homework, pencils, and erasers on my desk.
0: 잘 들어봤나요? 조금 길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차분차분히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귀 쫑긋 어깨 펴고 자신감 있게 들어보세요.
1: Hey Ron, what do you have in your bedroom?
0: 뭐래요? One more time.
1: Hey Ron, what do you have in your bedroom?
0: 잘 들어봤나요? 확인해볼까 얘들아? 빠밤! Chrissy가 Hey Ron, what do you have in your bedroom? 이라 그러죠. 안녕 Ron, what do you have in your bedroom? 너 침실에 무엇이 있니? 라고 물어보네요. Chrissy가 궁금했나봐. 자, 우리 친구들 따라해볼까요? Hey Ron, Hey Ron, what do you have in your bedroom? 시작! What do you have in your bedroom? 론, 너 침실에는 뭐가 있어? 네, 뭐 론이 뭐라 그럴까요? 잘 들어봐.
2: Hi, Chrissy. I have a bed, a desk, and a closet.
0: Oh, one more time.
2: Hi, Chrissy. I have a bed, a desk, and a closet.
0: 잘 들어봤나요? 확인해볼까요? 러니, 침실에 뭐가 있대요? Hi, Chrissy. I have a bed, a desk, and a closet. 안녕, Chrissy. 나는 bed, 침대와 a desk, 책상과 and a closet. 옷장을 가지고 있어 라 그러네요. 오케이, 자, 우리 한번 그럼 따라해볼게요. Hi, Chrissy. Hi, Chrissy. I have a bed, I have a bed, a desk, and a closet, and a closet. 잘했어요. 론이 세 개 뭐라고요? bed, 그 다음에 desk, 그 다음에 closet이 있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잘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크리스가 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1: That sounds nice. What's on your bed?
0: Oh, one more time.
1: That sounds nice. What's on your bed?
0: 잘 들어봤어요? 쌤은 크리스는 참 궁금한 것도 많아요, 그쵸? That sounds nice. 좋겠네. 좋아 보인다. What's on your bed? 침대 위에는 뭐가 있어? 선생님이 크리스가 별것도 다 물어보네요, 그쵸? What's on your bed? 너 침대 위에는 뭐가 있니? 라 그러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거 좋겠다. That sounds nice. 시작! That sounds nice. What's on your bed? 친구들 잘해. What's on your bed. 친구, 침대 위엔 뭐가 있어? 러니 뭐라 그럴까요? 왠지 미션의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귀 쫑긋 잘 들어봐.
2: I have a blue blanket and a yellow pillow. I also keep my favorite books on my bed.
0: 길었어, 길었어. One more time.
2: I have a blue blanket and a yellow pillow. I also keep my favorite books on my bed.
0: 잘 들어봤나요? 확인해볼게요. 러니, 이렇게 길게 말해줬어요. I have a blue blanket. 나는 blue blanket. 파란색 담요가 있고, and 그리고 a yellow pillow. 노란색 베개가 있어. 그러나요? 그 다음에 I also keep my favorite books on my bed. 이거 뭐냐면 I also keep 나는 또한 무엇을 보관한대요? My favorite books.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을

0: 보관한대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천천히 한번 다시 따라해 볼게요. I have a blue blanket and a yellow pillow. 친구들 차례. I have a blue blanket and a yellow pillow. 좋아요. 그 다음에, 나는 내 침대 위에 또 favorite books, 좋아하는 책들을 보관해. I also keep my favorite books on my bed. 친구들 차례. I also keep my favorite books on my bed. 좋아요. bed 할때 위로 광대가 슉 올라가는 거 있지만 bad 하면 나쁜 이란 뜻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른 뜻이 된다 그랬어요. bed.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크리스가 또 뭐라고 할지 들어볼까요?
1: Cool. What's on your desk?
0: Oh, 또 뭐래요? One more time.
1: Cool. What's on your desk?
0: 아우, 쌤이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어우, 멋지네. What's on your desk? 너 책상 위에는 뭐가 있어? 라 그러네요. 궁금한 게참 많지, 얘들아? 자, cool. What's on your desk? 너 책상 위에는 뭐가 있어? What's on your desk? 우리 처음부터 한번 따라해보자. 시작. Cool. Cool. Cool는 멋지네란 뜻이야. What's on your desk? What's on your desk. 너 책상 위엔 뭐가 있어? 그랬더니 런이 뭐라 그럴까요? 런 착하다고 그치? 귀찮아하지도 않고 다 친절하게 대답해주네.
2: I have my homework, pencils, and erasers on my desk.
0: 오, 잘 들어봤어요? One more time.
2: I have my homework, pencils, and erasers on my desk.
0: 자, 뭐라 그러나요? 뭐 확인해 볼게요. 자, I have my homework, pencils, and erasers on my desk. 라 그러대요. 자, 무슨 뜻이냐면, I have my homework. 나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 pencils, 연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nd erasers, 지우개도 가지고 있고요. 어디에다가? On my desk, 책상 위에. 그래서 나는 책상 위에 내 숙제와 연필들과 지우개를 가지고 있다네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I have my homework. I have my homework. Pencils. Pencils. And erasers. And erasers. On my desk. On my desk. 잘했어요. 책상 위에 숙제, 연필들, 그리고 지우개가 있다네. 오케이, 기억할게요. 그 다음에는? 오, 없습니다. 여기가 끝이었어요. 자, 크리스와 론의 대화였습니다. What color is Ron's pillow? 론의 베개는 무슨 색상이었지? 무슨 색상이었는지 기억나요? 3, 2, 1. 기억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2: I have a blue blanket and a yellow pillow.
0: 들어봤어? And a yellow pillow. I have a blue blanket and a yellow pillow. 라 그러지요, 우리 친구들. 맞춘 거 맞아요? 뭐 틀려도 괜찮아.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Multiple choice. Number one. Which room are they talking about? 어떤 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니? 자, A. Kitchen? 키친이 뭐였어? 선생님이 알려줬었는데. Kitchen 뭐예요? 요리하는 곳은 바로 주방이죠. 자, Kitchen? Okay. 자, B. Living room?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Living room은 무슨 뜻이었지? 맞습니다. 거실이었죠? 거실? Okay. C. Bedroom? Bedroom? Bedroom? 자, Bedroom. 침실이었나요? 뭐였지? 한번 들어볼까요?
1: Hey, Ron. What do you have in your bedroom?
0: What do you have in your bedroom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Bedroom. Bedroom. Okay. 자, 2번은요. Number 2. What does Ron keep on his bed? 침대 위에 Ron이 무엇을 보관하고 있었지, 얘들아? 아까 일단은 blanket이 있었고, pillow 있었고, 그리고 하나 또 있었어. 기억나요? 이거 기억하면 진짜 대단한 건데. 자, A. books, 책들이었나요? B.

0: pencils, 연필들, C. homework. 오, 침대 위에 숙제가 있으면 진짜 대단한 거다. 자는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숙제를 한다는 뜻인데. 자, 어느 걸까요? 들어볼까요?
1: I also keep my favorite books on my bed.
0: Oh, favorite books on my bed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Favorite books on my bed.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true or false 가볼게요. Ron doesn't have a closet. Ron은 옷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1: I have a bed, a desk, and a closet.
0: And a closet. Closet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false. 틀렸습니다. 그리고 Ron keeps his homework, pencils, and erasers in the closet. 저 숙제와 연필과 지우개들을 옷장 안에다가 보관합니까? 자, 들어볼게요.
1: I have my homework, pencils, and erasers on my desk.
0: On my desk지요. 그래서 이것도 false가 되겠네요.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Chrissy가 되어서 얘기해 볼게요.
1: Hi, Chrissy. I have a bed, a desk, and a closet. I have a blue blanket and a yellow pillow. I also keep my favorite books on my bed. I have my homework, pencils, and erasers on my desk.
0: 오늘도 쌤이랑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봤나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 행복한 시간 보내고요. 선생님이랑 또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꼭 만나요. 오케이? 바이바이, butterfly.

노트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줄 지니쌤 유진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방학에도 이렇게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스스로 화면 앞에 앉아주셨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아주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 조동사 should, must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했던 내용 복습하면서 문제도 풀고 오늘 확실하게 한번 마스터 해보자고요. 좋아요. 그럼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 퀴즈를 통해 복습해볼까요?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문제입니다. You raise just one goldfish. 금붕어를 딱 한 마리만 키우면 안 된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A. Don't, must. B. Must not. C. Not

must. 자, 키우면 안 된다입니다. 우리 친구들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볼까요?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요? 네, 바로 B의 must not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마리만 키우면 안 된다. must에 부정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A, don't, must 아닙니다. don't는 일반 동사의 부정이고요. C의 not, must는 순서가 바뀌었죠. not은 항상 조동사 뒤에 위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B의 must not. You must not raise just one goldfish 하는 게 정답이 되겠네요. 잘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제도 함께 봅시다. Question number two. No goldfish. Lonely. 어떤 금붕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게 좋다. A. shouldn't feel. B. should feel. C. don't should feel.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네, 그렇죠. B의 should feel이요. 자, 우리 친구들 A랑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게 좋다. 부정이지만요. 앞에 문장 맨 앞에 no가 왔지요. 따라서 그 뒤에는 shouldn't가 아니라 should. 어떤 금붕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게 좋다. 앞에 no가 있으니까 동사에는 조동사 should를 써줍니다. 아시겠죠? No goldfish should feel lonely 하면 부정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 함께 봅시다. Question number three. 다음 문장에 대한 바른 해석은 네, 찾아볼게요. You should replace them with LEDs. 자, 해석을 찾아보세요. A. 당신은 그것들을 LED로 교체할 것이다. B. 당신은 그것들을 LED로 교체했다. C. 당신은 그것들을 LED로 교체해야 한다. 자, 알맞은 해석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C의 교체해야 한다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문장을 보면 you should replace. should라는 조동사 있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충고해주는 조동사요. 교체해야 한다. 교체하는 게 좋다. 이런 의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A. 교체할 것이다. 미래가 아니고 B. 교체했다. 과거도 아니고요. C. 교체해야 한다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세 문제 모두 잘 풀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유닛 7 조동사 should, must 이어서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should는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충고해주고 조언해주는 무언가를 하는 게 좋겠다. 뭐안 해도 되지만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는 조동사였고요. must는요. 그렇죠. 너꼭 해야 돼.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어.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또는 그렇죠. 강한 추측의 뜻도 있었죠. 이것임에 틀림없어. 내 생각에 무조건 이거 맞을 거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should랑 must 의미를 구분해서 오늘 step up 마지막 지문 같이 읽어보고 step out 문제풀이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교재 70쪽에 step up 세 번째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우리 아래 그림을 보니까요. 오, 도로에서 뮤직, 음악. 자, 우리 친구들 차에서 음악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선생님도 아주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오늘 지문에서는 우리가 노래를 트는 게 아니라 어떤 도로가 우리를 위해 노래를 들려준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자, 지문 한번 바로 읽어볼게요. Many people play songs in their cars. 자, 그렇죠. Many, 많은 people, 사람들은요. play songs 하면 여기 노래를 틀다 혹은 노래를 연주하다 라는 뜻인데 뒤에
in the car.

들어갈 수가 있죠. 그들의 자동차 안에서 그럼 노래를 틀다라고 해석해 줄게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자동차 안에서 노래를 틉니다. 선생님도 그래요. But some roads play songs for you. But 그러나 some roads 어떤 로드? 자, 도로는요. 어떤 도로들은요. Play song. 자, 여기서는 이 도로가 노래를 트는 게 아니라 노래를 연주하다라고 해석할게요. 그 도로, 어떤 도로들은 노래를 연주해 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For you. 여러분을 위해서요. 도로가 어떻게 노래를 연주할까요? 뒤에 읽어볼까요? Engineers make special bumps on the road. 자, 엔지니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엔지니어 하면 이렇게 기술자라는 뜻이에요. 기술자들은요, make, 만듭니다. 무엇을? Special bump, 특별한 bump 하면 우리 어떤 bump, 튀어나온 부분, 요철이라는 뜻입니다. 도로에 요철을 만든대요. 그런데 그냥 요철이 아니라 special, 아주 특별한 요철들을 만듭니다. On the road, 그 도로 위에다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로는 평평하게 아무것도 없이 매끄럽죠. 그런데 이 기술자들이 도로 위에 특별한 요철들을 일부러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If you drive over them, you can hear music. 자, if 나왔죠?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만약 뭐뭐라면 그 뒤에 있는 문장, you drive over them. 당신이 drive, 운전한다면 over 하면 우리가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어디 위로, over 하면 어디 위로. 즉, 우리가 그것들 위로 운전한다면 이렇게 해석하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them, 그것들은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앞에 나왔던 special bump, 특별한 요철들 위로 우리가 운전을 한다면 you can hear music. 당신은 can. 우리 can 조동사 기억나죠? 뭐뭐 할수 있다. 뒤에 있는 hear의 의미를 덧붙여 줍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music. 음악을요. 아, 정리해보면 if 만약에 당신이 그것들, 즉그 스페셜, 특별한 요철 위로 운전을 한다면 당신은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As we all know, we must follow the speed limit. 자, 우리 친구들 여기 as we all know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체크해 줄게요. As we all know.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서 뜻을 네, 특별히 알아두세요. As we all know 하면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우리말에서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그쵸? 네, 그런 말처럼 영어에서는 as we all know 라고 해서 그 뒤에 있는 문장의 의미를 좀더 강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As we all know,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요. 그렇죠? We must follow the speed limit. 자, 우리 must.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조동사 나왔습니다. 반드시 무엇무엇 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그 뒤에는 주로 어떤 법이나 규칙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 없이 꼭 지켜야 한다. 네, 그런 뜻이에요. Follow 하면 지키다, 따르다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The speed limit. Speed limit. 속도 제한이란 뜻이에요. Speed는 속도고, limit 하면 어떤 제한이라는 뜻이에요. Speed limit. 우리 도로 위에서 어떤 도로는 시속 100km, 어떤 도로는 시속 30km, 이렇게 제한 속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법이죠. 교통 법규로, 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속 100km인 도로 위에서 선택해서, 아니야, 나는 150으로 갈 거야. 할수 없습니다. 꼭 지켜야 돼요. 따라서 여기 이런 must라는 조동사를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그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But some people don't.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don't. 그러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즉, 여기 don't 뒤에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왔던 follow the speed limit이 여기에 생략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So, this helps drivers drive safely. 그래서 this, 이것은 도와줍니다. 어떻게요? 그 운전사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하도록요. safely. safely 하면 안전하게라는 뜻이죠. 우리 safe, ly를 빼면 안전한이라는 형용사인데요. ly를 붙여서 안전하게 이렇게 부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사는 앞에 있는 drive를 꾸며주죠. 네. 그래서 그것은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여기서 이 this는 그럼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앞에 나왔던 special bump, 이 특별한 요철들로 인해서 그 위를 운전하면 노래가 나오는 거. 네, 그게 바로 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네요. You should not speed or you won't hear the music. 당신은, 자 여기는 이제 should 조동사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not이 왔죠. should not, should의 부정입니다. should의 부정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렇죠. 무엇무엇을 하면 안 된다. 하지 않는 게 좋다. must보다는 조금 약한 의미예요. 그렇죠?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조언해주고 충고해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무엇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speed, 과속하다, 속도를 내다. 자, 그래서 당신은 과속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 끊어주고요. or 하면 우리 친구들이 혹은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렇지만 문장에서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는 or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or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도 여러분 따로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you won't. 자, won't는 will not의 축약형이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정. hear, 듣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을? the music, 그 음악을요. 네, 당신이 should not speed, 당신은 과속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음악을 못 들을 거예요.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도로 위에 요철을 만들어 두고 그 위를 운전하면 어떤 타이어가 진동을 하고 그러면서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하네요. 너무 신기하죠. 실제로 이게 미국이나 일본에 이런 도로들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선생님 찾아보니까요. 저기 전라북도 임실이라는 곳에 우리가 운전을 하면 아리랑 노래가 들리는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한 번쯤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럼 이 지문에 숨어있는 grammar point 찾아봅시다.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must follow. 지켜야만 한다. must,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이런 강한 의미를 가졌죠. 따라서 지켜야만 한다 라고 해석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should not speed 예요. should는 must보다는 조금 약한 의미,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런데 not이라는 부정이 와서요. 과속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must와 should 의미가 구분이 되시죠? 좋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special bumps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 운전자들에게 도로의 위험을 알려준다. 자, 이 special bump, 특별한 요철들 있죠. 도로 위에 있었던. 자, 그것이 운전자들에게 이 도로는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알려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X고요. 두 번째, 속도를 초과하면 음악이 들리지 않는다. 맞나요? 그렇죠. 우리 지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You should not speed. 과속을 하지 않는 게 좋아. 그렇지 않으면 음악을 못 들을 테니까. 그랬어요. 속도를 초과하면 음악이 들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정체 구간에서 지루하지 않게 돕는다. 차가 막힐 때 노래를 틀어줘서 우리를 신나게 해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
글에 밑줄 친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글 한번 다시 봅시다. this 어딨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this helps drivers drive safely. 그래서 그것은 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돕습니다. 자, 무엇이 도와줬죠? 첫 번째, 차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는 거?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거? 제한 속도를 낮춘다는 말도 없었어요. 3번, 도로를 지나면 음악이 들리는 거. 그렇죠. 이 지문에서 계속해서 이 도로를 지나면 음악이 들린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 3번 체크해 주세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스텝 업. 세 번째 마지막 지문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 풀 준비되었죠? 그럼 스텝 아웃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교재 71쪽에 스텝 아웃 문제 풀어 봅시다. A,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골라 볼까요? 1번 문제. You do eat, should eat more vegetables. 너는 더 많은 채소를, more vegetables, 먹는 게 좋겠다. 먹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주죠. 그래야 몸에 좋으니까 너 먹는 게 좋을 거야. 그렇죠. should라는 조동사가 들어가야겠죠. do eat. 자, do eat은요,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대화할 때는 you do eat vegetable. 자,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뭔가를 강조할 때. 그치만 여기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you shouldn't go there alone. 너는 거기 혼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alone 하면 혼자고요. go there 그곳에 가다죠. 가지 않는 게 좋겠다니까 should예요, shouldn't예요. 맞습니다. shouldn't죠. 부정입니다. 않는 것이 좋겠다. 3번. He didn't call back. He must be busy. He didn't. 자, 여기 과거에 대한 부정이 나왔죠. 그는 call back 하면 전화를 다시 하다인데 didn't니까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아, 전화를 다시 하지 않은 거 보니까 그는 바쁜 게 틀림없다. 틀림없다는 must 맞는데요. 그 뒤에 is가 와야 돼요. be가 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be입니다. 가끔 is라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is는 비동사가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변형돼서 활용된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be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Do we must we memorize all the words? 우리가 그 모든 단어들을 외워야만 하나요? 꼭 외워야 하나요? 네, 물어보는 건데요. must에 대한 의문. 그렇죠. do가 나오지 않고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빼준다고 했었죠. Must we memorize 동사 원형이요. 따라서 4번의 정답 must we고요. 5번. You must not, don't must raise just one goldfish in Switzerland. Switzerland 하면 스위스였죠. 당신은 just one, 딱한 마리의 금붕어만 키우면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할 때, 그쵸. must의 부정인데, must not, don't must. 정답은 must는 아시죠? 왜냐? must의 부정은 조동사 바로 뒤에 not만 써주면 되잖아요? 네, 좋습니다. A번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제 B번 문제 봅시다.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저는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문제. Everyone must show their ID. ID 하면 신분증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줘야만 한다. Must 잘 썼는데요. 틀린 거 찾으셨나요? 그렇죠. S 같은 거 우리 붙이지 않잖아요. 조동사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동사 원형을 써준다는 거예요. shows에 체크하고 show 동사 원형만 써줄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We should not throwing trash on the street. 우리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안 된다. should not. 잘 썼는데요. 어디가 틀렸죠? 자,
찾으셨죠? 마찬가지로 throw in이 아니라 우리 항상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써주는 거예요. 1번, 2번 둘다 너무 중요해요.

강요해서 지금 문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사 원형만 써주세요. throw 까지만요. 아시겠죠? 네, 3번 문제. Do we should paint the wall? 우리가 벽에 페인트 칠을 해야 할까요? paint the wall 하면 벽에 페인트 칠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해야 할까요? 묻고 있어요. should에 대한 의문문이죠. should 의문문. do 넣어주나요? 아닙니다. do는 우리가 일반 동사에 의문문 만들 때 쓰는 거고 should가 문장에 있으면 이 should만 주어 앞으로 빼오면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 do we should에 체크하고 바꿔볼게요. should, 그 다음에 we 써주면 되겠죠. Should we paint the wall? 우리가 벽에 페인트 칠을 해야 할까요? 묻는 거예요. 4번. Visitors don't must touch anything in the museum. 방문객들은 박물관에서 아무것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금지하는 건데요. 그래서 must의 부정을 쓸 거예요. 그런데 don't must 맞나요, 우리 친구들? 아니죠. don't 일반 동사의 부정이고요. must 조동사는 뒤에 not만 붙여준다. 기억나죠? 네. don't must 체크하시고요. must, 그 다음에 not. not은 항상 조동사 뒤에만 쫓아다닙니다. Visitors must not touch anything in the museum. 방문객들은 박물관에서 아무것도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step out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들 아주 많이 들어있었어요. 혹시 틀린 게 있으면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복습해보세요. 네, 이제 word game 선생님이랑 함께 즐겁게 즐기러 한번 가볼까요? 네, 교재 72쪽에 월드 게임 같이 해봅시다. 그림을 보고 알파벳 지도에 숨어 있는 단어를 찾아 도착지까지 길을 표시하세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나라, 국가. 자, 무엇이었죠? 나라, 국가. 그렇죠? C O U country, country. 따라오셨죠? 자, 이렇게 모양. 그 다음에 키우다, 기르다. 우리가 어떤 동물을 키우다, 기르다 할 때, 그쵸? 기억나죠? raise요. R, A, I, S, E, raise. 그 다음에 운전하다 나왔네요. drive, 그쵸? D, drive까지 왔습니다. 절약하다, 구하다. 무엇이었죠? save, 그쵸? save, 절약하다, 구하다. S, A, V, E. 자, 여기로 갈 뻔했어요. 위로 오셔야 됩니다. V가 여기 있잖아요. Save. 그 다음에 마지막. 도로. Road. 오늘 했던 단어죠. R, O, A, D. Road까지 해서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자, 길 보세요. Country 지나서요. 그 다음 키우다. Raise 지나서요. 운전하다. 드라이브까지 이렇게 따라오시고요. 절약하다 해서 save, A 위로 가주세요. save, road까지 여러분 잘 따라왔습니다. 좋아요. 이제 B 한번 볼까요? 우리말 뜻에 맞게 퍼즐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across, 가로 열쇠 있고, down, 세로 열쇠도 있고, 가로부터 볼까요? 첫 번째, you. 무엇이었죠? R로 시작하는데요. 이유, 그렇습니다. reason. 이렇게 써주세요. reason. 잘하셨어요. 3번. 대체하다, 대신하다. 무언가를 대신하는 거. 그렇죠. replace. 기억나죠? R, E, 그 다음 place. replace. 대신하다, 대체하다예요. 5번. 낭비하다. 자, 낭비하다가 뭐였죠? 맞습니다. 낭비하다는 waste라고 했어요. 쓰레기라는 명사도 있지만 동사로 낭비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waste요. 자, 좋아요. 이제 가로를 다 찾았으니까 세로 한번 찾아볼까요? 2번 보호하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

0: 보호할 때 protect 한다고 하죠. P R O T E C T 해주면 됩니다. Protect, 보호하다. 그리고 4번, 법, 법률. 아주 짧은 단어 기억나나요? 그렇죠? 법 하면 law, L, A, W, 법이죠. lawyer 하면 변호사입니다. law, 법이고요. 마지막 6번, 지키다, 따르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켜야 합니다. 제한 속도 지켜야 돼요. 오늘 했던 단어입니다. F로 시작하죠? 맞아요. Follow. F, O, L 두 개, O, W. Follow 하면 지키다까지 여러분 잘 되셨죠? 네, 오늘 했던 단어도 있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있고,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선생님이랑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보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이유, reason. 그렇죠? 대체하다. Replace, 대체하다. RE, re를 넣으면 우리가 무언가를 대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Replace, 대체하다. 5번, 낭비하다. 그쵸? 쓰레기라는 뜻도 있는 waste요. down, 보호하다는 protect, 보호하다. 그 다음, 법, law. 아주 짧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L-A-W, law. 마지막, 지키다, 따르다. 우리가 follow, 선생님 말씀에 잘 따르다. follow 씁니다. follow, follow 까지 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월드 게임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선생님도 잘 찾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입니다. 조동사 should와 must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적어 보세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될거 뭐가 있을까요? 오, 좋아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있고, 운동하는 것도 있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네,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지켜야 될 것들, should, must 사용해서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그리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이번 단원도 중요한 게 많이 있었으니까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이 가기 전에 복습하기입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유닛에서 선생님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See you next time. Bye.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자, 제목이 과장님과의 휴가 전 업무 폭탄. 아, 원래 항상 어디를 떠나려고 하거나
1: 네.
0: 집에 가려고 하기 일보 직전에 일이 많아집니다.
1: 맞아요. 아. 특히나 이제 휴가철 되면은 아하. 제 여동생도
0: yes.
1: 같이 일을 분담하는 다른 아하. 동료가 아하. 휴가를 가는 날은 본인은 못 가고
0: 고맙소서.
1: 일이 두 배고
0: 아.
1: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0: 항상 뭔가 막판에 벌어져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거 관련해서 영어 표현들 많이 넣어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네.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1: 어?
0: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가지 줬습니다.
1: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0: 가지 말란 얘기예요.
1: 네.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이런 문장이에요.
1: 아니, 떠나기 전에 이거 다 끝내가 너무 가혹한데요?
0: 가혹합니다.
1: 본인 일 아니라고 조금 약간.
0: 어쩌겠어요.
1: 아, 네.
0: 자, 아쉽지만 이 문장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ou guys. Alright,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아,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2: Oh, is everything okay?
1: 아, 그러니까 oh. In English.
2: Yes, please.
1: 그 my boss give the three tasks.
2: Oh, three tasks?
1: Yes, for me.
2: Oh,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Oh, vacation.
2: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Oh.
1: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2: 하?
1: Huh? 응? 그 three vacation you before done. Three tasks huh? to me.
2: Oh, she said?
1: She said.
2: Oh,
1: yeah.
2: Oh, man.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Cruel?
2: No, that's cruel.
1: Cruel.
2: You know, bad.
1: Bad.
2: Yeah, I'm glad she's not my boss.
1: Oh, you boss 해. 나, I hate my boss.
2: She's your boss.
1: Oh.
0: 아이고,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사장님 아들이었다고.
1: 정말.
0: 아니, 어떻게 할 뻔했어요.
1: 아니, 정말,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어요.
0: 안 좋은 소문 날 뻔했네요.
1: 큰일 나요.
0: 네. 자, 오늘 내용도 직장 영어뿐만이 아니라 네. 이것을 활용해서 생활 영어로 또 승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오케이.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4: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3: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4: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네.
0: 한숨이 팍 나오면서
1: 아하.
0: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1: 아, 정말 말만 들어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0: 스트레스 오죠.
1: 네, my boss just gave me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나한테 준 거예요?
1: 네, gave me 3 new 업무.
0: 아,
1: 업무인데
0: 세 가지나 일을 주다니.
1: 업무는 직업이랑 달라요. job을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업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업무니까.
0: 또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1: 네, 그렇죠. 뭔가 임무 같은 거잖아요. 주어진 일. 그래서 저는 task.
0: 오?
1: task 써볼까요?
0: You know this word?
1: Yeah.
0: Okay.
1: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0: T-A-S-K. 웬만해선 잘 보기 좀 힘든,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슬기 씨는. 굉장히 핵심적인 건 잘 잡아냈는데요.
5: 네.
0: 약간, 이거는 당연히 틀릴 리가 없는다는 부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1: 그럼요.
0: 뭐냐면,
1: 아유!
0: tasks. 에서, 왜냐면 세 가지잖아요. 그죠?
1: 세 가지네.
0: Alright.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task라는 단어를 여기 넣었다는 거.
1: 네.
0: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task라는 단어를 생각 못할 때가 더 많아요.
1: 그쵸.
0: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업무 1이라고 할 때, task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work를 많이 쓰실 거예요.
1: 저도 work 처음에 right. 생각했는데요.
0: Right. 네. 자, work를 쓰게 되면 이렇게 three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자, work는 일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I have, today I have 2 works.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1: 아.
0: 네. work는 그냥 일, 개념. task는 그 일 중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예.
0: 예를 들어서 오늘 클라이언트 만나기, 아니면 어떤 보고서 제출하기, 복사하기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1: 네.
0: 그런 것들은 셀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래서 tasks가
0: 걔네들은 task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개념, 그리고 task는 실제 일, 작업,

0: 하나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1: 네.
0: Okay, so task라는 거 알아두시면 사실 비즈니스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문장 구조는 복잡한 문장 구조는 아니에요. 꽤나 뻔한 겁니다.
1: 네.
0: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뭐를 줬다. Right? So my boss가 just gave me, 나에게 줬어요. 뭐를 줬어요?
1: Three new tasks.
0: There you go. 그래서 우리는 이 어순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Okay? 누구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쉬운 거는 to를 안 쓰는 방법이에요. Okay? To 전치사 필요 없이 쓰려면 누구에게 주는지를 먼저 쓰면 됩니다.
1: 네.
0: Alright? Give someone 뭐를? Something을.
1: 아.
0: Right? 그런데 이거를 to를 쓰게 되면 이 어순이 또 바뀌어요.
1: 네.
0: 흔히 형식이라고 하죠.
1: 음흠.
0: 그래서 give something. 뭔가를 준다. 그러면 누구에게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1: To.
0: 그래서 to someone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 더 훨씬 편하죠, 그렇죠, 얘가.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줘요 숙제를. 이걸 한번 해볼 텐데 마유가 우리에게 줬어요. 과거형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1: Mayu gave us
0: 숙제를.
1: Homework.
0: 전치사 없었죠?
1: 아.
0: To 없었습니다. 자, how about this?
1: 네.
0: 뭐, 명령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녀에게 줘.
1: Give her.
0: Give her.
1: Yes.
0: Give her. 자, 칭찬 영어로 뭔지 아세요? C로 시작하는 건데요.
1: 그래요?
0: 음흠.
1: 칭찬은 P로 시작하지 않나요?
0: Praise you mean?
1: 예.
0: 말고 그거 알 줄 알았는데 C라고 시작해서 compliment입니다.
1: 아, compliment. 들어는 봤어요.
0: 네. 그러면은 칭찬을 많이 해주자는 의미에서 복수로 써볼게요.
1: 예.
0: 그녀에게 칭찬들을 줘. 그러면?
1: 그녀에게
0: 칭찬들을 줘라.
1: Give her compliments.
0: That's it.
1: No.
0: Give her compliments.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뒤에 거, 두 번째 거는요. 이 패턴을 익혀둬도 좋아요. Give someone compliments. 이러면 누구에게 칭찬해주다.
1: 아, 칭찬 좀 해줘.
0: 그거를
1: 이렇게.
0: 영어에서는 칭찬을 주라고 해요.
1: 아.
0: Okay? Alright, so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1: 네.
0: 칭찬 요거 알아두면 좋겠죠, 그쵸?
1: 네.
0: 이 praise라는 단어를 아까 쓰셨는데 걔는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Praise는 하, 이렇게 너무너무 크게
1: 칭송. 아.
0: That's right.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얘가 더 잘 어울립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Mayu gave us homework.
1: Mayu gave us homework.
0: Give her compliments.
1: Give her compliments.
0: 본문도 갈게요.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1: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0: 오케이. 자, 그랬는데 직장 동료가 이걸 아는 거예요.
1: 근데
0: 너 3일 있다가 휴가 가잖아. 이걸 어떻게 다 끝내? 이러면서.
1: 휴가 전에 끝내야 될 일들을
0: 프로젝트가 3개나 있는 거예요.
1: 아, 과장님이 그냥 다 그냥 그렇죠. 몰아주신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But you were going on vacation. 그래서 끊어볼까요?
0: You're going on vacation. 이게 뭐예요?
1: 너 휴가 가잖아.
0: 가잖아.
1: 네, 휴가에 이제 들어가잖아.
0: 들어가잖아.
1: 뭐 이런 거.
0: 오케이, 오케이.
1: 네,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0: 이거
1: 우리 있다가 거의 한 68번 정도 한 느낌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거 틀리지 않으려고 in을 제가
0: okay.
1: 써볼게요.
0: 자, 아마 오늘 처음으로 왕초보 영어를 혹시 보신 분들은
1: 네.
0: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So,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three days.
1: Yeah.
0: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자, in이라고 하면 3일 내에 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 그쵸.
0: 그 내에 가는 거는 in less than이라고 쓴다던가
1: 아.
0: 아니면 within을 쓴다던가
1: 아, within.
0: 해야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in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뭐냐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을 지금으로부터 딱 채우고 고시점에 라는 뜻이에요.
1: 그러면 그만큼을 있어야겠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in 3 days는 3일을 꽉 채우고 그때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You know what I mean?
1: Yeah.
0: Right. Okay. So, 예를 들어 3시간 있다가 그러면
1: 3시간 있다가 in 3 hours.
0: 그렇죠.
1: Mm-hmm.
0: 5분 있다가
1: in 5 minutes.
0: 7년 있다가
1: in 7 years.
0: That's right. Okay. So, in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간 얘기할 때 딱 맞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Mm-hmm.
0: Okay? So, 근데 3일 있다가 you're going on vacation. 아마 덩어리 표현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Go on vacation.
1: 아.
0: 이게 휴가를 가답니다.
1: 예.
0: Go to를 쓰지 않아요. 왜 to를 쓰면 안 될까요?
1: on이 있잖아요.
0: 네? 아니, 잠시만요.
1: on이 있는데 to를 왜 써요?
0: 아니, on을 빼고
1: 네.
0: 그냥 go to vacation. 이거는 왜 안 될까요?
1: go to vacation이요?
0: 네. 그거가 그렇게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Go to vacation. Vacation. 왜 말이 안 될까요?
1: 베케이션이 장소가 아니어서?
0: 그렇죠.
1: 우와!
0: That's right. 우와! 베케이션이 destination 이런 목적지가 아닌데 왜 vacation 한테 간다? 이거 아니죠.
1: 그렇구나.
0: 그렇죠. So vacation을 타고 간다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So go on vacation.

0: went.
1: went. 그러면 그들은 휴가를 갔어. 지난주에.
0: 아,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There you go. They went
0: Yes.
1: on vacation last week.
0: Yep.
1: Just like this, you know? Okay, so 아, 휴가를 가는 딱 동작을 강조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0: Yeah.
1: Okay? 자, 읽어볼게요. I can't go on vacation.
0: I can't go on vacation.
1: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0: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조금 더 고급 영어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0: 네.
1: Go on vacation은 딱 휴가를 가는 동작 강조라고 했었죠?
0: 예.
1: 그래서 휴가를 가다예요. 가다, 갔다 이런 느낌? 근데 go 대신에 비동사를 쓰면 이미 휴가를 온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한참 즐기고 있는 상태를 강조할 때는 비동사를 쓰게 됩니다.
0: 비가 그 상태가 되다, 뭐, 이렇게 쓰는 건데, be on vacation이면 어쨌든
1: 그런 상태.
0: 휴가인 상태다.
1: 그렇죠. 오케이? 누가
0: 아.
1: 전화했을 때너 어디야 했을 때 어, 이미 한참 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I'm on vacation. I am on vacation인 거예요. I go on vacation이 아니라. 오케이?
0: 네.
1: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0: But you are going on vacation in
1: There
0: 3 days.
1: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Alright, 자, 그랬더니, 아,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0: 오, she was like, it before you leave. 오, 떠나기 전에 이렇게 끊어볼까요? 떠나기 전에 그걸 끝내.
1: 네, 보스가 지금 여자분인 거예요. She, right, was like, 끝내? Before you leave, okay?
0: 끝내,
1: 끝내.
0: 끝내,
1: 네.
0: 끝나다, 끝나다니까 end, 에, end, 그쵸? end it before you leave.
1: 네. 아,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0: 예,
1: 조금 다릅니다. 바로 F로 시작하는 단어. 바로
0: finish,
1: 생각났죠?
0: 정답,
1: finish 한다는 거는요, 뭔가 과정을 쭉 진행한 다음에 마쳐라라는 느낌이 더 들어가게 돼요. 엔드는
0: 오.
1: 왠지 더 이상 하지 마라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편이에요. So,
0: 아.
1: finish it. 다 끝내라. Before you leave. 자, 여기 지금 뭐 하기 전에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 있거든요. 어디 있을까요?
0: Before.
1: Before, right? So, before 뒤에는 뭐 before 3 o'clock, before Monday
0: Yeah.
1: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you leave는 뭐예요? 얘는 문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쵸? 오케이, 너가 떠나다.
0: 네.
1: So, before 뒤에는 평소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Right? 그러면 평소문이기 전에. 내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는
0: 오호.
1: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먹기 전에. 그럼 어때요?
0: Before you eat.
1: 그러면 다시 한번, 당신이 떠나기 전에 이거는요.
0: You, before you
1: you leave.
0: leave.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1: 자, 문장 만들어 보세요. 손 씻어. 너 먹기 전에 그럼 일단 너의 손을 씻어라.
0: Wash your hands
1: 당신이 먹기
0: before
1: 전에
0: you eat.
1: before you eat. 자, how about this? 나한테 전화해. 너 떠나기 전에 이거 말 많이 쓰잖아. 야,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 준비해야 돼. 이런
0: 그치,
1: 느낌.
0: 그치.
1: So, 나에게 전화해라.
0: Call me
1: Call me. 당신이 떠나기 전에.
0: before you leave.
1: That's it.
0: 아.
1: 자, before가 굉장히 위대해요.
0: before you leave.
1: 왜냐하면 문장이 거의 두 배가 되죠, 그렇죠?
0: 네.
1: So 얘도 확장 패턴입니다. 저는 좀 나눠놨거든요.
0: 네.
1: 그래서 before 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급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거 아셔야 돼요.
0: 오.
1: 오케이? 자, 해볼게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0: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1: Call me before you leave.
0: Call me before you leave.
1: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이상한 거 하나 나와
0: 그러니까
1: 있잖아요.
0: 저도 그것 때문에
1: Alright.
0: 그녀는
1: 그녀는 마치
0: 뭐 같았어.
1: 뭐 같았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았다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어민들이 굉장히 그 약간 습관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Oh, she was like, I'm so pretty. 이렇게 한 거는요. 사실은 she said she was so pretty.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엄청 예쁘다.

0: 있다고.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이렇게 흉내내는 거 있죠.
1: 예.
0: 남의 목소리나 말투나 분위기 이런 거를 같이 흉내를 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걸 굉장히 좀 즐겨하는 편이에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기가 배고프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예.
0: 그런데 원어민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기는 마치 배고파 이러더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딜리버리를 위해서 하는 게좀
1: 우와.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네요. She was like, 그녀는 마치 이랬어. 이렇게 이렇게
0: 보여주는 거야.
1: 연기하는 것처럼.
0: Exactly. Right.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원어민들이 대화하는 거나
1: 네.
0: 영화 같은 거 보면 Oh, she was like, you know, 뭐
1: 너무
0: 이러면서
1: 많이
0: 많이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죠?
1: 네.
0: 이게 딱 그런 케이스예요.
1: 그 의미였군요. 이제야 알았네요.
0: That's right.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1: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0: There you
1: leave.
0: go. 그래서 만약에 기분이 나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되게 못되게 말을 하겠죠. 일부러.
1: 네, 그쵸.
0: 상대방한테.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1: 네?
0: 어우, 잔인하네.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다행이다.
1: 뭐예요?
0: 지금 느낌이, 나의 문제는 아니니까.
1: 세상에, 이거는
0: 네.
1: 거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위로는 못할 망정.
0: Right.
1: That's, I'm glad. 나는 기뻐.
0: 아.
1: She's not my boss. 내 보스가 아니라서.
0: That's right.
1: 예. 그러면 잔인하네. 잔인하네니까 이건 어쨌든, 끔찍하네. 정말, 너무 싫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러면 저는 That's terrible.
0: Terrible.
1: 예.
0: Okay.
1: 요쪽 부류는 이거밖에 모르고, 이제 반대 방향은 excellent밖에
0: 지금
1: 모르는 느낌이에요.
0: 들었을 때, 얼핏 들었을 때, 옵션이 되게 많으신 줄 알았어요. Okay. So,
1: yeah.
0: oh, that's terrible. I'm glad she's not my boss.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다른 단어를 가져왔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Terrible. 아, 끔찍하네. 아주 형편없네. 안 좋네. But 오늘은 cruel.
1: cruel?
0: 들어보셨나요?
1: cruel
0: Alright.
1: 뭐죠?
0: 자, C-R-U-E-L. 왕초보 영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단어인데요. 이게 정말 잔인한이라는 뜻입니다. 남한테 정말 너무 못되게 굴거나, right? 힘들게 굴거나, 아니면
1: 그쵸.
0: 실제로 뭐, 잔인한 그런 행위라든가, 이
1: 네.
0: 말할 때다쓸수 있는 단어가 바로 cruel이에요.
1: cruel.
0: cruel이 아니고요. cruel.
1: cruel.
0: Alright, so 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Okay, so cruel하네. I'm glad she's not my boss. 자, 여기서도 패턴이 하나 또 있죠?
1: 예.
0: 바로 얘입니다. 물론, I'm glad는 정말 말 그대로 기쁘다.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냥
1: 네.
0: 단순하게 기쁘다. 그런데 또 I'm glad 같은 경우에는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네. 이런 뉘앙스로 많이 씁니다.
1: 네.
0: So 여기 지금 she's not my boss, right? 그녀는 내 버스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 버스였으면 엄청 안 좋은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어서 참 다행이구나.
1: 그쵸.
0: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면 I'm glad 뒤에 평소문만 여러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도가 되는 느낌. So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다행이다. 내가 그걸 좋아해서.
1: I'm glad you like that.
0: You like it,
1: You
0: right? So
1: like it.
0: I'm glad you like it. How about this? 다친 거는 hurt 됐다고 해요.
1: 네.
0: 형용사로 hurt.
1: Hurt.
0: 나 기뻐. 혹은 다행이야. 그녀가 hurt 되지 않아서, 다치지 않아서.
1: I'm glad
0: is.
1: she is not hurt.
0: Right. So 형용사로 hurt. So I'm glad she's not hurt. 이렇게 쓰면 아우 다행이다 이런 느낌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쁘다고 느껴주시면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lad you like it.
1: I'm glad you like it.
0: Oh, I'm glad she's not hurt.
1: I'm glad she's not
0: 네,
1: hurt.
0: 자 우리가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가 대표적으로 I'm glad도 있고요.
1: 예.
0: 예전에 우리가 조금 오버해서 했었던 어우 참 다행이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게 있었을까요?
1: Fortunate.
0: 말고 자, thank
1: God.
0: Yes. Thank God or thank goodness.
1: Thank goodness.
0: 이런 것들. 오늘은 thank goodness를 제가 뭐 가져왔는데 thank God도 정말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일부러 해석을 할 때, 아, 참 다행이다 할 정도로 오버스러운 액션에 더 가깝습니다.
1: Yeah.
0: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막이 정도면 얘를 쓰는 거 추천이에요. 하지만 다행이네. 좀 가볍게 쓴다면 I'm glad 쓰시면 되겠고요.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1: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0: There you go.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1: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2: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3: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2: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Ne,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입했던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give someone something.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그녀에게 칭찬을 줘, 결국에는 칭찬해줘입니다.
1: Give her compliments.
0: Compliments, there you go. 마유가 우리한테 숙제를 줬어.
1: Mayu gave me homework.
0: 우리에게?
1: 아, Mayu gave us homework.
0: 그렇죠.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자, 과장님은 그냥 my boss라고 하시면 됩니다. My boss가 방금 나에게 줬어. 일단 어떻게 해요?
1: My boss just gave me
0: 세 가지의 새로운 일들을
1: three new tasks.
0: 그렇죠. 읽어볼게요. Give her compliments. Mayu gave us homework.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Alright, 자, 다음 패턴은요. Before doing something, right?
1: 네.
0: 이거는 근데 사실은 평서문으로 쓰셔야 돼요. Okay? 나중에는 ing형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Okay? 자,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
1: Call me.
0: Alright? 당신이 떠나기 전에.
1: Before you leave.
0: There you go. 두 번째. 떠나기 전에 다 끝내. 그걸 다 끝내 해보세요.
1: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그렇죠. Finish it before you leave. 숙제 같은 거, 그렇죠? 자, 먹기 전에 손 씻어.
1: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0: 오, 좋아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읽어볼게요. Call me before you leave. Finish it before you leave.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5: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4: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5: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2: Oh,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Yeah.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2: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ine.

0: My boss. Yes. 수고하셨습니다. 네. Good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무조건 그걸 끝내자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t's finish it no matter what.
0: There you go. No matter what. 무조건이죠.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1: 네.
0: Before 그리고 평서문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나가기 전에 숙제해. 그죠? 아이한테 나가기 전에 숙제해.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 힘 레벨 4 19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강의입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투부정사 시리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까지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형용사적 용법을 정리하면서 선생님이 이 문장을 영어로 써봐라 하고 Next Step Challenge를 숙제로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장문에 봤나요? 이것은 공부하기에 최고의 책이다라는 뜻으로 영어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자, 항상 어려워하지 말고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보세요. 이 문장의 주어는 뭔가요? 이것은 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쓰여 있네요. 그러면 this i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his is 쓰고요. 자, 무엇이죠? 공부하기에 최고의 책입니다. 책이라는 명사를 최고의라는 표현과 공부하기에란 표현이 수식해주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명사가 있고 또 일반 형용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있는 문장이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일반 형용사부터 써줘야 돼요. 최고의란 뜻을 갖는 표현은 네,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the best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 명사가 나와야 돼요. 뭐죠? book 써줍니다. This is the best book 하면 최고의 책이다가 되고 한 가지 더 수식을 해주면 공부하는 데 최고의 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study라는 동사를 투부정사로 만들어서 쓸 수 있겠죠? to study 하고 선생님이 with라는 전치사까지 같이 써줬어요. with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책으로 책을 사용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with라는 도구의 쓰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같이 쓰여야 의미상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This is the best book to study with. 이것은 공부하기에 최고의 책.

이 책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네, 바로 정답은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 힘이 되겠죠? 네, 선생님과 함께라면 공부하는 데 최고의 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Today's learning point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새로운 문법을 배우는 날이에요. 스텝 1에서 독해에 필요한 문법 공부로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다음으로는요, 스텝법에서 문법을 적용해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글의 대주제는 laws. 뭐죠? 법이에요. 네, 아주 무거운 주제 같은데 어떤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줄지 기대되지 않나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get ready 문법입니다. 교재 65쪽에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다. 투부 정사가 명사, 형용사뿐만 아니라 부사처럼 사용될 때가 있어요. 투부정사의 형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투 다음에 동사원형이 오는 건데요. 이런 형태의 말이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또 오늘부터 배울 부사처럼도 사용 가능해요. 부사는 원래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동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동사 또는 문장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투부정사가 이런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역할을 하는 만큼 부사로 쓰일 때는 다양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표현으로 하나로 정해서 해석하긴 어렵고요. 문맥에 맞게 잘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스텝 1에서 차근차근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66쪽이에요. 스텝 1에서는 투부 정사가 부사로 쓰였을 때 어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파트 A부터 D까지 알아볼 건데요. 파트 A에 목적이라고 쓰여 있죠?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란 의미를 갖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동사나 문장의 목적을 나타내는 역할로 투부 정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투부 정사를 해석할 때는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하면 돼요. 바로 예문으로 연습해 볼게요. He exercises every morning to stay healthy. 그는 운동한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뭐죠?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유지하기 위해서. 네, 앞에서 우리가 정리한 대로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했죠? 이처럼 어떤 동작이나 문장 전체에 목적을 나타내는 용도로 투부 정사가 사용될 수 있어요. 더 많은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셀프 체크예요.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 정사에 유의하면서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1번. She started a blog to share her experiences.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녀의 경험을 to share. 공유하기 위해서. 네, 그녀는 그녀의 경험들을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했다. 이렇게 매끄럽게 우리말로 바꿀 수 있겠죠? To share 어떻게 해석했나요? 공유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녀가 블로그를 시작한 목적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다음 2번 볼까요? They read books to learn about the world. 그는 책을 그들은 책을 읽는다. 세상에 관해서 배우기 위해. 네. 그들은 세상에 대해 배우기 위해 책을 읽는다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To learn 이 부분을 배우기 위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책을 읽는 목적을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죠? 네. 이처럼 투부 정사는 대표적으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목적의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들이 사실 예전에 독해 지문을 풀 때도 이 부사적 용법, 특히 목적의 의미로 사용된 문장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제 파트 B로 가보겠습니다. 투부 정사 부사적 용법의 두 번째 의미는 원인이 될수 있어요. 원인이란 이유죠. 특히 감정, happy, sad, angry와 같은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나오고 이런 감정을 왜 가지게 됐는지 그 원인으로서 투부 정사를 쓸수 있어요. 이때 우리 말은 뭐뭐 하게 되어,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예문 볼게요. She was happy

to receive the gift. 그녀는 행복했다. 왜요? 그 선물을 받게 되어서. To receive를 받게 되어. 뭐뭐 하게 되어. 뭐뭐 해서로 해석을 했죠? 그리고 happy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네, 형용사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행복한 것의 이유로 투부정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선물을 받게 돼서 행복했다. 네, 그럼 다른 예문들도 볼게요.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구에 의해서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원인이란 감정에 대한 원인으로 투부정사가 제시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1번, They were sad to hear the news. 그들은 슬펐다. 왜 슬펐죠? 그 뉴스를 듣게 되어서 그들은 그 소식을 들어서 슬펐다. To hear을 뭐뭐 해서 들어서 라고 해석을 했고 또 앞에 슬프다 라는 뜻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투부정사가 감정의 원인으로서 내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요. 다음 2번이에요. He was excited to meet the singer. 그는 excited, 너무 신난 거예요. 흥분했다. 왜? 그 가수를 만나게 돼서 그는 그 가수를 만나게 되어 흥분했다라는 뜻이에요. excited, 이것도 역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 감정에 대한 이유로 그 가수를 만나게 돼서 투부정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파트 B는 감정이 나오고 그 감정의 원인으로서 투부정사가 제시될 때, 쓰일 때의 용법을 알아봤어요. 자, 이번엔 파트 C로 가보겠습니다. 파트 C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부사는요, 대표적으로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투부정사도 부사로 쓰일 때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형용사가 먼저 앞에 오고요. 그걸 꾸미는 그 투부정사는 뒤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위치는 그 형용사의 뒤에 온다. 이때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뭐뭐 하기,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예문을 통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The book was hard to find. 그 책은 어려웠다. 뭐 하기에? 찾기에 어려웠다 하고 hard라는 형용사, 어려운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를 to find가 꾸며주고 있죠.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했어요? 찾기에,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거예요? 찾기에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부사적 용법으로서 앞에 오는 형용사를 꾸밀 수 있다는 것. 자, 이 내용은 우리 셀프 체크해서 또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형용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역할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용법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to 용법이에요. to 다음에 여기 물결 표시 안에 형용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투부정사가 따라오는 구문들,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때 to는 너무 뭐뭐한, 지나치게 뭐뭐한이란 뜻의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너무 뭐뭐한, 뭐 하기에 너무 모모한 이란 뜻이 돼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너무 모모해서 할 수 없다란 뜻이 됩니다. 지금 이 표현에는 어디에도 not과 같은 부정어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The book was too hard to read. 읽자마자 여러분 to 하고 투부정사 확인해야 돼요. 자, 그 책은 너무 어려웠다. 읽기에 너무 어려웠다. 하고 to read가 hard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읽기에 너무 어려웠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너무 어려워서 읽을 수 없었다가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이 문장 어디에도 not은 없죠. 부정은 없지만 결론적으로 이 의미는 이 투부정사에 나와 있는 동사의 행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매우 특이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고 독해 지문에 나올 때나 혹은 영작을 할 때 여러 번 연습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셀프 체크해서 1번, 2번 우리 예문을 더 보도록 할게요. 형용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형용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구에 유의해서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1번, The movie is boring to watch. 그 영화는 지루하다. 어떻게 지루하죠? To watch. 보기에 지루하다. boring이라는 형용사를 뒤에서 두부정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매끄럽게 바꾸면 그 영화는 보기 지루하다. 뭐뭐 하기 지루하다. 네, 이렇게 뭐뭐 하기,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이에요. The puzzles are too difficult to solve. 네, 읽자마자 too, 두부정사 이게 보여야 돼요. 그 퍼즐은 너무 어렵다. 뭐 하기에? 풀기에 너무 어렵다. 그 얘기는 풀수 있었다, 없었다? 풀수 있다, 없다? 풀지 못하는 거죠. 그 퍼즐은 너무 어려워서 풀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부정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말 정말 많이 나올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독해 나올 때 정확하게 해석해 봅시다. 네, 좋아요. 자, 이제는 파트 D입니다. 마지막으로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판단의 근거로서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이때는 투부정사를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걸 보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예문 보겠습니다. He must be creative to invent the device. 그는 틀림없이 창의적일 것이다. 그 장치를 발명하다니. 자, 앞부분에 그가 어떻다고 판단을 내렸죠? Creative, 창의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이 must be라는 표현은요,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틀림없이 그는 창의적일 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투부정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기계 장치를 발명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계 장치를 발명하다니 그는 틀림없이 창의적일 거야. 창의적일 것이야. 이렇게 판단의 근거로서 투부정사가 쓰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문 더 볼게요.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투부정사 구에 유의하면서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1번, You're not wise to believe the rumor. 너는 현명하지 않았다. 그 루머를 믿다니,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그 소문을 믿다니 너는 현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you're not wise와 같이 판단을 내리고 그 근거로서 투부정사를 쓸수 있습니다. 2번, She was kind to bring homemade cookies. 그녀는 친절했다. 왜요? Homemade cookies. 집에서 만든 쿠키들을 가져오다니. 집에서 만든 쿠키들을 가져오다니 그녀는 친절했다 하고 판단을 내리고 그 근거로 to bring, 투부정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의 근거로서 쓰이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문법 내용은 다 배웠고요. 이지 가이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니까 문맥에 맞게 잘 해석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목적에 대해서 배웠죠? 목적으로 쓰일 때는 뭐뭐 하기 위해입니다. He exercises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운동한다.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 감정의 원인으로서 투부정사가 쓰일 때를 살펴봤어요. 이때는 뭐뭐 하게 되어, 뭐뭐 하게 뭐뭐 해서라고 해석돼요. She was happy to receive the gift. 그녀는 행복했다. 왜그 선물을 받게 되어서 감정의 원인으로서의 투부정사였고요. 다음으로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를 살펴봤습니다. 이때는 뭐뭐 하기에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형용사 수식하는 부분을 배우면서 투투 용법을, 투투 구문을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게 설명했죠. 이때는 뭐뭐 하기에 너무, 너무 뭐뭐한. 결국 너무 뭐뭐해서 할수 없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 자, 그럼 예문 다시 한번 볼게요. It was too hard to read. 그것은 너무 어려워서 읽을 수 없었다가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다음, 판단의 근거예요. 판단의 근거는 뭐뭐 하다니로 해석할 수 있어요. He must be creative to invent it. 그는 틀림없이 창의적이다. 그것을 발명하다니. 그는 창의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

근거로서 투부 정사를 쓸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적용해서 스텝업 독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68쪽에 나와 있는 1번 지문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자, 주의해서 같이 읽어볼 거고요. 오늘 읽을 글의 주제는 was, 뭐예요? 법입니다. 네, 이건 또 새로 나온 주제죠. 어떤 법에 대해서 말할까요? 첫 번째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In Singapore, you can buy or sell chewing gum. 싱가포르에서 당신은 사거나 팔수 없다. 무엇을? 추잉껌. 추가 씹는 거죠? 씹는 껌. 그러니까 껌입니다. 껌을 사거나 팔 수가 없다고 해요. 어디에서? 싱가포르에서는요. If you do, you must pay a fine. 당신이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벌금을 내야만 한다. 네. If you do 할때 여기 do는 뭘 한다면이죠? 앞에서 buy or sell, 사거나 팔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면이 되겠죠. 그렇죠? buy나 sell을 받는 네, do 동사예요. 사거나 팔면 뭐를 내야 된다고요? fine. 자, fine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fine의 뜻은 괜찮은, 좋은 이란 뜻의 형용사죠. 자, 이때는 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명사입니다. fine이 명사로 쓰이면 벌금이란 뜻이 돼요. 네, 전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잘 기억해 둬야 돼요. must pay 하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한대요. 자, 우리 지금 읽는 주제가 laws, 법이잖아요. 껌에 대한 법이 싱가포르에 있나 봐요. 다음 문장. They made this law to keep the city clean. 그들은 이 법을 만들었다. 그 도시를 깨끗하게 to keep. 유지하기 위해서 to keep 투부정사가 나왔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죠? 유지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뜻으로 목적의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자, 그리고 또이 keep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배운 구문이 하나 있었어요. keep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오면 무엇을 뭐뭐 하게 지키다 라는 뜻이 된다고 했어요. keep 다음에 목적어 the city 왔죠? 그리고 형용사로 clean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Before then, people stuck gum anywhere. 그 전에는 사람들이 껌을 anywhere, 아무 데나 stuck, 붙였다. 라는 뜻이에요. 네, stuck은 stick, 붙이다. 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불규칙 변화죠? 자, 이런 단어들은 꼭 익혀 두셔야 돼요. stick, 붙이다예요. 여기서 나온 또 명사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sticker. 네, 여기저기 붙이는 물건, sticker. 자, 기억하기 좋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And the streets were too dirty to walk on. 그리고 거리들이 too 나왔네요, 여러분. 자, 우리 연습해 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너무 더러워서 걸어 다닐 수 없었다가 되겠죠? 자, 그 거리들이 too dirty, 너무 더러워서 걸어 다닐 수 없었다. 즉, to walk가 앞에 나온 dirty를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잘 이해를 하려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껌들을 거리에 이렇게 붙여놨으면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됐을까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나 봐요. After the law, the city became a lot cleaner. After, 뭐뭐 후에죠? 그법 이후에 도시는 훨씬 더 깨끗해졌다입니다. 네, 저기 보시면 became 또 나왔네요. become의 과거로서 뭐뭐해지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cleaner와 같은 비교급이 올 때가 많아요. 자, 앞에 나온 a lot은 무슨 뜻이죠? 네, 예전에도 나왔었는데요. 비교급을 강조하는 네, 뜻입니다. 그래서 훨씬이라는 뜻으로 쓸수 있어요. 훨씬 더 깨끗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The fine must be heavy to keep the streets clean. 그 벌금은
틀림없이 묵었을 것이다. 거리가 깨끗하도록 유지한 걸 보니, 유지하다니. 자, 여기 투킵이 또 나왔네요. 자, 이때의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앞에 the fine must be heavy. 그 벌금은 틀림없이 무거웠을 것이다 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뒤에 나온 투부정사는 판단의 근거로서 뭐뭐 하다니로 해석해야 됩니다. keep 목적어,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다니, 그 벌금은 틀림없이 아주 무거웠을 것이다. 이렇게요. 마지막, now more people want to visit clean Singapore.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싱가포르를 방문하길 원한다, 입니다. 네, 여기 또 투부정사가 쓰였네요. 이때의 투부정사는 어떤 용법이죠? 방문하기를 해서 want의 목적어로서 쓰였어요. 목적어가 된다는 건 명사란 얘기죠. 이때 to visit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투부정사입니다. 자, 계속 투부정사의 여러 용법들이 나오니까 그때그때 꼭 체크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지문은 잘 읽어보았고요.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그래서 찾아주세요. 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영영 표현이 나와 있고 이에 해당하는 어휘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Money that you have to pay for breaking a law or rule. 돈, 당신이 뭐에 하는 돈일까요? 당신이 지불해야만 하는 돈입니다. 뭐할 때? 법이나 규칙을 breaking. 네, 깨뜨렸을 때, 깨뜨려서 지불해야만 하는 돈. 네, 벌써 의미는 파악이 되셨죠? 우리가 규칙을 어기거나 혹은 법을 어겼을 때 내야 되는 돈이 뭐죠, 여러분? 벌금입니다. 벌금? 어떤 단어였죠? 네, 여러분이 아는 단어였어요. fine입니다. 근데 이때의 fine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괜찮은 조언이 아니라 벌금이란 뜻을 갖는 명사입니다. 자, 일단 답을 썼고요. 여기 지금 영영 표현에 나와 있는 이 문장,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that인데요. 이 that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도록 뒤에 오는 주어, 동사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that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법과 규칙을 어겨서 당신이 지불해야만 하는 돈. 이렇게 수식할 수 있도록, 꾸며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fine이 되겠죠? 다음, 2번 볼게요.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써보겠습니다. 네, 이 글의 구조는 먼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했고, 어떤 결과가 생겼다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어떤 문제가 있었죠? In Singapore, the streets were dirty with blank. 싱가포르에서는 거리들이 더러웠습니다. 뭐와 함께? 뭐 때문에? 뭘로 더러웠죠? 네, 어디 있나요? 사람들이 people stuck gum anywhere and the streets were too dirty to walk on. 사람들이 껌을 아무 데나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거리들이 너무 더러워서 걸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자, 그러니까 뭐 때문에 더러웠나요? 네, 바로 껌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에 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뭘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They made this law to keep the city clean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표현이 지금 이렇게 정리되는데요. They made a blank. Don't buy or sell chewing gum. 그들은 만들었다. 그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나와야 되고 그 내용으로 chewing gum을 씹는 gum을 팔거나 사지 말아야 된다는 뭐를 만들었죠? Law,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해결을 했고 그 결과 the streets became 거리들이 어떻게 해졌나요? 여기 나와 있죠? The city became a lot cleaner. 훨씬 더 깨끗해졌다 해서 cleaner 쓰면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우리는 이제 이지 가이드로 정리해 보면 되겠죠? 자, 메인 아이디어는 싱가포르에 껌을 사거나 팔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고 그 법으로 도시가 깨끗해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으로 써보면 In Singapore, you can

buy or sell chewing gum. 싱가포르에서 당신은 이 chewing gum을 사거나 팔수 없다. They made this law to keep the city clean. 그들은 이 법을 만들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세부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죠. Before then, people stuck gum anywhere. 그 전에는 사람들이 껌을 여기저기 아무 데나 stuck 붙였다. The streets were too dirty to walk on. 거리들이 너무 더러워서 걸을 수 없었다. 네, 투투용법 또 나왔습니다. 다음, after the law, the city became a lot cleaner. 그법 이후에 시티는 도시는 훨씬 더 깨끗해졌다. 네, 그래서 법으로 인해 생긴 결과까지 디테일로 제공이 됐고요. 이제는 그래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어떻게 쓰였나요? 그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의 의미로 썼었죠. 그래서 to keep the city clean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걸어 다니기에 너무 더러운, 즉 너무 더러워서 걸어 다니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로 네, too dirty to walk on 이란 표현이 쓰였어요. 자, 한번더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거리들을 깨끗하게 유지하다니, 뭐뭐 하다니 판단의 근거로서 투부정사가 쓰였죠. 유지하다, keep을 넣어서 to keep the streets clean 이런 쓰임이 있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자, 우리 지문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또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했던 다른 문법 내용이 있어요.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표현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원트의 목적으로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꼭 해결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29강입니다. 우리가 유닛 17 그리고 18에서 공부했던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자, 이어서 워크북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교 시험 완벽하게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유닛 17에서는요, 다양한 의문사들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의문사의 의미는 이미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서 쌤은 딱한 가지, 이 how만 한번 강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how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방법이나 수단 혹은 상태를 물을 때 사용이 된다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서 how can I solve this problem?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How는 방법을 물을 때 씁니다. 자, 그런데 How에 또 다른 의미가 있었죠. How는 얼마나 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특히 어떨 때 How가 다양한 형용사나 부사와 결합해서 쓰일 때는 얼마나 뭐뭐한, 얼마나 뭐뭐하게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how many와 how much를 한번 살펴보면서 연습해 볼게요. how many 하면 얼마나 많은이죠. 그런데 이때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기 때문에 몇 개의 라는 의미로 개수를 물어보게 됩니다. how many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반면 how much는 양을 물어볼 때 쓰이기 때문에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how much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how much는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볼 때도 씁니다. how much is this? 하면 이거 얼마예요? 라는 의미거든요. how much는 가격을 물을 때도 쓴다라는 점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강조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바로 how often인데요. how가 빈도 부사인 often과 결합하면 얼마나 자주라는 의미로 무엇을 물어볼 때 쓴다? 횟수를 물어볼 때 쓴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How often do you ski? 하면 당신은 스키를 얼마나 자주 타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우리 Unit 17 워크북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인데요. 우리말 뜻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의문사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자, 의문사의 의미를 잘 떠올려 볼게요. 자, 1번인데요. 자, 의미를 보니까 너는 몇 시에 자러 가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몇 시라는 표현 공부했습니다. 바로 what time인데요. what time 하면 구체적인 시각을 묻는 표현이에요. 자, 이번에 어떻게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니? 나왔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묻는 거니까 의문사 how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에 너는 왜 오늘 일찍 올수 없니? 라고 했어요. 왜? 라는 의문사인 why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4번에 음식 맛이 어떠니? 라고 했어요. 어떤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의문사 누구 넣어줄까요? How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How do you like something? 이라고 하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을 때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How do you like the food? 하면 음식 맛이 어떠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쌤이 지금 강조한다는 건 조금 있다가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는 나의 책을 어디에 뒀니? 라고 했죠. 어디에 장소의 의문사 where 써주시고, 6번에 언제 그 일이 일어났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언제, when 넣어주면 되겠고요. 7번에는 너는 왜 그렇게 바쁘니? 라고 했어요. 이유를 물어볼 때는 우리 why 넣어주면 되겠죠. 8번입니다. 너의 학교는 언제 시작하니? 언제니까 when 넣어줄게요. 바로 B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난이도가 바로 올라갔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의문문을 이렇게 구성해서 쓸수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의문문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을 보면요. 의문사 의문문이니까 의문사를 가장 앞에 배치한다는 것 항상 기억하세요.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누굴 가장 앞에 배치한다고요? 의문사를 가장 앞에 놓는 거예요. 자, 1번의 의문사는 where이 있습니다. 따라서 where을 가장 앞에 써주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나머지를 쓸 건데, 이때 do 주어 동사 원형의 순서로 써주시면 됩니다. do 주어 동사 원형. 그래서 where do you live?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의미는 너는 어디에 사니?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2번과 3번 이렇게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1번과 다르게 2번, 3번에는 일반 동사 혹은 두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가 나와 있어요. 비동사. 자, 이 점에 주목하면서 2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사 when이 나왔으니까 when을 가장 앞에 써 주어야겠죠? when 써 주시고요. 언제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너의 생일이가 되겠죠? 따라서 when 뒤에 비동사를 쓰고 나머지 주어를 써주면 되겠네요. When is your birthday? 하면 너의 생일이 언제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이번에는 의문사 어디에 있어요? why가 있습니다. 따라서 why를 어디에? 맨 앞에 넣어주시고 그 뒤에는 비동사 나오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비동사 are 그리고 주어인 you를 씁니다. 그럼 하나가 남죠? smiling이 남아요. 남는 건맨 뒤에 그냥 써주시면 돼요. smiling. 그러면 why are you smiling이 되겠고요. 너는 왜 웃고 있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이번에는 의문사 어딨죠? 네, why가 있습니다. 따라서 why를 맨 앞에 써줄게요.
Why?

자, 이번에는 두 동사가 있으니까 둘을 먼저 쓰고 주어 동사의 순서로 씁니다. Why do you? 나머지는 맨 마지막에 써주면 되겠죠? Like Kate. 무슨 뜻일까요? 너는 왜 케이트를 좋아하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어서 5번 보시면 의문사 누가 나와 있어요? How가 나와 있습니다. 이 How를 가장 앞에 쓰는 거예요. 자, How. 어떻게 너는 공부하니? How do you study가 되겠고요. 남은 이 science는 맨 마지막에 넣어줍니다. How do you study science? 이렇게 해주면 너는 어떻게 과학을 공부하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6번 보시면 의문사 when이 나와 있죠? 이 when을 가장 앞에 쓰는 겁니다. 자, when부터 쓰면 이번에는 do 대신 누가 나왔죠? 과거 시제여서 did가 나왔어요. 그래서 when do you가 아니라 when did you로 시작할게요. When did you? 뒤에는 동사 원형 call 써주고 남는 me를 맨 뒤에 써줍니다. 그러면 when did you call me? 너는 나에게 언제 전화했니?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7번인데요. 7, 8번 조금 어렵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일단 what이 나와 있는데 what이 time과 결합하면 몇 시에?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what time을 먼저 써주는 거예요. What time? 그 뒤에는 비동사 주어의 순서로 써주면 되겠죠? 비동사가 있으니까 Are you? 써주고 나머지는 뒤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hat time are you coming back? 하면 너는 몇 시에 돌아올 것이니?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8번입니다. 자, 8번 보면 일단 의문사를 찾아 주어야겠죠? 여러분, 의문사 어디 있어요? 네, why가 있습니다. Why. 어디에 배치? 맨 앞에 배치한다. 자, why? 왜? 자, 여기서는요, 시제가 과거인가 봐요. did가 나왔죠? 따라서 did he. 이렇게 시작할게요. Why did he? 그 뒤에는 동사 원형 나와 주어야겠죠? 동사 원형 leave 나와 주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배치를 하시면 돼요. Why did he leave so early? 해주면 왜 그렇게 그는 일찍 떠났니가 되는 거고요. 언제? 어제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사실 처음부터 이 의문문을 스스로 구성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잘안 되는 문장 위주로 다시 한번 연습하다 보면 금방 이 어순이 익숙하게 느껴질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C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우리 의문사의 뜻을 잘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1번의 대답을 보니까 I had a spare key라고 했어요. Spare key 하면 여분의 키거든요. 질문에서 너 어떻게 문을 열었어? 라고 물어봤으니까 아, 나 여분 키가 있었지라고 대답해 주었겠죠. 따라서 어떻게라는 의문사 how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대답에 because가 나와 있습니다. 아, 이유로 대답했다는 건 이유를 물어봐줬다는 거죠. 따라서 why 써주었을 거고요. Why did you buy it? 하면 너 그거 왜 샀어? 라고 물어보는 거고 오늘이 에이미 생일이어서 샀어? 라고 대답을 해주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겠죠. 3번을 보시면 at 7 every morning 이라고 답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라고 했다는 건 언제? 라고 물어보았겠죠. 따라서 정답은 when. When do you have breakfast? 하면 너 언제 아침 먹니?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4번인데요. 대답을 보니까 I'm in the elevator 이라고 했어요. 나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 라고 답했다는 것은 뭘 물어봤을까요? 장소나 위치를 묻는 where을 써 주었겠죠. Where are you now?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이런 표현입니다. 자, 5번인데요. Because로 답했잖아요. 우리 why로 물어봤겠죠. 이유 물어봐 주었겠죠. Why are we going to the hospital? 왜 우리는 병원에 가고 있니? 라고 물어본 거고요. 너의 할머니께서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시잖아. 라고 이유를 답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6번인데요. 자, 대답을 보니까 It's KAN.

철자를 어떻게 쓰는지, 철자를 어떻게 쓰는지 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자를 어떻게 쓰는지 물어봐 주어야겠죠? 그래서 how를 넣어주면 됩니다. 7번입니다. It starts at 5:30. 언제 시작?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을 묻는 의문문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알맞은 의문사를 넣어서 의문문을 구성해 볼게요. 자, 1번인데요. 대답을 보니까 I will sell it tomorrow 라고 했어요. 나 그거 내일 팔 거야 라고 답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할 때는 너 그거 언제 팔 거야 라고 물어보았겠죠. 따라서 when으로 시작해주면 되고요. When will you sell your book? 이라고 해야 너 그거 언제 팔 거야? 미래 시제로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2번, I bought them at the flea market.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것들을 샀는데 어디서 샀다? 벼룩시장에서 샀대요. 그럼 어디서 샀는지를 물어봐 주어야겠죠. 어디서 샀는지. 따라서 where로 시작하고요. 시제는 과거 시제니까 where did you buy these shoes? 이렇게 물어봐 주어야 합니다. 자, 시제까지 계속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3번 볼게요. It's on the sofa. 그것은 소파 위에 있어 라고 위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봐 주어야겠죠. Where is my cell phon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인데요. I went there by cruise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크루즈를 타고 거기에 갔어 라고 답했다는 건 질문을 할 때 너 거기에 어떻게 갔어? 수단을 물어보았겠죠. 그리고 과거 시제로 물어보았을 거예요. 그쵸? 어떻게 갔어? 니까 How did you travel to Thailand? 너 태국에 어떻게 갔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인데요. She's happy because she met her old friend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녀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옛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대요. 자, 그러면 질문에서는 그녀가 왜 그렇게 행복하니? 라고 물어봐 주었겠죠. 따라서 Why is she so happy?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6번에 보면 너의 스파게티는 항상 진짜 맛있어, 훌륭해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 스파게티 어때? 맛이 어때? 라고 물어봤겠죠. 무엇이 어떤지 물어볼 때는 우리 의문사 how를 활용해주면 되고요. 특히 의견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 있다고 쌤이 아까 강조했습니다. 바로 how do you like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알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7번인데요. I go to school at 8. 나 8시에 학교에 간다고 했으므로 너 학교 몇 시에 가? 라고 물어봐 주었겠죠. 혹은 언제 가? 라고 물어봐도 됩니다. 따라서 When do you go to school? 혹은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8번을 보면 I will give it to you on Christmas Eve. 나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너에게 그걸 줄게 라고 했다는 건 너 나한테 언제 줄 거야? 라고 물어보았겠죠. 따라서 미래 시제로 When will you give me my Christmas presen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의문사 how가 다양한 형용사 혹은 부사와 결합한 형태의 의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였네요.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요. 뒤에 sugar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설탕이라고 할 때는 how many sugar을 쓸까요? 아니면 how much sugar을 쓸까요? sugar이라는 것은요, 알갱이 물질이잖아요. 셀 수 없습니다. 설탕뿐만 아니라 소금이나 밀가루도 다 마찬가지죠. 가루류는 셀 수 없으니까 우리 how much와 써주어야 합니다. 해석해보면 how much sugar is in a can of soda 라고 했죠. 소다 한 캔 안에는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면 How long, how tall can we stay awake?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stay awake라는 표현은 깨어있다, 안 자고 깨어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안 자고 깨어있을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how long을 써주시면 됩니다. 3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go to the dentist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치과에 가다 라는 표현이죠. 자, 1년에 몇 번이나 치과에 가니라고 물어봐 주어야겠죠.
따라서 how often do you go to the dentist?

이 되겠습니다. 4번 보면 너의 차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너의 차가 얼마나 오래되었니? 라고 물어봐 주어야겠죠? 따라서 How old is your car? 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면 How many true friends인지 How much true friends인지 묻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는 몇 명인지 셀 수가 있잖아요. 그쵸? 셀수 있는 명사가 뒤에 나오고 있으니까 How many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인데요. 나폴레옹은 키가 얼마나 크니? 라고 할 때, 우리 사람의 키를 말할 때는 tall을 써 주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7번인데요. How old is your brother? 마찬가지예요. 남동생이 몇 살인지 물어봐 주어야겠죠? How old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키를 물어보고 싶다면, How tall is your brother?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8번인데요. 뒤에 English Grammar 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어요. 이 영문법이라는 개념은 셀 수가 없겠죠. 얼마나 많은 영문법을 알고 있니? 라고 할 때는 How much English Grammar?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9번에 Look at your watch 하면 너의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다 이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자주 시계를 들여다보니? 라고 할때 How often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10번을 보면 Stay here 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머물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 수 있나요? 라고 할 때는 기간을 묻는 표현이니까 How long can I stay here?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말 뜻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라고 하였어요. 자, 여러분, 1번을 보면 너는 형제 자매가 몇 명이니? 물었습니다. 우리 개수나 명수를 물을 때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올때 How랑 누굴 결합시키면 될까요? How man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many brothers or sisters do you have?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어서 2번을 보면 내가 몇 살로 보이니? 라고 했어요. 몇 살이라는 표현 우리 공부했죠? How랑 누굴 결합시켜요? How old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자유의 여신상은 얼마나 높으니? 라고 했어요. 얼마나 높은 거니까 How tall이 되겠죠? 자, 이어서 4번을 보시면 너는 얼마나 자주 샤워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주라는 의미의 빈도부사 often과 의문사 how를 결합해서 How often do you take a shower? 이 되겠고요. 이어서 코끼리들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사니? 라고 했어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이라고 할 때는 How 뒤에 long을 써주시면 됩니다. How long do elephants live? 자, 이어서 6번에 너는 미국인을 몇 명이나 아니? 몇 명, 명수나 개수를 물어볼 때 우리 뭐 쓴다고 했어요? How many를 쓴다고 했습니다. How many Americans do you know? 이어서 7번, 우주는 얼마나 오래되었니? 우주가 생겨난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즉, 우주의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이니까 How old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8번에 너는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니라고 했어요. 따라서 How often? 9번에 나무는 얼마나 높이 자랄 수 있니? 라고 했으니까 How tall? 10번에 너는 어젯밤에 얼마나 많이 잤니? 자는 양을 물어본 거잖아요. 따라서 How much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를 보시면 밑줄 친 단어를 바르게 고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을 보면 How many do you go shopping in a month? 라고 했어요. 한 달에 얼마나 자주 쇼핑을 가냐라는 의미가 되겠죠. 얼마나 자주 가냐? 빈도, 횟수를 묻는 거니까 How many가 아니라 How often으로 바꾸어 줄게요. 자, 2번을 보시면 How old will food last in the freezer? 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last라는 표현은요, 지속되다라는 의미예요. 음식이 냉동고 안에서, freezer 안에서 얼마나 지속될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까? 라는 의미니까 How old가 아니라 How long이 되어야겠고요. 3번을 보시면 How often days are in a year? 이라고 했는데 1년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날들이라고 할 때는 셀수 있는 명사 앞이니까 우리 How many를 써줄게요. 자, 이어서 우리 4번입니다. How many paper do you need? 라고 하였는데요.

얼마나 많은 종이가 너는 필요하니라고 했어요. 근데 종이는요, 여러분, 셀수 없는 물질이에요. 종이의 양을 묻는 거기 때문에 many가 아니라 much로 고쳐 주어야 합니다. 자, 5번입니다. 여러분, wash your hair이라고 하면 머리 감다죠? 너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머리 감니라고 물어봐 주어야겠죠? 따라서 how often do you wash your hair in a week가 됩니다. 참고로 이 in a week라는 표현이 일주일에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감아라는 표현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이어서 6번에 보면 how often chocolate do you eat a day? 여기에서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초콜릿을 먹냐라는 의미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often이 안 되는 이유는요. 얼마나 많은 초콜릿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말이 나와야 하거든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요, 부사가 아닌 형용사입니다. often은 부사예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가 나와주어야 하고, 초콜릿은 셀수 없는 명사니까 앞에 much를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how much chocolate do you eat a day 하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초콜릿을 먹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보면 how old will I live라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수 있을까? 이런 의미잖아요. 따라서 how long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8번을 보면 how much times must I tell you? 자, time이라고 하면 셀수 없는 명사 맞는데 이 times로 바뀌면 말이 달라집니다. times라는 건몇 번, 몇회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거든요. 따라서 much가 아니라 many랑 써주는 것이 맞아요. 자, 이 문장 한번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How many times must I tell you? 내가 몇 번이나 말해줘야 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뒤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를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의문문을 완성하세요.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요. How가 누구와 결합했는지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걔를 앞에 배치하면 되니까요. 자, how와 old를 결합시켜주면 되겠네요. 얼마나 오래되었냐라는 겁니다. 몇 살이냐? 그런데 무엇이? That tree 나와 있죠. 저 나무가. 그래서 how old is that tree 하면 저 나무는 몇 살이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번에는 many랑 how를 결합시켜 주면 돼요. 근데 many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와 주어야겠죠? 그래서 how many books를 먼저 써 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책들을 한번 써 볼게요.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책들을 너는 읽었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 did 먼저 쓰고 you read 이렇게 쓰는 거죠. 두 동사나 did 동사를 먼저 쓰고 그 뒤에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의 순서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how many books did you read가 완성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책을 너는 읽었니? 자,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how랑 누구를 결합시킬까요? long 나와 있죠? 얼마나 오랫동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앞에 나와주고요. 자, 이어서 do, does, did 이런 말들이 나와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do가 있습니다. do. 여기서 주어는요, flies인데요. 여기서 flies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파리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flies 나오고 leave 해주시면 얼마나 오랫동안 flies 파리들이 살수 있나요? 사나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how가 누구랑 결합하면 될까요? 바로 how ofte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often should babies eat이 되는데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아기들이 먹어야 하나요? 라는 의미고요. 자, 5번 보시면 how와 tall을 결합할게요. 얼마나 높니? 근데 뭐가? 에펠탑이가 되겠죠? 그래서 how tall is the Eiffel Tower? 이렇게 써주시고 이어서 6번에 보시면 how와 much를 결합하는데 much는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how much rain 먼저 쓸 거고요. 그 뒤에 조동사인 will 쓰고 주어, 동사 원형의 순서로 쓰면 돼요.

How much rain will we have tomorrow? 하면 우리가 내일 얼마나 많은 비를 갖게 될까? 즉,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까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7번. How long 연결하면 얼마나 기냐는 건데, 무엇이 중국의 만리 장성이? 그래서 How long is the Great Wall of China?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8번 조금 어려운데, volcanoes 하면 화산이에요. 그리고 erupt 하면 폭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how often 써주면 how often do you do volcanoes erupt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화산들이 폭발하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문제풀이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틀린 문제 위주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The All in One 중학 영어. 자, 오늘은 228강 수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시제 관련된 내용들 오늘은 여러분들 쓰기로 반복 학습 해보시는 그런 날이 되겠어요. 자, 먼저 문장 다섯 개. 자, 우리 관련된 이슈들을 품고 있는 문장 다섯 개 같이 연습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배웠던 내용들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마무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덩어리로 치면요, 딱 1번, 2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게 마지막에 조건이 이렇게 붙었네요. 이거를 그냥 쓰지 말고 가주어와 진주어의 구문으로 쓰세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안 썼으면 1번, 2번으로 끝났을 텐데요. 자, 실제로 영어로는 그렇지는 이제 않겠죠. 문장 맨 앞에 이제 가주어가 올 테니까, 자, 중요하다가 이제 올 것이고, 중요하다는 또 여러분들 어때요? 예, be plus important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또. 그쵸? 그 다음에 요게 문장 맨 마지막에, 자, 들어가는 것이, 자, 옳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주어진 영문의 어구들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 어때요? 맨 앞에 가주어, 가짜 주어가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하다인데, 자, 중요하다는 두 단어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긴 부분이, 요게 투부정사가 이제 주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투부정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앞쪽에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있다. 자, 이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요거를 지금 한국말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세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가짜 주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진짜 주어가 오는 구조가 되겠고요. 자, 이것을 영문으로 바꾸면, 자, 이미 여러분께 보여드렸지만 it's important, 다음에 요 it를 다시 한번 뒤쪽에다 써주세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기억하다가 타동사니까 당연히 뒤쪽에는 목적어가 왔을 텐데, 목적어가 어떤 형태로 왔어요? 바로 또 주어 동사를 달고 왔으니까 목적어가 절의 형태로 왔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we should live with nature.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복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it is important.

뭐가요? For us to remember. 자, 뭘 기억하는 것이죠? 목적어 부분만 기억하세요. That we should live with nature.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실제로 그 자연을 거스르는 생명체는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어요. 자, 물이 흐르는 것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든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이렇게 나쁜 의미로는 파괴하는 것이고 좋은 의미로는 이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이제 인간인데 그래도 그 자연을 너무 많이 거스르게 되면 이제 큰 재앙으로 그것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사실, 환경 친화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도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가주어, 진주어로 구성된 첫 번째 문장 마무리 짓고요. 2번으로 갈게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부족 전체가 지구상에서 과거에 사라진 것처럼 지금 현재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자, 주어진 영문은 이렇고요. 자, 한글로 먼저 어때요?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처럼 보인다니까 이게 지금 자, seem 정도의 동사가 왔겠죠. 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부족이라고 하면 tribe고요. 이 단어는 지금 이 all-in-one 중앙영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몇 차례 여러분께 지금 반복되었던 단어니까 이제는 좀 숙달됐으리라고 봅니다. whole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수명사의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국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전자를 저렇게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부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부족 전체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이제 1번이겠고 뭐뭐처럼 보인다가 2번이고요. 어차피 덩어리는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3번이 되고 얘가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그러시면 이것을 한글로 다시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족 전체가 어떠어떠한 것처럼 보이더라. 자, 과거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더라. 이런 식의 어순이 구성이 될 거고요. 자, 이것은 영문으로 재구성하면 다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죠? 바로 이 보호 부분에 이 시제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시고 점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부족이 현재 어떤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라졌던 시점은 언제예요? 바로 한 시점도 과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have disappeare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설명드려야 될 것이 바로 off가 되겠습니다. 자, 별표 치시고요. 자, off는요 어디 어디에서 떼내는 느낌이잖아요. off의 반대가 on이에요. on은 접촉되어 있는 것이고 off는 떼내는 거예요. 따라서 직역하면 어때요? 지구의 표면에서 떼어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어때요?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사라졌다라고 이제 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과거에 사라졌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구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off라고 하는 단어가 가끔은 이렇게 from의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으니까 자, on은 붙어 있는 것이고 off는 떼어낸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문맥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자, 그런 능력을 좀 어떻게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갖추어 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가 가능할까요? 자, 어디만 주의하시면 돼요? The whole tribe seems.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만 주의하시면 되죠? To have disappeared. 그 다음은요, off the face of the earth.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깔끔하셨을 것으로 자, 믿고 2번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 내용이 어떤가요? 자, 셀리 라이드가 우주에서 여행한 첫 번째 여성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영문으로는 요런 어구들이 자,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글로는 3개인데 영문으로는 4개다. 자, 그럼 이제 비동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일단 누가 뭐 했어요? 문장의 기둥과 골격은

이 녀석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요거는 아마 두 단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따라서 Sally Ride는 이제 사람 이름이니까. 자, 이렇게 쓰시고 두 번째, 자, 요거 다음에 첫 번째 여성이 이제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3번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엔 어때요? 우주에서 여행한 이 여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우주에서 여행한 첫 번째 여성이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두 단어 이상이 지금 여성을 수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first woman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게 맞으니까 얘가 4번이 될 것이고, 자, 이제 한글로는 이게 이제 3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한글 재구성부터 먼저 한번 보실래요? 자, Sally Ride가 첫 번째 여성이었다. 우주에서 여행한. 이렇게 되겠고요. 영문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Sally Ride가 첫 번째 여성이었는데, 자, 우주에서 바로 여행을 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는, 자, 제가 이제 요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는데, 요거를 저는 사실은 처음에 어떻게 썼었냐면, 원고를 쓸 때, 우주에서 여행할.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시점에, 이분이 첫 번째 여성이었거든요. 그 시점에. 그런데, 우주에서 앞으로 여행을 하게 될첫 번째 여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여행한이라고 쓰면 안 되고, 한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 해석, 뉘앙스를, 어감을 전달을 드리면, 우주에서 여행을 앞으로 하게 될첫 번째 여성이었다가 맞는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또 한글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우주에서 여행한 첫 번째 여성이었다라고 한글로 쓰고, 제가 나중에 강의 때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좀 어색하지만 정확한 해석은 뭐예요? 이분이 첫 번째 여성이셨는데요. 우주에서 여행을 아직 안 했어요. 예, 그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앞으로 여행을 하게 될첫 번째 여성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정확한 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글과 좀 충돌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번역하실 때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아, 자, 그러면 암기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와 복기. Sally Ride was the first woman to travel in space. 이렇게 되겠죠. 자, 스페이스는 공간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뭐잘 아시겠지만 우주 공간을 특히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많이 얘기하죠. 자, 여기까지 자, 정리해드리고 4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요, 사실은 1번, 2번 끝이에요. 그런데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니까 요거를 문장 꼬랑지로 보내야겠네요. 3번으로. 그리고 앞쪽에 가짜 주어가 올 거예요. 자, 그러시면 가짜 주어가 맨 앞에 오고, 자, 그 다음에 의미 깊었다라고 하는 것은 meaningful인데, 형용사 보호니까 또두 단어로 나뉘겠네요. 비동사와 보호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가짜 주어를, 가짜 주어의 진짜 내용이 뭐예요? 꽤 길지만,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녀석이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퍼즐 맞추기 마무리했고요. 한글 퍼즐부터 먼저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진짜 주어를 문장 끝으로 쫓아내고, 자, 그 다음에 가짜 주어를 앞에 쓰시면 되고요. 이것은 be plus meaningful이라고 하는 보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영문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못하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암기 복기 하시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어디예요? 바로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it to의 가주어 진주어인데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 나와 있네요. 기억하시고. 그 내가 뭘 봤어요? 바로 see 다음에 또 구조가 복잡하네요. 자, 목적어의 자리에, 자, 바로 의문사로 구성된 절이 나와 있습니다. 뭘 봤나요? 바로 어떤 하나의 문제가 turned라고 하는 건 전환되는 거,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뭐뭐뭐를 전환시키다의 수동태고요. 전환될 수 있었다. 무엇으로 전환될 수 있었죠? 바로 blessing이라고 하면 축복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었어. 인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내가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 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자, 우리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It was meaningful.

0: 그 다음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생각하세요. 맨 앞이 뭐였어요? 의미상의지 워. For me. 그 다음에 내가 뭐 했죠? 봤잖아요. For me to see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see 이하의 절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돼요. 그 절의 내용이 뭐였죠? 바로 의문사로 시작되는 절이었습니다. How a problem could be turned into a blessing.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차분하게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자, 이렇게 긴 문장도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4번도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 문장을 보니까 자, 기둥부터 먼저 우리가 세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둥을 세워보려고 했더니 주어 동사가 없네요. 주어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건 뭐다? 명령문인 것이죠.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따라서 문장에 주어가 없다? 그러면 이제 명령문이니까 확인해 보세요부터 나와야 되는데 앞에 부디가 있어요. 이게 please겠죠? 따라서 이 녀석이 1번, 이 녀석이 2번. 명령문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출발한다 라고 하는 어순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 확인하다는 타동사죠. 따라서 이하에는 목적어가 왔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앞쪽에 지금 긴 덩어리들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역할이 뭐예요? 바로 둘 다 다 부사적 수식어라는 거예요. 하나는 조건입니다. 확인하는 조건이 뭐예요? 문호 부문 확인해. 두 번째는 뭐죠? 자, 두 번째 내용은 양보 상황입니다. 볼 확률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확인해 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요것들은 부사의 후 혹은 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어디다 배치하실래요? 자, 저는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배치하려고 해요. 둘 다 동사의 앞쪽에 배치해도 상관없고요. 문장 맨 앞에, 그 다음에 둘 다 문장 꼬랑지에 배치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1번 앞, 그 다음에 요것은 3번의 뒤에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영문으로 우리가 좀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길지만 길다가 무조건 어렵다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복잡하다, 복잡한 건 인정하지만 꼭 어려운 건 아닙니다. 도전하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1번 부디, please, check. 뭐를요? 색깔을. 그럼 뭐 it's color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을 어디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1번 앞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이것이 1번 앞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 들어갈까요? 이거는 3번 뒤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한글부터 먼저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앞에,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영문으로 바꾸면 굉장히 정보량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일단 if절은 별로 어렵지 않죠. 만약에 octopus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바다 밑에서 보신다면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although 이하에 기회가 드물다는 요거 빼고 나면 the chance is very rare. 이거 별로 어렵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 기회가 어떤 기회예요? 바로 자, 여기서 원은 문어거든요. 문어를 볼 수 있는 기회고요.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는데 의미상의 주어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 chance for you to see one is very rare 라고 하는 덩어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시면 좀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if you see an octopus under the sea, please check its color. Although the chance for you to see one is very rare. 이런 문장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포인트별로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자, 돌아오셔서 마무리하죠.
1: It is important for us to remember that we should live with nature. The whole tribe seems to have disappeared off the face of the earth. Sally Ride was the first woman to travel in space. It was meaningful for me to see how a problem could be turned into a blessing.

0: 자, 여러분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자, 부정사와 관련된 두 번째 복습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1: AI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돌림파파 성규홍입니다. 자, 영어를 잘하려면 많이 읽는 게 1번이겠죠. 많이 읽으려면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 재미를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책을 펼쳐서 저의 재미있는 설명을 들으면서 책에 푹 빠져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의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미리 읽어보았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Unless라는 친구 있죠? Unless와 If의 차이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Unless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The Giant Squid. The divers approach the galleon, their tools in hand. Samuel tried not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within the shipwreck. If they couldn't defeat the Kraken, all of their work would be for nothing. The giant squid didn't wait this time. It had wrapped itself around the largest cannon as it guarded the shipwreck. Samuel wondered if it were waiting for them. The giant squid looked ready for the fight, but were they? A cloud of ink surrounded the divers as they tried in vain to fend off the tentacles. The fight had only begun, but they were already losing. There was nothing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unless he got to a higher vantage point. He saw a net hanging on the side of the ship and quickly climbed up.
0: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Chapter 3, 너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The Giant

스쿠의 거대 오징어, 이제 잠수부들과 거대 오징어 사이의 결투가 시작됩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The divers approached the galleon, their tools in hand. 잠수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난 우리 최근의 강의에서 알수 있었죠. 이 거대 오징어를 이제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쓸수 있는 모든 것, 그 무엇이든지 지금 손에 들고 잠수, 이 다이빙 케이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이빙할 수 있는 그 케이지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 divers approached. Approach라는 것은 접근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보물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그 galleon, the galleon 바로 난파선인 이 과거 스페인에서 사용이 되었던 범선이라고 하죠. galleon이라고 하겠습니다. 갈레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갈레온으로 범선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한 채로 손에 다 뭐가 들려 있습니까? 그들의 도구들 혹은 연장들이 손에 든 채로 아, 이 범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이빙하는 중이죠. 물속입니다. Samuel tried not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within the shipwreck이라고 돼 있죠. 사무엘은 try not to. try to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try not to니까 뭐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냐 하면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아,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무엇을 생각 안 하냐 하면 of the fabulous, fabulous라고 하면은 굉장한 믿어지지 않는 treasure 보물, 이 굉장한 보물들이 그 난파선 안에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Within the shipwreck 어디 있냐면 난파선 안에 있는 그렇죠. If they couldn't defeat the Kraken, 만약에 그들이 Kraken을 뭐 하지 않는다면 맞죠? 뭐 하지 않는다면 defeat 물리치지 못한다면 all of their work would be for nothing. 그들의 모든 노력이나 맞죠? All of their work, 그들의 모든 일들, 그들의 모든 노력들이 would be 뭐일 것이다. For nothing이라는 것은 헛수고이거든요. 아무것도 위하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헛수고로 돌아갈 것입니다. 즉 이때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보물을 가지러 왔는데 보물을 누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 오징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데 만약에 못 물리치면은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The giant squid didn't wait this time. 아, 그런데 변수가 또 있네요. 이때까지는 이 거대 오징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접근했을 때이 잠수부들을 공격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냐면 The giant squid, 그 거대 오징어가 didn't wait this time.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잠수부도 물론 거대 오징어 쪽으로 그 난파선 쪽으로 가고 있지만 거대 오징어가 먼저 접근해 왔다가 되겠죠. It had wrapped itself around the largest cannon as it guarded the shipwreck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the giant squid가 되겠죠. 그래서 그 거대 오징어는 이제 가만히 그 난파선 안에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 거대 오징어는 had wrapped itself 그 스스로를 무언가를 감쌌습니다. 무엇을 감쌌냐면 around the largest cannon. around는 뭐뭐 주변이죠. 뭐 주변이냐면 가장 큰 캐논. 캐논이라는 것은 바로 대포입니다. 그 범선 갤리언이죠. 범선에 대포가 달려 있겠죠. 그래서 그 범선에 있는 대포 중에서 가장 큰 대포 주변을 이렇게 이 잠수부들을 통해서 뭔가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고 대포인지는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이제 나와서 이렇게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경계하는 것이죠. 뭐 하면서 as it guarded the shipwreck. 그 보물이 있는 그 난파선을 guarded 뭐 하면서 guard라는 것은 바로 지키다, 방어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파선을 방어하면서 오지 마. 제가 만약에 거대 오징어라면 오지 마. 제가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움직이고 있냐면 이렇게 촉수 들고 움직이고 있으면서 약간 오징어 같죠? 그러면서 이 대포를 막 감싸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오지 마. 오면 내가 공격할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은요. Samuel wondered if it were waiting for them. 사무엘은 wondered,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냐면, if it were waiting for them. 그 오징어가, 그들을, 즉, 잠수부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궁금했습니다. 이 오징어가 나와서 이렇게 막, 약간 위협적인 이 자세로 나오니까, 아, 이 오징어가 지금 단단히 화가 났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나? 아닌가? 라고 궁금해 하는 것이죠. The giant squid looked ready for the fight, but were the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거대 오징어는 looked 뭐처럼 보였냐면 ready for the fight. 전투에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오징어가
막 잠수부들을 공격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스물스물

0: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징어만 딱 봐도 아 이거 공격할 준비 완전히 방어태세를 갖추고 공격하면 우리 큰일 나겠는데 지금 곧 공격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but were they? 그런데 그들은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요? 즉 잠수부들은 지금 연장을 들고 갔잖아요. 이 오징어가 공격을 해온다면 과연 이 잠수부들 사무엘과 사무엘 삼촌과 사무엘 아버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요?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될까요? 너무 궁금하죠? 일단은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 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The Giant Squid. The divers approach the galleon, their tools in hand. Samuel tried not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within the shipwreck. If they couldn't defeat the Kraken, all of their work would be for nothing. The giant squid didn't wait this time. It had wrapped itself around the largest cannon as it guarded the shipwreck. Samuel wondered if it were waiting for them. The giant squid looked ready for the fight. But were they?
0: 자,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cloud of ink surrounded the divers as they tried in vain to fend off the tentacles 라고 돼 있죠. A cloud of ink라는 것은 먹물입니다. 검은 먹물 혹은 먹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오징어 먹물입니다. 먹물이 surrounded the divers, 그 잠수부들을 감쌌습니다. 즉, 잠수부들은 앞을 봐야 되는데 거대 오징어가 먹물을 쫙 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뭔가 잘 볼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하면서 as they tried in vain to fend off the tentacles라고 돼 있죠. tentacles라고 하면 촉수입니다. 촉수라는 것은 오징어에게서 나가는 이 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촉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면서 여기서 they라는 것은 잠수부들입니다. 잠수부들이 tried 노력했습니다. 뭐 하도록 노력했냐면 in vain, in vain이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헛되이 아무 소용 없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징어랑 싸우는데 아 이게 크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막 우리가 연장도 챙겨가고 막 뭔가를 노력하고 공격하려고 했지만 오징어한테 잘 먹히지 않는 것이죠. fend 혹은 fend off라는 것은 막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촉수들을 막아내고 맞죠? 공격하려고 노력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이버들 주변을 뭐가 감쌌다고요? 이 검은 먹물, 이 먹물, 먹물 구름처럼 이 먹물들이 다이버들을 감쌌다가 되겠죠. 아, 어떡합니까? 막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막 바둥바둥거리고 그 보물은 찾아야 되겠고 근데 오징어가 너무 크고 강력하고 뭔가 이 촉수들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떨쳐내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별로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되겠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The fight had only begun. 이제 이 싸움이랑 전투, 즉 거대 오징어와 잠수부들 사이의 싸움이 이제 막 단지 시작했을 뿐입니다. 시작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5시간째 싸우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But, 그러나 they were already losing. 그러나 they, 즉 잠수부들은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이 오징어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물속에서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이 전투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너무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There was nothing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냐 하면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그의 이 그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뭐 망치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 이 막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unless라는 것은 뭐뭐 하지 않는 한 he got to a higher vantage point. 만약에 아, 뭐 하지 않는 한 그가 지금 여기서 he라는 것은 사무엘이 되겠죠. 사무엘이 got to a higher 더 높은 vantage라는 것은 유리한 우세한 지점으로 가지 않는 한 그 말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유리한 우세한 지점으로 뭔가 공간적으로 위치적으로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유리한 우세한 곳으로 간다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He saw a net hanging on the side of the ship. 그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그물을 보았어요. Hanging, 매달려 있는 on the side of the ship. 배의 측면, 맞죠? 이 난파선의 배의 측면에 매달려 있던 뭔가 이렇게 매달려있던, 달려있던 그물을 보았습니다. And quickly climbed up. 그리고 그것을 막 이렇게 잡고 올라갔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우리 내용을 보기 전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친구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표현이 나오면 조금 헷갈려 합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unless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unless와 if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게 문장 속에 있으면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study, you'll pass. 네가 만약에 공부한다면 너는 통과할 것이다. 어떤 시험이 있나 봐요. 뭐 운전면허일 수도 있고 성인인 경우에는 혹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네가 만약에 공부한다면 너는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if는 뭐 한다면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unless는 반대입니다.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입니다. if는 뭐뭐 한다면이죠. 그러면 unless는 반대입니다. 네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위에는 네가 공부를 한다면 통과할 수 있을 거다. 이거는 반대예요. 네가 공부를 안 한다면, 여기에 not이 없잖아요. not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미 unless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unless는 if not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가 공부하지 않는다면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가 되겠죠. 탈락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unless가 있는 문장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if not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if you do not study, you will fail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unless you study 라고 하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자, 이걸 그대로 if not으로 바꾸면은 if you do not study, 네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너는 탈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unless라는 것은 if와 not을 합쳐둔 것이다. 즉,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는 뭐뭐 한다면,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헷갈리지 말고 한번, 이 글 속에 자주 나오거든요. 특히나 수준이 좀 높은 글에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헷갈리곤 하는데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꼭 기억하시고 확실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오늘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 cloud of ink surrounded the divers as they tried in vain to fend off the tentacles. The fight had only begun, but they were already losing. There was nothing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unless he got to a higher vantage point. He saw a net hanging on the side of the ship and quickly climbed up.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Approach. Approach. The divers approached the galleon, their tools in hand. Fabulous. Fabulous. Samuel tried not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within the shipwreck. In vain. In vain. They searched in vain for the missing treasure. Unless. Unless. There was nothing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unless he got to a higher vantage point.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넓혀드리는데요. 오늘은 두 단어를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단어를 제가 왜 골랐냐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너무 많이 헷갈려하고 틀립니다. 글쓰기라거나 말하기를 할 때요. 특히 글쓰기 할 때는 너무나 잘 드러나기 때문에 아, 이 단어를 잘못 썼구나, 잘 모르고 있구나를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 일단 발음부터 다릅니다. 첫 번째 단어는 lose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loose입니다. 아, lose와 loose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often lose their keys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종종 lose their keys, 그들의 열쇠를 lose 한답니다. lose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잃다, 잃어버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어떤 뭐 자동차 열쇠일 수도 있고, 집에는 요즘 이렇게 키패드가 있지만 어쨌든 열쇠로 뭔가 열 수 있는 사물함 열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열쇠를 잃어버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읽을 때는 lose, lose 라고 하고요. lose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잃다 라는 거. lose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요. My shoes are loose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lose가 아니고 loose 발음이 납니다. 나의 신발은 어떻다? loose하다. loose가 뭐냐면 어? 신발이 왜 이렇게 잘 벗겨지지? 바로 헐렁한, 느슨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O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헐렁한 느슨하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겠죠.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조직, 단체, 기관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다 보니까 과연 필요한가? 혹은 일을 하긴 하는 건가? 싶은 의구심도 좀 들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을 꼽으라면 바로 유엔이 될 겁니다. 산하 기관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오늘 방송을 보고 나시면, 아, 이런 것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엔이 했던 두 가지 일을 준비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첫 시작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Today's Topics입니다. 'Today's Topics' 첫 번째 토픽입니다. UN Assembly condemns Myanmar coup라고 되어 있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듣고 내용을 정리할 건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 UN Assembly condemns Myanmar coup. In a rare move,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a resolution condemning Myanmar's military coup and calling for an arms embargo against the country. The resolution also demands the restoration of the country's democratic transition.
2: UN Assembly condemns Myanmar coup. In a rare move,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a resolution condemning Myanmar's military coup and calling for an arms embargo against the country. The resolution also demands the restoration of the country's democratic transition.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단어 모르는 게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나라 이야기고요. 자, 어떤 단어와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Resolution.
2: Resolution.
1: To condemn.
2: To condemn.
1: Coup.
2: Coup.
1: Embargo.
2: Embargo.
1: Transition.
2: Transition.
0: 첫 번째는 resolution이란 단어죠. 우리가 resolution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New Year's Resolutions. 새해 결심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결심은 결심인데 결의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서로 중지를 모은 것을 가지고 써놓은 문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condemn, 뭔가를 규탄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잘못됐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코우프가 아니고요. 쿠. 네, 쿠라고 읽습니다. 피 발음이 되지 않고요. 우리가 군사 쿠데타라고 할 때 영어로는 쿠라고 적고 있습니다. 엠바고라고 하는 말인데요. 금수

0: 자, 첫 번째 내용을 좀 보면 inner RAM move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먼저 적어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좀 문장을 처음 쓸때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이번 조치가 어떠한 조치인데 아주 이례적으로 드문 조치인데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성격 혹은 성질을 결정해 주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inner RAM move 아주 이례적으로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a resolution. UN General Assembly라는 것은 UN 총회를 얘기하는 거죠. UN 총회가 결의안을 adopted, 채택했습니다. 우리가 채택하다라고 할때 많이 쓰는 표현 adopt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condemning Myanmar's military coup and calling for an arms embargo against the country. 아, 두 가지를 담고 있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condemning, calling for 이렇게 스타일을 맞춰줘야 되겠죠? 앞에 나왔던 이 결의안의 성격이 어떤 결의안이냐?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 행동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자 뭐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두 가지 성격이 대표적인 성격입니다. 자, Myanmar's military coup니까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동시에 이때 arms의 복수 쓰셔야 됩니다. arms라고 하면 그거는 팔이 아니고 무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embargo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수 조치, 통상 금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미얀마를 대상으로 해서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할 것을 calling for, 촉구하고 있는 결의안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The resolution also demands the restoration of the country's democratic transition. 그렇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또한 어떠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냐면요. 미얀마가 민주주의 국가로 변하는 것, 즉 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restoration, 다시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 독재는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작년 11월 달에 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되죠. 그 이후 이제 위기감을 느낀 군부가 2월 달에 쿠데타를 하고 지금까지 반대 시위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데까지 지금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결국 유엔이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른 거죠. 자, 이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합니다.
1: 유엔 Assembly condemns Myanmar coup. In a rare move,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a resolution condemning Myanmar's military coup and calling for an arms embargo against the country. The resolution also demands the restoration of the country's democratic transition.
2: UN Assembly condemns Myanmar coup. In a rare move,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a resolution condemning Myanmar's military coup and calling for an arms embargo against the country. The resolution also demands the restoration of the country's democratic transition.
0: 자,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역시 주인공은 UN이 되겠는데요. The UN에서 더가 생략된 거고요. 콜론은 says, 말하다라는 의미죠. UN에 따르면 millions driven from homes in 2020. 역시 이때는 비동사가 생략된 수동태 형태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수백만 명이 2020년에 집에서 쫓겨났다. 다시 말하면 2020년에 난민 발생이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1: UN. Millions driven from homes in 2020. UNHCR, the UN Refugee Agency, says war, violence, persecu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nearly 3 million people to flee their homes last year, even though the COVID-19 crisis restricted travel worldwide as countries shut down their borders.
2: UN, millions driven from homes in 2020. UNHCR, the UN Refugee Agency, says war, violence, persecu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nearly 3 million people to flee their homes last year, even though the COVID-19 crisis restricted travel worldwide as countries shut down their borders.
0: 단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한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New skewers 확인하시죠?
1: Refugee.
2: Refugee.
1: Persecution.
2: Persecution.
0: 첫 번째 단어는 refugee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가 두개 있어야 됩니다. refugee라고 하면 난민이 되겠습니다.

0: persecution, 박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persecution. 예, 요 정도만 아시면 뭐 독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UNHCR, the UN Refugee Agency says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UNHCR이라고 하는 것은 뭐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라고 해서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체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한번더 써주는 겁니다. 짧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The UN Refugee Agency, 유엔 난민 기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유엔 난민 기구가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where violence, persecu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이게 주어가 되겠죠. 전쟁과 폭력, persecution, 박해, 그리고 human rights violations, 인권을 침해한 거니까 인권 침해 혹은 인권 유린, 이러한 요소들이 caused nearly 3 million people to flee their homes last year. 약 300만 명이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도주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밝혀졌다라는 거죠.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nearly 3 million people who fled their homes, 자신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예, 앞에 나왔던 refugees, 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과 폭력, 박해, 인권 유린으로 인해서 작년 한해 동안만 약 3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를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거죠. 꼭 난민이라고 해서 꼭 refugees를 안 쓰고도 쓸수 있는 것, 이런 다양한 어떤 유연성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ven though 심지어는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The COVID-19 crisis restricted travel worldwide.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이 자그마치 300만 명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As countries shut down their borders. 이런 여행 규제 속에 많은 나라가 자신들의 국경을 폐쇄하는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라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엔 그 난민 기구에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이제 연례 보고서를 내거든요. 금년 보고서에서 작년 한해 동안만 300만 명에 육박하는 난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 숫자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8,240만 명의 난민이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UN. Millions driven from homes in 2020. UNHCR, the UN Refugee Agency, says war, violence, persecu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nearly 3 million people to flee their homes last year, even though the COVID-19 crisis restricted travel worldwide as countries shut down their borders.
2: UN, millions driven from homes in 2020. UNHCR, the UN Refugee Agency, says war, violence, persecu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nearly 3 million people to flee their homes last year, even though the COVID-19 crisis restricted travel worldwide as countries shut down their borders.
0: Today's patterns, 오늘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표현 혹은 패턴, 네, 그 내용은 같은 의미, 다른 단어, 다른 구조.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냥 내용을 봐야 되겠죠. 10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난민이 발생했다라는 말을 의미는 똑같아요. 세 가지 유형으로 볼 텐데 의미는 다 난민이 발생한 건데 그때 들어가는 단어나 문장 스트럭처는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가장 기본형은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10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으로, 이걸 이제 주어로 잡으면 되겠죠. A decade of civil war in Syria,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라고 할때 has created millions of refugees. 이렇게 쓰면 됩니다. 수백만 명의 난민이 create, 만들어졌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물주구문입니다. 사람이나 뭐 국가라든가 행동의 주체가 주어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인 혹은 상황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뭐뭐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부사적인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 내용이 명사구로 와서 이제 주어가 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지금처럼 이유나 상황으로 번역하는 게 맞겠고요. 거꾸로 10년에 걸친 시리아의 내전으로라고 할때 due to라고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처럼 a decade

0: decade of civil war in Syria라고 쓰셔도 전혀 문제없이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보편적인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Create millions of refugees. 자, 요거는 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똑같아요. 앞에는 똑같습니다. A decade of civil war in Syria. 시리아에서 10년간에 걸친 내전이 has blank millions to flee their homes. 조금 전에 caus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그 표현보다 더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들이 원치 않았지만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뭐뭐 하게끔 만들다라는 동사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Forced millions to flee their homes.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수백만 명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라고 할 때도 충분히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스트럭처는 같지만 표현이 달라졌죠? 요 문장 같이 한번 들어보십니다.
1: A decade of civil war in Syria has forced millions to flee their homes.
2: A decade of civil war in Syria has forced millions to flee their homes.
0: 그런데 지금은 스트럭처가 같고 구조는 같지만 단어가 바뀌었다면 구조 자체를 좀 바꿔서 쓸 수는 없을까요? 예, 요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Over the past decade, 지난 10년에 걸쳐 millions in Syria, 수백만 명의 시리아 사람들이 have been blank by the civil war. 바로 이 내전으로 인해서 살던 곳을 등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이 동사를 알아야지 해결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쓰는 동사가 displaced입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홍수든 지진이 됐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살던 곳을 떠나게 만들다라고 할때 displace somebody. 다시 말하면 somebody is displaced라는 얘기는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millions in Syria have been displaced by the war. 혹은 the civil war 이런 식으로 쓸때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난민이라고 할때 refugees 말고도 displaced people 이런 말도 종종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문장도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Over the past decade, millions in Syria have been displaced by the civil war.
2: Over the past decade, millions in Syria have been displaced by the civil war.
0: 비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 보고 또 말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미얀마로 가겠습니다. 미얀마 another killing field. 슬픈 얘기죠. 또 하나의 킬링 필드가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권력 장악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사실상 거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미얀마의 헌법도 군부가 만든 헌법이고요. 국회의원도 일정 수는 군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군 총사령관이 자신의 소위 직속 상관에 해당하는 국방장관이라든가 몇몇 장관들을 임명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또한번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자, 권력 장악을 공고히 하다. 두 번째, 쿠데타를 일으키다. 자,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일단 쿠데타는 a military coup 조금 전에 보셨고요. 권력을 장악하다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o seize power 딱 잡는 거죠. 그래서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다라고 할때 to seize power in a military coup 혹은 through a military coup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yanmar's military blank a coup.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그 목적은 to further tighten its blank on power. 많이 씁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을 its blank on power. 이것을 더욱더 권고해야 하다. 자, 이럴 때 쓰는 표현. stage a coup.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tage a coup. 쿠데타를 실시하다. 그리고 further tighten its grip on power. 물론 hold란 단어 써도 됩니다. hold. 이것도 움켜쥐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grip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죠. 그래서 tighten one's grip on power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Myanmar, another killing field. Myanmar's military staged a coup to further tighten its grip on power.
2: Myanmar, another killing field. Myanmar's military staged a coup to further tighten its grip on power.

0: 오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에 중요한 내용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들어보시죠.
1: Persecution.
2: Persecution.
1: Resolution.
2: Resolution.
1: Embargo.
2: Embargo.
1: To stage a military coup.
2: To stage a military coup.
1: To tighten one's grip on power.
2: To tighten one's grip on power.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 모든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방송에 쓰인 모든 자료는 스크립트와 MP3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그래머 코치 표준편 제21강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래머 코치 정 코치고요. 자, 추가 문법 우리 잘 해나가고 있거든요. 남은 추가 문법들도요, 이제 저랑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것들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해서 이 교재 마지막까지 달려가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5, 6, 7, 8의 추가 문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 6, 7, 8. 네 개다, 그죠? 자, 요 네 개 추가 문법들 어떤 것들이 기대하고 있을지요? 우리 바로 출발해 볼 건데요. 일단 먼저 명쾌한 개념 시크릿 가서요. 문제 통해서 오늘 배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쌤이었습니다. 오늘 추가 문법 열심히 공부하시면요. 요런 퀴즈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거 뭘까요? 해석은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일어났다. 요 정도의 해석이거든요. Strange something일까요? Something strange일까요? 자, 요거 정답은요. 강의 열심히 들으면 정말 쉽게 맞출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추가 문법 네 가지 함께 해주시고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딱 준비해 주시고요. 추가 문법 다섯 번째 겁니다. it을 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볼 건데요. 영어 이렇게 독해하다 보면 it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it이 다 똑같은 it이 아니고요. 조금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한번 구별해 볼 거냐면요. it은 기본적으로는 대명사죠. 그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제 가리킬 수가 있는데요. 그때 그냥 뭐 어떤 명사를 가리켜서 그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요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근처에 있는 구나 절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뒤에 있는데요. 구나 절이라 그러면은 좀 뭐랄까요? 좀 많은 덩어리들을 말하는 거죠. 구가 정확하게는 두 덩어리 이상의 단어들이 뭉쳐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한 덩어리처럼 있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 관계 없는 게 구고, 절은요 좀 더 길어요. 두 덩어리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마치 한 덩어리처럼 돼 있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 관계가 있어서 마치 이제 하나의 문장 같은 게 이제 절인데 it이요 그런 걸 가리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실은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의 개념이 되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문법 레벨 올라가면 다 만나게 될 거고요. 사실 이제 it이 그러면 이제 벌써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준 대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어떤 큰 덩어리들을 가리키는 그런 it이 있을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얘는요, 어렵지 않아요. 요게 참 it이 많이 쓰이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라던가 날씨라던가 거리라던가 상황 같은 것들 요런 것들 나타낼 때요 주어로 딱히 낼 게 없어가지고 it을 쓰는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워요 지금. 추워. 그러면은 주어로 마땅히 낼 게 없어요. 뭐 마땅하게 뭐 날씨라던가 뭐 온도라던가 그런 걸 굳이 쓰지 않거든요. It is cold예요. It is cold. 춥다. 그랬을 때 그 it은요 그냥 온도 나타내는 거지 그것이라는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it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it이요.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받아주는 it이 있을 수가 있고요. 뒤에 있는 여기 이제 투부정사죠. 이거 대시죠. 이게 뒤에 있는 큰 덩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가리키는 그런 it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건요, 가리키는 게 없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는 딱히 얘는 뭐 대명사지만 가리키는 게 없고요. 그냥 시간이나 날씨나 상황이나 거리나 뭐 온도나 이런 등등의 것을 나타낼 때에 딱히 주어 자리에 넣을 게 없어서 그냥 쓰는 it이 있다라는 거고요. 밑에다가 하나 적어 볼까요? 이거 다른 문법책에는 비인칭 주어라 그럽니다.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it이라는 거고요. 교과서에 따라서는 중학교 1학년 때 얘를 또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 용어 굳이 숨기지 않고 알려드릴게요. 요거 하나 딱 적어두시면 되는 거. 딱히 뭐 가리키는 거 없이 요 녀석은 앞에 자리만 채워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I've lost my wallet. 나는 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I can't find it anywhere. 어디서도 그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it은 뭘 가리키나요? 바로 앞에 있는 my wallet을 받아준 그야말로 대명사죠. 요 정도는 우리가 우리 정도 문법 레벨이 되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얘 한번 봐요. It's not easy. 쉽지가 않대요. 있고 뜻 없습니다. 저때 it은요 뜻이 없어요. 무언가가요 쉽지가 않대요. 진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To make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사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시 가리키는 거는 요만큼, 쌤이 지금 표시한 이만큼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서 또 이제 문법 용어 공개하겠습니다. 요 it을 우리는 가주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가짜 주어예요, 가짜 주어. 요게 뭐냐? 뒤에 있는 노란색이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언제 발생하는 문법이냐면요. 원래 이 노란색이요. 조기 잇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영어에서 주어가 너무 길면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봐봐요. 이거 저기다 넣어봐요. 그럼 문장이 To make new friends is not easy예요. 딱 들을 때에도 방금 뭔 소리야? 하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 주어가 너무 기니까 얘를 뒤로 빼버리고 그 자리에서 it을 넣으면은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it's not easy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뭔가가 쉽지 않은데 그걸 지금부터 말하겠다라는 느낌이 딱 들고요. 그럴 때 to make new friends를 딱 말해주면은 아 요게 쉽지 않다고 하면서 이해가 잘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고요. 결국 정리하면 주어가 너무 길때 진짜 주어를 뒤로 빼버리고 그 자리에 가짜 주어를 딱 이렇게 놓는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또 가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It's strange. 뭔가 되게 이상하대요. 뭐가요?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주어 여기 갑니다. 그럼 저기 나오는 요 it은요, 가주어가 되는 거고요. 뒤에 that 이하는요, 진짜 주어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게 이상하냐면요, that 이하의 내용이에요. That she has no close friends. 그녀가요, 친한 친구가 없어요. 그게 되게 스트레인지 이상한 거예요. 그녀 굉장히 사교적이고요. 인기도 많은데, 그녀가 친한 친구가 없어. 그렇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이상하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가짜죠? 진짜죠? 요렇게 it을 활용할 수 있고요. 사실 다음에 나오는 얘는요, 진짜 어려운 애입니다. 별표가 한 3개쯤은 가야 되고요. 얘는 뭐냐면, 일단은 여기까지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find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했어요. 이게 5형식 문장이거든요. I find it surprising. 나는 무언가가 되게 놀랍다고 느끼는 거예요. 5형식입니다. 나는 느낀다. 무언가가 놀랍다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근데 여기서 요 it은요. 가짜 목적어입니다. 가짜 주어도 있지만요, 목적어 자리가 긴게 들어갈 때는 그 목적어를 또 뒤로 보내버리고요, 가짜를 이렇게 딱 넣어놔요. 진짜 목적어는요, 여기 있습니다. 얘가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 To see so many people here. 여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는 거. 얘가요, 원래요, 여기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to see 덩어리가요, 저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뒤로 빠져야 되고요. 여기 있던 애가 뒤로 빠지게 되면서 여기는 가짜 목적어 it을 적어줬고요. 뒤에 있는 게 진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해석은 이런 느낌. I find it surprising. 나는 뭔가가 굉장히 놀랍다고 느껴요. 그 뭔가가 뭐냐? 이거요.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랍다고 느낀다고요.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고요.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이시라는 게 이렇게 뭔가 뒤에 있는 긴 애들을 가리킬 수가 있는 애구나. 요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냐면은 이런 거 나타냅니다. 날씨나 시간이나 거리나 뭐 막연한 상황, 사정 같은 거 얘기할 때요. 딱히 주어로 쓸게 없어요. 그래서 it을 활용합니다. 오늘 추워요. 근데 굳이 뭐 저기다가 날씨라던가 뭐 온도라던가 이런 걸 쓰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it's cold today 할때 it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저기 날씨나 온도 같은 거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써준 겁니다. 얘는요 what time is it? 시간이 몇이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굳이 시간은 또는 현재 시각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6시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냥 이렇게 it을 써준 겁니다. 얘는요, it's about 400 km from Seoul to Busan.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00km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거리인데, 굳이 얘도 마찬가지로 저 자리에다가, 뭐랄까요, 그 거리라던가, 킬로미터라던가, 이런 걸쓸 이유가 없는 거죠. 거리 나타내기 위해서 it을 활용한 거고요. 얘는 뭐냐면은, I like it here, 또는 I hate it here 하면은, 이거는 딱히 뭐 그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가 좋다 또는 여기가 좋지 않다. 헤이트는 싫어하는 거잖아요. 뭔가 여기가 좋다, 좋지 않다라는 싫다라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를 나타낼 때에도 그냥 막연하게 막연한 상황 나타내기 위해서 it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문제에서요. it이 뭘 나타내고 있는지, it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5번 갑니다. 아,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별표가 3개가 나가줘야 되고요. 어려워요, 어려워. It is uncertain. 무언가가 uncertain. 확실하지가 않대요. 근데 요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거의 뭐 고등학교 수준인데 얘가요, it이요, 가짜예요. 가짜고요. 뒤에 있는 요 덩어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뒤에 게 진짜거든요. 근데 해석이 whether은요, 뭐뭐인지 아닌지. 라던가, 아니면 뭐뭐 하는 여부라던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 게임이요, 취소가 될지 안 될지를이 진짜 주어입니다. 그 게임이 취소가 될지 안 될지는 uncertain, 확실치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시 뒤에 있는 애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6번도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5형식입니다. 그는요, considers, 여기다. it, 무언가를, rude, 무례하다고 여깁니다. it은 가짜예요. 진짜는 여기 있어요. 뭐를 rude하다고 여기냐면은 to speak 말하는 건데요. loudly 크게요. 어디서요? on the bus 버스에서요. 버스에서 굉장히 크게 말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그가 여기거든요. 가짜고 진짜입니다. 얘가 뒤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7번도 어렵죠. 한나는요 find it funny 그것이요 되게 재밌다고 느끼거든요. 가짜예요. 진짜 여기 있어요. that 이하가 원래는 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뭐가 재밌냐면은 that I fell on the ice 내가 저기 얼음에서 넘어졌어요. 그런 사실을 굉장히 재밌다고 이제 느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가짜고 뒤에 있는 게 진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시 만만치 않다, 그렇죠? 왜냐면 요걸 또잘 알아야 해석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신 우리가 조금은 잘 봐줄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들과 방금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바로 it이라는 건데요. 그냥 뭐 초등학교 때 it, 그것, 요걸 좀 벗어나야 됩니다. it의 모든 거 알아봤고요. 기본적으로는 대명사가 맞아요. 근데 요게 이제 가짜죠. 가짜 목적어 역할도 할수 있었고요. 뒤에 있는 막큰 덩어리들을 가리켰었죠. 그리고 비인칭 주어 it을 봤습니다. 날씨나 뭐 거리나 이런 거 나타낼 때 딱히 주어를 쓸게 마땅치 않아요. 그럴 때 아무 의미 없는 it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 요거 해석에 도움되는 거니까 한번 복습하고 우리는 다음으로 갈게요. 자, 좋습니다. 우리는 다음 추가 문법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some이랑 am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요. 중학교 1학년 정도에서 완벽하게 잡아주시면 좋은 그런 문법입니다. some과 any가 이제 문법 문제로 참 많이 활용이 돼요. 얘네들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사실 얘들의 의미가 한국말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냥 막연한 수나 양 같은 거 나타낼 때요. 그냥 뭐 얼마간에, 조금의, 어느 정도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조그만 이런 양이나 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이제 명사나 대명사로도 이제 활용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시험 문제로 맨날 이제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썸 쓸래, 애니 쓸래를 물어보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은 가장 중요한 비교는요. 썸은요. 긍정문에서 씁니다. 보통의 어떤 긍정적인 문장

쓰게 됐고요. any는 언제 쓰냐면은 부정문 아니라는 거죠. 의문문 물어볼 때. 그리고 조건문 만약에 뭐뭐 한다면 요런 식으로 보통의 평범한 문장이 아닌 경우에 any를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얘네가 이제 some과 any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형용사로 이제 활용되는 거 한번 볼게요. 형용사로 활용된다라는 거는 some 다음에 명사. 그리고 any 다음에 명사.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이제 형용사처럼 명사 꾸며주는 건데요. 해석은 비슷해요. 이게 뭐 얼마간에 조금에 똑같죠? 똑같아. 똑같은데, 이제 긍정문일 때에는요. some을 써주고요. 의문문, 조건문, 부정문일 때는 any를 쓰고요. 특히는 이제 any가 부정문이랑 쓰이게 되면 조금도 뭐뭐 아니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데 조금 이따가 문장으로 살펴볼 거고요. 얘네가 대명사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some이나 any가 그냥 단독으로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렇게만 요렇게만도 하나의 대명사처럼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긍정문에서 이제 대명사로 쓰이는 some은 얼마간, 조금, 어떤 또 사람이나 어떤 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any는요, 역시 의문문, 조건문, 부정문에서요, 얼마간, 조금 또는 조금도 없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형용사나 대명사의 비교보다는 some과 any의 비교에 집중하시는 게 맞고요. 한번 보세요. 문장으로 볼게요. 자, A가 그럽니다. I need some money. 나는 돈이 좀 필요하다. 요거 평범한 문장이죠. 이게 긍정문이에요. 그냥 무난하게 예를 쓸 때에는요. some을 씁니다. some이 money를 꾸며주고 있죠. 나는 돈이 좀 필요해. I need some money. 그러면서 의문문으로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너 가지고 있니? some money보다는 any money. 돈이 좀 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no, 없어. I don't have, 난 가지고 있지 않아. 부정이죠? any money 하면요. 해석이 나는 돈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나는 돈이 조금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A가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any 왔죠? Do you have any fruit? 너 과일 좀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B가요. 있대요. 긍정문이죠? 있어. 아니, 뭐, 나좀 샀지. some이 옵니다. 포도를 좀 샀다 이겁니다. 긍정문이라서 some이 왔고요. 이번에는요. 또 부정을 할 수가 있어요. I didn't have any fruit. 나는요, 어떤 과일도 없었다라는 거죠. 하여튼 집에 과일이 없었다. 부정문일 때 이렇게 갑니다. 과일이 조금도 없어가지고 이제 포도를 좀 샀다라는 그런 맥락 정도가 되겠고요. 자, 조건문입니다. If you need money, 만약에 너가 돈이 좀 필요하잖아?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 some이 여기 걸려 있죠? 뒤에 있는 I have some은요, 그냥 멀쩡한 긍정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문 아까 그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표에 있는 조건문은요. some이나 any가 요런 if가 걸려있는 여기에 쓰일 때를 말하는 건데 지금 얘는요. 얘랑 상관없이요. if랑 상관없이 뒤에 있잖아요. 긍정문입니다. 돈이 좀 필요하다면은 I have some.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요때의 some은요. 대명사죠. 몇몇의 이제 돈을 얘가 받아주는 겁니다. 그다음 I have no cousins. 난 사촌이 없어요. Do you have any? 대명사죠. 너는 어떤 사촌을 좀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니가 되고요. She asked for money. 그녀는요, 돈을 요구했습니다. But 그런데요, I didn't have any. 역시 대명사고요. 부정문입니다. 나는 돈이 조금도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 되시나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참고만 하실 건데요. 요게 뭐냐면은, 의문문인데 왜 썸이 왔냐라고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교재를 한번 봐주세요. 얘네가요, 권유하는 겁니다. 권유. 권유하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 얘네가 이제 뭐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내용상 긍정이다 그래가지고요. 또 some을 쓸 수가 있어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 좀 이렇게 마실래? 라고 이렇게. 얘는요. Will you have some more cake? 케이크 좀더 먹을래? 이런 식으로 뭔가 권유를 할 때에는 요거는 또 some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는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사실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some이랑 any가 기본적인 비교가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문제로 만나보면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자, 엑서사이즈 모든 문제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추가 문법 다좀 까다로운 애들이 있는 겁니다. 시험에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엑서사이즈 문제들이 되게 풍부하게 있잖아요. 문제 풀어요. 그리고 틀리잖아요. 그럼 그 틀린 것만 복습을 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저는요. 9번, 10번 한번 볼게요. 9번에 if you have 자, 여기. 여기 집중해 주세요. if죠. 이게 조건문이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지금 썸이나 애니가 같이 걸려 있으면 이거는 조건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돈이 조금 있다면, please lend me some. lend 하면 빌려주다죠. 나한테 좀 빌려주라.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는 또 가볍게 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긍정문이죠. 10번에요. 에밀리가요. brought candy. 캔디를 좀 가져왔대요. 캔디를 가져왔어요. 뭐, 근데요. she didn't give me. 그녀가요. 나에게 주지를 않았죠. 그 조금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조금도 안 줬습니다. 캔디 가져왔는데 나한테는 안 줬어. 부정문이죠. 부정문. 부정문이니까는 any를 써주면 되고요. 해석의 느낌은 캔디를 가져왔는데 나한테는 조금도 안 줬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11, 12 보겠습니다. I cooked fried rice. 아, 나는 이제 볶음밥입니다. 이제 fry가 이제 볶거나 튀기는 거고요. 이제 볶음밥을 요리를 했는데요. 권유를 해야 되네요. 자, 주의해야 되죠? 의문문 요것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권유할 때는 썸을 쓰죠. Would you like some? 너좀 줄까? 너좀 원하니? 요 정도의 뜻. 12번은요. Have you met? 하면 만나본 적 있냐라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죠? Any 갑니다. Any of his brothers and sisters. 너는 그의 남자 형제들 또는 여자 형제들 중에 몇몇을 어느 정도를 너 만나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도 any를 쓴다라는 거. 사실 썸과 애니는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느낌을 좀 잡아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틀린 문제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중간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방금 된거 뭡니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썸과 애니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썸은요, 긍정문 아주 평범할 때딱 써주고요. 애니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 뭔가 긍정문이 아닌 경우에 쓴다라는 요 기본 개념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대신 이제 권유문 같은 경우에는 또 썸을 쓸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문제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추가 문법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추가 문법 일곱 번째 거 같이 보겠습니다. 요것도 참 재미난 녀석인데요. 뭐, 많이 나와 있죠. one, it, another, others, the others, 즉까지 해가지고요. 얘네들이 이제 뭐냐. 사실 이거는요, 다 대명사입니다. 무언가가 명사가 있고요. 그걸 이제 대신해주는 아이들인데, 느낌을 잡아줘야 돼요. 그 느낌을 알아야 우리가 어떨 때 원을 쓰고 어떨 때 it을 쓰고 그것도 알수 있고요. 또 이런 걸 이용한 문법 문제가 많지는 않아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문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이랑 it이랑 되게 많이 비교돼요. 얘네가 이제 뭐가 다른 애들이냐면은 일단은요 앞에 있는 명사를 반복해 주는 애들인 거는 맞아요. 근데 원은 언제 쓰냐면요 종류만 같은 겁니다. 종류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는 on 다음에 명사의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on은 언제 쓰는 거예요? 좀 불특정한 거에다 쓰는 거잖아요. 종류만 같을 때는 원을 써주고요. it은 뭐냐면요. 더 플러스 명사의 느낌이에요. 얘는 언제 쓰는 건데요? 되게 특별한 거에 쓰잖아요. 특정한 거. it은요. it은 앞에서 말한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요. 막 연필 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 쌤이요. I want one 이라고 합니다. 나는 원한다. 원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뭘 원하는 거냐면은 느낌이 나도 그 연필 같은 종류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도 뭐 써야 되는데 I want one. 나도 그런 연필 같은 거, 그 원한다라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연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 연필 같은 거 종류 나도 좀 있어야 뭐좀쓸수 있는데 이런 얘기고 it은 느낌이 좀더잘 와요. 쌤이 여러분에게 I want it 하면은 그거. 지금 여러분들이 손에 잡고 있는 그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느낌 확 다르죠? 원은요, 좀 불특정한 어떤 종류, 같은 종류를 말하는 거고, it은 바로 그거. 그 특별한 걸 말하는 겁니다. 요두 개의 느낌 차이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좀더 재미나게 한번 가볼게요. 다 비슷하게 생겼죠? another, 뭐, others, 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은, another 많이 들어봤죠? another, 또 다른 뭐 이런 뜻입니다. 얘가요, 일단은 좀 막연한 거예요. 뭐 정해져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막연하게요. 하나 더거든요. 다른 어떤 거 하나 더를 말하는 건데 원래 얘가 on other 다른 거 하나예요. 그걸 이제 붙여가지고 another 쓰는 건데 지금 여기 바둑을 같은 게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쌤도 처음 닦았을 때, 이 바둑알 뭐지라고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지금 밑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The other. 얘네들이랑 비교해보면요. 얘네들은 박스가 없죠. 밑에 있는 애들은 저기 박스 안에 이렇게 이제 바둑알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박스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뭔가 정해진 범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 중에서 뭐 아무거나 하나. 언어들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딱히 내가 뭐 지금 뭐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냥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나를 말하는 게 another의 느낌이고요. others는요, 다른 것들입니다. 그냥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막연하게 그냥 다른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이런 한 3개 정도 또는 뭐한 4개 정도. 이거 지금 뭐 5개 중에 3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다른 것들, 뭐 3개가 됐건 4개가 됐든 그냥 뭐 다른 것들 어느 정도를 others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얘는요, 결정적으로요, D가 붙어 있죠. The other이고요, The others입니다. 이게 더가 붙잖아요. 그러면 딱 범위가 정해집니다. 범위가 딱 정해지게 되면서 The other은 무슨 느낌이냐면요, 내가 지금 두 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 빼고요, 나머지 하나를 The other이라고 하는 겁니다.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Another이랑 완전 다르죠? Another은요, 얘네 말고요, 또 다른 이런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범위 밖에 있는 거. 근데 여기서의 the other은요, 두 개를 가지고서 말하고 있는데, 요거 말고 다른 한 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the others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붙었기 때문에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다 여섯 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the others가 어떤 경우에는요, 세개 빼고, 나머지 요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숫자의 개수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세 개냐 두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를 제외한 그 나머지 싹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볼게요. 여러분들 반에요. 한 25명 정도 있잖아요. 더 있을 수도 있죠. 뭐쌤 학교도 뭐더 많아요. 막 30명도 훨씬 더 넘는데 25명인 학급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안경 낀 친구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요즘 안경 많이 끼니까 한 반은 있겠죠? 한 15명 정도가 안경을 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the others 하면은, 이런 맥락에서. 안경 낀 아이들은 15명이 있다. 그리고 the others, 그 나머지 아이들 싹 다는 안경을 안 꼈다라고 할 때, the others는요, 이 범위에 나머지 10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런 느낌. 그럼 요건 또 언제 쓰는 거냐? 내가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 아니면 B. 두개 가지고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쌤이랑. 그랬을 때 요거 말고, 그거 나머지 하나, the other. 나머지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요런 아이들을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거 이제 이렇게 바둑알로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문장으로 만나보면서 얘네들 느낌 잡아보세요. I've lost my watch. 나는요, 내 시계 잃어버렸어요. 분실했어요. So, 그래서요. I have to buy one이에요. It이 아니어요. It 하면 되게 웃기죠. I have to buy it 하면 내가 잃어버린 그 시계를 내가 사야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는 one을 쓰는 게 맞죠. 그냥 시계라는 거를 내가 지금 하나 사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시계 말하는 게 아니죠. 얘는 어때요? I bought a camera. 나는요, 카메라를 한대 샀습니다. I will lend it to you. It이죠. 정확하게 내가 산 카메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산 카메라를 가리키니까는 요거는 it이 맞는 겁니다. 내가 산그 카메라 너한테 빌려줄 거라는 거고요. 얘 보세요. 뭐 지금 엄청 많이 있는데 자, 느낌의 차이를 느껴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I don't like this one. 나 이거 싫어. 지금 뭔가 뭐 살라고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데 요 놈은 싫은 거야. 그 다음에 show me another 하면요. 무슨 느낌이냐면은 자, 옷 사러 갔다고 볼게요. 내가 지금 티셔츠 하나 봤어요. A라는 티셔츠를 봤는데 아, 요거 지금 A라고 너무 크게 적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딴거좀 보고 싶습니다. Show me another 하면은 무슨 느낌을 만약에 점원한테 주게 되냐면은 그냥 다른 거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 말고 또 다른 어떤 거. 뭐 정하진 않았어요. 하여튼 이거는 말고 다른 어떤 거 하나. Show me others 하면요. 다른 거 여러 점 그냥 갖다 주시라는 거예요. 얘는 딴옷 하나 갖다 주라는 거고요. 얘는 다른 옷 여러 개. 뭐 범위는 없어요. 뭐 다른 애들 많이 좀 갖다 달라는 겁니다. Show me the other 하면 요거는요, 이미 상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A랑 B랑 두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요, A는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점원분에게 Show me the other 하면요,
다른 거. 그두개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을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 느낌. 너가 붙어 버리면은 뭔가 범위가 정해진다라는 거 요거 한번 딱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how me the others가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 일단 여기에서는 느낌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지금 골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뭐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 범위 안에 있는 나머지 것들 전부 다를 지금 나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Show me the others. 아까 그 얘기하던 그것들 중에서 그럼 10점이다. 그러면은 두 개가 지금 마음에 안 들잖아요? Show me the others 하면요. 나머지 8개를 나에게 보여달라. 요런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처음 딱 지금 이걸 공부하면은 뭔가 대단히 복잡해 보이고 막 그래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요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이게 이 대명사들이 그리고 영어 아닙니까? 얘네가 지금 각각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 느낌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요 보세요. Some students like English. 어떤 범위가 없어요. 그럼 뭐 몇몇 학생들은 영어를 좋아합니다. 범위 없어요. Others 또 다른 아이들은요. 좀 그냥 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더가 들어가면은 범위가 확 이렇게 잡히는 느낌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뭐 몇몇 나머지 이런 느낌. 그래서 요것도 어떤 학급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학급의 아이들이 이만큼 있다고 보면요. 그냥 몇몇 아이들 모여들어서 35명 학급이다. 그럼 뭐 몇몇 아이들 한 10명 정도는 영어 좋아해요. 그럼 뭐 다른 아이들 또뭐 나머지 한 8명 정도는요. 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뭐 이만큼이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Some others는 범위 없이 이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느낌적 느낌 잡으셨나요? 그럼 문제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문제들 당연히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쌤이랑은요, 대표적으로 1번,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해결해 볼 건데요. 1번에 I have some apples. 내가 사과가 좀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너좀 줄까? 뭐 이런 느낌이죠. 너 원하니? 이런 느낌인데 때 it을 쓰면은 너무 이상하죠. Do you want it? 하면은 특정한 뭔가를 가리켜야 되는데 지금 가리킬 만한 게 없잖아요. 자, 내가 사과 이만큼 좀 있어. 너뭐 하나 좀 줄까? 사과라는 종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Do you want one? 너 사과 하나 줄까? 요런 느낌. 특정한 사과가 아니에요. 2번은 I have an apple. 나 사과가 하나 있어요. 나 지금 사과가 하나가 있어. Do you want it? 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과는요, 좀 특별한 사과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사과가 되는 거잖아요. Do you want it? 너 요거 원하니? 요런 식으로.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전부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문제들에서 틀린 거 항상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추가 문법이요. 만만한 문법들이 아닙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빼서 지금 좀 레벨이 오른 상태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틀리는 것들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문법 잘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들 잘 복습하시고요. 자, 우리는 잠깐 또 제대로 된 복습하고 돌아올게요. 자, 우리 방금 배운 내용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One, it, another, others, the other, the others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One 같은 경우에는 종류만 같은 거고. It은 진짜 그걸 가리키는 거고요. Another이나 others는 범위가 없었죠. 그리고 밑에 있는 the others는 범위가 있는 것에서 나머지 것들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처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문제와 함께 꼭 복습하셔서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요.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마지막 추가 문법 잡으러 갑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추가 문법입니다. 얘는요, 이제 추가 문법 8이고요. 띵입니다. 바디입니다. 원입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붙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얘네가 뭐냐면은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좀 해드릴 게 있는 게 영어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요. 명사가요,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럼 이 명사를 꾸며주고 싶을 때, 그 이제 꾸며주는 애가 한 덩어리일 때는요, 앞에서 뒤로 이렇게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간단하게 형용사를 활용해 보면은 똑똑한 소년이다 그러면은 스마트 보이죠. 스마트 보이. 스마트 보이. 이런 식으로 쓰지. 뭐 이게 스마트가 뒤로 가지 않아요. 그쵸. 보이 스마트 아니잖아요. 스마트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한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많잖아요. 두 덩어리 이상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게 돼요. 간단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한 덩어리일 때는 앞에서 뒤로, 두 덩어리 이상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게 되거든요. 자, 근데 얘네들,
이 명.

의사가요. 의사 정확하게 대명사죠. 띵으로 끝나거나 바디로 끝나거나 원으로 끝납니다.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 덩어리 일지라도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보세요. something이죠. strange가 한 덩어리인데 뒤에서 앞입니다. 이상한 무언가일 때 strange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strange가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띵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런 특별한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무언가가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Nobody 사지 마라. Anything expensive예요. 한 덩어리 내 뒤에서 핍니다. 비싼 어떤 걸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뭐, 뭘에서 비싼 어떤 걸 사지 마라. 그 다음에 I don't see anybody familiar in the audience. 나는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familiar, 친숙한인데, 한 덩어리인데 뒤에서 핍니다. 친숙한 누군가가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 청중들에서 친숙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다. 요렇게. 한 덩어리인데, 한 덩어리, 한 덩어리인데,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 누구 때문에 그렇다? 요 띵으로 끝나거나, 바디로 끝나거나, 뭐, 원 같은 경우에는 뭐, someone 같은 거 있겠죠. someone. 요런 거. 원으로 끝나는 요런 아이들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통해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별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는 거고요.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한번 옮겨 볼게요. 오늘 밤 TV에는 재미있는 것이 없다라는 건데, 아, 그렇지. nothing이란 애도 있잖아요. 띵 붙는 애들 잘 생각해 보면 nothing이란 애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가 이제 형용사로서 얘를 꾸며줘야 되는데, 재밌다 그러면 interesting 정도 쓸수 있는데요. 한 덩어리인데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Nothing interesting.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There's nothing interesting. 그리고 주의할 게, 이런 nothing 같은 애들은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해석할 때, 여기에 동사 파트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There is는 있는 건데요. nothing 붙으면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흥미롭고 재미난 게 없어요. On TV, TV에 tonight, 오늘 밤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누군가가 파티에 올 거예요. Somebody가 지금 수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유명하다 그러면 famous가 있죠. 근데 famous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 뒤로 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Somebody famous. 요게 또 처음 보면은 은근히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 덩어리인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면서 Somebody famous. 유명한 누군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Will be 올 거야. At the party. 파티에 올 거야. 3번. 참석한 모든 사람은요, 그 제품에 흥분했대요. 그렇죠. 원 중에는 또 everyone이 있잖아요. 오, 그렇죠. 그런데 참석했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pres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resent 하면은 이제 참석한, 출석한, 이런 형용사 의미가 있는데요. 한 덩어리인데,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갑니다. everyone present. 참석한 모든 이들은요, was excited. 굉장히 흥분했대요. About the product. 그 제품에 대해서 흥분했다. 요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body나 thing이나 원으로 끝난 애들은 한 덩어리라도 뒤에서 앞으로 간다. 요거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자,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추가 문법 여덟 번째는요. 이 형용사가 원래는 한 덩어리일 때는 앞에서 뒤로 간단 말입니다. famous singer, 유명한 가수 이렇게요. 근데 띵이나 바디나 원으로 끝나는 아이들은요. 형용사가 한 덩어리라도 뒤에서 풀어갑니다. somebody famous, 유명한 누군가 이렇게요. 띵, 바디, 원으로 끝나는 아이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추가 문법을 통해서 이거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명쾌한 개념 시크릿 해결해 볼까요? 뭐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쉬운 건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딱 보자마자, 아, 이제 이런 게 보이죠? something. 아, 이거 띵이구나. 보이지 않습니까? something strange. 한 덩어리라도요. 뒤에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something strange. 이상한 어떤 일이요. happened. 일어났다 되는 거고요. 생각해 봐요. 사실 강의 초반에는요,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왜 맞는지 몰랐겠지만 지금은요, 배웠기 때문에, 아, 이거 띵으로 끝나는 애라서 형용사가 원래는 앞에서 뒤로 가야 되는데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야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문법의 힘이다. 추가 문법 여러분들 잘 공부하셨고요. 정답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추가 문법들 복습 한번 싹 해주시고요. 문제 다 푸시고요. 그 열공의 흔적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사진 찍어서 이 태그로
땡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가서 좋아요 눌러드리고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머코치 태그 잊지 마시고요. 우리 계속 소통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한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왔어요. 많이 많이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63강입니다. 세태영의 문항 우리 두 번째 타입의 장문 독해하고 있죠. 네, 세태영의 문항에서 우리 복합문단의 이해라고 해서 순서도 맞추고 지칭 추론도 하고 마지막에 그렇지 내용 일치 불일치까지 쭉 풀어보는 문제 유형이에요. 네, 가만히 보면 우리 해설지에 뒤에 정답률이 나와 있거든. 그 정답률에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막 90몇 퍼센트씩 정답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난도 자체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빠르게 그리고 빠르면서도 정확해야 되겠지. 우리가 배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도 놓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이 얘기를 듣더라도 태도, 마음가짐 이게 정말 평생을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파트가 쉽기는 하지만 함부로 그냥 대충 할 파트는 절대 없죠. 그런 파트가 그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Small efforts. 작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되는 조금은 좀 하찮게 보이는, 작게 보이는 그런 노력들도 하나하나씩 쌓이면 lead to big results, 아주 큰 결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큰 결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이 하는 파트 총 3시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요 3시간 동안 잘 퍼즐 맞추기 해서 완벽하게 한번 유종의 미래에 거두어 볼게요. 자, 오늘 총 5개의 지문입니다. 오, 이렇게 긴 걸 5개나? 충분히 할 수 있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A번이 일단 뭐가 되고, 그치, 기준이 되고, 그리고 B, C, D가 각각 앞과 뒤, 단락이 어느 부분과 일치하는지, 연결이 되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앞에서 다 했던 유형이야. 그래, 순서도 찾았죠? 그리고 지칭 추론이야 뭐 처음 나오는 거라고는 하지만 우리 앞에서는 없었던 유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석만 정확하게 하면 풀 수 있는 유형이고 그리고 일치 불일치를 너무나도 잘 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4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순서 찾고 그리고 지칭 추론 그리고 내용 확인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라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가 사실 이게 대부분은 어떤 일화, 소설 속의 어떤 일화라든가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일화를 다루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특히 지칭 추론 때문에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뭐 you가 나올 수도 있고 he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he라고 칭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남자에 해당이 되는

이제는 마이크라는 인물은 잘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자, 뭐라고 나와요? 마이크가요, had always dreamed about, 늘 꿈꿔왔어요. 뭐에 대해서? Going to a baseball game, 야구 경기를 가는 거에 대해서 꿈꿔왔습니다. 그는요, 그가 정말 가장

나오면 직접이라는 뜻이에요. 직접 그 경기를 가보진 못했습니다. 보진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건 뭐야? 직관. 현장에 가서 보는 그 직관을 한 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오후에 마이크의 아버지가 남자가 한명더 나옵니다. 마이크의 아빠가 came home earlier than usual. 평소보다 더 일찍 집에 오셨어요. 자, hey Mike. 아들을 부릅니다. 마이크야, he said.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I just got two tickets for tonight's Arrows game. 오늘 Arrow 그 팀의 경기 티켓 두 장을 내가 지금 막 구했는데 말이야. Do you want to go? 가고 싶니? 이유가 누구겠어요? 아들인? 그렇지, 마이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 이렇게 체크하고 바로 A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야 뭐 너무 좋겠죠? 그죠? Mike was so excited. 마이크가 굉장히 들떠서 that he ran to the grab his Arrows hat. 그리고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그 팀의 그 모자, 야구 모자를 가지고 달려 나왔어요. 그죠? 자, in the car. 그리고 자동차에서 그의 아버지가 handed him, 그 마이크에게 건네주셨죠? A new baseball glove. 새로운 야구 글로브를 건네주시면서 and added, 덧붙이셨어요. Just in case. 어떤 경우에 대비해서야 A fly ball comes our way. 뜬 공이 우리 쪽으로 올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아빠가 새로운 글로브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엄청 센스 있는 아버님이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아직은 경기장에 갔어? 안 갔어? 아직은 안 가고 가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A번 단락 일단 첫 단락으로 읽고 끝에 있는 부분 잘 생각하면서 B, C, D의 각각 앞 단락을 앞부분을 볼게요. 몇 시간 후에요. 마이크가 가장 좋아하는 팀이 홈런을 치고 그리고 어떻게 경기를 이겼습니다. 이거는 경기의 끝, 결과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B번 단락은 이따가 보겠습니다. C로 가볼게요. The stadium, 경기장이요. was full of people.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어떤 사람들? wearing Arrows shirts. Arrow 팀의 셔츠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경기장에 가고 있었던 게 A번 단락의 끝부분이었어요. 그죠? 경기장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잔뜩 있었어. Arrow 팀을 응원하는 Arrow 팀의 팬들이 되겠죠? 이 팬들, 그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이크는요, couldn't believe, 믿을 수가 없었어요. How big the stadium looked in person. In person, 무슨 뜻이라고? 그렇지, 직접 이란 뜻입니다. 직접 그 경기장을 보니 그 경기장이 얼마나 큰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As a players, 자, 뭐할 때? 경기 선수들이 드디어 ran onto the field, 경기장으로 나옵니다. 자, 나왔을 때 마이크와 그의 아버지는요, cheered for their team's players. 자신들이 좋아하는 팀, 즉 Arrows 팀이 되겠죠? 그 Arrows의 경기를 하는 그 경기 선수들을 위해서 환호를 했어, 응원을 했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요, pointed at the player, 선수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한 선수가 바로 누구, 어떤 선수를 가리키고 있었냐면 running out to the third base. 3루로 달려나오는 한 선수를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죠. Look, it's Travis. Travis라는 이 선수야. 너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는 선수겠어? 아빠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아들, 마이크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마이크가 아닌 대상을 고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C번 단락, A 다음 단락으로 어때요? 경기장에 가고 경기장에 도착해서 이제 막 경기를 시작하려고 선수들이 나오는 장면, 이 바로 C 단락이 될 테니 C번 단락 첫 단락으로 가지고 가볼게요. 자, C번 계속 이어질게요. 자, 마이크가요, saw him warming up. 그 샤바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네, 샤바스라고 읽나? 샤베스라고 읽을 것 같은데 이 선수를 봤어요. 그 선수가 뭐 하는 걸 봤어? 자, 여러분들 saw라는 동사가 누군가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라는 지각 동사입니다. 그죠? 지각 동사는 목적어가 목적보호 하는 것을 보다, 목적어가 목적보호 하는 것을 듣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뒤에 보어 자리에 이렇게 목적어가 한다라는 능동 관계인 경우에는 현재 분사인 ing를 쓸 수가 있습니다. 동명사는 아니고 이때 ing는 현재 분사야. 진행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동작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고요. 아니면 동사 원형을 써줄 수도 있죠. 자, 어쨌든 마이크는 그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가 워밍업 하는 준비 운동을 하는 걸 봤어요. 어디에서? 그 경기장, 운동장에서요. 그리고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뭐 어떤 발음으로? To get his attention. 그의 주의를
한번 잡으려는 그의 주의를 끌려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손을

손들어 본 거예요. 자, 누구의 주의를 끈 거야? 자신이 좋아하는 이 쉐바스라는 선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답을 찾은 것 같은데, D라는 대상만 선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4번이 정답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합니다. Have the players warmed up. 그 선수들이 이제 다 워밍업이 끝났나 봐. 그러니까 마이크랑 그의 아빠가요. Went to get some snacks. 우리 또 야구장에 가면 간식 먹는 재미가 엄청 쏠쏠하잖아요. 그죠? 간식을 사러 갔습니다. 자, 뭐뭐 하자마자라는 as soon as라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접속사다 보니까 주어랑 동사 뒤에 문장이 나오고 또 뒤에 주어와 동사 주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앉자마자 the pitcher 투수가요. threw 던졌어요. the first pitch 첫 번째 투구를 던졌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야구 시작. 되겠습니다. 3번 달라 괜찮죠? 야구가 시작됐어. 자, before long 오래지 않아서요. It was Shabbat's turn to hit. 자, 이제 타자로서 이제 Shabbat의 차례였습니다. 1번 일단 D번으로 가야 되겠죠. 왜? 아까 우리가 B번의 앞부분을 살짝 봤을 때 홈런을 쳐서 경기가 끝나는 장면, 경기를 우승하는 장면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번 달락을 먼저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마이크가 좋아하는 선수 차례가 됐어요. 그는요, 헷, 볼을 쳤습니다. The high fly ball. 높이 뜬 공을 어느 쪽으로요? 관중석 쪽으로. 스탠즈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서있는 그런 관중석이 되겠죠? 관중석으로 높은 뜬 공을 친 거예요. 그럼 공이 이렇게 쭉 날아오는 거예요. 자, the whole crowd stood up. 그렇지, 이런 장면 우리 간혹 보죠. 그러면 어떻게 관중석에 공 날아가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공을 잡으려고 하죠. 그죠? 자,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요, reached up with his glove. 아버지가 새롭게 주신 그 글로브 있잖아. 그의 글로브를 어떻게 높이 들어서 그리고 and grab 잡았어요. The ball. 야, 그 공을 잡은 사람이 누구야? 마이크야, 마이크. 처음으로 야구장에 와서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경기를 보고 좋아하는 선수들을 봤는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친 그 공을 이 마이크가 잡은 겁니다. 굉장히 의미했지 않을까요? 마이크한테는. 그죠? 계속 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도 쳐주고 마이크한테 미소도 보내줬어요. He tightly held the ball. 그는요, 그 공을 아주 꽉 쥐고 and felt a little surprised. 약간은 놀랐지만 하지만 very proud.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공을 잡았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D번 단락, 두 번째 단락으로 괜찮아요. 자, 이제 D번 단락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Both teams, 양쪽 팀이요, kept scoring, 계속해서 득점을 했고, and the game stayed closed. Stayed closed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게 막상막하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비등비등했다라는 이야기요. 그 경기가 계속 이 득점을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 경기가 막상막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클 그의 아버지는요, for every hit, 매번 칠 때마다 환호를 했고, 응원을 했고, and held their breath. 자, 숨을 이렇게 참았다는 얘기야. 마음을 졸였다는 이야기죠. During every big play, 아주 큰 경기, 즉 주요 경기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접전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경기에 주된 경기에 플레이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숨죽여서 보고 있었어요. 자, they high five each other every time the arrows scored.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라는 접속사입니다. 여기선 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as soon as처럼 뒤에 문장이 나오고 그리고 주절에 또 주어, they high-fived. 이렇게 해서 주절의 주어와 동사가 또 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은요, 서로가 high-five를 했어요. 매번 그 자신들이 좋아하는 에로우팀이 득점을 할 때마다 이렇게 high-five를 했죠. 자, 이제 경기가 끝날 쯤이 왔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 B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몇 시간 후에요. 마이크가 가장 좋아하는 팀이, 에로우팀이 hit a home run, 홈런을 치고 and won the game. 게임에 우승을 했습니다. Fireworks fill the sky. 자, 이렇게 경기에서 우승팀이 나오면 어떡해요? 폭죽 터뜨리면서 불꽃놀이가 시작이 되죠. 불꽃놀이가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And the team song played throughout the stadium. 그치, 이거 꼭 하지 않아요? 그 팀의 노래가 경기장을 통틀어서 울려 퍼졌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연주가 되었다라는 거니까 다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른 거죠. 음악 소리가 나오면서. When they got home, 그들이 집에 왔을 때 마이크는 그의 엄마한테 모든 그가 좋아했던 경기에 대해서 다 말을 했어. 뭐도 빼놓으면 안 될까? 그치, 제가 그 공을 잡았어요. 이것도 꼭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showed her, 엄마에게 또 보여드렸어요. 그가

4분. 그가 낚아챈 그 공도 보여드렸습니다. He knew this was a day. 그가 알고 있었죠?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이라는 거? He would never forget. 그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 그게 바로 누군데? 바로 마이크가 되겠죠. 아까 우리 E도 마이크로 잡았었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단순히 잊지 못할 건 경기만이 아니었겠죠? 자, 그때 그 경기에서 있었던 환호, 그 응원과 그리고 excitement, 흥분감과 그리고 best of all, 무엇보다 spending time with his dad, 그의 아빠와 시간을 보낸 거. 사실 뒤에 게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빠랑 이런 추억을 만들게 된 거. He couldn't wait for the next time. 그는 다음번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Can't wait. 이런 표현이요. 기다릴 수가 없다. 이 표현이 정말 간절히 기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가 그들이 would get to go to a game. 경기를 보게 될 또 다음번을 그는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B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몇 번으로 가면 좋을까? CDB는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칭 추론에서 나머지 하나의 대상과 다른 하나의 대상은 바로 D, 그 운동 선수, 마이크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를 칭하는 D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관련 없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내용 몇 번이 정답이에요? 마이크가 가장 좋아하는 팀은 홈런을 쳤죠. 그죠? 그래서 얘는 B번 단락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바로 전강에서 우리 이 가이드를 선생님이 해드릴 때 어프로칭 스텝에 어떻게 말씀드렸냐. 대부분의 한 단락에 하나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단락이 4개다 보니까 선택지는 5개고 하나의 단락에서는 2개 정보가 나오지만 대부분은 하나의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A, B, C, D 뭐 이렇게 담고 있겠죠. 그래서 얘는 B번 달라. 홈런을 쳐서 우승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도 순서, 지칭, 그리고 내용 확인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야, 얘야 이러면서 이제 친구를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 나 여기 있어 라고 로라가 소리를 쳤죠. waving 하면서요. 손을 흔들면서 brightly at Kathy. Kathy를 향해서 아주 밝게 손을 흔들면서 어디에서요? 바로 Farmer's Market에서요. Darlingdale Farmer's Market의 입구에서 친구랑 만났나 봐요. 나 여기 있어. 뭐 이렇게 부른 거죠. 자, sing her friend. 그녀의 친구를 보고 Kathy는 rush over in delight. 기뻐서 막 서둘러서 왔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기뻐서 달려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로라랑 Kathy 두 인물이 친구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Kathy는요, had recently moved into the Laura's town. 로라가 살고 있는 그 도시로 최근에 이사를 왔는데 and this was going to be her first experience. 이것이 바로 그녀의 첫 번째 경험이 될 거였습니다. 어디에서의 경험? At a real farmer's market. 진짜 농부들이 여는 시장. 우리가 농산물 직판장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직판장의 첫 번째 경험이 될 거였어요. 그녀가 누굴까? 캐티가 이사를 왔고 캐티의 첫 번째 경험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겠지. 그래서 캐티를 칭하는 A의 지칭 대상 일단 잡고 가겠습니다. Born and raised. 수동형의 형태로 분사 구문입니다. 누가? 바로 같은 문장의 주절에 있는 주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해준 거죠. 여기는 being 정도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raise라는 동사는 들어 올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누군가를 기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PP 형태가 됐으니까 길러져서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대도시에서 나서 길러져서 거기서 자라서 그곳이 바로 대도시가 어떤 곳이냐? Large supermarkets, 큰 대형 슈퍼마켓이 were more common, 더 흔한. 도시는 대부분 이제 대형 슈퍼마켓이 굉장히 많잖아요. 체인들 이런 마트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Kathy는요. 그래서 had never had a chance. 자, 기회가 없었습니다. To buy freshly packed fruits or vegetables. 신선하게 딴? 그게 뭘까요? 갓 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막 딴 과일과 채소를 살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직판장에나 가야 직접 바로 수확한 걸 와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고 대형 슈퍼마켓만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기한이 지난 것들 바로 막단 과일이나 채소는 접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A번 단락의 끝부분 바로 캐티의 첫 번째 이 농산물 직판장에 방문을 하게 된 경험의 도입부가 나왔습니다. B, C, D 앞 단락 한번 가볼게요. Carrying the bags of peaches. 갑자기

복숭아 가방, 복숭아 같은 봉투를 나르면서 캐티는 돌아왔어요. 어딘가 갔다가 복숭아를 가지고 돌아오는 캐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B번 단락에 앞부분에 뭔가 갭이 있지? 그러니까 C 먼저 가보자. Entering the market. 시작 좋아요. 별로예요. 시작 좋죠. 일단 시장에 들어가면서 그 마트에 들어서면서 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C번호랑 나쁘지 않습니다. 자, 시장 안으로 들어서면서요. 이 캐티 친구인 로라가 말했습니다. Let me show you around. 제가 구경시켜 줄게. Are you ready? 너 준비됐니? 아마도 로라는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 마트를, 이그 직판장, 이 시장을 갈 만한 기회가 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자 캐티가 정말 흥분해서 아주 신나서 대답을 했죠. Absolutely. 물론이지. I'm going to buy some fresh peaches. 아, 캐티는 이 원래부터 복숭아를 살 계획이었나 봐요. 내가 신선한 복숭아를 살 거야. The market was already crowded. 그리고 시장은 이미 붐볐죠? With people of all ages. 온갖 연령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기들도 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있고, 그리고 성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았겠죠? Cathy, you can taste the best of the season here. Cathy야, 너는 여기서 이 계절에 가장 최고의 것을 맛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시절, 그 계절 상품들을 정말 가장 맛있을 때, 그것도 사실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얻을 수 있겠죠. 로라가 말을 했습니다. 캐티는요, smile and began to look around.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자, 그러는 동안에 로라는 find some strawberry jam for sale. 판매 중인 이 어떤 그 딸기잼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걸 좀 사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죠. Curious to explore more. 더 탐색해보고자 하는 호기심 때문에. 즉, 호기심을 느껴서 이런 뜻이 되겠고요. 앞에는 been 정도가 생략된 여러분들 형용사 자체가 이렇게 분사구문을 혼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전부 다 품사로 이야기하면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이 나오진 않지만, 형용사가 단독으로 이렇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가 지금 나머지 우리, 남은 3시간 동안 이렇게 복합 문단 완성을 하잖아요. 이 문제에서, 형용사 able이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문장들이 한 2개, 3개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은 것들을 탐색해보고자, 호기심이 생겨서 캐티는 말했죠. While you are buying jam, 네가 잼을 사는 동안에 I'm looking around the market. 내가 시장을 좀 둘러보고 and catch some peaches. 내가 사고 싶은 복숭아도 좀 살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 따로따로 다니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구경하고 살면서 나중에 만나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You가 가리키는 거 그럼 누구야? 그렇지, Laura가 되겠습니다. 너는 네가 사고 싶은 잼 사고. 딸기잼 사고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하나의 대상만 찾으면 지칭 추론의 답은 나옵니다. 한 녀석이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나머지 한 녀석이 한 번밖에 지칭이 되지 않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 C번 단락 가지고 갑니다. 자, wandering away from Laura. Laura로부터 떨어져서 wandering. wander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배회하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Laura랑 이제 떨어져서 따로따로 다니기로 했잖아요. 그저 돌아다니면서 캐티는 began to search for peaches. 자신이 사고 싶었던 이 복숭아를 찾기 시작했어요. 캐티가 past booths of fresh flowers and handmade soaps. 신선한 꽃들, 갓뭐 정말 이렇게 꽃이 싱싱하게 핀 이런 꽃들과 그리고 손으로 만든 수제 비누 부스를 지나가면서 걸어갈 때, 지나쳐서 걸어갈 때, 그것은 마치 천상의 냄새가 났단 얘기예요. 정말 황홀하게 너무너무 좋은 냄새들이 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fruit stand, 이 과일 판매에 대해서 그녀는요, picked out some beautiful ripe peaches. 드디어 이제 복숭아를 만듭니다. 그죠? 아름답고 잘 익은 이런 복숭아를 좀 골랐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복숭아 고른 애는 누구야? 그렇지, 캐티가 되겠지? 답 나왔네. 자, C만 로라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나머지 내용도 한번 볼게요. 자, the fruit seller told her. 그리고 과일을 판매하는 판매상분이 그녀에게, 캐티한테 말씀하십니다. Those peaches are a great choice. 오, 그 복숭아들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진짜 잘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숭아가 are only here until this week. 이번 주까지만 여기 있거든요.
사실은 복숭아가 나오는 그 철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If you miss them now, 만약에 지금 손님이 그걸 놓치시면, you will have to wait another season for another year for the season. 그 계절. 즉,

이 계절이 오는 때까지 한 해를 더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게 바로 누구야? 안 사면 놓치게 되는 캐티가 되겠죠. 자, hearing that. 그 소리를 듣고 캐티가 말하죠. Oh, I will get some more then. 그렇다면 제가 좀더 살게요. They are really cheap. 정말 저렴하네요. She bought two bags of peaches. 그래서 복숭아를 잔뜩 사서 두 개의 가방에 가지고 오는 캐티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CD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돼? 그렇지. B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B, carrying the bags of peaches. 그렇지. 이제 그림이 만들어지네요. 두 개의 봉투를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는 캐티의 모습입니다. 자, 그 복숭아가 된그 봉투를 가지고 캐티는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발견했죠. 자, 누구를 발견했어? 누구를 목격하게 됐어? 로라가 홀링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이 notice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알아채다, 목격하다,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각 동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지각 동사의 목적 보호로 로라가 들고 있는 거죠. 능동의 관계이면서 실제로 현재 로라가 들고 있는 그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ing 형태의 현재 분사를 쓴 거야. A box of blueberries. 오, 블루베리와 and jars of jam. jar라는 건 여러분 이런 병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유리병 같은 걸 이제 glass jar 이렇게 할때 이런 병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Kathy, those peaches were delicious. Look delicious. 야, 너가 들고 있는 그 복숭아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I bought some blueberries. 나는 블루베리를 좀 샀어. Would you like to go to my place? 우리 집에 가서 and make blueberry pancakes together. 우리 같이 블루베리 팬케이크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라고 로라가 물어보죠. Yes. 그래, 좋아. That's an excellent idea. 정말 좋은 생각이야. Replied Kathy happily. 정말 기분 좋게, 즐겁게, 행복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들이 그 시장을 나서면서 캐티는 그녀에게, 로라한테 감사함을 표현했죠. 그녀의 친구에게, 로라한테요. 자, 이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서 고마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뭐라고 말하면서 I really love this place. 나는 진짜 이곳이 마음에 들어. Thank you for the wonderful day.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날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캣의 모습. 그러니까 I도 바로 캣들을 가리킨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순서 찾기 문제 CDB 순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DB는 몇 번이에요?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지칭추론 문제는 우리 앞에서 풀었습니다. C, 로라를 가리키는 나머지는 캐티를 가리키겠죠. 자, 일치하지 않는 거몇 번이 정답이에요? 자, 캐티는 복숭아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really cheap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두봉 지나 산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10번에서 12번 갈게요. 자, A에서 이제 또 뭔가 대화가 바로 나옵니다. Do you remember? 기억나세요? When Sean used to tell m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얘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이 사건이에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Sean이 나한테 말하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That I was the best dad in the world.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아빠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누가? Ethan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Sean은 아마도 아들인 것 같고, 엄마가 바로 his wife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Ethan이 바로 아버지가 되겠죠? 자,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여보, 당신 기억나? Sean이 예전에는 나를 아빠 최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I name Grace. 아내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Yes, I do. 그럼요, 기억하죠. I always envied your relationship with Sean. 나는 늘 당신이 그 Sean과 맺었던 그 관계가 정말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Ethan은 그때 shared how things had changed. 그러고 나서 이때는 이 아버지는 공유를 했죠. 말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이 일들이, 상황들이 have changed, 변하게 되었는지요. Since his son started middle school. 그의 아들, 즉, Sean이 중학생이 되고 나서, 중학생 생활을, 중학교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얼마나 상황들이 변했는지를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자, 그러면 his가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Ethan의 아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Ethan을 가리키는 A번 대상 지칭 잡고 갑니다. Grace는요, Ethan이 often pushing Sean to study harder. 아들인지 션한테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그지? 좀더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pushing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역시 notice라는 지각동사 목적보호 자리에 pushing이라는 ing 형태 현재 분사 썼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공부 좀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pushing 하는 거.
미뤄.

붙이는 거. 네,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아빠가 좀더 어려워지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 지금 보여집니다. 자, maybe he isn't that into school right now. 자, 여러분들 be into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마도 션인 우리 아들, 이 션은요, 지금 당장은 학교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How about going hiking? 등산에 한번 같이 가보는 게 어때요? Just the two of you. 그냥 단 둘이서 한번 등산 가보는 게 어때요? 라고 아내가, 그레이스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아빠인 이든이 동의를 하죠. And realizing that, 그리고 깨달으면서 both his and Sean's hiking jackets were still at the laundry. 그와 그리고 그 션의 아들의 그 하이킹 재킷이, 등산복이, 등산복 그 자켓이 아직 세탁소에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는 그의 아내에게 to go and pick them up with him. 자신과 함께 가서 그걸 좀 가져오자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 그거 세탁소에 맡겼지 참. 우리 같이 가서 좀 가져오지 않을래요?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모습입니다. 엄마 아빠의 부부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세탁소에 그러면 가지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Ethan과 Grace가 came back home. 집에 왔어요. 뭘 가지고? 재킷을 가지고. 그러면 어디에 먼저 가야 돼? 세탁소에 먼저 갔다가 돌아오는 게 B번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C번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When did you bring the jacket in? 언제 그 재킷을 맡기셨죠? 라고 하면서 그 laundry clerk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탁소 점원, 직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maybe 2 weeks ago, 아마도 한 2주 전쯤이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더니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아내인 레이스가 재빠르게 그에게 상기시키죠. 누구한테? 남편인 이든한테 상기시킵니다. 여보, we actually left them here a month ago. 우리 실제로 한한달 전에 그걸 맡긴 거예요. 이렇게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러자 그 점원이 went into the storage area, 그 저장 구역으로 가서, 그래서 그 옷들을 찾아가지고 오죠. 찾으러 저장 구역에 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옷을 찾아서 가지고 나오겠죠. 그게 바로 어디야? C번 단락이. B번 단락보다 먼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Finally, 마침내 he returned with the jackets. 자, 이 맡긴 재킷을 가지고 돌아와서 and handed them to Ethan. Ethan한테 그 맡긴 그 재킷을 돌려줍니다. 그죠? 세탁을 다한 재킷을 주겠죠? 그러자 그 점원이 정중하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죄송하지만 손님, but please collect your items earlier next time. 다음번에는 좀더 일찍 그 맡긴 세탁물들을 좀 찾아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저장하는 그 저장고가 너무 가득 차 있거든요. 사람들이 맡기고 안 찾아간 세탁물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Ethan은 felt embarrassed for the late collection. 늦게 수거한 것에 대해서 민망함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우, 죄송해요. 다음번에 꼭 일찍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면 돼요? 그치. 세탁소에서 돌아와서, 재킷을 가지고 돌아와서, 라는 부분에 B로 이어지면 어떨까? 이렇게 볼게요. 자, 와서 and check. 확인을 했습니다. If Sean had everything else he needed for hiking. 하이킹에 갈수 있는데 가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션이 가지고 있나? 가서 이제 션의 물건들을 살펴보는 거죠. 다행히도 그의 서랍 안에 그 부분은 그의 모자, 그리고 신발, 그리고 선글라스, 그리고 하이킹 스틱스. 왜 등반할 때 쓰는 이 등산용 그 막대기 지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틱을 찾았어요. When Sean returned from school, 학교에서 션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랬더니 부드럽게 물어보죠. 아들아, 션아, Let's go hiking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같이 고 하이킹 가지 않을래? Just the two of us. 그냥 우리 딱 둘이만. 아빠랑 너랑 딱 둘이. 단 둘이 한번 가지 않을래? Though Sean thanked him for the suggestion, 그 아버지의 제안에 그 아버지에게 션이 감사하기는 했지만, 이란 뜻이죠. 자, 그러니까 역시 이튼에게 감사한, 아빠한테 감사한 거니까 힘은 바로 이튼을 가리킵니다. 션이 고마워하긴 했지만, he said, 그 션이 아들이 말하기를, he had to go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엄마인 그레이스가 stepped in, 끼어들어서, you know, 이 션아, yeah, the weather this weekend, 이번 주에 그 날씨가 will be the best of the year. 연중, 올해 최고일 거야. 날씨 진짜 좋을 거야.
Why not enjoy it? 그 날씨 좀 즐겨보는 거 어떻겠니? 라고 엄마가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After a moment's hesitation, hesitation, 망설임이란 뜻입니다. 약간의, 잠시 동안의 망설임 후에 he agreed. 그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럴게요. 그럴게요. 라고 동의한 게 누구겠어요? Sean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Sean을 가리키는 C는 바로 나머지 다른 지칭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면? D로 가면 되겠죠. 자, the weather was perfect. 역시 날씨는 완벽했고 Ethan과 Sean은 set up, 시작하다 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시작했습니다. Hiking along the valley by Aiken Mountain. 자, 이 Aiken이라는 이 산의 계곡을 따라서 등반하는 거, 등산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They walked in silence. 그런데 침묵 속에서 걸었어요. 둘이 말없이 걸은 거지. 언제까지? Until Sean fell over a rock. 션, 아들인 션이 발에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 그리고 그의 ankle, 발목을 twisted, 접질렀습니다. 발목이 이제 이렇게 비틀려진 거니까 발목을 삔 거죠. 그죠? Realizing he couldn't walk, 그가 걸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아버지인 Ethan이 carries his son, 그의 아들을 down on his back, 그의 down on his back, 등에다가 업고 down, 내려왔죠. He felt Sean's heartbeat. 그러면서 이제 션이 업이니까 션의 심박이, 예, 이 심장 소리가 느껴졌어요. 근데 이 심장 소리가 느껴진 그것은 바로 something he hadn't felt since Sean was a baby. 션이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이래로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였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들이 살아있는 이 심박 소리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아들을 이렇게 뭔가 안아주거나 이랬던 적이 정말 아기였을 때 빼고는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아버지도 여기서 살짝 뭔가 미안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Suddenly, 갑자기요. Sean이 말합니다. Dad, I'm sorry. 아빠 죄송해요. At some point, 어떤 한 지점에서 어떤 한 그 순간에 I started to become afraid of.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Of disappointing you. 아빠를 실망시킬까 봐 그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뭉클해지는데.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도 아이들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실 노력을 하는데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가장 속상한 건 누구겠어요? 본인이겠죠. 그죠? 근데 또 그 본인이 속상한 게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이렇게 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But you are still the best dad.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최고의 아빠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Energized. 자, 힘이 막 솟아서 He felt no weight on his back. 그의 그 등에서 그 어떤 무게도 느끼지 못했어요. 아들이 무거웠을 텐데 근데 그 어떤 무게도 느껴지지 못했어. 그리고는 대답했죠. You are the best son. 너도 최고의 아들이야. No matter what. 무엇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는 최고의 아들이야.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D범 단락을 마지막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CBD의 순서로 가면 되겠죠. CBD 순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11번 가리키는 대상 나머지 내 거다는 거 역시 C번만 바로 누구를? 션을 가리켰고 나머지는 다 이튼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 자, 쭉쭉쭉 세탁소에서 하이킹 재킷을 혼자서 찾으러 갔나요? 아니지. 아내인 그레이스와 같이 찾으러 갔죠. 그래서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14, 15 같이 한번 볼게요. 헬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이 나와? 애나라는 인물이 또 나와요. 여자 두 명 다 확인하고 들어가 볼게요. 헬렌은요, was thrilled. 정말 기뻤어요. 뭐 했을 때? When she received a notification on a second-hand shopping app. 자, notification을 받았을 때. 왜 우리가 어떤 앱에서 알림 설정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알림을 받았을 때. 어디에 알림이 있었어? On app. 앱상에. 근데 그 앱이 뭐에 관련된 앱이었어? second hand가 바로 두 번째 손이 중고예요. 첫 번째 손이 뭐겠어요? 그냥 뭐 직접 이렇게 처음에 사가지고 내 물건으로 쓰는 거고 second hand가 그 다음부터 쓰는 이 중고 샵이 되겠습니다. 중고 이 쇼핑 앱에서 알림을 받았을 때 헬렌은 너무 기뻤어요. 자,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의 알림이었어? From a seller named Anna. Anna라는 이름의 판매사로부터 알림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For months, 몇 달 동안 she had been looking for. She는 아마도 헬렌이 되겠죠? 헬렌은 계속해서 찾고 있었어요.
바로 이 꽃을 찾고 있었어요. 그죠? 이 꽃이 바로 어떤 식물, 꽃이 아니라 식물인가 보다. 그죠? 식물을 찾고 있었는데 이 식물은 바로 dark, 어두운, 즉 짙은 색깔의 벨벳과 같은 그런 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잎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야? 마치 심장과 같은 heart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잎이 있는

식물을 몇달 동안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사고 싶어가지고, 그죠? She had almost given up, give up, 포기하다라는 뜻이죠. 거의 그거 하나를 얻는데 포기를 할 그때쯤, 하지만 Anna라는 그 판매상이었죠. 그죠? 판매자였습니다. Anna가 had put one up for sale. 그 판매를 위해서 하나를 올렸어요. 그 앱에다가 팔게요 라고 올린 거죠. 상품을. 상품이라기보다는 그 식물을요. 그죠? 자, the posting read. 그 게시물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자, 이제 이 부분이 애나가 적은 글이 될 겁니다. I'm selling my favorite plant.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식물을 저는 팔려고 합니다. 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팔려고 해? 제가 해외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거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죠? If you pick it up, 만약에 당신이 그걸 가지고 간다면, 오늘 여기에서 가지고 가신다면, you can have it. 여러분, 당신은 그 식물을 갖게 되는 거예요. For the current price, 현재 제가 제시한 가격으로 갖게 되는데, 근데 그 제시한 그 가격이 현재가가 which is half the market rate, 시장 가격, 즉 시장 시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중고 판매 앱에서 이 애나가 올린 글을 헬렌이 받게 된 거죠. 근데 헬렌은 그 식물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만한 거래가 없지. 그지? 네. 자, 그러면 A번 달라 이렇게 내용이 끝났습니다. Arriving at the building. 그 건물에 도착해서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건물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말이지. 그지? 중간에 과정이 빠져 있으니까 역시 B번 달락 있다 볼게요. C로 가보겠습니다. 헬렌은요, immediately messaged the seller. 그 판매상인, 누구? 애나한테 메시지를 즉각 보냈죠. Hello, 안녕하세요. I'm interested in purchasing your plant. 저는 당신의 식물을 구매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식물이 바로 누구야? A번의 대상이 있었던가? I는 바로 누구였지? Anna, 판매자인 Ann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C의 your plant도 바로 Anna의 plant가 되겠죠. 그죠? If it works for your schedule, 당신의 일정이 괜찮다면 I can be there in 10 minutes. 급합니다. 그죠? 10분 내로 제가 거기로 갈게요. 자, Anna가요, reply, 대답했죠. Hi there, 안녕하세요. I'm at work now.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my housemate Julia, 저랑 같이 살고 있는 그 룸메이트인 줄리아가 can meet you, 당신을 in front of the building, 그 건물 앞으로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 앞이 바로 B의 건물에 도착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C번 단락이 B번 모두 앞서겠다라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형용사 자체가 분사구문을 만들 수가 있다. 뭘 생략한 채로? Being을 앞에 생략한 채로요. 자,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unable to believe her good luck.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가 없는 채로 헬렌은 type back.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In excitement. 흥분감에. Great. 너무 좋아요. 잘 됐네요. I can leave now. 지금 당장 출발할게요. I will wear a black baseball cap. 저는 검은색 야구 모자를 쓰고 있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건물에 도착하는 헬렌의 모습이 보여줘야 되겠죠? 자, 건물에 도착해서요. 헬렌은요. Could identify Julia. 애나의 룸메이트, 하우스메이트인 줄리아를 발견합니다. 자, 어떻게 알아보죠? By the large paper bag she was holding.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잡고 있었던 커다란 종이 가방을, 종이 가방으로 줄리아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왜? 그 가방은요, had leaves sticking out of the top. 그 종이 가방 위쪽으로 stick out, 쭉 삐져나온 식물 잎이 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she said, 그녀가 말하죠. 자, 뭐라고? You must be Julia. 당신이 줄리아군요. 그러면 줄리아군요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겠어? 그렇지, 헬렌이 되겠죠. 그러니까 B 이렇게 잡아줍니다. Laughing, the woman said. 웃으면서 그 여자, 줄리아는 말하죠. Yes, 맞아요. 제가 줄리아예요. Please take a good care of this plant. 이 식물 좀 잘 보살펴주세요. 제 친구인 애나가 had it for 6 years. 6년 동안 그걸 돌봐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모처럼, 가족처럼. 그죠? So, 그래서 she considers its family. 그 식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동물만 우리가 뭐 반려 동물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반려 식물들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C에서 B로 가는 거 어때요? 괜찮습니다. From the bag, 그 가방에서요. She pulled out another plant. 줄리아가 또 다른 식물을 꺼냅니다. 자, 이 식물은 바로 어떤 식물이야? A tiny one with thick glossy leaves. 두꺼운 잎, 그리고 윤이난 잎을 가진 한 작은 식물을 꺼내요. Are you familiar with this? 이 식물에게도 좀 익숙하신가요? 이 식물 잘 알고 계세요? It's called the dragon's tail. 이게 바로 용의 꼬리라는 식물인데요. My housemate said, 내 housemate, 내 룸메이트, 누구야?
Anna가 되겠죠? 자, 그럼 Anna를 가리키는 C도 역시 동일한 대상입니다. Anna가 말했어요. You could take it too. 당신 이것도 가지고 가셔도 좋다고요. If you like. 당신이 좋다면, 당신이 그러고 싶으시면 이것도 가지고 가셔도 된다고요. 자, D번 가보겠습니다. Helen exclaimed. Helen이 막 소리치죠? Yes, I love to.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 주세요. 이런 이야기죠. Please thank Anna for me. 저를 대신해서 Anna한테 감사하다고 좀 감사 인사 좀 전해주세요. Both are in such a wonderful condition. 이 두 식물 모두 정말 훌륭한 상태이네요. 너무 잘 키우셨네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Do you have any tips? 좀 어떤 팁이 있으신가요? For keeping them in good shape. 이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팁이 있으신가요? Handing over the bag. 그 종이 가방을 넘겨주면서, 그 가방을 넘겨주면서 줄리아가 대답했죠. I'm not a plant expert. 줄리아 친구, 룸메이트인 친구는 식물 전문가는 아닌가 봐. 그죠? 식물 전문가는 제가 아니지만, but I know. 하지만 저는 알고는 있어요. Anna가 kept them away from windows to avoid direct sunlight. 직접적인 태양빛. 직사광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Anna가 그 식물들을 창밖에서 좀 떨어진 곳에 둔다라는 건 저는 알아요. 식물들이 이게 직사광선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D번 단락이 마지막 단락으로 오는 거 맞습니다. 자, why don't you message her? 그녀한테 메시지를 좀 보내보는 건 어때요? 제 친구 Anna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직접 조언을 듣는 건 어때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She would be happy to offer advice. 그녀는 기꺼이 조언을 해줄 거예요. I will be sure to do that.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헬렌이 말했죠? As he handed over the cash.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보상이 되겠죠. 그죠? 예, 현금을 건네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C, B, D의 순서를 갖고 있는 몇 번을, 그렇지, 2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칭처럼 나머지 세상 하나 다른 건 바로 B가 되겠죠. 헬렌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판매자인 애나를 가리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 정답이요? 줄리아는 I'm not an expert. A plant.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식물 전문가는 아니라고 말을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 맞아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계속 갑니다. 자, 16에서 18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Garcia가요. stood outside front county mall. 이 몰의 밖에 서 있었어요. 자, 누구를 기다리면서? 그의 남동생인 Jeff를 기다리면서요. 자, 그럼 일단 Garcia가 있고 Jeff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Garcia의 밴드는요. 아, 밴드부에서 활동을 하나 봐요. 이 밴드는 have been chosen, 선택되었습니다. To perform at the welcoming ceremony for a large group of students from their sister university in Singapore. 싱가포르에 있는 그들의 자매 학교가 sister universit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 대학에서 온 학생, 근데 그게 정말 대규모의 학생단이죠. 대규모의 학생단을 위한 환영식이 있나 봐요. 그 환영식에서 공연을 하도록 선택되어진 거예요. 이 밴드부의 실력이 꽤 괜찮은 것 같죠? 그죠? 선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르시아가 was hoping to find the perfect clothing. 그때 입을 이제 의상, 완벽한 의상을 찾기를 바라고 있었죠? For the performance, 그 공연 때 입을. 그래서 아마도 남동생인 제프한테 좀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that's why. 그래서 he had asked Jeff. Jeff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남동생한테요. 그럼 부탁한 이 he가 바로 누구였어요? Garcia가 되겠죠? 그래서 A 이렇게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자, 뭐 해달라고요? To help him pick out new clothes. 새로운 옷, 즉 의상이 되겠죠? 그 무대 의상, 공연 의상을 고르는데 도움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Jeff한테 요청을 했어요. So, I'm sorry I'm late. 늦어서 미안해, 형. Because traffic was terrible. 정말 교통이 끔찍했거든. 너무 막혔어. 이런 이야기요. Jeff가 그가 도착했을 때 사과를 했습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haven't waited long. 나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 Garcia가 대답을 했죠. As they entered the lively shopping center. 정말 활기찬 그 쇼핑센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Garcia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쇼핑을 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B번에. The band performance was the first event. 그 밴드의 공연이 첫 번째 행사였습니다. 그 환영식의 첫 번째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상을 고르는 장면이 먼저 나와줘야 되니까 B번 달락 역시 첫 달락으로는 좀 무리가 있어요. C로 갑니다. Garcia가 felt good as he arrived at the concert hall. 역시 여기 지금 의상을 고르는 장면이 아니에요. 콘서트 홀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분이 꽤 괜찮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컨디션이 괜찮았다. 기분이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C번 달락은 역시 이따가 볼게요. 자, D로 갑니다. Are these cool? 자, 이거 괜찮지 않아? 멋지지 않아? Garcia가 물어봅니다. 자, 이제 의상을 보면서
뭔가 찾으면서 야 이거 멋지지 않냐? 이거 쿨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pointing at the pattern rather

skirt, 패턴이 들어간, 무늬가 들어간 빨간색 셔츠와 노란색 바지. 근데 그게 어디서 그가 발견한 거야? 상점에서 발견한 이 무늬가 있는 빨간색 셔츠랑 노란색 바지. 잘 정말 이렇게 뭔가 눈에 띄는 그런 의상을 일단은 물어보는 거죠. I think they are a bit too colorful. 너무 화려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Jeff가 objected, 반대를 하죠. 대신에 Jeff는 골랐어요. A white shirt and black jeans. 하얀색 셔츠랑 블랙 청바지를 골랐습니다. He asked the store clerk, 그러면서 그는 이 가게 점원한테 물어봐요. Don't you think these would look great on my brother? 근데 제 형한테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조언을 구하고 있는 동생의 모습, Jeff의 모습입니다. My brother가 바로 누구겠어요? 의상을 고르고 찾고 있는 바로 Garcia가 되겠죠? The clerk stopped her work. 그 점원이 자신의 일을 잠깐 멈추고 and look at the clothes, 옷을 봤죠? 그리고는 quickly agreeing with Jeff's choice. 그 Jeff의 선택에 재빨리 동의를 해줬어요. Garcia가 bought the recommended clothes. 그래서 어떻게? 추천받은 의상을 구매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요? Maybe I will wear these for tonight's rehearsal too. 그리고 오늘 있을 리허설에도 이 의상을 나는 입어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상 선택 완료가 됩니다. D번 단락이 첫 단락이 되겠죠. 자, 의상 선택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그치, 리허설 때 입을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리허설장, 콘서트 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Garcia felt good.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As he arrived at the concert hall for the rehearsal. 리허설을 위해서 콘서트장에 갔을 때니까 콘서트 홀, 리허설을 위해서 갔다. 오늘 리허설 때 입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where he has new clothes, 새로운 옷을 입고요. His confidence was however, 근데 그의 자신감은 quickly changed. 어떻게 됐어? 아주 빠르게, 재빠르게 변하게 되었어요. 뭘로? To nervousness, 불안감으로. 왜 갑자기 자신감이, 자신만만하던 가르시아가 왜 이렇게 불안하게 됐지? When he thought about how many people would be there.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이제 탁 굳어진 거죠. 이 앞에 사람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이제 불안감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As the rehearsal began, 리허설이 시작되었을 때 he struggled with the rhythm. 그는 리듬과 struggle with 싸우게 되었대요. 그게 뭐야? 막 고분분투하는 거야. 실수도 하겠지. 그지? Making several mistakes. 몇 건의 실수를 하면서, 여러 번의 실수를 하면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리허설의 장면이 바로 어디? C로 오는 거 괜찮고요. 자, 실수를 하고 리듬과 싸우는 건 바로 누구겠어? 그렇지, 가르시아가 되겠죠. 그래서 C도 동일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Tom Garcia's band, Garcia's bandmate. 가르시아의 그 밴드 같이 팀 구성원인 Tom이요. Came over, 다가와서 and put a hand on Garcia's back. 가르시아의 등에 손을 대고 말합니다. Don't worry. 야, 걱정하지 마. I'll be right behind you. 내가 네 바로 뒤에 있을 거야. 야, 우리 뒤, 너 뒤에는 바로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긴장하지 마. 왜 긴장해?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도 역시 누구 뒤에야? 너 뒤에. Garcia인 너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he look at his friend. 그래서 가르시아가 그의 친구 탐을 봅니다. 그리고는 took a deep breath, 아주 심호흡을 크게 한 후에 and started to feel much better. 훨씬 더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죠. 그죠? 자, 이제 어디로 가요? 공연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B로 가겠습니다. The band performance was the first band of this of the ceremony. 그 밴드의 공연이 그 환영식의 첫 번째 순서였어요. The host introduced the band. 그리고 사회자가 그 밴드를 소개했죠. And each member took their place on stage. 그리고 각각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멤버들이 이 무대에서 각자의 자리를 잡았어요. Garcia가 stood at the center of the stage. 그 무대의 중간에, 중심에 섰죠. 자, 그가 연주를 시작했을 때 everyone fell silent. 모든 사람이 다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숨죽이고 듣게 된 거죠. Fascinated by the music. 그 음악에 매료되어서 숨죽이고 있었어요. Garcia의 트럼펫 연주는 was flawless.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when the band was finished, 그 밴드의 공연이 끝났을 때 the audience loudly cheered. 이 관중들이 아주 크게 환호를 했습니다. 쇼가 끝난 다음에 동생인 Jeff가 Garcia인 형한테 다가오죠. It was fantastic. 정말 훌륭했어, 형. I think that was the best performance I've ever seen. 내가 여태까지 봤던 공연 중에서 최고의 공연이었어.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누구예요?
그렇지. 동생인 Jeff가 되겠죠. 그래서 B 이렇게 가겠습니다.

Garcia는 beamed with. beam이라는 게 여러분들 활짝 밝게 예, 웃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ith joy, 기쁨으로 그의 동생의 칭찬에 기뻐서 밝게 웃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DCB의 순서가 괜찮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자, 그러면 DCB의 순서를 갖고 있는 건 몇 번? 그렇지. DCB 5번이 정답이 되겠죠? DBC, DCB, 그죠? DBC가 아니라 DCB. 거꾸로 그냥 쭉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칭 출연에서 나머지 넷과 다른 건 몇 번이야? 아, 맞아요. B만 누구를 가리키고, 동생인 Jeff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형인 Garcia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봤던 지문들에서요, 여러분. 어법상에 봤을 때 좀 특이했던 건, 형용사가 단독으로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8번 한번 가볼게요. 제프는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다. 그래서 미안해 형 이렇게 이야기했지? 괜찮아 라고 가르시아가 이야기했고요. 가르시아는 환영식 공연 무대에 중앙에 섰던 거 맞습니다. 트럼펫 연주를 했죠. 그 다음 밴드가 환영식 공연에서 연주를 마치자 관객을 환호했다. 그래서 the audience cheered, loudly cheered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르시아는 리허설을 앞두고 긴장감을 느꼈다. 원래는 자신감이 갑자기 빠르게 긴장감으로 변했어요. 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긴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번도 괜찮죠? 가르시아는 본인이 가리킨 색상의 옷을 구매했다. 아까 뭘 가리켰다 얘기했어요? Patterned shirt였나요? Patterned red shirt. 무늬가 있는 빨간 셔츠랑 그 다음에 노란색 바지. 그거 입었으면 너무 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형. 흰색 셔츠랑 검은색 이 진. 청바지를 골라서 그걸 입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에 따라서? Recommended. 추천받은 옷을 선택해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이? 그렇지. 5번이 잘못됐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쉬운 이런 문제가 이런 지문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구문들, 우리가 많이 봤던 지각동사의 목적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오는 형태라든가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용사가 단독으로 분사구문을 만든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챙겨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말고도 앞에 분사구문에서 수성형의 분사구문, 특히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delighted, 기뻐서, thrilled, 너무 신나서, excited, 흥분되어서 이런 표현들도 단독으로 나왔을 때 이 주어가 그 감정을 느낀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야? 보통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많이 가져요. interest라는 단어는 흥분시키다, 흥미롭게 하다라는 뜻이고 excite라는 단어는 흥분시키다. 그리고 뭐, embarrass라는 단어는 당황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주체가 어떤 주체가 그 감정을 느끼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PP 형태로 바꿔주셔야 그 감정이 느껴진 그 감정을 느끼는 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보통은 뭐뭐하게 하다 라는 의미가 되므로 주체가 그걸 느끼려면 뭐뭐 된다라는 수동형의 형태가 되어야 그 느낌을 느낀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뭐 3학년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심찮게 많은 형태로 볼 수 있는 구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notify라는 단어 마지막으로 똑똑 복화로 드립니다. 이 note의 not라는 표현이 no, 알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많은 단어들 또 만들기도 하죠. notify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 번 나왔는데 알리다, 통보하다 라는 뜻이고 우리 지문에는 notification, 알림. 앱상에서의 알림이라는 의미로 notification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알림, 통지. 이거 어디에? 그렇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Notify, Notification. 동사와 명사의 형태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Notice라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였죠. Notice는 지각동사격으로 뒤에 목적보호를 형용사로 현재분사를 취하는 동사였습니다. 그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오늘 정말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도 총 5개의 지문 쭉쭉쭉쭉 할 거야.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니까 오늘 봤던 그런 구문들 다시 한번 나타나는지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형용사 분사로 시작되는 구문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자, 제목이 과장님과의 휴가 전 업무 폭탄. 아, 원래 항상 어디를 떠나려고 하거나
1: 네.
0: 집에 가려고 하기 일보 직전에 일이 많아집니다.
1: 맞아요. 아. 특히나 이제 휴가철 되면은 아하. 제 여동생도
0: yes.
1: 같이 일을 분담하는 다른 아하. 동료가 아하. 휴가를 가는 날은 본인은 못 가고 일이 두 배고
0: 아.
1: 그런 게 있더라고요.
0: 항상 뭔가 막판에 벌어져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다면 이거 관련해서 영어 표현들 많이 넣어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네.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1: 어?
0: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가지 줬습니다.
1: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0: 가지 말란 얘기예요.
1: 네.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요런 문장이에요.
1: 아니, 떠나기 전에 이거 다 끝내가 너무 가혹한데요?
0: 가혹합니다.
1: 본인 일 아니라고 해서 well, 조금 약간.
0: 어쩌겠어요.
1: 아, 네.
0: 자, 아쉽지만 이 문장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You guys. Alright,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아,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2: Oh, is everything okay?
1: 아, 그러니까, oh. in English.
2: Yes, please.
1: 그 my boss give the three task.
2: Oh, three tasks?
1: Yes, for me.
2: Oh,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Oh, vacation.
2: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Oh.
1: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2: Huh?
1: 응? 그 three vacation you before done. Three task to me.
2: Oh, she said?
1: She said.
2: Oh,
1: yeah.
2: Oh, man.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Cruel?
2: No, that's cruel.
1: Cruel.
2: You know, bad.
1: Bad.
2: Yeah, I'm glad she's not my boss.
1: Oh, you boss 해. 나, I hate my boss.
2: She's your boss.
1: Oh.
0: 아이고,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사장님 아들이었다고.
1: 정말.
0: 아니 어떻게 할 뻔했어요.
1: 아니 정말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어요.
0: 안 좋은 소문 날 뻔했네요.
1: 큰일 나요.
0: 네. 자 오늘 내용도 직장 영어뿐만이 아니라 네. 이것을 활용해서 생활 영어로 또 승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오케이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4: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3: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4: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네.
0: 한숨이 팍 나오면서
1: uh-huh.
0: 과장님이 방금

0: 업무 세 가지를 줬어.
1: 아, 정말 말만 들어도 가슴이 무겁게
0: 스트레스
1: 내려앉습니다.
0: 오죠?
1: 네, my boss just gave me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나한테 준 거예요?
1: 예, gave
0: 오케이.
1: me three new 업무.
0: 아.
1: 업무인데
0: 세 가지나 일을 주다니.
1: 업무는 직업이랑 달라요. 잡을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업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업무니까
0: 또 분석하기
1: 예,
0: 시작했습니다.
1: 그쵸. 뭔가

0: ASK. 웬만해선 잘 보기 좀 힘든,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슬기 씨는 굉장히 핵심적인 건 잘 잡아냈는데요. 네. 약간, 이거는 당연히 틀릴 리가 없는데 하는 부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1: 그럼요.
0: 뭐냐면,
1: 아유!
0: Tasks. 에서, 왜냐면 세 가지잖아요. 그죠?
1: 세 가지네.
0: Alright.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task라는 단어를 여기 넣었다는 거.
1: 에이.
0: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task라는 단어를 생각 못할 때가 더 많아요.
1: 그쵸.
0: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업무 1이라고 할 때, task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요걸 잘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work를 많이 쓰실 거예요.
1: 저도 work 처음에 right. 생각했는데요.
0: Right. 네. 자, work를 쓰게 되면 이렇게 three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자, work는 일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today I have two works.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1: 아.
0: 네. work는 그냥 일, 개념. task는 그 일 중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예.
0: 예를 들어서 오늘 클라이언트 만나기, 아니면 어떤 보고서 제출하기, 복사하기,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1: 네.
0: 그런 것들은 셀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래서 tasks가
0: 얘네들은 task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개념, 그리고 task는 실제 일, 작업, 하나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오케이? So task라는 거 알아두시면 사실 비즈니스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문장 구조는 복잡한 문장 구조는 아니에요. 꽤나 뻔한 겁니다.
1: 네.
0: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뭐를 줬다. Right? So my boss got just gave me 나에게 줬어요. 뭐를 줬어요?
1: Three new tasks.
0: There you go. 그래서 우리는 이 어순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Okay? 누구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쉬운 거는 to를 안 쓰는 방법이에요. Okay? To 전치사 필요 없이 쓰려면 누구에게 주는지를 먼저 쓰면 됩니다.
1: 네.
0: All right? Give someone 뭐를 something을.
1: 아.
0: Right? 그런데 이거를 to를 쓰게 되면 이 어순이 또 바뀌어요.
1: 네.
0: 흔히 형식이라고 하죠.
1: 음흠.
0: 그래서 give something, 뭔가를 준다. 그러면 누구에게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1: To.
0: 그래서 to someone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더 훨씬 편하죠. 그렇죠? 얘가.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줘요. 숙제를. 이걸 한번 해볼 텐데 마유가 우리에게 줬어요. 과거형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1: Mayu gave us
0: 숙제를.
1: Homework.
0: 전치사 없었죠?
1: 아.
0: To 없었습니다. 자, how about this?
1: 네.
0: 뭐, 명령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녀에게 줘.
1: Give her.
0: Give her.
1: Yes.
0: Give her. 자, 칭찬 영어로 뭔지 아세요? C로 시작하는 건데요.
1: 그래요?
0: 음,
1: 칭찬은 P로 시작하지 않나요?
0: Praise you mean?
1: 예.
0: 말고 그거 알 줄 알았는데 C라고 시작해서 compliment입니다.
1: 아, compliment. 들어는 봤어요.
0: 네. 그러면은 칭찬을 많이 해주자는 의미에서 복수로 써볼게요.
1: 예.
0: 그녀에게 칭찬들을 줘. 그러면
1: 그녀에게
0: 칭찬들을 줘라.
1: Give her compliments.
0: That's it.
1: No.
0: Give her compliments. 이렇게 되는 거죠.
1: 사실
0: 이 뒤에 거, 두 번째 거는요, 이 패턴을 익혀둬도 좋아요. Give someone compliments. 이러면 누구에게 칭찬해준다.
1: 아,
0: 성원입니다.
1: 칭찬 좀 해줘.
0: 그거를
1: 이렇게.
0: 영어에서는 칭찬을 주라고 해요.
1: 아.
0: Okay? Alright, so,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1: 네.
0: 칭찬 요거 알아두면 좋겠죠, 그쵸?
1: 네.
0: 이 praise라는 단어를 아까 쓰셨는데, 걔는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Praise는, 이렇게 너무너무 크게,
1: 칭송.
0: That's right.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얘가 더 잘 어울립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Mayu gave us homework.
1: Mayu gave us homework.
0: Give her compliments.
1: Give her compliments.
0: 본문도 갈게요.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1: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0: 오케이. 자, 그랬는데 직장 동료가 이걸 아는 거예요.
1: 근데
0: 너 3일 있다가 휴가 가잖아. 이걸 어떻게 다 끝내? 이러면서.
1: 휴가 전에 끝내야 될 일들을
0: 프로젝트가 세 개나 있는 거예요.
1: 아, 과장님이 그냥 다 그냥
0: 그렇죠.
1: 몰아주신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But you were going on vacation. 여기서 끊어볼까요?
0: You're going on vacation. 이게 뭐예요?
1: 너 휴가 가잖아.
0: 가잖아.
1: 네. 휴가에 이제 들어가잖아.
0: 들어가잖아.
1: 뭐 이런 거.
0: 오케이, 오케이.
1: 네.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0: 아,
1: 이거 우리 있다가 거의 한 68번 정도 한 느낌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거 틀리지 않으려고 in을 제가
0: okay.
1: 써볼게요.
0: 자, 아마 처음 오늘 처음으로 왕초보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은 네.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0: know. Mm-hmm. So,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Yeah.
0: 정답? Mm-hmm. 맞습니다. There you go. 자, in이라고 하면 3일 내에 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 그쵸.
0: 그 내에 가는 거는 in less than이라고 쓴다던가 아니면 within을 쓴다던가 해야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in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뭐냐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을 지금으로부터 딱 채우고 고시점에 라는 뜻이에요.
1: 그러면 그만큼을 있어야겠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in 3 days는 3일을 꽉 채우고 그때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You know what I mean?
1: Yeah.
0: Right. Okay. So, 예를 들어 3시간 있다가 그러면
1: 3시간 있다가 in 3 hours.
0: 그렇죠.
1: Mm-hmm.
0: 5분 있다가
1: in 5 minutes.
0: 7년 있다가
1: in 7 years.
0: That's right. Okay. So, in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간 얘기할 때 딱 맞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Mm-hmm.
0: Okay? So, 근데 3일 있다가 you're going on vacation. 아마 덩어리 표현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Go on vacation. 이게 휴가를 가답니다.
1: 예.
0: Go to를 쓰지 않아요. 왜 to면, to를 쓰면 안 될까요?
1: on이 있잖아요.
0: 네? 아니, 잠시만요.
1: on이 있는데 to를 왜 써요?
0: 아니, on을 빼고 네. 그냥 go to vacation. 이거는 왜 안 될까요?
1: Go to vacation이요?
0: 네.
1: 그거가...
0: 그렇게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Go to vacation.
1: To vacation.
0: 왜 말이 안 될까요?
1: 베케이션이 장소가 아니어서?
0: 그렇죠.
1: 우와!
0: That's right.
1: 우와!
0: 베케이션이 destination, 이런 목적지가 아닌데 왜 vacation 한테 간다? 이거 아니죠.
1: 그렇구나.
0: 그렇죠. So vacation을 타고 간다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So go on vacation. 자, 예를 들어서 나 휴가 못 가. 올해 너무 바쁜가 봐요. 나는 휴가를 못 가.
1: Oh, I am not...
0: 못 간다. 할 수 없다.
1: I can't go on vacation.
0: That's it.
1: Oh.
0: I can't go on vacation this year.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go의 과거 뭐예요?
1: Went.
0: Went. 그러면 그들은 휴가를 갔어. 지난주에.
1: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0: There you go.
1: Yes.
0: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Yep.
0: Just like this, you know? Okay, so 휴가를 가는 딱 동작을 강조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1: Yeah.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can't go on vacation.
1: I can't go on vacation.
0: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0: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조금 더 고급 영어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1: 네.
0: Go on vacation은 딱 휴가를 가는 동작 강조라고 했었죠?
1: 예.
0: 그래서 휴가를 가다예요. 가다, 갔다 이런 느낌. 근데 go 대신에 비동사를 쓰면 이미 휴가를 온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한참 즐기고 있는 상태를 강조할 때는 비동사를 쓰게 됩니다.
1: 비가 그 상태가 되다 뭐 이렇게 쓰는 건데 be on vacation이면 어쨌든 휴가인 상태다.
0: 그렇죠.
1: 아.
0: Okay? 누가 전화했을 때 너 어디야 했을 때 이미 한참 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I'm on vacation. I am on vacation인 거예요. I go on vacation이 아니라. Okay?
1: 네.
0: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But you a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0: Alright, 자, 그랬더니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1: She was like, it before you leave. 오, 떠나기 전에
0: 네.
1: 이렇게 끊어볼까요?
0: 네.
1: 떠나기 전에 그걸 끝내.
0: 네. 보스가 지금 여자분인 거예요. She, right? Was like, 끝내? Before you leave, okay.
1: 끝내.
0: 네.
1: 끝나다. 끝나다니까
0: end.
1: E-N-D. 그쵸? And it before you leave.
0: 네. 아,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1: 예.
0: 조금 다릅니다. 바로 F로 시작하는 단어. 바로
1: finish.
0: 생각났죠?
1: 정답.
0: finish 한다는 거는요, 뭔가 과정을 쭉 진행한 다음에 맞춰라 라는 느낌이 더 들어가게 돼요. And는 네. 왠지 더 이상 하지 마라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편이에요.

0: So finish it. 다 끝내라. Before you leave. 자, 여기 지금 뭐 하기 전에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 있거든요. 어디 있을까요?
1: Before.
0: Before, right? 네. So before 뒤에는 뭐 before 3 o'clock, before Monday, yeah.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you leave는 뭐예요? 얘는 문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너가 떠나다.
1: 네.
0: So before 뒤에는 평소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Right? 그러면 평소문이기 전에, 내가 떠나기 전에.
1: 오호.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먹기 전에, 그럼 어때요?
1: Before you eat.
0: 그러면 다시 한번 당신이 떠나기 전에 이거는요?
1: Before you leave.
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자, 문장 만들어 보세요. 손 씻어. 너 먹기 전에. 그럼 일단 너의 손을 씻어라.
1: Wash your hands.
0: 당신이 먹기 전에. Before you eat.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나한테 전화해. 너 떠나기 전에. 이거 말 많이 쓰잖아요. 야,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 준비해야 돼. 이런
1: 그치,
0: 느낌.
1: 그치.
0: So, 나에게 전화해라.
1: Call me.
0: 당신이 떠나기 전에.
1: Before you leave.
0: That's it.
1: 아.
0: 자, before가 굉장히 위대해요. 왜냐하면 문장이 거의 두 배가 되죠, 그렇죠?
1: 네.
0: So 얘도 확장 패턴입니다. 저는 좀 나눠놨거든요.
1: 네.
0: 그래서 before 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급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해볼게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1: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0: Call me before you leave.
1: Call me before you leave.
0: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이상한 거 하나 나와 있잖아요.
1: 저도 그것 때문에.
0: Right.
1: 그녀는
0: 마치
1: 뭐 같았어.
0: 뭐 같았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았다.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어민들이 굉장히 그 약간 습관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Oh, she was like, I'm so pretty. 이렇게 한 거는요. 사실은 she said she was so pretty.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엄청 예쁘다고.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이렇게 흉내내는 거 있죠.
1: 에.
0: 남의 목소리나 말투나 분위기 이런 거를 같이 흉내를 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걸 굉장히 좀 즐겨하는 편이에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기가 배고프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 원어민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기는 마치 배고파 이러더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딜리버리를 위해서 하는 게 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네요. She was like, 그녀는 마치 이랬어. 이렇게
0: 보여줍니다.
1: 이렇게 연기하는 것처럼.
0: Exactly. Right.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원어민들이 대화하는 거나 영화 같은 거 보면 she was like, you know, 뭐 이러면서
1: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많이 들어봤죠.
1: 네.
0: 이게 딱 그런 케이스예요.
1: 그 의미였군요. 이제 알았네요.
0: That's right.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1: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There you go. 그래서 만약에 기분이 나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되게 못되게 말을 하겠죠. 일부러.
1: 네, 그렇죠.
0: 상대방한테.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1: 네.
0: 잔인하네.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다행이다.
1: 왜요?
0: 지금 느낌이 나의 문제는 아니니까.
1: 세상에. 이거는 네. 거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위로는 못할 망정.
0: Right.
1: That's, I'm glad. 나는 기뻐. She's not my boss. 내 보스가 아니라서.
0: That's right.
1: 네. 그러면 잔인하네. 잔인하네니까 이건 어쨌든 끔찍하네. 정말 너무 싫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러면 저는 That's terrible.
0: Terrible.
1: 예. 네.
0: 오케이. Okay.
1: 요쪽 부르는 이거밖에 모르고 이제 반대 방향은 excellent밖에 모르는.
0: 지금 얼핏 들었을 때 옵션이 되게 많으신 줄 알았어요. 오케이. Okay. So, 네. That's terrible. I'm glad she's not my boss.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다른 단어를 가져왔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1: 오.
0: Terrible. 끔찍하네. 아주 형편없네. 안 좋네. But 오늘은
1: cruel.
0: 들어보셨나요?
1: Cruel 뭐죠?
0: 자, C-R-U-E-L. 왕초보 영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단어인데요. 이게 정말 잔인한이라는 뜻입니다. 남한테 정말 너무 못되게 굴거나 right? 힘들게 굴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잔인한 그런 행위라든가
1: 네.
0: 이 말할 때 다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cruel이에요.
1: Cruel이
0: 아니고요. Cruel.
1: Cruel.
0: Alright, so 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Okay, so cruel 하네. I'm glad she's not my boss. 자, 여기서도 패턴이 하나 또 있죠?
1: 예.
0: 바로 얘입니다.
1: Mm-hmm.
0: 물론, I'm glad는 정말 말 그대로 기쁘다.

0: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기쁘다. 그런데 또 I'm glad 같은 경우에는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네. 이런 뉘앙스로 많이 씁니다. 네. So 여기 지금 she's not my boss, right? 그녀는 내 보스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 보스였으면 엄청 안 좋은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어서 참 다행이구나.
1: 그쵸.
0: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면 I'm glad 뒤에 평소문만 여러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도가 되는 느낌. So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다행이다. 내가 그걸 좋아해서.
1: I'm glad you like that.
0: You like it, right?
1: Like
0: so
1: it.
0: I'm glad you like it. How about this? 다친 거는 hurt 됐다고 해요. 형용사로
1: 네.
0: hurt.
1: hurt.
0: 나 기뻐. 혹은 다행이야. 그녀가 hurt 되지 않아서, 다치지 않아서.
1: I'm glad she is not hurt.
0: Right. So 형용사로 hurt. So I'm glad she's not hurt. 이렇게 쓰면 다행이다. 이런 느낌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쁘다고 느껴주시면 돼요. 오케이?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lad you like it.
1: I'm glad you like it.
0: I'm glad she's not hurt.
1: I'm glad she's not hurt.
0: 네, 자, 우리가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가 대표적으로 I'm glad도 있고요.
1: 예.
0: 예전에 우리가 조금 오버해서 했었던 어우 참 다행이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게 있었을까요?
1: Fortunate.
0: 말고 자 Thank
1: God.
0: Yes.
1: Oh.
0: Thank God or Thank goodness.
1: Thank goodness.
0: 이런 것들. 오늘은 Thank goodness를 제가 뭐 가져왔는데 Thank God도 정말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일부러 해석을 할 때 참 다행이다 할 정도로 오버스러운 액션에 더 가깝습니다.
1: Yeah.
0: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 정도면 예를 쓰는 거 추천이에요. 하지만 다행이네 좀 가볍게 쓴다면 I'm glad 쓰시면 되겠고요.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1: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0: There you go.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1: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2: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3: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2: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입했던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Give someone something.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그녀에게 칭찬을 줘. 결국에는 칭찬해줘입니다.
1: Give her compliments.
0: Compliments. There you go. 마유가 우리한테 숙제를 줬어.
1: Mayu gave me homework.
0: 우리에게?
1: Mayu gave us homework.
0: 그렇죠.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자, 과장님은 그냥 my boss라고 하시면 됩니다. My boss가 방금 나에게 줬어. 일단 어떻게 해요?
1: My boss just gave me
0: 세 가지의 새로운 일들을
1: three new tasks.
0: 그렇죠. 읽어볼게요.

0: Give her compliments. Mayu gave us homework.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Alright, 다음 패턴은요? Before doing something, right? 네. 이거는 근데 사실은 평서문으로 쓰셔야 돼요. Okay? 나중에는 ing형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Okay? 자,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
1: Call me.
0: Alright? 당신이 떠나기 전에.
1: Before you leave.
0: There you go. 두 번째, 떠나기 전에 다 끝내. 그걸 다 끝내. 해보세요.
1: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그렇죠. Finish it before you leave. 숙제 같은 거, 그렇죠? 자, 먹기 전에 손 씻어.
1: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0: 오, 좋아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읽어볼게요. Call me before you leave. Finish it before you leave.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3: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2: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3: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5: Oh,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4: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5: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Yes. 수고하셨습니다. 네. Good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무조건 그걸 끝내자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t's finish it no matter what.
0: There you go. No matter what. 무조건이죠.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1: 네.
0: Before 그리고 평서문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나가기 전에 숙제해. 그죠? 아이한테 나가기 전에 숙제해.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꾸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매강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이메일입니다.
0: 네, 이메일입니다. 전자우편 이메일인데요.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들으면서 또 서로 다른 의견을 접할 수 있어서 재미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요, 어제와 그제 봤던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opic. I feel like email is outdated.
0: 네, 저는 이메일이 구식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바로
1: Kayla from the USA.
0: 네, 케일라 씨고요. 케일라 씨의 요약 문장을 그럼 만나볼까요?
1: Okay. 케일라 씨, 나와주세요.
2: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0: 네, 케일라 씨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1: So Kayla said,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0: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 Yeah, depends on your line of work.
0: 네, 정말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도 공감을 하면서 또 이메일도 많이 쓰고 있어서 반반인 것 같은데 I personally feel like 언제나 의견을 말할 때, 자신의 경험을 말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personally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1: I personally think, 네. I personally feel like.
0: 네, 이렇게 말하면 아, 저는,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가 되니까요.
1: I'm not saying it's like this, but this is what I think.
0: 네, 네. 그래서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이메일이 좀 구식인 것 같고 좀 옛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 복습해 볼까요?
1: Sounds great.
2: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or explaining a wordy situation. But I really feel like it has become a little bit outdated and now is only used in certain specific situations or spam. What do you guys think?
1: 네, 오늘의 핵심 어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구식인 outdated. 아까 핵심 내용으로도 소개를 드렸고 요약 문장에도 나왔었죠. 구식인 그리고 서명 signature. 여기서 말하는 signature 이 서명은 어떤 걸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냐면 이메일 밑에 보면 어디 어디에서 보냈음 아니면 자기 소개 같은 거 그걸 얼마든지 맞춰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이메일 밑에 하단에 항상 붙어서 가는 그 부분을 signature라고 부릅니다. 꼭 진짜로 이름 서명 사인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도 가리킬 수 있고요. 이두 가지를 먼저 발음 연습을 해보죠.
2: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outdated. Outdated. Outdated. Next we have signature. Signature. Signature. Great. Let's look at some more vocabulary words.
1: 그 다음으로 evolve라는 단어 나옵니다. evolve, 진화하다 또는 어떤 것이 발달하다. 생명체, 생물을 가리키면서 evolve라고 하면은 진화 쪽이 되겠고, 기술을 이야기할 때는 진화라기보다는 발달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황한 wordy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발음 연습 간단하게 해볼게요.
2: Next we have evolve, evolve, evolve. And lastly we have wordy, wordy, wordy. Grea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Kayla'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0: So this might just be my own personal opinion, but I feel like email has kind of become a bit outdated. For example, I remember when emails first kind of became a thing. I was quite young, but everybody got one at the time. And we really used them almost like a messaging, like a messenger program. We would send emails to each other. We'd have these cute little sign, like signatures at the bottom, and you just check in to see with your friends what they were doing for the weekend. But then as technology evolved, we got instant messengers and then text messaging and then messaging apps. And now I feel like I only really use email for business-related purposes, for maybe messaging a company or sending documents or, explaining a wordy situation. But I really feel like it has become a little bit outdated and now is only used in certain specific situations or spam. What do you guys think?
2: I definitely agree for personal usage.
1: 맞아요.
2: I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I mean, I feel like there are apps that you can use that are better than
1: 네.
2: email.
1: 정말 사람마다 스타일이 아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어떤 행사에서 누군가와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문자로 연락이 와서 I got this text message asking me for my email address so she could send me the photos.
2: She didn't just send you the
1: 네.
2: photos via text
1: 그러니까요.
2: message?
1: 이만큼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문자가 와서 사진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I got the photos, which were great, but
2: Great.
1: I guess it really depends on the person.
2: That's true. Oh, that's interesting. I've not experienced
1: So
2: that.
1: it's something that you would never do. 메간 선생님이라면 절대 그렇게는 안할것 같아요.
2: No.
1: 자, 그러면 첫 줄로 돌아가서 문장을 다 공부해 볼까요?
0: So this might just be my own personal opinion, but I feel like email has kind of become a bit outdated. For example, I remember when emails first kind of became a thing.
2: So this might just be my own personal opinion, but I feel like email has kind of become a bit like outdated.
1: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So this might just be my own personal
2: Personal
1: opinion.
2: opinion.
1: 이게 지금 굉장히 길게 풀어서 해준 표현인데, 한 단어로 줄이자면 그냥 personally,
2: Personally.
1: 제 생각에는 이거예요.
2: Or
1: 그래서
2: you could say personally speaking.
1: personally speaking, 제가 개인적으로 말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의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라는 말을 앞에 덧붙여 준 다음에, But I feel like email has kind of become, 좀 그렇게 된것 같다. A
2: A bit.
1: bit, 약간, like, outdated.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2: Yeah,
1: 느낌이
2: she's being
1: 느껴져요.
2: very careful,
1: Yeah.
2: right?

0: Not to offend anyone.
1: Yeah.
0: 그래서 구식인이라고 하는 단어.
1: Outdated.
0: 네.
1: Outdated.
0: 예문 하나 준비했습니다.
1: Okay. For example, I see this message all the time on my computers and devices. The software is outdated.
0: 소프트웨어가 오래된 버전입니다. 또는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라는 거죠. There's a new version out.
1: Yes.
0: So please update your software.
1: Please update.
0: 네.
1: So many updates these days.
0: 업데이트 할 거 많죠. 업데이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서 outdate하고 update 그 데이트 있잖아요.
1: Yeah.
0: 이 데이트가 날짜를 가리키는 그 데이트예요.
1: Yeah. 그래서 so think of outdated, right? The date has already passed.
0: 날짜가 지났어요.
1: Yeah.
0: 네.
1: But update, you gotta make it more, you know, you gotta raise it up a little bit.
0: 올리는 거죠.
1: Yeah.
0: 버전을 업 시켜서 아무튼 최신 버전으로 만드는 것은 업데이트라는 동사. Outdate는 이렇게 과거분사 형태로 쓰여서
1: mm-hmm.
0: is outdated 아니면 become outdate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 Mm-hmm.
0: 다음 문장 볼까요?
1: Yeah, she says, for example, I remember when emails first kind of became a thing.
0: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I remember when 이랬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Emails first kind of became a thing.
1: Mm-hmm.
0: 자, become a thing 이야기해 볼까요?
1: Right. It means it became popular. People started using it.
0: 그렇죠.
1: Right?
0: Become a thing이라고 하면 become popular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yeah.
0: It's a thing.
1: Yeah, people do it.
0: 네, 맞아요.
1: You know, it's not just me. Everyone does it.
0: 뒤에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It's a thing that people do these days.
1: Yeah.
0: Yeah, it's a thing. 아니면 우리 회사는 뭐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런 거 하곤 해.
1: Yeah.
0: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1: Yeah,
0: it's a thing that we have.
1: It's a thing that we have. Yeah. Or it's our office thing.
0: Yeah.
1: It's our thing.
0: It's our company thing.
1: Yeah.
0: It's a thing at our company. 이렇게 a thing이라는 것 자체가 인기가 있거나 흔한 어떤
1: yeah.
0: 활동 패턴 아니면 트렌드를
1: or, yeah, some type of culture or
0: yeah.
1: something too.
0: Yeah.
1: Right? It's a thing here in Korea. Mm-hmm. Right?
0: 맞아요. Okay.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was quite young, but everybody got one at the time. And we really used them almost like a messaging, like a messenger program. We would send emails to each other.
1: I was quite young, but everybody got one at the time.
0: 그러니까 이메일이 became a thing. 처음 흔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 I was quite young. 저는 아주 어렸었는데 but everybody got one at the time. 그 당시에 모두가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어요. Everybody got one. 여기서 말하는 everybody got one이라는 것은 they made one
1: yeah.
0: or they had one.
1: Oh yeah, they made or had an email account.
0: 네,
1: right?
0: 모두가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서 갖고 있었어요.
1: Or signed up for an email account.
0: 가입한 거죠.
1: Yeah.
0: 그리고
1: she says, and we really use them almost like a messaging, like a messenger program.
0: 네, 여기에서 케일라 씨가 저도 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 메시지하고 메신저 이거 헷갈려서 발음 섞일 때가 있었는데 케일라 씨도 똑같은 실수가 나왔네요. 메시징이라고 해야 되는데 메신저처럼 메신징처럼 살짝 됐죠.
1: Yeah.
0: 그럴 수 있어요.
1: I do that sometimes.
0: 네, 그래서 우리는 we really used them 여기서 them은
1: the email accounts.
0: 네, 이메일을 almost like a messaging 뭐 프로그램 이렇게 하려다가 말을 바꿔서
1: messenger.
0: 프로그램 이제 메시징 하기 위한 메시징 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그거를 또 메신저 앱이라고도 부르니까
1: They're both.
0: 네, 메신저 프로그램처럼 이메일을 썼었어요. 이렇게 띵 올리면 바로 또 답장하고
1: That's true.
0: 그 당시에는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없었으니까
1: yeah.
0: 네.
1: Mm-hmm.
0: 그래서
1: She says next We would send emails to each other
0: 우리는 서로에게 이메일을 보내곤 했습니다. We would라는 것은 가정해볼 수도 있고 과거에 반복적으로 하곤 하던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We'd have these cute little sign, like signatures at the bottom, and you just check in to see with your friends what they were doing for the weekend. But then as technology evolved, we got instant messengers, and then text messaging, and then messaging apps.
1: We'd have these cute little sign like signatures at the bottom.
0: 여기서도 이제 앞에 문장에서는 we would였는데 여기서는 with 이렇게 발음 줄여서 해주셨고요. We'd have, 예, we'd have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고

0: 있곤 했다. These cute little sign이라고 하려다가 원래는 이제 sign보다는 이렇게 말하죠.
1: Yes, signature.
0: Signature.
1: Signature.
0: 네, 그래서 서명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Mm-hmm. 어디에? At the bottom of each email. 그래서 이메일 설정에 가면 지금도 있죠. 밑에
1: yeah.
0: 이제
1: 누구 누구 드림.
0: 네, 누구 누구 드림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명언이라든지
1: All
0: 이런
1: right.
0: 것들 넣을 수가 있는데.
1: Reach for the stars. 네. Megan.
0: 그리고 이제 링크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는 그 부분. 여기에 그런 것들을 넣곤 했고 그것도 mm-hmm. 일종의 문화잖아요.
1: Yeah.
0: 그리고
1: And you just check in to see with your friends what they were doing for the weekend.
0: 네, 주말에 뭐 하는지 이제 친구들하고 확인을 하기 위해 연락을 이메일로 했다. You just check in. Check in. 일반적으로 check in 하면 호텔이 떠오를 수 있어요.
1: Check into 네. your hotel 네. or at the airport for your flight.
0: 네, 그런데 check in to see with your friends 이렇게 말하면 그냥 친구들이랑 check with your friends.
1: Yeah, you check in with someone. You just kind of see how they're doing. 네. See what they're doing.
0: 뭐 하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앞으로 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연락해서 확인하는 mm-hmm. 과정입니다. What they were doing for the weekend. 아니면 what they were doing on the weekend도 mm-hmm.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 Mm-hmm.
1: But then, as technology evolved, we got instant messengers, and then text messaging, and then messaging apps.
0: 발달하다, 진화하다.
1: Evolve, evolve.
0: 네, 그러다가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곤 하다가 technology, 기술이 발달하면서 we got instant messengers, instant messenger 프로그램들 생겼고 then mm-hmm. text messaging, 문자 메시지라는 것이 생겼고 mm-hmm. and then messaging apps, mm-hmm. 그 메시지 보내는 앱들이 생겼어요.
1: That's very true.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now I feel like I only really use email for business-related purposes, for maybe messaging a company or sending documents or, you know, explaining a wordy situation.
1: And now I feel like I only really use email for business-related purposes.
0: 그리고 이제는 I feel like I only really use email. 이메일을 이런 목적으로만 진짜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Mm-hmm. For business-related purposes. 네,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 같대요. Mm-hmm. 예를 들어서
1: For example, for maybe messaging a company or sending documents or, you know, explaining a wordy situation.
0: 네, 예를 간단하게 들고 있는데 messaging a company, 어떤 회사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right. or sending documents, mm-hmm. 서류를 보내거나 right. or, you know, explaining a
1: wordy situation.
0: 네,
1: wordy.
0: Wordy situation. Wordy 하면 이제 word가 많은 거.
1: There's a lot of words.
0: Yeah, there are a lot of words mm-hmm. that you have to convey.
1: Yeah.
0: 네, 전달해야 되는 게 많아요.
1: Yeah, it's a very, you know, complex situation.
0: 네, 그래서 장황한 상황을 설명해야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문자로 보내면 또 뭐 전달하기도 힘들 수도 있겠고 뭐
1: right.
0: 캡처해야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메일로 보낸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 볼까요?
2: But I really feel like it has become a little bit outdated and now is only used in certain specific situations or spam. What do you guys think?
1: But I really feel like it has become a little bit outdated and now is only used in certain specific situations or spam.
0: 네, 그럴 때 쓰는데 이제 앞에 예를 든 거를 마치고 But I really feel like it has become a little bit outdated. 근데 정말로 좀 구식이 된 것 같고 mm-hmm. And now it is 라고 하지 않고 그냥 is 라고 했습니다. Mm-hmm. 이렇게 할 수 있죠?
1: Yeah.
0: 앞에 it가 나왔으니까. is only used in certain specific situations, 특정 상황에서만 쓰이거나 or spam.
1: 네.
0: spam 용도로만 쓰이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마지막 문장.
1: Lastly, she asks us, what do you guys think?
0: 네, what do you guys think?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what do you say, what do you think 할 때는 you가 강조가 되죠.
1: Mm-hmm. What do you think?
0: 네, 심지어 그냥 how are you 같은 경우에도 제가 먼저 how are you 라고 물었으면 대답한 다음에
1: how are you?
0: you 라고 이렇게 두 번째로 올 때라든지 uh-huh.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너는 이라고 할 때는 you가 항상 강조가 돼서 읽혀집니다.
1: That's right. Okay,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So this might just be my own personal opinion, but I feel like email has kind of become a bit outdated. For example, I remember when emails first kind of became a th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머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도 시제 공부할 거고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단순 미래가 되겠습니다. 미래 시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동사 앞에 will 붙여주면 돼요 라는 생각 지금 하고 계실 텐데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장도 아주 간단한 거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먼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will finish my project this weekend. 어렵지 않죠. 특히나 will finish. 아, 이 부분이 이제 이 동작이 미래에 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신다면 문장 자체, 이 문장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부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어? 선생님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미래에 관련해서 생김새와 특징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생김새는 우선 정말 간단합니다. will 적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 동사 원형 넣어주면 되죠. 재밌는 점은 will 말고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바로 be going to가 되겠습니다. be going to 다음에도 동사 원형 넣어주면 역시나 미래를 표현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재밌는 점은요. 근데 요 will과 be going to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의미의 차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제가 진짜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will하고 be going to 둘 다 미래를 말하는 건데 그래도 의미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10번 중에 9번 정도는 will이나 be going to나 의미상의 차이 없습니다. 10중 8구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번에 한 번쯤은 요 의미의 차이를 우리가 구별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will 같은 경우는 이게 명사로는 의지라는 뜻이 또 있어요. 참고를 해서 아 will로서 뭔가 미래를 말하면 화자의 의지나 의견, 그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경우일 수가 있고 또는 어떤 그 결정이 돼 지금 내린 결정, 그 순간에 내린 결정 같은 걸 말할 때는 be going to보다는 will을 조금 더 선호하는구나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매번 아닙니다. 매번 그런 게 아니라 10번 중에 한 번 정도 그래도 두 개를 구별하자 하면은 요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다르게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증거에 의한 예측, 그냥 내 의견으로 찍는 게 아니라 뭔가 근거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경우나 계획, 즉 지금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예전에 내렸던 결정에 의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는 경우 be going to를 더 선호하네 라는 생각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비교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will과 be going to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 예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제가 시나리오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회사의 대표인 거예요. 굉장히 큰 회사의 대표고 그리고 인사 뭐 팀장님이 인사 부장님이 저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님 이번에 누구 승진시키실 거예요? 라는 질문에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답을 한다고 치면요 한번 이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I will promote Susan. 뜻은 나는 수잔을 승진시킬 거예요 라는 뜻이 되는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요 이 결정 수잔을 내가 승진시키기로 했다라는 이 결정 지금 내가 내린 거다. 나한테 지금 물어봐서 내가 여태까지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수잔을 승진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뉘앙스가 묻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will을 쓰면 이렇게 지금 내가 이 결정을 내렸다는 뉘앙스를 우리가 전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과 살짝 다르게 똑같은 의미인데 be going to를 써서 이 분

당장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거죠. 누구 승진시키실 거예요? 라는 문장에 I am going to promote Susan이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말 해석은 똑같습니다. 나는 수잔을 승진시킬 거예요. 라는 우리말 해석 자체는 똑같으나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아, 저 결정을 지금 내린 게 아니라 조금 고민을 미리 하셨구나.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 내가 질문하기 전

더 봐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축구 경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I think Korea will win this game 이라고 말하면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이 게임이 이길 것 같은데 정도의 뜻이 되죠. 어떤 그 미래를 우리가 뭔가 예측해 본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한국이 이 게임이 이길 것 같아. 포인트는 will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특별히 근거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야. 내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냥 내 기분에는 그럴 것 같아. 라는 뉘앙스로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be going to로 바꿔주면요. 다 똑같아. 근데 be going to로 바꿔주면요. I think Korea is going to win this game. 이렇게 말하면 우리말 해석은 똑같아요. 한국이 이 게임 이길 것 같아요. 라는 해석 자체는 바뀐 게 없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뭔가 근거가 있나 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미 지금 축구 경기 3분 남았는데 4대 0에 우리가 이기고 있어. 그러면 이기겠죠. 웬만하면 3분 동안 역전당할 일은 없으니까. 요런 경우 아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래서 한국이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증거에 의한 예측으로서 저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이런 차이 기억해 주세요. 영장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치즈 피자를 먹겠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 상황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식당에 간 겁니다. 그리고 주문을 지금 하는 건데 메뉴를 받고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 지금 결정한 거예요. 내가 치즈피자 먹어야지 라고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먹겠어요가 아니라 조금 더 영어스럽게 저는 치즈피자를 주문할게요 라는 문장 자자 지금 결정한 거죠? 영작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주어는 I로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눈치채셨어요? 내가 지금 내린 결정을 말할 때는 will을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해서 I will order. 내가 주문할 겁니다. 나는 주문할 거예요. 뭘 주문할 거예요? The cheese pizza 라고 말해주면 아 아까까지는 별 생각 없었는데 메뉴 보니까 치즈 피자가 지금 땡기나 보네 라는 식의 인식을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떤가요? 내일 해변가에 사람이 붐빌 것 같아요. 이것도 시나리오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새 사람들이 날씨가 좋아서 해변가에 막 자주 갔었어. 안 그래도 항상 붐비다가 지난 이틀 비가 와서 사람들이 해변가를 못 간 거예요. 근데 내일 날씨가 다시 좋대. 그러면 이제 못 갔던 것들 이제 참았다가 다시 해변가에 사람들이 쫙 몰릴 거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문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렇죠. be going로 써주는 게 맞겠죠.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the beach 해변가가요 is going to be crowded. 붐빌 것 같아요. 언제요? Tomorrow. 내일요. 이렇게 문장 만들어주면 조금 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맥락에 맞게끔 영작한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은 진짜 간단했습니다. I will finish my project this weekend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이 문장 나는 이번 주말에 프로젝트를 끝낼 거예요 라는 뜻이고 앞에서 이제 will과 be going to만 공부했으니까 아 그러면 이 결정을 지금 내린 건가 이런 식으로 will과 be going to마다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해석해보는 것도 뭐 재미있겠지만 기억하세요. 10중 8구는 사실 will과 be going to 그렇게까지 큰 의미 우리가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구별을 할 때는 구별을 해야 할 때는 저런 맥락상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하셔서 오늘의 내용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Hi everybody! Today we are also going to work out with our little dog or any other heavy objects. So let's get to it!
1: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반려견 또는 조금 무게가 있는 물건 이용해서 같이 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일단 영어 공부 먼저 하고

하실 거죠? Let's go. Don't be late, okay? Are you crazy? I would never be late for school. You're late all the time. I'm always on time. You're making things up.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어표현은 on time이랑 in time 비교해드릴 건데요. On time, in time.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한국말도 제 시간에 라는 뜻이 있고 시간 안에 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게 비슷하게 들리긴 하는데 엄연히 다른 뜻이 있잖아요.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것과 제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하는 것과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것은 약간의 느낌이 다른데요. 딱 오늘 그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Don't be late, okay?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 늦으면 안 돼. 늦지 말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Are you crazy? 야, 미쳤어? I would never be late for school. 이럽니다. 나는 절대 학교에 늦을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You're late all the time. 이러죠. 너 맨날 늦잖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m always on time. 이러죠. 나 항상 어디 갈 때 제 시간에 도착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m always on time. 나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해. You're making things up. 이럽니다. 너가 지금 막 지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m always on time. 이러면 난 항상 어디 제 시간에 도착하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on time, 제 시간에 라는 뜻 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대화도 살펴보러 갈게요. Will you be back in time? How many hours do I have? 2? Then yes, but I won't be able to be back sooner than that. 네, 이제 in time 살펴보도록 할게요. Will you be back in time?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겠어? 이러죠. 시간 안에, 제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는 건 on time의 느낌이지만 in time은 시간 안에 그 전이 얼마나 됐든 어쨌든 시간 안에는 도착한다는 뜻이죠. How many hours do I have? 이러죠. 그럼 내가 시간 여유가 얼마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two 이럽니다. 두 시간의 여유가 있대요. 그랬더니 then yes 이러죠. 그러면은 그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But I won't be able to be back sooner than that.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일찍은 못 도착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간 안에는 도착을 한대요. 그런 의미였어요. On time, in time 좀 비슷한 구석이 있지만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가 보러 갈게요. Okay, today we are going to do the boat pose variation. So let's get to it. Let's start on our butt. But. Bend both your legs in front of you.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et's start on our butt. Butt. Bend both of your legs in front of you. Now place your dog or a heavy object between your stomach and your thighs.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lace your dog or a heavy object between your stomach and your thighs. Good. Now try balancing on your tippy toes before we move on. Good, I'll say it one more time. So try balancing on your tippy toes first before we move on. Good. Now slowly and carefully lift your foot off the floor one by one.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lowly and carefully lift your foot off the floor one by one. Good. Now keep your feet on your knee level and remember to keep your back straigh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keep your feet on your knee level and remember to keep your back straight. Good. Now look forward and focus. Try breathing very slow here.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ook forward and focus and try breathing very slow here. Good. Now you can stay here or you can always try to straighten your legs one by one. Yeah?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 can stay here or you can always try to straighten your legs one by one. Good. Now make sure your feet get there on time. If you get there too late, it'll feel more difficult.
I'll see you.

Very nice. That was boat pose, everybody, with your dog. Good job. 오늘 보트 자세 변형 같이 해봤죠? 강아지 반려견 또는 무거운 물건 갖고 하시면 훨씬 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집중하실 수 있어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 표현 우리 on time 그리고 in time 비교해봤어요. 한국말에서도 약간 다른 느낌이 있듯이 영어도 똑같이 on time, in time 약간 다른 느낌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활용도 잘 해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Bye guys. I'll miss you so much. Bye.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면 즉시 차에서 내려 대피하세요. 전기차 배터리 특성상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전기차 화재 진압을 할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진압을 시도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세요. 119 신고 시 전기차 제조사와 차량 모델까지 알려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가연성 가스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실외에 있다면 화재 차량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실내 혹은 지하에 있다면 실외로 대피 후 사람들에게 알려서 2차 피해를 막아주세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진행자가 누구의 도움으로 산행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지 이야기 역시 끝까지 집중. 아시죠? Take a listen.
1: She unfolds something for me who has low energy.

0: Huh?
1: The body feels a lot lighter. They aren't pros for nothing.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Juan and younger sister Ivana, because I can still walk.
2: Ne, 네, 바로 그 가족들 후안과 이바나의 도움으로 산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얘기 캐치 되셨겠죠?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y aren't pros for nothing. 그들은 괜히 프로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큰 오빠의 도움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Listen carefully.
3: Today's listening point. 1.
4: They aren't pros for nothing. They aren't pros for nothing.
3: 2.
4: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Juan and younger sister Ivana because I can still walk.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Juan and younger sister Ivana because I can still walk.
2: 네, 잘 들어보셨죠? 자, 음이방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y aren't pros for nothing. 그들은 괜히 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잘한다는 거겠죠. 뭔가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들은 괜히 프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문장 주세요.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Juan and younger sister Ivana because I can still walk. Actually, work이 아니라 walk 이렇게 발음하셔야죠. 나는 여전히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오빠 후안과 그리고 여동생 이바나의 도움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분명히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여러분? 그 부분을 왜 안 들렸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또 원어민의 발음 소리 잘 들으시면서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She unfolds something for me who has low energy. The body feels a lot lighter. They aren't pros for nothing.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Juan and younger sister Ivana because I can still walk.
2: All right, now let's go for it.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y aren't pros for nothing. 자, 발음하실 때 they for 기능어고요. aren't 원래 are 자체 긍정일 때는 비동사 역시 기능어지만 이와 같이 not이 붙게 되면 내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가 아니다. 부정하는 내용이 전달이 되어져야 하니까 강세를 받게 되죠. 그래서 aren't pros for nothing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때 은 사운드, 트 사운드 같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트 사운드가 아주 약하게 들리게 되죠. 대신 aren't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for는 전치사 약하게 발음하셔서 pros for noth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They aren't pros for nothing. Okay, Google listening 2. They aren't pros for nothing.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ey aren't pros for nothing. 잘하셨어요?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y aren't pros for nothing. 한 번 더. They aren't pros for nothing.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자, 여기서는 with, the, of, the, 다 기능어. Help, older, brother. 요 세 가지 단어만 내용어. 그리고 여기서 기능어 with와 the 사이에 the. 두 가지 겹자음이죠. 똑같은 자음이죠. 이럴 땐 앞에 자음 탈락. With the가 아니라 with the. With the. With the help. With the help of. Help의 p 자음 of의 어 모음이죠. 연결해서 helper. Helper. Help of the. Help of the. 연결해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Of도 기능어. 더도 기능어. 근데 이때 older라는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the older, brother, th 발음, the.

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네, Google Listening 2.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빨리 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그 연결되는 소리 연습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3.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그렇죠. Good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Huan and younger sister Ivana because I can still work. Walk. 제가 자꾸 실수하네요. Walk입니다. Walk. 한 번 더.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Huan and younger sister Ivana because I can still walk.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은 어떤지 비교하면서 함께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2: They aren't pros for nothing. They aren't pros for nothing.
1: 2.
2: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Juan and younger sister Ivana because I can still walk.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Juan and younger sister Ivana, because I can still walk.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She blank who has low energy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 Unfold something for me.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펼치는 거죠. 즉 무언가를 펼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For me, 내가 지금 어떤 상태죠? Who has low energy. 기력이 없는, 기력이 낮아진, 기력이 떨어진 나를 위해 그녀가 무언가를 펼칩니다. The body feels blank lighter 했어요. 몸이 느끼는데 한결 가볍게 느껴졌다? 근데 빈칸에 a lot lighter 라고 했습니다. 즉,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a lot은 lighter 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을 더 수식해주고 있는 형태로 훨씬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 알 수 있죠? They aren't pros blank 했어요. 빈칸에 for nothing. 이 말 자체가 아무런 까닭 없이 그들이 프로가 아니에요. 그냥 프로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Juan and younger sister Ivana. 나는 큰오빠 후안과 그리고 여동생 이바나의 도움으로 다시 등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Because I can still something. 네. 한 단어 walk. 제가 두 번이나 실수했는데 work가 아니라 walk. 걷다죠. 그죠? walk는 L이 묵음이고 일하다 work는 R소리가 확실히 들릴 수 있도록 네, 제가 잘못 발음한 work.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여기선 walk가 맞죠. 자, 전체 이야기 모두 다 이해가 되셨다면 자, 안 들렸던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잘 들을 수 있도록 안 들리지 않도록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3: She unfolds something for me who has low energy. The body feels a lot lighter. They aren't pros for nothing.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Juan. And younger sister Ivana, because I can still walk.
0: Hello, 영국식 발음과 북미권의 발음 비교하면서 듣는 연습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실력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Mix versus blend. Mix versus blend.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mix 그리고 blend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이 단어들은 부엌에서 정말 많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확실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mix입니다. 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이 발음은 이름절로 하셔야 돼요. mix가 아니고요. mix. 마지막 X 소리로 끝내셔야 됩니다. 모음 소리가 있으면 안 돼요. 끝부분에 mix. mix. mix.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mix. 다양한 것들을 합쳐서 하나가 되도록 섞다. 그럴 때 mix를 사용합니다. We use the word mix when we are taking a variety of different things and putting them together. Okay? 그리고 혼합을 의미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mix 같은 경우는 it's used in the most general way when you are trying to put things together and mixing them together.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sentences. I love mixed nuts. Can you mix the batter? You need to mix the rice and veggies. 네, mix, 섞다, mix.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혼합 견과류를 정말 좋아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I loved. 그 다음에 견과류가 이렇게 혼합된 거는 이거는 mixed nuts라고 합니다. mixed nuts. 다양한 거가 이제 혼합돼서 섞인 거잖아요. 그래서 mixed nuts. I love mixed nuts. 그 다음에요. 반죽을 섞어줄 수 있겠어? Can you mix the batter? 네, 반죽은 batter라고 합니다. Can you mix the batter? Can you mix the batter? 네,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채소와 비벼야 해. 네, 무슨 요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비빔밥이죠. You need to. 무엇을 해야 해? Mix the rice and veggies. 밥과 채소를 비벼야 해. 여기서도 mix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You need to mix the rice and veggies.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You need to mix the rice and veggies. You need to mix the rice and veggies. mix 어느 정도 이해 잘 하셨죠? 자, 이제는 blend로 넘어갈게요. blend 잘 어우러지도록 혼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 나중에 해드릴게요. 일단 발음 연습해볼게요. 이거는 mix하고 똑같이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돼요. blend가 아니고 blend. blend. very good. 자, 뉘앙스 차이 볼게요. blend 같은 경우는 잘 어우러지도록 혼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믹스보다 좀 더 강하게 혼합시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문장 통해서 저희가 볼 건데요. 두 번째는요. 주로 혼합물의 결과물을 되돌릴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빔밥 같은 경우는 이제 믹스를 해요. 왜냐하면 믹스하고 나서 그래도 원재료들이 다 그래도 보이긴 보이잖아요. 하지만 블렌드는 한번 이제 혼합됐으면 이게 결과물을 되돌릴 수 없는 그 경우가 됩니다. 일단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I love to blend smoothies. Blend all the ingredients.
Oil does not blend with water. Blend, 잘 어우러지도록 혼합하다. Blend.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스무디 갈아 먹는 걸 정말 좋아해. I love to blend smoothies. 네, smoothies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스무디 같은 경우는 원재료들을 믹서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막 혼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스무디를 한번 만들면 그거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무디는 blend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믹서기는 이거는 한국어로 믹서기지만 영어로는 mixer 아니에요. Blender입니다. Blender, okay? I love to blend smoothies. 그래서 강하게 혼합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재료를 섞어야 해. Blend all the ingredients. 물론 여기서는 mix all the ingredients도 괜찮아요. 하지만 뉘앙스 차이는 블렌드가 조금 더 혼합시키는 거를 더 강하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Blend all the ingredients. Blend all the ingredients.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아. Oil does not blend with water. 네, 여기 같은 경우는 mix 같은 단어 써도 돼요. 왜냐하면 섞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oil does not mix with water.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뭔가 oil과 water가 완전히 이렇게 섞이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시키는 느낌이 있어요. Oil does not blend with water.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Oil does not blend with water. Oil does not blend with water. 네, 오늘 배우신 단어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mix.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섞을 때 mix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로 뭐를 mixing을 할 때 결과물에서는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원재료들이 보이거나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블렌드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잘 어우러지도록 혼합을 시키는 건데요. 이거는 결과물을 되돌리기는 조금 어렵죠. 오케이? 그래서 mix하고 blend. 혼동하지 마세요. I love to blend smoothies. 잘하셨습니다. Well done,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watch previous episodes of our show on our website at www.evse.co.kr. Have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우리의 영어 공부 루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나눠서 딱 정해진 시간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됩니까? 루틴이 되죠. 모든 학습, 특히 어학학습에는 이 루틴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은 전문가분들과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영어로 말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이번 주에 하고 있고요. 자, 시간대 됐고 읽기, 듣기 학습 관련된 루틴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켜봤고 오늘은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입니다. 그럼 내가 말하고 쓰는 연습

0: 할 때 그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와 같은 학습에 대한 설명을, 나는 이렇게 공부해 라고 누구한테 영어로 설명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말하기. 쓰기는 약간 다르겠지만 말하기는 뭐예요? 구어체죠. 구어체. 글을 쓰는 문어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영어는 가장 중요한 게 영어의 단어 조합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런 단어를 하나 좀 살펴볼 거고, 꾸준히 늘죠. 이게 영어 말하기도 한순간에 느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10분 영어 정말 몇 년을 보면서 계속 조금씩 연습을 해야 까먹을 거 까먹더라도 다시 새로운 거 배우고 다시 복습하면서 외워주는 거죠. 자, 구어체 영어를 뭐라고 하냐면요. Conversational English. 오케이. 조금 더 어려운 단어가 있긴 있어요. Colloquial English라는 말이 있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 그냥 갖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Conversation,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죠? 뭐예요? 대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onversational English라는 건 뭐냐면, 누구랑 대화를 할때쓸 법한 영어, 구어체 영어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거로 갈게요. 자, Conversational English 강세 하나 주세요. 자, 들어볼게요.
1: Conversational English. Conversational English.
0: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한 가지 외워볼게요. 영어 단어의 조합을 뭐라고 하냐면요. co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혹시 모르셨다면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뭐 가장 흔한 게뭐 있을까요? get used to 아시죠? get used to가 뭐예요? get used to. 익숙해지다. pay attention to가 뭐예요? 집중하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표현들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단어의 조합이에요. pay와 attention과 to가 조합돼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만들어내죠. 그게 뭐예요? collocation.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collocation. 오케이? 그래서 practice collocations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어체에서는. 왜냐하면 단어가 다 산발적으로 놀면 안 되고,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3개짜리, 4개짜리, 2개짜리를 모아서 하나의 의미 단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의미 단위. co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연습해야죠. practice collocations. 들어볼게요.
1: practice collocations. practice collocations.
0: 이건 비단 이제 말하기에만 중요한 루틴은 아니죠. 이건 당연히 쓰기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이 콜로케이션을 연습한다는 거. 자, 말하기 쪽, 쓰기 쪽 루틴에서 중요한 단어 나왔고요. 꾸준히 늘다는 improve steadily. 자, 요거 발음 조금 어려운데 부사를 또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한다는 의미로 읽어보겠습니다. steadily, steadily, steadily. 꾸준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기도 그렇고 쓰기도 그렇고 아웃풋 쪽이 한 번에 늘진 않지만 조금 느는 거죠. 꾸준하게 하면 꾸준하게 늡니다. Improve steadily. 들어볼게요.
1: Improve steadily. Improve steadily.
0: Great. Right on. 자, 나는 구어체 영어를 늘리기 위해 영어 단어 조합을 연습한다. 그럼 이게 collocation 여기 나와야 되고 conversational English. 거기 나오면 되겠네요. 묶어볼까요? I practice collocations. 뭐 하기 위해서? 두 부정사죠? To improve my conversational English. I practice collocations to improve my conversational English. 이 문장은요, 그대로 외우세요. 이걸 안 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말하기를 조금 여러분이 연습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 10분 영어에서도 이 콜로케이션이 하루 10분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예, 묶음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You're practicing collocations. 뭐 하려고? Improve your conversational English. 말하기 늘리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 그냥 여러분 그냥 통으로 외워서 말하기 공부 어떻게 해요? 저 collocation 연습해요. 이거 하면 돼요. 들어볼게요.
1: I practice collocations to improve my conversational English. I practice collocations to improve my conversational English.
0: 잘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뱉어 봐야죠. 이게 뭔 말이에요? 말하기는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외우면 안 되죠. 이게 말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억양이라든가 발음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즉석해서 즉흥서로 떠올리게 하려면 많이 해봐야 돼요. 거의 각인이 돼서 기억이 나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유창하게 말을 하게 되겠죠. 자, 요 세 가지 루틴, 말하기 루틴 쪽에서 또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뱉다라고 우리도 했죠? 영어에도 spit이란 말을 실제 써요. spit it out in English. spit it out in English. spit이 침을 뱉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spit인데, 이게 침을 뱉다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말을 뱉는 거죠. 이렇게 말 이렇게 뱉는 거잖아요. Spit it out. 밖으로 뱉어. In English. 자꾸 뭔가 콜로케이션을 배워가지고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기니까 Spit it out in English. 내가 계속 영어를 이렇게 내뱉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들어볼게요.
1: Spit it out in English. Spit it out in English.
0: 자,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즉흥적으로 떨어져요.

0: 돼요. 이게 막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뭐였지 뭐였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반사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으면 영어에서 못 씁니다. 그래서 off the top of one's head 하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예요, 바로. off the top of one's head. 그래서 이거는 즉석해서 즉흥적으로 뭐가 표현이 생각나야 그 표현을 쓴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들어볼게요.
1: Off the top of one's head. Off the top of one's head.
0: 유창성을 fluency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speak fluently. I want to speak fluently. Someday I want to speak fluently. 언제 가서 내가 유창하게 술술 얘기하고 싶다. Fluently. 발음 잘 보시고 들어볼게요.
1: Speak fluently. Speak fluently.
0: 자, 그다음에 영어를 입으로 자꾸 내뱉으려고 나는 노력을 합니다. 자, spit it out. 그죠? Spit it out. I try to spit it out in English. 나는 자꾸 말을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해요. 이거예요. I try to spit it out in English. I try to spit it out, spit it out, spit it out. 이걸 연음해서 in English. 들어볼게요.
1: I try to spit it out in English. I try to spit it out in English.
0: 자, 마지막 세트. 영작으로 갑니다. 말하기 루틴은 조금 했으니까. 자, 일단 영작. 글을 쓰는 거죠, 영어로. 그 다음에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영작도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조금씩 실력이 늡니다. 인내심을 갖고 몇 년을 해야 영작이 좀잘 나오죠. English Composition Skills. Composition이 뭐예요? 작문이에요. 영작이죠? English Composition Skill에다 S를 붙이세요. 하나의 스킬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킬이 모인 스킬셋을 영작 실력이라고 하는 거니까 English Composition Skill이 아니라 Skills로 주로 합니다. 들어볼게요.
1: English Composition Skills. English Composition Skills.
0: 끊임없는 연습. Constant Practice. Constant. 계속하는 거예요. Constant Practice. 오늘하고 내일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자, 이게 다 루틴이죠. 영작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Constant practice. You need constant practice to improve your English composition skills. Okay? Composition skills. Okay, 들어볼게요.
1: Constant practice. Constant practice.
0: 자, 그럼 아무래도 조금씩 늘어. 조금씩. 자, improve bit by bit. Day by day도 있었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걸 day by day. 여기선 조금씩. Bit by bit. Improve bit by bit. 간단하네요. 반복만 하면 되니까. 들어볼게요.
1: Improve bit by bit. Improve bit by bit.
0: 자, 그럼 문장에 넣어서 내 영작 실력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 어제는 내가 이 영작 못했는데 오늘 했네? 조금씩 느네? My English composition skills, 복수니까 are improving bit by bit. Are improving bit by bit. 됐죠? 내 영작 실력이 말이야. 조금씩 느는 것 같아. 들어볼게요.
1: My English composition skills are improving bit by bit. My English composition skills are improving bit by bit.
0: 좋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 말하고 쓰는 아웃풋 쪽 학습 루틴에 관련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단어 조합을 연습한다는 표현이 있었죠. 아까 collocations, practice collocations. Practice collocations. 이거 기억하세요. 들어볼게요.
1: Practice collocations. Practice collocations.
0: 네, 그 다음에 영어로 내뱉다니까. Spit it out in English. 이것도 꼭 기억합시다. Spit it out in English. 말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볼게요.
1: Spit it out in English. Spit it out in English.
0: 영어 작문 실력. English composition skills. 들어볼게요.
1: English composition skills. English composition skills.
0: 복수형 잊지 마시고. 자, 영어 학습 루틴에 관련된 설명을 이번 주에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하고 쓰는 그런 학습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 와서 하시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고 단톡방 찾은 후에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되게 전화를 받을 때, 나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어디 쪽으로 향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 어디 쪽으로 가고 있을 때는요, I am heading to 장소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집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go라는 이제 동사를 통해서 I am going to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면, 어디로 향하고 있다 라는 의미도 여러분 얘기를 할 수 있죠. 영어로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 am heading to 장소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바로 I am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라고 얘기를 할 때 head라는 명사도 있지만, 어디로 향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head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I am heading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디 방향으로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toward 장소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 쌤, 아까 전에 to라면서요. 그쵸? 여러분, toward가 이제 줄여져서 to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보다는요, 어디 방향으로, 어디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toward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to보다는 toward의 의미로, 그쵸, 어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 어디 쪽으로 가고 있어 라는 거를 I am heading to 장소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toward 장소로 얘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짧게 짧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 나 지금 집 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집은, 그쵸, 바로 house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니까 I am heading to my house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쵸, 나 지금 집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am heading to my house. 한 번만 더. 시작. I am heading to my house. 해서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나 지금 니네 집 쪽으로 가고 있어 라고 그렇게 친구에게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당연히 your house로 당연히 바꿔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회사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쵸, 회사, 바로 work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am heading to work 혹은 heading to the office 이런 것들 다양하게 넣어서, 나 지금 집 쪽으로 혹은 나 회사 쪽으로 가고 있어 그쪽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heading to work. 한 번만 더. 시작. I am heading to work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회사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여러분이 걸어갈 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혹은 여러분이 정말로 운전하거나 혹은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 탈 때도 당연히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네, 저 지금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차장,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바로 parking lot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m heading to the parking lo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네, 저 지금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am heading to the parking lot. 한 번만 더. 시작. I am heading to the parking lot. 해서 이번엔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건물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EBS 쪽으로 제가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너 지금 어디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나 이제 EBS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EBS라는 건물이니까 그냥 EBS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0: into EBS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하나의 건물을 또 생각을 해서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디 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라는 표현으로 I am heading toward 장소 혹은 여기처럼 I am heading to 장소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음 감상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m heading to my house. I'm heading to my house. I'm heading to work. I'm heading to work. I'm heading to the parking lot. I'm heading to the parking lot. I'm heading to EBS. I'm heading to EB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는 표현 I am heading to my house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도 여러분이 할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어디 가는 길이세요? 어디 쪽으로 지금 가는 길인가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땐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어디라고 얘기를 할때 항상 의문사를 뭐를 떠올린다? 바로 where 떠올리시죠. 그래서 where are you라는 표현은 지금 어딥니까? 라는 의미가 되고요. Where are you going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 어디 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인가요?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땐 Where are you heading이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세요? 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이 바로 Where are you heading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ere are you heading?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you heading?에서 너 어디 가는 길이니?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이제 길 가다가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야, 너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라는 질문이 바로 Where are you heading이 되겠습니다. 하나 또 여러분이, 나 영어 공부하다 보면은 이 표현을 이렇게도 봤는데 라는 게 바로 Where are you heading? ing를요, headed 이라고 얘기를 해서 HEADED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디 가는 길이세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저 EBS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라는 표현, I am heading to EBS 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죠. 나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느냐. 그쵸? 일단 그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there까지는 떠올랐는데, I am heading to there일까요? 아니면은 I am heading there일까요? 여기서 to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 am heading there 혹은 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때 I am heading to my house, your house로도 얘기를 할수 있지만 그냥 집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때 I am heading home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때는 to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heading there. 한 번만 더. 시작. I am heading there. 나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라는 표현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느낌보다 그쪽으로 가는 느낌, 방향을 약간 여러분이 설정해 주시는 느낌, 바로 I am heading to 장소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자, 여러분, 하루 딱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 바로 하루 한 문장이죠. 요것만 갖고도 정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Try again의 이근 처리고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바로 출발합니다. Are you ready?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포인트가요.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겉하는 것과 뭐뭐 하는 것이 뭐뭐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게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식의 느낌인데 영어에서는 바로 뭐뭐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지지난 시간이었죠? 한번 살짝 봤었습니다. What you 다음에 동사 쓰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is 이런 거야. 얼핏 보면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예를 보면 정말 아 쉽구나. 근데 굉장히 빈도가 높습니다. 자, 어떤 표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당연히 네 문장을 가지고 예, 여러분의 자신감을 쌓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거는 내가 먹는 것, 말하는 것, 내가 하는 일, 내가 시청하는 것 다 이렇게 것, 개, 뭐 이런 거 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먹는 것을 영어로는 물론 food, your food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때 먹는 게 음식 말고도 뭐 맛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what you eat is importan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what you eat, 그 다음에 is important. 핵심은 what you eat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죠. 내가 먹는 것이 중요해. What you eat is important. 됐죠? 두 번째, 말하는 것이 그거 틀렸어. 그러면 what you say is wrong. What you say is wrong. Wrong 하니까 예, 미국의 현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떠오르네요. 예, 그런 스타일로 얘기하잖아요. What you say is wron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wrong. 됐죠? long 하시면 긴 거고요. wrong 하면은 예, 바로 틀린이란 뜻이죠. 내가 하는 일이 멋져. 이런 칭찬 많이 옆에 해주세요. 그럼 진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What you eat, say. 그러면 하는 일이니까 what you do is cool. 자, what you do is cool. 예, 멋지다. great도 좋고요. good도 좋지만 cool. 자, 그 다음에 내가 신청하는 게 폭력적이야. 우리 보통 보면 영화도 그런 게 있고 뭐 게임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what you watch. What you watch, 그죠? So what you watch is violent. Violent, 발음이 violent이 아니고 불어식이고요. Violent입니다. Violent, 됐죠? 네 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파워풀해요. What you 하는 거. 저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거 보고 읽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Totally meaningless, right? So repeat after me, after you try it first. 됐죠? 자, 먼저 가볼까요, 여러분? 혼자 먼저 먹는 것이 있다면 그게 중요하다고. 자, 그렇다면 your turn. 네, what you eat is importa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자, 말하는 거 그거 틀린 거라고. 자, 그래서 your turn. 네, so what you say is wrong. 네, 강력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이고요. 부드럽게 조금씩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예, 너가 하는 게 멋져. 자, your turn. 네, what you do is cool. 됐죠? 맨 마지막으로 네가 시청하는 거, 네가 보는 거 그거 폭력적이야, 막 폭력적이야 라고 할 때 what you, 네, what you watch is violent. 예, 이게 괴물인가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했고요. 이걸 좀 더 늘려서 오늘의 키 포인트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Key sentence, right? So, step 2. 내가 먹는 음식이 운동보다 더 중요해. 자, 그러면 아까 먹는 거 뭐라고 했어요? What you eat. 되게 쉽죠? 예, is. 이때 is는 what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What is에 걸리는 거죠. 네가 먹는 것이 is 중요하다. Important.

그렇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 앞에 more 하나 쓰세요. 뭐보다 중요할까요? Than exercise.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운동을 많이 하는데 나왜살안 빠지지? 이러시는 분들은요. 드시는 걸 줄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음식처럼 전통적으로 발효 음식, 이게 전 세계에서 발효 음식이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좋은 유익균들이, 유산균들이 안에서 열심히 분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조금 먹는데 살안 빠진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런 유산균에 관련된 식품들을 많이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hat you eat is more important than exercise. 그것도 좀 힘드신 분들은 하루에 울금, 네, 울금 한 스푼씩 드셔보세요. 네, 이것도 굉장히 건강에 도움 되니까요. 자, 두 번째. 내가 하는 말이 틀렸고 또 그거 불공평하거든? 자, 그러면 what you say까지는 하실 수 있겠죠. What you say is wrong. 틀렸어.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and 불공평하다 뭐라고 합니까? fair가 공평한. 그러면 unfair. Hey, what you say is wrong and unfair.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정까지 실어서 배우처럼 한번 나 I'm going to Hollywood 이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매일 스스로 하는 행동이 본인 자신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아까 하는 행동 what you do. 그럼 거기다가 everyday만 붙이면 되겠네요. What you do every day is 그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된다. Who you become.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나?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왜? 내가 지금 하는 행동, 5분 후 내일 아니고요. 지금 하는 행동이 내 전체 인생의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o what you do every day is who you become. 좋습니다. Try it again.

Alright,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내가 먹는 음식이 운동보다 더 중요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반응은 알았어, 좀만 먹고 운동 더 할게.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죠.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네, what you eat 하면서 바꾸시면 됩니다. What you eat is important, more important than exercise. 강조하고 싶으시면 what you eat is much more important than exercis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내가 I will eat less and exercise more. 덜 먹고 운동은 더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don't forget to eat fermented food. 발효 음식을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Alright,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 감사드리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welcome back to 매시판영어. 진아김의 고고 올레싱.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지 저도 궁금한데요. 여러분, 전체 이야기 다 잡을 수 있는지, 100% 잘 캐치할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n an obstacle appears.

0: in front of us. Oh. It really is frozen hard.
1: Oh my God.
0: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1: Con esto.
0: They who don't panic in any situations look as strong as the glacier.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2: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unwraps the cloth again. 다시 보자기를 풀다. 여자가 막 뭔가 이렇게 풀어서 주는 그런 행동 보셨죠? Okay,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다른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아시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4: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3: 2.
4: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2: 네, 이제는 이 정도의 문장의 길이는 전체를 다 딕테이션 하듯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잘 들으시면서 캐치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장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that is,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이바나는요, 보자기를 다시 풉니다. 이렇게 묶었던 걸 푼다 라고 할 때 unwraps, wrap이 싸는 거잖아요. 그것을 unwrap 하는 거니까 푸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주세요.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다른 장비가 요구되어집니다. 즉,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간단한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이야기 중에서 이 부분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제대로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자막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0: Then an obstacle appears in front of us. It really is frozen hard.
1: Oh my God.
0: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1: Con esto.
0: They who don't panic in any situations look as strong as the glacier.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2: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unwraps the cloth again. 자, 그런데 여기서 더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의 단어가 모두 다 내용인데 cloth라고 끝나자마자 again. 이 again이라는 단어 발음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again이 아니라 again이에요. again. 그런데 이때 어라는 첫 소리 자체가 모음이죠. 근데 얘가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cloth라는 단어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cloth again. cloth again. 이런 식으로 발음이 들리게 되죠. 자,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unwraps the cloth again. 개인이 아니에요. Again, 이겁니다. Google Listening 2 unwraps the cloth again.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unwraps. 이거 발음도 중요하죠. rap보다 rap, W 소리가 들어가죠. unwraps the cloth again.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her a shot.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한 번 더.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There is a zoo. 그냥 쭉 이어서 발음하시면 there's another. 역시 연음현상. zoo. 자음이죠? another의 모음입니다. There's a liaison. 연음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there's another. 이렇게 발음이 들리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There's another equipment. 요 단어 발음하실 때는 equip, equip. 요걸 빨리 해주시면 되죠. equipment. equipment가 아니라 equipment, equipment 이렇게 연습하시고 required 요건 어렵지 않으시죠?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Okay, Google Listening 2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0: Good. Google Listening 3.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한 번 더.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Excellent. 자, 영국식 발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미권 발음 금방 연습하신 문장이니까 비교하면서 잘 들어봐 주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2: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1: 2.
2: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0: 네, 여러분, 영국식 발음과 잘 북미권 발음 비교하면서 들어보셨겠죠? 별 차이 없었네요, 오늘은요. Okay,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n, a blank appears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뭐가 나타난대요? 빈칸입니다. Obstacle. 이게 장애물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그리고, 그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지는 맥락의 단어죠. 장애물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빈칸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It really is frozen hard. 와, 이거 정말 꽁꽁 얼었어요. Ivana unwraps the blank again. 이라고 하는데 여기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There you go. Cloth. 앞에서 열심히 연습하셨던 그 단어 바로 뭐 보자기. 그래서 C자 거꾸로의 발음 기호를 보시면 입을 오 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벌리는 느낌으로 이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을 벌리셔서 cloth, cloth.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단어 again 붙이시면 되겠죠. 이바나가 보자기를 다시 펼칩니다. 펴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lright, move along. They, 그들은 하면서 쉼표, 또 쉼표, 그리고 또 이어지는데 여기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who don't panic in any situations. 앞에 있는 they는 바로 그 이바나와 후안, 즉 가족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요. who don't panic.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말이에요. 어느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그런데 look blank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as strong as the glacier 했으니까 빙하만큼 강하게 보이는 그리고 어느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는 그들. 그냥 그들을 이렇게 수식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자, 뭐가 또 필요하대요? 또 다른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너레이션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그냥 쭉 이어가면서 대화식이라기보다는 혼자서 풀어내는 말인지라 약간의 그 해석을 할 때 이게 뭐지? 라는 부분들이 조금씩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고 내용을 보시고 들으셔야 돼요.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볼게요. Let's listen one final time.
3: Then an obstacle appears in front of us. It really is frozen hard.
4: Oh my god!
3: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They who don't panic in any situations look as strong as the glacier.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0: You guys did a great job today. Please don't forget to review and you need to practice as much as possible.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interview question. And the question is, why should we pick you? Why should we hire you? 왜 당신을 고용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답을 할까요? 아, 조금 강하게 해도 돼요. You know, be strong. Pick me. I'm the person. 이런 attitude를 갖고 있어야 돼요. Alright, so let's check out our answer for today. 저는 종종 고정관념을 깹니다. 아,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I can come up with creative ideas to expand your business. 저는 당신의 회사가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하며 제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your company has great potential and I can help. Okay, let's look at that full answer. Alright, 여긴 정말 자신감이 넘쳐 흘리죠? Like this person is like, listen, I can help you do this, okay? I'm the person. Okay, here we go. 저는 종종 고정관념을 깹니다. Break some traditional ideas. Okay, let's look at the answer. I often think outside the box. Now, this is another great 출근 영어 expression. 자, to think outside the box. I often think outside the box. 생각해 보세요. 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서만 생각이 아니라 나와가지고 아 여기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네 to think outside the box means that you think differently like you break away from the traditional way of thinking 자 고정된 관념을 깨는 거죠 네 새로운 생각 creative innovative Okay, I can come up with creative ideas to expand your business. I can come up with creative ideas to expand your business. 자, 당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So I can come up with. Come up with is our key phrase for today. To come up with is to create creative ideas. To come up with an idea, to come up with a plan, to come up with, you know, something means to create, to make. All right, and to expand your business. 자, expand도 중요한 단어죠. Expand는 확장을 시키는 거죠. That's right. To our business. I think your company has great potential, and I can help. I think your company has great potential, and I can help. 자, 저는 당신의 회사가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하며 제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o, I think your company has great potential. You have great potential. He has great potential.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가능성, 어떤 그 잠재력이 아주 크다. He's going to improve and become really good later. So, to have potential, and I can help.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 often think outside the box. I can come up with creative ideas to expand your business. I think your company has great potential, and I can help. Alrighty,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Key phrase, think outside the box. Think outside the box. 네, 고정관념을 깨다. Yes, this is 여기에서는 특히 이 회사에서는 뭔가 새롭게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물건을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항상 이렇게 이 그 앞서가면서 이 developing을 해야 되니까 이 thinking outside the box is very important. Alright, throw out the fixed ideas and try to think outside the box. Throw out the fixed ideas and try to think outside the box. 자, 틀에 박힌 생각을 버리고 고정 관념을 깨봐. Yes. 그 회장님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버려. 그 뭐 옛날 그 박힌 생각들 다 버리고 think outside the box. 자, 고정
관념을 깨버려.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urprised versus shocked. Surprised versus shocked. 네, 오늘 비교할 두 단어들은요, surprised 그리고 shocked 입니다. 네,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은 surprised 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surprised, 놀란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surprised, surprised, okay? 여기서는 S, 두 번째 S 발음을 약한 Z 발음으로 하시면 좋아요. Surprised, surprised. Okay, very good. 네, surprised의 뉘앙스 차이는요. 갑작스럽게 예상 밖의 일에 놀랄 때 사용합니다. 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we use the word surprised when something happens unexpectedly or something happens all of a sudden that you did not expect and you are astonished, right?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로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일로 놀랄 때 surprised를 사용합니다. 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surprised라고 할 때는 주로 이 neutral 혹은 positive 한 상황에 대해서 주로 surprised 많이 사용해요. So we use the word surprised more so than shocked when it comes to things that are either neutral or positive.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was surprised by the good news. We were surprised to see him. I was surprised that I won. 네, 좋아요. Surprised, 놀란. Surprise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그 좋은 소식에 놀랐어. I was surprised by the good news. 네, 여기서는 긍정적인 얘기잖아요. 좋은 소식이니까. 그래서 surprised. I was surprised by the good news. I was surprised by the good news.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그를 보고 놀랐어. We were surprised to see him. Okay, 여기서는요. 일단 좋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중성적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뭐 좋은 일은 아니라도 그냥 오, 그 사람이 왔구나 이런 느낌으로 surprise 단어 사용할 수 있어요. We were surprised to see him. We were surprised to see him.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이겼다는 것에 놀랐어. 네, 좋은 거잖아요.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 놀란 거니까 surprised. I was surprised that I won.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was surprised that I won. I was surprised that I won. 네, surprised 이해하셨죠? 다음은 shocked로 넘어갈게요. 네, shock, 충격을 받은 발음 연습해볼게요. Shocked, shocked. 네, 여기 스펠링은 ED이지만 되게 약한 T로 끝내시면 좋아요. 이름절입니다. Shocked, shocked, shocked. Very good. 네, 뉘앙스 차이는요. Shocked,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로 충격을 받을 때. Okay, so we use the word shocked when, again, all of a sudden something happens that we did not expect and it really makes us emotionally shaken, okay?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 좋은 일로 충격을 받았을 때 shocked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Okay, so we use the word shocked,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ings that are negative or something bad that has happened. Not always,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이렇습니다. Okay,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I was shocked by the bad news. We were shocked to see him. I was shocked that I lost. Shocked. 충격을 받은. Shocked.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그 나쁜 소식에 충격을 받았어.

네, 첫 번째 우리 surprise 첫 번째 문장하고 확실하게 대비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나쁜 소식이에요.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충격을 받을 때는 shocked. I was shocked by the bad news. I was shocked by the bad news.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그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 We were shocked to see him. 자, 이 남자는 이 사람들이 보면서 긍정적으로 받았을까요? 부정적으로 지금 받고 있나요? 네, 부정적이겠죠. 별로 반가워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We were shocked to see him. We were shocked to see him. 이런 느낌입니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내가 졌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 나는 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가 졌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는 surprised 보다는 shocked가 적합하겠죠. I was shocked that I lost.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I was shocked that I lost. I was shocked that I lost. 네, 정리해드릴게요. 오늘은 surprise하고 shocked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surprise, 이거는 긍정적인 일로 놀랐을 때 surprise 사용합니다. 이거를 기억하면 돼요. 뭐 깜짝 선물, 깜짝 파티, 뭐를 외쳐요? 네, surprise라고 부르잖아요. shocked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는 주로 surprised라고 하고요. shocked는 반대로 안 좋은 일로 충격을 받을 때 shocked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케이? surprised, shocked. 꼭 기억하세요. I was surprised by the good news. I was surprised by the good news. I was surprised by the good news. I was shocked by the bad news. I was shocked by the bad news. I was shocked by the bad news. 굿잡 에브리원. 정말 잘하셨어요. Okay, don't forget to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oday and also to review previous episodes as well. You can always rewatch them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영어 학습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영어 공부를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영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루틴이라는 건 특징상 반복되는 습관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시간대별

0: 각각의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에 대한 학습 루틴을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스터디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신 분들도 있고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어디서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 때도 있죠. 그래서 요즘엔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또 이렇게 스터디를 많이 합니다. 혹은 이렇게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같이 단톡방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뭔가 좀 인증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 여기까지 오늘 공부했거든,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스터디들도 있고. 자, 그렇다면 이두 가지도 상당히 요즘 세태와 많이 맞물리는 그런 학습 패턴과 루틴일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스터디 그룹에 관련된 거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스터디 다 합해서입니다. 자, 일단은 스터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모아야 되죠. 원래 아는 지인들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르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같은 공통 관심사인 영어 공부를 갖고 모여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 스터디 그룹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스터디 그룹에 가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스터디 모임 세션 자체 한 회를 한 단어만 할때 필요한 단어도 필요하겠죠. 자, 일단 form이란 동사부터 봅시다. 스터디 그룹이란 자체를 여러분 모르진 않죠?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스터디 그룹 이렇게. form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자, 여러분 이거 하실 분 모이세요. What did you do? You formed a study group. Okay? Form a study group. 강세 양쪽에 두시고 들어볼게요.
1: Form a study group. Form a study group.
0: Good job. 자, form을요, join으로 바꾸면요, 기존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입을 한 거예요. 저도 할게요. 뭐 하신 거예요? Join. You joined a study group. 그쵸? 그래서 join a study group. 이건 가입입니다. 들어볼게요.
1: Join a study group. Join a study group.
0: 네. 자, 그럼 스터디 모임을 내가 이번 주 목요일 날 8시부터 9시까지 딱한번 했네? 그한번 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션이라고 해요. study group session.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저녁에 영어 스터디 있어. 이런 말할 때, I have a study today. 이거보다는 I have a group study session today. 너무너무 영어 잘하는 것 같아요. I have a study today. 이거 아니라 I have a group study session today. 이거까지 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Group study session. Group study session.
0: 문장. 나는 온라인상에서 스터디 모임에 가입했다. 자,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비대면 스터디들이 많아지면서 직접 만나서 안 합니다,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화상회의 툴 같은 걸로 만나가지고 네 명이 딱 화면에 해놓고 스터디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온라인상이라는 단어만 붙여볼게요. I have joined the study group online. I have joined. 현재 완료 시제 써봤어요. 나 저기 가입했다. I have joined a study group. 어디에? Online. 전치사 없이 그냥 붙이면 되는 단어죠. 들어볼게요.
1: I have joined a study group online. I have joined a study group online.
0: Right, very good. 자, 그다음에요. 공부 관련된 이제 계획을 짜야겠죠.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뭘 어떻게 스터디 때마다 할지를 짜야 됩니다. 그 얘기를 일단 만들어 볼 거고, 몇 번씩 만났는지 루틴을 짜야 되겠죠. 화목 저녁 8시 이렇게 만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서로 공부한 걸좀 체크해 주면서, 자, 해오셨어요? 이렇게 서로 체크해 주면서 강제성을 좀 둬야 되죠. 그럼 한 사람만 안 해오면 다른 사람 해온 사람들이 뭐가 돼요? 그게 무슨 스터디예요, 그죠? 다 같이 뭔가를 해와야 돼요. 체크도 해줘야 되고. 첫 번째, come up with a study plan. 한국말이 고안이죠? 이 고안이란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come up with, 이게 콜로케이션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come과 up이 연결되면 with와 함께 뭐뭐를 생각해내다라는 뜻이에요. come up with, come up with, 구동사니까 강세는 up에 줍니다. come up with, come up with. A study plan. 들어볼게요.
1: Come up with a study plan. Come up with a study plan.
0: 자, 우리 스터디 회원님들 모이세요. 우리 공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You're coming up with a study plan. 오케이? 그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씩 모이다? 모이다를 뭐라고 할까요? Gather 동사 쓰고 구동사 콜로케이션 해볼까요? Get together. 구동사예요. Get together. 그래서 이거 다 강조해줘야 돼요. Get together twice a week. Get together twice a week. 들어볼게요.
1: Get together twice a week. Get together twice a week.
0: I have joined a study group. We get together twice a week.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일주일에 두번 만난다? 세 번. 세 번부터는 three times라고 해야 되죠. We get together three times a week. We get together five times a week. We get together once a week. 서로 공부한 걸 체크해주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check이라는 단어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구동사 처리. 또 콜로케이션. Check up on. 자, come up with, check up

0: 번 이런 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꾸면 안 돼요. 그대로 써줘야 돼요. 원어민이 쓰는 그대로를 써야만 이 콜로케이션이 먹히지 우리가 막 마음대로 막 바꿨으면 안 됩니다. 어법이 틀려버려요. Check up on each other's progress. Progress. Progress가 뭐예요? 진전이죠? 근데 이 진전은 뭐예요? 나 어제 여기까지 했는데 다음 번 스터디 때 여기까지 했다? 요만큼이 뭐예요? 요만큼. Progres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거 progress. Check up on each other's progress. 혹은 실력의 진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진도를 얼만큼 뽑았는지도 봐도 되겠고. 들어볼게요.
1: Check up on each other's progress. Check up on each other's progress.
0: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 모입니다. 아이고, 쉽다. 그죠? 일주일에 두 번 모여. We get together twice a week. 이제 이런 건 아주 쉽게 쉽게 영작이 될 겁니다. We get together twice a week. 해보세요. We get together twice a week. 자, 문장 들어보세요.
1: We get together twice a week. We get together twice a week.
0: 요 앞에다 스터디한다 하고 I'm actually part of a study group. We get together twice a week. 이런 식으로. 됐죠? 네, 모이는 빈도 정확하게 루틴처럼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스터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스터디가 있겠죠. 같이 뭐 읽는 스터디가 될 수도 있고 말하는 스터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하는 스터디면 영어 스피킹 관련된 그런 스터디면 이야기할 주제를 골라야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볼 수도 있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터디도 한 번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죠. 정말 일주일에 두 번씩 몇 주, 몇 개월, 몇 년을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pick a topic to talk about. 동사 두 개 나왔어요. Pick a topic. 주제 골랐죠? 응용하기 위해서 to talk about. To talk about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야기할 거리를 뭔가 주제를 고른다는 얘기죠. Pick a topic to talk about. 들어볼게요.
1: Pick a topic to talk about. Pick a topic to talk about.
0: That's what you have to do. In order to do a group study session, you have to pick a topic to talk about. You have to pick a topic to talk about, right? 그 다음, 본인의 견해. Personal views. Personal views. 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준비해온 게 있어요, 그쵸? 공부도 해오고, 리서치도 해왔어. 자신의 생각도 정리했죠. What are you doing? You're expressing your personal views. Express personal views. Express, 표현하다. Personal views. 해서부터 해야 되죠? 들어볼게요.
1: Express personal views. Express personal views.
0: Right on.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잘 보세요. 희한한 콜로케이션 하나 나옵니다. Keep at it. 꾸준히 하다가 이거예요. 이게 영어의 묘미입니다. 되게 쉬운 단어들인데 야 이게 이런 뜻이야? 맞아요. Keep at it. Keep at it. 이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표현의 일부입니다. You should keep at it. 스터디하면 그거 꾸준히 하는 게 좋아. You should keep at it. Keep at it. 계속 꾸준히 해나가 이런 뜻이에요. 들어볼게요.
1: Keep at it. Keep at it.
0: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주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를 우리가 고릅니다. 매주 우리가 이야기할 것들을 골라요. 그러면 아까 나왔었죠? We pick a topic to talk about every week. 매주 우리가 주제를 정해놓고 이 이야기를 한다. 스터디 모임 할 때 We pick a topic to talk about every week. 들어볼게요.
1: We pick a topic to talk about every week. We pick a topic to talk about every week.
0: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스터디 모임에 가입하다는 join을 쓰면 된다 했죠. Join a study group. 들어볼게요.
1: Join a study group. Join a study group.
0: 두 번 일주일에 모인다. Get together twice a week. 강세 잘 보세요. 구동사니까 힘을 뒤에 줘야 돼요. Get together twice a week.
1: Get together twice a week. Get together twice a week.
0: 주제를 골라야 되죠? 이야기할 pick a topic to talk about. 들어볼게요.
1: Pick a topic to talk about. Pick a topic to talk about.
0: Okay. 자, 이렇게 해서 스터디 그룹에 대한 루틴 얘기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잘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여러분이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살짝 잘 모르는 사람이나 혹은 조금 공손하게 얘기를 해서 혹시 뭐 좀 갖고 있으세요? 라고 질문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씨 그거 있어요? 라는 질문보다 누구씨 혹시 그거 있나요? 라는 질문, 조금 더 공손한 질문이 되죠. 이걸 영어로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 공손하게 물어볼 때는요, 혹시 뭐 갖고 있으세요? 라는 질문, Do you happen to have 물건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실하지 않았을 때 혹은 조금 공손하게 물어볼 때 혹시 그거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happen이라는 동사가 나왔는지 요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때 do you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do you 동사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갖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do you have 물건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혹은 조금 공손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이 사이에 happen to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것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혹시 있으실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돼서 혹시라는 한국어의 느낌을 살려주고 싶을 때는요, Do you happen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뭘 갖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으로 Do you happen to have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 그거 좀 갖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혹시 펜 있으세요? 펜 있어요? 라는 질문보다 혹시 라고 물어보는 게 조금 더 공손하거나 혹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약간 궁금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럴 때는요, Do you happen to have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펜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Do you happen to have a pe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 you happen to have a pen?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happen to have a pen? 해서 이번에는 혹시 펜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혹시 라이터 있으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저 친구가 담배를 안 필 것 같은데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혹시 라이터 있으신가요? 이런 식의 질문을 여러분이 또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라이터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은 그렇죠. Do you happen to have a light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성냥 같은 경우에는 match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happen to have a lighter?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happen to have a lighter? 해서 혹시 라이터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봤고요.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여분이 없을 텐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여분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여분이라는 거 이제 외래어로 여러분이 많이 쓰셨을 겁니다. 그렇죠? 스페어로 뭐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Do you happen to have spares?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여분으로 뭐 갖고 있는 거 뭐 있으세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 you happen to have spares?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happen to have spares? 해서 이번엔 혹시 남은 여분이 혹시 있는지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요즘 카드만 들고 다녀서 잔돈이 다들 없을 텐데 저기요, 혹시 잔돈 있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돈 어떻게 표현할까요? 되게 현

0: 현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cash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잔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기처럼 change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여행 영어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시면은 잔돈은 가지세요. keep the change 이런 표현들을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잔돈을 교환한다라는 것을 떠올려서 여러분 change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Do you happen to have change? 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 잔돈 있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happen to have change?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happen to have change?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혹시 잔돈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그거를 좀 갖고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 그렇죠. Do you happen to have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happen to를 중간에 넣음으로 인해서 혹시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Do you happen to have a pen? Do you happen to have a pen? Do you happen to have a lighter? Do you happen to have a lighter? Do you happen to have spares? Do you happen to have spares? Do you happen to have change? Do you happen to have change?
0: 혹시 잔돈 있으세요? 라는 질문. 그쵸? Do you happen to have change? 라고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잔돈이라는 거는 되게 어떤 것을 이제 잔돈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이라는 여러분 구체적인 얘기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5만원짜리 지폐를 조금 잔돈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잔돈 좀 있으세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000원짜리나 이거 제가 5만원짜리 있는데 혹시 1000원짜리나 만원짜리 혹시 잔돈으로 좀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change for 지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짜리 지폐를 좀 잔돈으로 좀 바꿔줄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o you happen to have change for 하고 나서는 50,000 won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쵸? 여기 자리에 다양한 지폐를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여러분 change for 지폐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happen to have change for 50,000 won? 해서 그럼 만 원짜리는 그쵸? 10,000 won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쵸? 혹시 만 원짜리 이거 혹시 잔돈으로 바꿔줄 수 있으세요? 라는 얘기들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혹시 라이터 있으세요? 라는 질문. Do you happen to have a lighter? 이렇게 물어봤다면 다 담배를 안 피우는 거예요. 그럴 때 혹시 누가 라이터를 갖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동사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Do you happen to know?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누가 갖고 있는지, 누가 그걸 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ho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happen to know who 동사? 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그 행동을 하는지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되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 you happen to know who has a lighter? 요렇게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Do you happen to know who 동사 요거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Do you have 무엇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혹시란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Do you happen to have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그가 막판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해버린 거야? 자, 우리가 지난 일을 이야기할 때 뭐뭐 한 거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출발점은 막판에는 뭐지? 일방적으로는 뭐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한 거야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간단합니다. Did he? 간단하죠? Did he? 뭐 했어? 들리는 발음은 did he지만 did he? Did he? 예, 잘못하면 디디디디디 이것처럼 들릴 수 있죠, 그죠? 디디, 디디, 좋습니다. 자, 요 가지고요, 요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먼저 차근차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ry it out. Step 1. 자, 오늘 키 포인트의 예, 바로 내용은 뭡니까? 했어, 했어, 했어예요. 근데 우리말로 그냥 물어볼 때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한 결과가 궁금할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가 그걸 취소했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did he? 다음에 취소하다. cancel. 그것은 it. So, did he cancel it? 천천히 하면 did he cancel it인데요. 빨리 하니까 did he cancel it? Cancel it 처음 들려요. 자, 그가 사과를 했어? 네, 이 사과 아니고요. 사과를 했어? 라고 할 때겠죠. Did he apologize? Did he apologize? 그렇죠. 예, 그래서 apologize는요. 예, 이거 Z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Z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 발음이요. Apologize. 그렇죠. I apologize.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있어요. From the bottom of my heart, babe, I apologize. 네, 더 이상 부르면 다들 채널 돌리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자, apologize. 됐죠? 그가 그걸 팔았어? 라고 하는 거는 did he sell it? Did he sell it? 간단하죠? sell 이렇게 안 들리고요. sell, sell. 근데 이때 붙어서 sell it. 됐죠? 그가 그걸 받아들였어? 예, 그러면 did he?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그렇죠. Accept it. Did he accept it? 예, 이거는 생각이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 받아들이는 게 accept고요. 물건을 받는 것은 receive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자, 네 가지 했고요. 다시 한번 여기 보지 않고 예, without looking at this part, just look at me. 저를 보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네 번째 거까지 제가 다 해드릴게요. 갑니다. Ready? 자, 그가 그것을 취소했대? 취소했대? Okay, your turn. 맞습니다. Did he cancel it? Did he cancel it? 자, 그 사람이 사과했대. Your turn. 맞습니다. Did he apologize? 하고 올리셔야 돼요. 댓글. 끝을. 왜? 궁금한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이 그걸 팔았대? 뭐 차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집이나 뭐 이런 것들. Your turn. 네, did he sell it? 됐고요. 자, 그가 그걸 받아들였대? 라고 할 때는요. 그렇죠? 바로 이 단어 쓰시면 되겠죠? 한번 도전해보세요. Did he? 네, did he accept it? 실제 이 단어는 accept처럼 써있지만 들리는 발음은요. 예, accept처럼 들립니다. accept. 아시겠죠? 그래서 accept라고 들리는 경우가 없어요. Did he accept it? 이렇게 들리니까 이거 accept가 뭐 제외하고 예, 그거 아니고 얘는 accept입니다. accept에서 예, 문맥을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렇다면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Step 2. 그가 막판에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야? 그러면 취소한 거야는 아까 나왔잖아요. Did he cancel it? Did he cancel it? 그런데 여기서는 막판에 일방적으로가 뭘까요? 누군가 뭔가를 취소하면 이렇게 cancel을 하면 그 일방적으로 취소한 영향을 내가 받는다라고 해서 영어에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누가 옆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on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위란 뜻이 아니고 붙어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did he cancel on you? 이게 일방적으로 취소하다는 뜻입니다. 걔가 또 일방적으로 약속 취소해버려서 did he cancel on you? 그런데 맨 마지막이 뭐예요? At the last minute. 그래서 at the last minute 이게 정해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did he cancel?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So did he cancel on you at the last minute? 이러면 화낼만 하죠. 자, 그 다음에요. 그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사과했어. 자, 이거 뭘까요? Did he apologize? Did he apologize? 그런데 뭐뭐에 대해서라고 할때 영어에서는 for를 씁니다. 이게 apologize for, 뭐뭐에 어떤 이유를 두고 사과하는 거기 때문에 apologize for. 그다음에 지난번에 배웠던 여러분 표현 기억나시잖아요. What he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what he said. 이거 said 아니에요. What he said입니다. What he said. 그가 한 말에 대해서 did he apologize? Did he apologize? What he sai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요. 그가 영혼을 악마에게 팔기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저 이렇게 어떤 영화나 연극의 대사 같잖아요. 그렇죠? 출발은 뭐야? 아까 나왔던 팔았대? 자, 팔기라도 한 거야? 그래서 did he sell? 그렇죠? 뭘 팔았을까요? 그의 영혼. His soul. 그렇죠? soul. 누구한테요? To the devil. 이거잖아요. 그렇죠? To the devil. 예, 그다음에 뭐 그건 거야? 뭐야? 궁금할 때는 or what? 이렇게 써요. 그래서 did he sell his soul to the devil or what? 자, 뭐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하고 어쨌든 포인트는 이렇게 멋진 철학적 이야기를 혹은 뭐 누군가한테 진짜로 이거 경고성으로 얘기할 때도 쓸수 있겠잖아요. 그죠? Did he sell his soul to the devil or what? 마지막으로 두번더 직접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죠.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그가 막판에 약속을 또 취소한 거야? 아이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아유, 이게 처음은 아니지.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죠? Did he cancel on you at the last minute?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야, this is not the first time. 줄이면, this isn't the first ti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약속을 자주 취소하거나 그러면요. 그 사람의 습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세번 정도까지 기회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는 만약에 여러분 계속 예, 좀 unfair하다고 느끼시면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참고 계시면 여러분 예, 계속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비슷할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은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하실 것 같고,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ebse.co.kr로 오셔서 여러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시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시제는 오늘의 문장만 보셔도 많은 분들이 눈치채실 것 같아요. 자, 곧장 오늘의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John is always lying to his friends. 보이세요? is always lying 이라는 부분을 딱 보시면 아, 비동사 쓰였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동사 뒤에 ing 붙어 있네. 요거 이제 현재 분사이니까 그럼 요거 현재 진행형이구나 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마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저는 지금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정도의 뜻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이 문장 해석하셨으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셔야 되겠어요. 왜냐? 이 문장은 그 뜻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아, 그럼 무슨 뜻인데요? 궁금하시죠? 자, 본격적인 내용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형,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우리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동사, 근데 이제 비동사 중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니까 현재를 표현할 수 있는 비동사들, 대표적으로 am, is, are 있죠? 자, 이 친구들과 함께 동사에 ing가 붙으면, 참고로 동사에 ing가 붙으면 이게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는데 현재 분사여야 돼요. 참고로 기억하시겠지만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준 것인데 그 원래 그 현재 분사의 뜻 중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그 진행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뜻이 있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비동사와 만나서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 거니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어디서 그냥 툭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은 또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생김새는 먼저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짚어봤고요. 재밌는 건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현재 진행형.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되시는 거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현재 진행형 안에요. always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그거는 습관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 눈치채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게 보세요. 현재 진행형은 일어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always는 항상이라는 뜻이거든요. 항상이라는 단어는 그 뜻은 맥락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어떤 그런 동작을 표현하기에는 안 맞는 표현이에요.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항상이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이 두 개가 잘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형이 always와 함께 쓰였다는 것은 이게 지금 진행 중인 동작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현재 진행형, 미래까지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래를 표현할 때는 그 미래의 시간대를 나타내주는 부사 같은 거 있죠. 뭐 tomorrow, 내일, 아니면 뭐 next week, 다음 주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쓰이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문들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문 속에서 활용할 동사 두 개만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사 바로 이 친구입니다. Watch. 쉽죠? 뜻은요. 보다 또는 뭐 시청하다 정도가 되겠고요. 이 동사는 어떤가요? create라는 동사고요. 뜻은 만들다 라는 의미인데 자, 이 두 개 동사 써서 이런 예문들을 제가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예문 바로 이겁니다. Benjamin is watching a horror movie. is watching 비동사와 ing 현재 분사죠? 쓰였어요. 해석을 해보자면 벤자민은 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뭐를요? 호러 영화를요?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냥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약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다음 예문 이렇게 제가 적어놨거든요. The chef is always creating new recipes
for the restaurant. 자, the chef. 우리 주방장님은요, 우리 셰프님은요, is always creating. 현재 진행형인데 always 들어가면 이거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인 거죠. 항상 매번마다 만드십니다. 이런 맥락이에요. 뭘 만드는 거예요? New recipes. 새로운 레시피들을, 즉 새로운 조리법들을, 새로운 요리들을 만든다는 거죠. For the restaurant. 레스토랑을 위해서요. 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항상 매번 계속해서 만들어요. 라는 뉘앙스가 요 always가 하나 톡 들어갔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 눈치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작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내일 산 꼭대기를 향해서 하이킹을 가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 텐데요. 내일이니까 미래를 말하는 거니까 그냥 미래 시제 쓸까요? will 쓸까요? be going to 쓸까요?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말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현재 진행형도 미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현재 진행형 써서 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주어, 우리, we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진행형 그냥 넣어주시는 거죠. We are hiking. 우리 hiking 갑니다. 그렇죠? 어디로 근데 가는 거예요? To the top of the mountain. 산 꼭대기를 향해서 가는 거죠. 언제 가요? Tomorrow, 내일 갑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지만 내일, tomorrow 같은 미래를 말해주는 부사와 함께 문장 만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아 이거 그 내일 한다는 거구나 미래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 미래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장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We are hiking to the top of the mountain tomorrow. 좋아요.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다음 문장 이겁니다. 그는 항상 내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봐요 라는 말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보세요. 우리말 자체가 뭔가 그 진행형의 뉘앙스가 없죠. 뭐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나한테 물어본다. 이거 뭔가 습관적인 거구나 라는 눈치가 빡 드시나요? 눈치 채셨다면 아 요것도 그럼 진행형 갖다 표현해 볼 수 있겠네 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요거 조금 더 영어스럽게 우리말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는 항상 나에게 개인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라는 문장을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e, 그가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항상 물어본대죠. Is always asking. 현재 진행형인데 always 넣어주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Asking me.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 Personal questions.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 is always asking me personal questions.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항상 물어본다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죠.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볼게요. John is always lying to his friends. 지금 그래서 존이 그의 친구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아니라는 거죠. Is lying. 중간에 always가 들어갔잖아요. 존은 항상 친구들한테 괄호치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 오늘 이해되셨다면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형 얘기해봤고요. 현재 진행형이 현재 진행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나 미래도 표현 가능하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는 Grandma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Wow, guys, it's already the fourth day of yoga. Yay! 오늘 벌써 네 번째 자세 같이 해볼 건데요. 반려견 또는 무거운 운동기구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가실게요. Let's go!
1: You're still sleeping. It's broad daylight. There's no rule for when one should sleep. Here's a poet. I stayed up all night working. I need the sleep.

So thank you for doing that with me. That was the mountain pose variation with half lift. Very good job. 오늘 산자세 변형 같이 해봤습니다. 발력은 없으셔도 조금 무거운 물건 갖고 해도 아주 효과적이니까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영어 표현 우리 broad daylight 그리고 middle of the night 같이 공부해봤죠. 멀건 대낮이 아니면 환밤중, 오밤중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딱 이런 뜻이니까 많이 바로바로 쉽게 활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ll miss you guys.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1: We're talking about emails this week.
0: 네, 이메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주간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공개를 해보죠.
1: Alright, so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m addicted to my email app.
0: 네, 저는 이메일 앱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에 있는 이메일 응용 프로그램, 이메일 앱을 말하죠. 그래서 저는 제 이메일 앱에 중독됐어요 라는 뜻이에요. I'm addicted to my email app.
1: Okay.
0: 너무 자주 열고 항상 yeah. 뭐 왔나 확인하고 이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Oh, for sure.

0: right. And today we will have a clip sent to us from Richard, who's from the USA, right?
1: 네, 리차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보실까요?
0: Okay. Richard 씨, 나와주세요.
2: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on my smartphone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on my smartphone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on my smartphone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1: 다른 어떤 앱보다도 이메일을 더 많이 쓴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0: So he said,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on my smartphone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1: 네, 이 combined는 이따가 또 설명 자세히 드리고 같이 공부해 볼 텐데 재밌는 표현이에요.
0: Yeah.
1: 마지막에 combined가 들어가는 순간 그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강조가 되는데
0: yes.
1: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여기서 이제 제 스마트폰에 있는 on my smartphone까지 말했으니까 스마트폰에 mm-hmm. 있는 제 이메일 앱을 아마도 확인을 하는데 얼만큼 확인하냐면 probably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이메일 앱 말고 다른 모든 앱들 combined 합친 것보다도
0: yeah.
1: 이메일을 더 자주 확인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합쳤을 때 한 100번 정도 열어본다면 이메일은 그 이상.
0: Mm-hmm.
1: That's a lot.
0: That is a lot, especially yeah.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Mm-hmm. He really is addicted to his email app, mm-hmm. right? Let's review his speaking summary.
2: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on my smartphone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on my smartphone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on my smartphone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0: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요금료를 뜻하는 포스티지가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포스티지가 우편 요금이 아닌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잠시 후에 보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 즉각, 즉시, instantly, instantly. 같이 읽어주세요.
1: Postage, postage, postage. And lastly, we have instantly, instantly, instantly.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Richard'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I have a dirty little secret, and I'm wondering if anyone can relate. The very first app that I check in the morning when I wake up is my email app, and I'm totally addicted to it. I probably check email on my smartphone more than 50 times a day, and I would dare to say that I am checking the email app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on my phone combined. My wife and I work for ourselves, and so I have a tremendous amount of communication coming in and going out through various different channels that all comes in and out through email. So email is a lifesaver in a way because it's so much quicker than snail mail or regular postage, and I'm thankful that I'm able to instantly communicate with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even though I'm addicted to my email app.
1: Well, that wasn't much of a dirty little secret, Richard.
0: 사실 dirty little secret 바로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나올 거니까 같이 yeah. 볼 건데요. 그렇게 묘사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1: no,
0: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1: Right.
0: 자, 그럼 첫 문장 바로 보러 가볼까요?
1: Okay.
2: I have a dirty little secret and I'm wondering if anyone can relate. The very first app that I check in the morning when I wake up is my email app and I'm totally addicted to it.
1: I have a dirty little secret, and I'm wondering if anyone can relate.
0: 네, I have a dirty little secret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dirty, 더러운이란 뜻이니까 mm-hmm. dirty secret 하면 정말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런 mm-hmm. 것들을 가리키잖아요. Mm-hmm. 아니면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그런 건데 mm-hmm. 여기서는 창피한 정도로 쓰였어요.
1: Yeah, something 네. you're a bit embarrassed
0: 네,
1: about,
0: 네,
1: right?
0: 네, 그래서 그냥 dirty little secret.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먼저 쓰니까 과연 뭘까라는 궁금증이 yeah. 커지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and I am wondering, 궁금합니다. If anyone can
1: relate, relate.
0: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궁금하네요라고 했어요. Mm-hmm. 예문 하나만 볼게요. Relate 예문입니다.
1: Okay, so for example, you could say I couldn't relate to her story.
0: I couldn't relate to her story. Mm.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됐거나.
1: Yeah, or it's just not, or I've already passed that point yeah, or something.
0: Okay, right? So you were there before.
1: Yeah, like let's say it's a college story and you already graduated and stuff.
0: 아, 네. Like, yeah. 그렇죠. Mm-hmm. 뭐 나는 대학을 다녔던 게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지금 막 대학교 때 요즘에 유행하는 이야기하니까 mm-hmm. I couldn't really relate to yeah. her stor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Mm-hmm.
0: 자, 그럼 다음 문장 볼까요?
1: Sounds great. The very first app that I check in the morning when I wake up is my email app, and I'm totally addicted to it.
0: So this is his dirty little
1: secret.
0: The very first app that I check in the morning,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앱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when I wake up,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인하는 거는 is my email app, mm-hmm. 이메일 앱인데요. And I am totally addicted to it. Mm-hmm. 저는 완전 중독되어 있어요 라고 하네요. 우리말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앱 이거를 영어로 옮길 때 이렇게 the app, the 이렇게 시작하면 만들 수 있어요.
1: Yeah.
0: The app that I check
1: before, first thing in the morning.
0: First thing in the morning, before anything else in the morning, mm-hmm. 다양한데 이렇게 그냥 the very first app that I check in the morning,
1: yeah.
0: 이렇게 감으로써 나머지 문장 구조가 여기에 영향을 받죠.
1: Mm-hmm.
0: Is my email app.
1: Mm-hmm.
0: All right. 다음 문장.
2: I probably check email on my smartphone more than 50 times a day, and I would dare to say that I am checking the email app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on my phone combined. My wife and I work for ourselves, and so I have a tremendous amount of communication.
1: I probably check email on my smartphone more than 50 times a day.
0: 50 times a day 하면 10시간 정도 깨어 있는다고 1시간에 5번.
1: Yeah.
0: 또 바쁘다 보면 더 많이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50번 확인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1: That is a lot.
0: Yeah, I probably check my email on my smartphone more than 50 times a day. Mm-hmm. 아마도 하루에 50번 이상 확인할 거예요 라고 한 다음에 mm-hmm. 뭐라고 했죠?
1: He says, and I would dare to say that I'm checking the email app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on my phone combined.
0: 그리고 I would dare to, 보통 dare 하면 감히.
1: Yeah.
0: 네.
1: It seems like it's more serious. Like,
0: 그렇죠.
1: You dare say 네. that to me?
0: 아니면 how dare you? 이렇게 yeah. 하면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이런 정도의 이제 느낌인데요. I would dare to do something 하면은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I would go as far as to say.
1: Yeah, I would say this, yeah. right?
0: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I would dare to say that I am checking the email app, 이메일 앱을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on my phone, 제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앱들, 다른 모든 앱들을 combined, 합친 것보다도 많이 쓴다고
1: yeah.
0: 하겠어요.
1: If it's 50 times, it'd be hard to like check the phone 50 more times
0: yeah.
1: that day.
0: Yeah. Unless you use your phone like all the time.
1: 24/7.
0: Uh-huh. 다음 문장 볼까요?
1: Uh-huh. He says, my wife and I work for ourselves, and so I have a tremendous amount of communication.
0: 엄청난, 굉장한.
1: Tremendous, tremendous.
0: Tremendous. 이렇게 very를 가리키는 very와 비슷한 형태의 영어 표현들이 정말 많거든요.
1: Mm-hmm.
0: Very popular, 아니면 mm-hmm. quite popular, pretty popular,
1: pretty popular
0: really,
1: extremely popular.
0: 여기서도 tremendous amount, a big amount mm-hmm. 등등 원래 이런 어려운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원래 나는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었나 mm-hmm. 생각해 보시고 만약 big 뒤에는 뭘 쓰고 있었지? big amount, large amount 했으면 그 자리에 이걸 넣어보시는 것도
1: yeah.
0: 좋은 연습이에요.
1: You can just put tremendous
0: 네.
1: yeah, in place of that.
0: 그렇죠. 평소에 내가 만들 줄 아는 영어 문장 안에 원래 쓰던 단어를 꺼내고 이 단어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1: Do it.
0: 네, 그래서
1: I dare you.
0: My wife, I dare you. 이건 좀 다른 또 dare입니다.
1: It's different, it's different.
0: 한번 해봐라, 시켜, 한번
1: yeah.
0: 할 수 있겠어? 라고
1: I just
0: 이렇게
1: wanted
0: 시키는
1: to throw
0: 거죠.
1: It in.
0: 네. My wife and I work for ourselves. Work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위해 일한다라는 뭐 직역도 가능하겠지만 mm-hmm.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1: Mm-hmm.
0: 어디 회사 직원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같이 어떤 네, 개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1: Mm-hmm.
0: And so 그래서 I have a tremendous amount of communication.
1: Mm-hmm.
0: 많은 양의 연락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1: Mm-hmm. But communication to where? Let's find out next.
2: Coming in and going out. Through various different channels that all comes in and out through email. So email is a lifesaver in a way because it's so much quicker than snail mail or regular postage.
1: Coming in and going out through various different channels that all comes in and out through email.
0: 아까 커뮤니케이션으로 끝났어요.
1: Mm-hmm.
0: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보통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번역하지만 여기서는 연락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1: Yes.
0: Coming in and going out. 그래서 들어오고 mm-hmm. 나가는 거예요.
1: Mm-hmm.
0: Through various different channels. 다양한 서로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나가는데
1: mm-hmm.
0: 이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게 다 뭘 통해서 결국 들어오느냐?
1: Mm-hmm.
0: All comes in and out through,
1: through email.
0: 이 사이트에서도 메시지가 오고
1: mm-hmm.
0: 저 사이트에서도 메시지가 오고 여기서도 오는데 그게 다 한 곳으로 내 이메일 계정으로 mm-hmm. 모인다라는 이야기예요.
1: Mm-hmm.
0: 네, 그래서 모두 이메일 통해서 오고 가요.
1: Uh-huh.
0: 그래서
1: He says, So, email is a lifesaver in a way because it's so much quicker than snail mail or regular postage.
0: 그래서 이메일은 is a
1: lifesaver. Lifesaver.
0: 궁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mm-hmm. 라이프세이버라고 해요. 라이프세이버라는 거는 정말 영어에서 가볍게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이라서
1: yeah.
0: 뭐 갑자기 가전제품 하나를 새로 샀어요.
1: Mm-hmm.
0: 집안일이 많은데 새로 어떤 걸 드린 거예요.
1: Mm-hmm.
0: It's a lifesaver.
1: Yeah. And it can even be more light. Let's say I need a pin, and you gave me a pin, and I'm like, you're a lifesaver. I can
0: 대해서도.
1: sign this paper.
0: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면서 펜 빌려줬다고 라이프세이버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1: yeah,
0: 그냥 표현이니까.
1: We use it.
0: 네. 아니면 뭐 더운 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시원한 걸 가지고 다니면 it's a lifesaver라든지 mm-hmm. 이렇게 말을 합니다. Mm-hmm.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밌는데 lifesaver in a way 어떤 면에서는 mm-hmm. 큰 도움이 되는 존재.

0: 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because it's so much quicker than
1: snail mail.
0: Snail mail은 달팽이 우편이라고 번역되는데 그냥 일반 우편이죠.
1: Yeah. 네. Sending things through the post office.
0: 네. 예전엔 저도 아주 예전에 20여 년 전에 미국 친구랑 펜팔할 때 mm-hmm. 제가 편지 쓰면 한 달 걸려 갔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답장 쓰면 한 달 뒤에 와서는 제가 편지를 쓴 답장을 두 달 뒤에 받았어요. That's really a good definition of snail mail.
1: Snail mail. 네, no, 정말, it is.
0: 네, 배로 갔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 I don't know. You should have paid more and expedited.
0: No, but I didn't have that money because I was a high school student. 여기서 이제 그게 일반 우편이고 or snail mail을 다른 말로 그러니까 snail mail이냐 이거냐가 아니고
1: no.
0: 다른 그 rephrasing을 하기 위해서
1: yes.
0: 뭐라고 했죠? Regular?
1: Postage. Regular postage.
0: 리차드 씨가 사실 의미한 거는 regular post.
1: Mm-hmm,
0: regular post. mail이에요. 왜냐하면 postage가 실제로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우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mm-hmm. 원래 뜻은 우편 요금이에요. That's the fee
1: That's
0: you
1: the, yeah.
0: pay.
1: Yeah.
0: 네.
1: For
0: 그래서
1: sure.
0: 우편 요금, 우송료, postage stamp, 우표.
1: Yeah. You've already paid that money, so it's 네. your payment, your 네. postage stamp.
0: 그렇죠. 우편 요금을 냈다는 어떤 스탬프잖아요. 그 표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regular post, regular mail 또는 snail mail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1: Snail mail.
0: 네, 마지막 부분 들으러 가볼까요?
2: And I'm thankful that I'm able to instantly communicate with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even though I'm addicted to my email app.
1: And I'm thankful that I'm able to instantly communicate with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0: 그리고 저는 I am thankful,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That I am able to
1: instantly communicate, instantly. 네,
0: 즉각, 즉시, 바로. 그래서 instant noodles 하면은
1: oh, yes.
0: instant 라면
1: you put the water
0: 뭐 이런 거잖아요. 네.
1: It's made quite instantly.
0: 바로 만들어지니까.
1: Mm-hmm.
0: 뭐 끓여도 아무튼 바로 만들어지니까.
1: Mm-hmm.
0: Communicate with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Mm-hmm. 세상 어디에 있는 그 누구하고든 즉시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1: Mm-hmm.
0: One thing he's not mentioning is, of course, the time difference.
1: Oh, yeah.
0: 시차가 있으니까 바로 답이 오진 않을 수도 있지만.
1: No, it could be the next day. Or if you don't check your email regularly, it could be a week.
0: Yeah, but, yeah. We get the idea, right?
1: Uh-huh.
0: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재미있는 사실.
1: He says, even though I'm addicted to my email app.
0: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물론 비록 제가 이메일 앱에 중독되어 있긴 하지만요. 하루에 50번이나 확인하고 있긴 하지만 하면서 mm-hmm. 재미있게 끝내셨어요.
1: All right, great. How about we review and take a look at his clip once again?
2: I have a dirty little secret and I'm wondering if anyone can relate. The very first app that I check in the morning when I wake up is my email app and I'm totally addicted to it. I probably check email on my smartphone more than 50 times a day, and I would dare to say that I am checking the email app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on my phone combined. My wife and I work for ourselves, and so I have a tremendous amount of communication coming in and going out through various different channels that all comes in and out through email. So email is a lifesaver in a way, because it's so much quicker than snail mail or regular postage. And I'm thankful that I'm able to instantly communicate with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even though I'm addicted to my email app.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I wonder if anyone이라는 패턴인데요. 뭐뭐 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할 때도 쓸 수 있고 혼잣말할 때도 쓸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뭐뭐를 합친 것보다 더 라고 해서 more than 보통 이제 all이라든지 every라든지 뭔가가 들어간 다음에 combined 하면 이렇게 나머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어떻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함께 영어 문장 4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네, 문장 확인해 볼게요. 먼저 I wonder if anyone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문장 첫 번째는요. 저는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과거형으로. I wondered if anyone cared.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누구 한 명이라도 있는지 궁금했어요. I wondered if anyone cared. 발음 연습을 해보고 올까요?
1: I wondered if anyone cared. One more time. I wondered if anyone cared.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 다음으로 저는 관심 있어 할 사람, 미래를 가리키면서 관심 있어 할 사람이 있을지 궁금해요. I wonder if anyone will be interested. 제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알리면 관심 있어 할 사람이 있을까 궁금하다. 같이 읽어주세요.
1: I wonder if anyone will be interested. I wonder if anyone will be interested.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은 more than 뭐뭐뭐 combined를 이용해서 뭐뭐 합친 것보다 더 그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제 물건을 모두 다 합친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더 비싸요. 이거는요. cost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that costs more than all of my stuff 아니면 all of my things combined. combined가 맨 뒤에 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1: That costs more than all of my stuff combined. One more time. That costs more than all of my stuff combined.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You studied more than everyone else combined. 만약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라고 하려면 anyone else가 될 텐데 모든 걸 합치려고 anyone이 아니고 everyone else combined가 되었습니다. 발음 연습이요.
1: You studied more than everyone else combined. You studied more than everyone else combined. Grea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Rich's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I have a dirty little secret and I'm wondering if anyone can relate. The very first app that I check in the morning when I wake up is my email app, and I'm totally addicted to it. I probably check email on my smartphone more than 50 times a day, and I would dare to say that I am checking the email app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on my phone combined. My wife and I work for ourselves, and so I have a tremendous amount of communication coming in and going out through various different channels. That all comes in and out through email. So email is a lifesaver in a way because it's so much quicker than snail mail or regular postage. And I'm thankful that I'm able to instantly communicate with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even though I'm addicted to my email app.
0: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할게요.
1: Okay.
0: 어떤 이메일을 받아야 했는데 스팸함으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메일 보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죠. 바로 스팸 메일함으로 들어갔어요.
1: In English, that is, it went straight into the spam box.
0: 네, spam box, 스팸 메일함, spam box고요. 쉽죠?
1: Yeah.
0: Inbox, sent, spam box, spam이라고 그냥 써있긴 하지만 아무튼 바로 들어갔다, 거치지 않고 it went straight into the spam box. 아니면 그냥 it went straight into spam.
1: Oh, yeah. You don't necessarily have to say box as well. All right, one more time. It went straight into the spam box.
0: Okay.
1: Grea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은 이메일 확인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wouldn't say I'm addicted to email, but I do check it quite often. As a child, I never thought at 20 years old I'd be addicted to email, but here I am, bummed out of my mind that the only two emails I received today were from a store.
0: 네, 먼저 Eric
1: says,
0: I wouldn't say I'm addicted to email. 이메일에 중독까지는 되었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중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but I do check it quite often. 이메일을 자주 확인하긴 합니다.
1: All right, and DH says,
0: As a child, I never thought at 20 years old,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는 20살이 되었을 때 이메일에 중독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But here I am. 그런데 지금 보세요. Bummed out of my mind. 여기서 bummed out of my mind 또는 bummed라는 거는 아쉬워하는 거예요.
1: Yeah. 네. You're a little bit sad or disappointed 네. about
0: 네.
1: something.
0: 실망한 거죠. That the only two emails I received today, 오늘 받은 이메일 두 통이 were from a store. 어떤 가게에서 보낸 광고성 메일뿐이라는 거, 뭐 사람한테 온 게 아니고요.
1: Yeah.
0: 그래서 아쉬워하는 내 모습을 보면 중독된 거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이죠.
1: Yes. Grea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And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All right,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Mr. Blake waved at him from across the road.
1: Hi, Shinoy.
0: Dad and Myra drove by in the Relic 500. Myra waved out of the window and shouted,
2: Bye, Shinoy.
0: Shinoy wasn't looking where he was going and fell over next door's cat. When he got up, he found himself back in front of his house. Oh, that's weird. He pressed the app on his phone. Call to action, Chaos Crew.
3: 네, 친구들, 벌써 시노이가 무슨 좀 이상한 일이 생기네요.
0: Alright, so let's see what happens.
3: 뭐 처음에는 아주 그냥 뭐 정상적인 것 같아요.
0: Football, he's gonna go play football.
3: 뭐 축구를 하러 가는데 친구들, 이거를 알아야 되죠. 영국에서는 football, 축구고요. 미국에서는 soccer이라고 합니다.
0: Okay, 자, 가로, 가 이제 축구 이제 going to the soccer field 뭐 hi 뭐 또 Myra도 뭐 bye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다가 여기 그림 보면은 시노이가 넘어지죠. 네. 여기 고양이가 지나가는데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친구들 next door's cat라고 하는데 next door 자 옆에 있는 문 그렇게 알고 있죠. 네. next door neighbor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웃이죠. 바로 옆에 사는 이웃. 이웃집의 고양이에요. 여기에서 시노이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났는데 다시 He was back in front of his house. 집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상하다. That's weird.
4: Let's continue reading.
0: Mustang Harry, Chaos Crew Superdog, appeared in a flash of light.
1: Shinoy, how may I assist?
0: Well, I'm not sure, Shinoy said. I was walking to the park. I fell over a cat, and I suddenly appeared back at my house.
3: Okay, 자, 우리 Harry. 딱 이런 말을 하네요. How may I assist? 네, assist is actually our first vocabulary word. 자, assist는 돕다. 네,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도와줄까요? 네, 도와줄까? 네, how can I help도 되지만 assist는 조금 더 공식적이죠.
5: Alright, 자, 근데 나도 몰라. 이렇게 또 이렇게 갔는데 바로 또 집으로 또 다시 갔어.
4: I don't know. Let's continue reading.
0: Harry gave Shinoy a sniff.
1: I can smell the cat and something else. You and an echo of you.
5: An echo?
1: Yes, like a faded version of you as well as the real you. Show me the cat.
3: Okay, 자, Harry가 뭔가 눈치를 챘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여기에서 그러는데 이 echo 단어가 나와요. 자, 이제 고양이 냄새도 나고, okay, 강아지, 개니까. 자, an echo of you라고 나오는데 친구들, echo, 원래 echo는 뭐 울림, 뭐 메아리,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어떤 굴에 들어가면은 echo 하죠. 나나나나 아야야야 That is the echo. 근데 여기에서는 친구들 echo 이런 뜻도 있어요. 복사본.
4: It's kind of like a copy of you.
3: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보이시죠? 네, 시노이가 있고 여기 echo가 있어요. 근데 이 echo가 흐릿하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like a faded version of you.
4: And this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Fade,
3: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좀 흐리게 보이죠? Right. So, 뭔가 이상하네요.
4: Let's continue reading.
6: The cat's probably gone by now. Shinoy said.
0: They left the house. They turned right. Mr. Blake waved,
1: Hi, Shinoy!
0: Myra waved,
2: Bye, Shinoy!
6: That happened last time, Shinoy said.
0: Harry looked at Shinoy.
1: Interesting.
0: Suddenly, Harry stopped.
1: Cat! He barked. Jump!
0: Shinoy jumped and the cat ran underneath him.
6: Phew! Shinoy breathed.
0: They crossed the road and Shinoy saw a broken bike. It was his bike.
4: He picked it up and found himself back in front of his

0: Harry's house. Harry had gone. Alright. 자, 여기에서 the day is repeating itself. This is what is happening. 이제 또 이런 일이 또 생기고 다시 집으로 갔어요. And Harry looked at Shinoy. Oh, interesting. 친구들, interesting 하면은 oh, something's interesting.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in this context, it means that's strange. 이상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책을 읽을 때 그냥 단어만 딱 보지 말고 이 상황을 보고 어, 흥미롭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색하죠? 어, 재밌는데? 이게 아니라 어, 이상한데? 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Alright,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뛰어넘고 이번에는 이제 해리가 경고를 해서 넘어지지 않죠. Right? He jumps over the cat. And then he sees a bike. 자전거를 보고 이제 자전거 고장난 자전거를 봤죠. All right. So what's going on? I don't know. Okay, so we'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So, what is happening? 무슨 일이에요? Why is the day repeating?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되나요? Okay, so we will have to continue reading. 계속 읽어봐야 되겠죠. All right, very good. I hope you enjoyed the start of our brand new book, and I hope you join me next time. All right, guys, see you then. Bye.
1: Silla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Okay, where's our bear? As I thought, the baby lost the baby.

understand that?

Bluey!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재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따라만 오더라도, 여기 있죠? 따라만 오더라도 fun reading 재밌어진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실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겠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여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아, 이 책은 끝나지 않았으면 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책이,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알아두면 유용한 생략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를 보는, 영어 문장을 보는 눈을 짠 키워주거든요.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큰 차이가 있으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통해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From the deck, Samuel looked over the side of the galleon. With his father and uncle wrestling the tentacles, the squid was distracted. He readied the net and prepared to jump. Samuel tumbled through the water as he descended. The net flew open, perfectly falling over the giant squid. Chapter 4. The Layer of Gold. He'd done it. Samuel's father and uncle rushed to grab the corners of the net and tie it down with ropes. The kraken writhed and thrashed, but could not free itself. Each time it moved, the net got tighter until it could do nothing but squirm. Samuel whooped and hollered inside his dive suit. But no one could hear him, of course.
0: The Monster of the Deep,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대 오징어와 전투를 벌이고 있죠. 과연 사무엘과 사무엘의 삼촌, 사무엘의 아버지, 그 잠수부들은 거대 오징어를 이기고 물리치고 그 황금의 보물들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난파선으로부터 그 보물들을 가지고 가야 좀 뿌듯할 텐데, 이게 헛된 수고가 아니어야 될 텐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e deck, 갑판으로부터 Samuel looked over the side of the galleon 이라고 돼 있죠. 지금 사무엘은 어디 있냐면 손에 그물이 들려 있습니다. 그물이 들려 있는데 자기가 뭔가 이렇게 싸워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유리한 위치에 가면은 잘하면 이게 내가 뭔가를 이 그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난파선 옆에 달려있던 그 그물을 발견하고는 난파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Samuel looked over the side. 사무엘은 너머로 봤습니다. 뭐가 있지? 이렇게 너머로 본 거예요. 무엇 너머로 봤냐면 of the side of the galleon. 그 범선 옆. 범선에 그 배가 있으면 이 배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본 것이죠. 뭐가 있지? 라고 보는 거예요. With his father and uncle wrestling the tentacles. 그의 아버지와 그의 삼촌은 wrestling 막 이렇게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과 씨름하고 있었냐면 그 오징어의 촉수가 되겠죠. 그 오징어의 촉수와 막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 그러는 중에 the squid was distracted.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이 지금 오징어가 다른데 약간 이 주의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삼촌에게 막 주의가 오로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이 발이 많으니까 다른 데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The squid was distracted. Distract라는 것은 주의를 딴 데로 돌리다, 주의가 산만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징어는 주의가 산만하게 되었습니다. 주의가 딴 데로 돌려졌다가 되는 것이죠. 주의가 분산이 되었다. He readied the net.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내 손에 그물이 있잖아. 이 그물을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려면은 거대 오징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He readied the net. 그래서 이 그물을 ready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ready가 맞는데요. 품사가 다릅니다. ready라는 것은 흔히 준비된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readied 보니까 ed가 붙어 있으니까요.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ready라는 것은 준비시키다, 준비하다, ready 될 것이고요. and prepare to jump.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뛰어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배 위에서 딱 조준을 해서 그물이 딱 그 거대 오징어 위로 덮을 수만 있다면 이길 수가 있잖아요. 딱 잠궈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과연 이게 통할까요? Samuel tumbled through the water as he descended 라고 되어 있네요. Samuel tumbled, tumble이라는 것은 굴러떨어지다 혹은 이렇게 물속으로 쫙 들어가다 뭔가 이렇게 쭉 떨어지다 이런 의미가 tumbled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물속으로 쭉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As he descended, 그가 뭐 하면서 이제 이 그물을 가지고 쭉 뭐 하겠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렸으니까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가 내려가면서 물속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이요. The net flew open. 이 그물이 쫙 펼쳐져서 열렸고요. Perfectly falling over the giant squid라고 돼 있네요. 그물이 쫙 펼쳐졌는데 하필이면은 이게 하필이면인지 다행스럽게인지 불행이든지 오징어 입장에서는 불행스럽게도죠. 불행하게도 맞죠. 그런데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뭐가 좋냐면 완벽하게 falling over the giant squid. 이 그물을 딱 펼쳤는데 그 바로 아래에 뭐가 있었냐면 거대 오징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falling over 그 위로 떠

0: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물을 들고요. The giant squid, 그 거대 오징어 위로 완벽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 그물로 거대 오징어를 싹 싸버리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과연 이게 정확하게 통할지 일단 그 결말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1: From the deck, Samuel looked over the side of the galleon. With his father and uncle wrestling the tentacles, the squid was distracted. He readied the net and prepared to jump. Samuel tumbled through the water as he descended. The net flew open, perfectly falling over the giant squid.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4, 제4장입니다. The layer of gold. 이 황금 둥지입니다. Layer이라는 것은 둥지이거든요. 아, 이거 황금 둥지네요. 이 Chapter 4가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나오면 이 책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He done it. 그가 해냈습니다. 하하, 사무엘이 해낸 것 같습니다. Samuel's father and uncle rushed to grab the corners of the net and tied it. Down with ropes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사무엘의 아버지와 삼촌은 rushed, 어서, 서둘러서 뭘 했냐면 grab the corners, 잡았습니다. grab, 맞죠? 잡았습니다. 무엇을 잡았냐면 the corners of the net, 이 그물의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보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 모서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아, 그물이 오징어 위로 쫙 떨어지니까 모서리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and tie it down with ropes. 그리고 밧줄로 그것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 오징어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 그물 안에 쏙 들어가 있겠죠. 잡은 것이죠. The kraken writhed and thrashed but could not free itself. The kraken. Kraken은 이 괴물이 되겠죠. 이 괴물은 바로 the giant squid. 그 거대 오징어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 오징어는 writhed. Ride는 바로 몸을 비틀다. 아, 이게 뭐지? 아, 나 잡힌 것 같아. 이렇게 온몸을 비틀고 and thrash. Thrash도 비슷한 것입니다. 몸부림치다. 아, 나 나가고 싶어. 이렇게 제가 오징어라면 나 나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을 비틀고 몸부림을 쳤고요. 그러나 but could not free itself. 그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다. 그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그물에서 뭐 할 수가 없었다.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 이 잠수부 입장, 사무엘의 가족 입장에서는 잡은 것이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잠시 잡아뒀다가 저라면 이 거대 오징어니까 살짝 이렇게 구워서 아니면 풀어줘도 되겠죠. 어쨌든 일단 황금을 가지러 가야 되겠죠. 일단 보물을 가지러 갈 것 같습니다. 그 오징어는 어떻게 할지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넘어가 볼까요? Each time it moved, the net got tighter. 그렇죠. 뭐 할 때마다 그 오징어가 움직일 때마다 오징어가 이렇게 막 꿈틀꿈틀거리고 이 그 안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the net got tighter. 어떻게 됐다고요? 그 그물이 더더욱 또 쪼여왔습니다. 더더욱 또 꽉 쪼여왔습니다. Until it could do nothing but squirm. 뭐 할 때까지 쪼여왔냐면 계속해서 그물이 쪼여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꿈틀거리고 그랬냐면 until it could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but squirm. 무엇만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무엇만 빼고 무엇만 할 수 있었냐면 바로 squirm. 꿈틀대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그물이 쪼이고 쪼여왔다가 되겠죠. Samuel whooped and hollered inside his dive suit.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은 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도 그리고 아빠와 삼촌도 모두 다 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Whooped라고 하면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다. And holler, holler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소리쳤습니다. Inside his dive suit. 그의 다이빙 옷 안에서 이 헬멧도 쓰고 있고 이 잠수복 다 입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물론 우후 이렇게 소리를 쳤겠지만 밖에서 들으면은 물속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렸겠죠. 상상이 되십니까? But no one could hear him, of course. 물론 아무도 그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막 이제 소리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막 우리가 이겼다라고 소리치지만 밖에서 들으면 이렇게 들리겠죠. 그래서 아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이빙 기어, 다이빙 잠수복과 다이빙 헬멧을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 문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어렵지 않고요. 너무나 많이 쓰이는 것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알아두면 유용한 생략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영어에 있어서는 뭔가를 반복하거나 다시 나온 표현은 다시 적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략을 좀 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생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만 특히나 반복에 있어서는

0: 있잖아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한 문장으로 합치면 너무나 간단하죠. 무엇을 쓰면 됩니까? 나는 집에 갔고, 그리고 나는 낮잠을 잤다. 그리고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뭐예요? I went home and I took a nap. 간단하죠. 이렇게 and를 중간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생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어떤 생략을 할수 있냐면 가만히 보니까 I went home, I took a nap. 뭔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뭐가 반복이 되죠? 바로 I라는 친구가 여기에 반복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래서 I went home and took a nap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거를 and로 연결했어요. and 말고 다른 것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결을 하고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복이 된 것을 빼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I went home and took a nap. 그러면 우리가 이, 물론 제가 간단한 문장으로 예시를 들어드리지만 책 속에서 혹은 우리 친구들의 교과서나 문제지에서 나오는 건 생각보다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다면 이 and 앞에 나오는 표현을 참고로 해보면은 아, 뭐가 생략이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은요. She can sing and dance.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can sing and dance가 있죠. 자, 그러면 이 and를 사이에 두고 sing과 dance가 있습니다. 근데 she can sing까지는 그녀는 노래를 할수 있다. 그리고 춤춘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녀는 노래를 할수 있다. 그리고 춤춘다. 이게 맞는 것인지 혹은 무언가가 생략이 돼 있는 것인지 이제 우리 친구들 눈에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and를 사이에 두고 아, 댄스 앞에 나온 어떤 반복되는 표현이 생략이 된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추측을 한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죠. She can sing. 그리고 댄스 앞에도 뭐가 생략이 돼 있습니까? 앞에 나왔던 she can이 생략이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생략을 한 것이죠. She can sing and she can dance. 그녀는 노래하고 춤출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볼 때, 아, 이런 보는 눈이 서서히 생겨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음원으로 들으면서 읽었던 부분 한번 다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4. The Layer of Gold. He'd done it. Samuel's father and uncle rushed to grab the corners of the net and tie it down with ropes. The kraken writhed and thrashed, but could not free itself. Each time it moved, the net got tighter until it could do nothing but squirm. Samuel whooped and hollered inside his dive suit. But no one could hear him, of cours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Distract. Distract. The squid was distracted. Prepare. Prepare. He readied the net and prepared to jump. Holler. Holler. Samuel whooped and hollered inside his dive suit. Descend. Descend. The diver slowly descended into the deep sea. Tumble. Tumble. Samuel tumbled through the water as he descende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ready라는 단어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 ready를 활용해서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들은 She's ready to help. 그녀는 is ready. 준비가 되어 있다. 라가 되겠죠.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다. To help.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준비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Are you ready? 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ready라는 것은 준비가 된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책을 읽으면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She readied herself for the big moment라고 돼 있죠. 그녀는 readied 했답니다. readied. 이렇게 ed가 붙을 수 있는 건 동사에만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준비에 관련된 의미가 ready라는 것이죠. 그러면 준비를 동사화 시키면 준비하다가 되겠죠. 준비시키다, 준비하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준비식 했습니다. 누구를

준비시켰냐면 그녀 스스로를 준비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준비했다가 되겠죠. 그녀는 준비했습니다. For the big moment, 그큰 순간을 위해서 뭔가 어떤 큰 행사나 일이 있겠죠. 그 순간을 위해서 그녀 스스로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게 우리말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영어는 품사가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의 단어이지만 그 단어가 앞뒤에 어떤 표현이 오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명사가 됐다가 어떨 때는 동사가 됐다가 어떨 때는 형용사가 됐다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앞뒤 단어에 따라서 그에 맞게 해석을 할수 있도록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은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와우.
0: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목요일은 관계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이해는 하는데 섭섭하네. Part 1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스토리가 완결이 되는 건 아닌데, 슬기 씨.
1: 네.
0: 결혼식 했을 때.
1: 아, 배경이 결혼식이군요.
0: 맞아요. 혹시 그, 뭐라 그럴까, 하객들이 많이 오셨나요? 어때요?
1: 하객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막 줄 서서 사진 찍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엄청 고마웠을 것 같아요.
1: 진짜 감사하고.
0: Right.
1: 근데 10년이 지났거든요. 올해가 10주년이에요.
0: Right. Wow, already, huh?
1: 솔직히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누가 왔고 누가 왔는지 기억을 제가 써놓은 데가 있어요.
0: 그럴 수 있을
1: 기억을
0: 것 같아요.
1: 잊지 않기 위해서.
0: 네. 자, 오신 분들 중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
1: 당연하죠.
0: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래 알고 있던 사람도 그날 또 뭔가 일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1: 아유, 이해해야죠. 그쵸? 당연히.
0: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드라마처럼 제가 넣어봤습니다.
1: 네.
0: 여러분 즐기시면 됩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너내 결혼식에 오지? 거의 확신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에게,
1: 네.
0: 그쵸?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뭔가 섭섭함이 좀 묻어있지 않나요? 네, 왠지
1: 그렇죠.
0: 상대방이 뭐, 일이 있다, 뭐, 이렇게.